0: 1등입니다.
1: 여기서 포대를 벗고
2: 포로 달리기.
3: 그렇지 그렇지, 우리 딸 잘한다.
4: 거꾸로 달리기를 할 때도 라떼와 써니는 여전히 뒤쳐져 있었어.
3: 그렇지, 그렇지. 안 돼. 아유, 걸어가도 이기겠다. 걸어가도 이기겠어.
4: 다음번 1등이네.
5: 그럼 우리 반이 오늘의 최고만?
0: 1등은 여전히 훅방이.
1: 자, 이제 코끼리코 돌기다.
4: 그런데 문제는 코끼리코 돌고 달리기에서 벌어졌어. 돌면 돌수록 기분이 이상해지더니 다 돌고 멈추는 순간, 아, 난 멈추고 싶은데 머리는 어지러짐, 몸은 휘청휘청,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3: 호빵아, 다리에 힘을 줘.
2: 어떡해, 쟤들 다 따라왔어. 와, 안돼.
4: 결국 라떼와 써니가 나의 역전할 때까지도
0: 라떼와 써니가 호빵이를 따라잡았어요.
1: 봤어.
3: 아, 돌았다. 가자.
1: 지금도 어지러운 것 같아.
3: 그래, 구멍. 1등하고 있었는데 아깝다. 아,
1: 그러니까.
3: 근데 누나,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야?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왜 어지러운 거냐고. 왜?
1: 그러게.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추면 그만 어지러워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지러웠단 말이지.
3: 몰라. 몰라면 물어봐야지.
1: 좋아. 호기심 딱지 넣어라.
4: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어지러운 딱지. 어지러운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우와, 내일이다. 안녕하세요.
7: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1: 괜히 궁금한 게 있는데요. 왜 빙글빙글 돌다가 멈췄는데 어지러워요?
3: 맞아요. 멈추면 괜찮아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7: 그건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눈에 사는 눈의 요정과
8: 안녕, 나는 눈의 요정이야.
7: 빗속의 감각 요정들은
9: 우리가 누구?
10: 귀의 감각 요정들. 예!
7: 내게 다양한 정보를 알려줘.
1: 사자, 지금 어떤 상황이지?
2: 오빠가 너만 믿을게. 오빠가 힘내.
8: 제자리에 서 있습니다.
7: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0: 제발! 몸이 콩콩콩 뛰고 있어요.
2: 그래, 할 수 있어. 빨리, 더 빨리.
4: 이제 거꾸로 달리기.
9: 림프액이 기울어져 있어.
2: 네님, 머리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집중해, 집중! 더 빨리, 더 빨리!
8: 넘어지지 않게 잘 보고 있습니다.
7: 머리를 많이 움직이면 이렇게 요정들이 전하는 정보도 많아지지.
3: 아, 그렇구나.
1: 그런데 귀의 요정들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7: 그건 림프액이라고 해. 호떡아, 컵을 들고 위아래로 흔들어 볼래?
3: 이렇게요?
7: 잘했어. 이번에는 옆으로 살짝 기울여봐.
3: 이렇게요?
7: 잘했어. 컵이 흔들릴 때마다 안에 있는 주스가 흔들리는 것처럼 머리가

0: 뒤에 있는 임팩도 같이 흔들리지. 귀의 감각요정들은 님프에게 흔들림을 느낀 후 내게 머리의 움직임을 알려줘. 그런데
1: 1등은 여전히 호빵이!
2: 역시 10대 싱어! 야, 나 마실 것 좀 줘!
3: 김치국 도착이요. 이게 다 뇌님 덕입니다.
2: 역시 뇌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마워. 끝내준다. 이거 너무 좋아.
0: 그런데 갑자기 코끼리코 돌기가 시작되자 많은 정보가 쏟아지기 시작했어.
1: 뇌님, 눈이 빙글빙글 돌아요.
4: 림프에게 출렁출렁 돌아. 뇌님, 머리가 돌고 있습니다.
2: 잠깐만, 너무 어지러워요.
0: 그리고 코끼리 코 돌기를 멈추는 순간 마치 컵을 돌리다가 멈췄을 때 안에 있는 음료수는 계속 도는 것 같은 상황이 되었고.
5: 드디어 멈췄습니다.
6: 림프액이 계속 돌아.
4: 네님, 머리가 아직도 옵니다.
5: 멈췄는데?
4: 뭐라고? 무슨 소리야?
5: 무슨 소리야? 멈췄다니까.
4: 안 보여.
5: 내 말이 맞다고. 멈췄다고.
6: 계속 돌잖아.
0: 눈의 요정과 귀의 감각 요정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내게 알려준 거야. 그래서 난 뭐가 뭔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어지러움을 심하게 느꼈지.
4: 너무 어지러워. 쓰러질 것 같아.
2: 그래서 그랬구나. 그럼 혹시 코끼리코를 돌다가 멈춰도 덜 어지러운 방법은 없을까요?
0: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면 도움이 될 거야.
2: 아하! 돌았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기.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0: 그래! 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 그럼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우리 몸속 요정들도 헷갈릴 수 있다니까 재밌다!
7: 맞아, 맞아! 아, 참 누나! 운동회 때는 결국 꼴찌한 거야?
2: 아, 그때 어떻게 됐냐면 어지러움이 멈춘 후 다시 달렸는데
8: 벌써 다 들어갔겠지? 얘들아!
2: 라떼와 소니가 먼저 들어가지 않고 날 기다려준 거야!
9: 호빵아, 우리!
10: 함께 들어가자!
8: 소니야! 라떼야!
2: 운동장의 모두가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결국 우린 함께 결승선을 통과했어!
7: 정말 대단한 우정이다.
2: 그렇지?
7: 나도 친구들하고 계속 친하게 지내야지. 근데 누나, 나 이제 어지러움 딱지 주면 안 될까요?
2: 노래 잘 알아줄게.
7: 역시 우리 누난 최고야, 최고.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7: 네, 고!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 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진짜. 아니, 며칠 전부터 무덤에서 뭐 하는 거야, 무섭게. 아, 안 되겠다. 도와줘요, 그린저끼 구조대!
1: 불쑥 무덤새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2: 알겠어, 도도.
0: 왔구나, 그린조끼 구조대.
1: 안녕, 코알라. 여기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더도.
3: 무슨 일?
0: 얘들아, 저거. 저거 뭐 같아?
1: 저거... 무덤 아니더도. 사람이나 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묻는 무덤.
3: 아, 맞네, 무덤 같네.
0: 아이, 그치. 근데 저 무덤에 아주 못된 짓을 하는 녀석들이 있어.
4: 못된 짓?
0: 응, 며칠 전에 어떤 새들이 무덤을 막 파헤치고 있는 걸 봤거든. 근데 그 다음날 이번에는 무덤 위에 뭔가를 막 덮고 있더라고. 아이, 그러더니 오늘은 또 무덤에 부리까지 콕 박고 있더라니까.
1: 정말 이상하더도.
0: 그치? 이상하지?
1: 응. 대체 무덤에다 무슨 짓을 한 거지?
0: 아, 얘들아, 조심해. 가까이 가지 말어.
3: 왜?
0: 아, 혹시 그 무덤에 묻혀있는 유령이 화가 나서 막

0: 파티처럼을 어떡해.
1: 에이 걱정 마. 도호 넌 300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도도 여정이야. 유령이 나타나면 인사하지 뭐. 응? 안녕 유령.
2: 안녕.
0: 걸음아 달려라.
3: 도도 정신 차려. 도도.
1: 유령은.
2: 유령? 나?
3: 아, 도도 정신 차려봐. 아, 잘 봐봐. 얘 유령 아닌 것 같아.
4: 맞아, 나 유령 아니야. 난 구리고.
5: 침입자다. 침입자 잡아라. 잡아라.
3: 도도.
5: 땀의 둥지를 떠보고 말이야. 또 오기만 해봐라.
3: 뭐? 둥지? 저거 니네 둥지야?
1: 어이, 무덤 아니고?
5: 어이, 무덤은 무슨 둥지야, 둥지. 이 안에서 그때 새끼가 태어날 거야.
3: 잠깐만, 새끼? 방금 도망친 그 아기 새가 이 새끼 아니야?
5: 방금 도망친...
6: 뭐야? 당신! 설마 또 우리 아기 쫓아버린 거야?
5: 그런 것 같다.
6: 아, 진짜 도대체 이게 몇 번째야? 이렇게 둥지를 만들고 지키면 뭐하냐고요? 자기 새끼 하나 못 알아봐서 쫓아버리는 걸.
5: 에이, 미안. 둥지를 지키는데 너무 집중하다 보니 그만.
1: 아유, 새끼야. 또 나오면 되지. 너무 속상해 말고. 아, 참, 인사가 늦었네. 난 도도.
2: 난 그린이야.
6: 우린 풀숲 무덤새라고 해.
7: 우리가 만드는 둥지가 무덤을 닮았다고 사람들이 풀숲 무덤새라는 이름을 붙여줬어.
2: 그렇구나.
8: 우린 날 수 있지만 보통은 걸어 다녀. 그래서 다른 새들보다 다리가 튼튼해. 그래도 진짜 급한 일이 있을 때는 따라가지.
3: 근데 이 무덤처럼 생긴 둥지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1: 그러게. 그리고 무덤, 둥지를 팠다 덮었다, 팠다 덮었다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거야?
6: 그게 궁금해?
5: 궁금하면 우리가 알려줄게.
9: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풀숲 무덤새 둥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도 풀숲 무덤새처럼 둥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9: 자, 먼저 발톱으로 구덩이를 파주세요.
5: 손톱도 되나요?
9: 발톱이 짧으면 손톱도 가능하죠. 구덩이를 다 팠으면
5: 그 구덩이에 마른 나뭇가지나 낙엽을 높이 쌓고 그 위를 흙으로 덮어주세요.
9: 그러면 둥지는 햇빛도 맞고 비도 맞고 나뭇가지와 나뭇잎이 썩으면서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5: 그 둥지의 온도가 얼마나 올라갔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 제가 확인하도록 할게요.
5: 부리를 이용해서
9: 33도 정도 되겠네요. 어머, 알을 낳아야겠어요. 자, 둥지에 알을 낳았으면 흙으로 덮어주고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둥지 안을 잘 살피면서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잘 관리해주는 일이죠.
5: 이 둥지의 온도가 너무 높다 싶으면 흙을 다시 파내서 안에 있는 열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9: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풀숲 무덤새 둥지 만들기 특강 여기서 끝!
1: 아, 둥지 안에 온도를 조절하느라 흙을 팠다 덮었다 하는 거죠도.
5: 맞아. 그렇게 정성껏 알을 부화시켰는데 내가 내 새끼를 알아보지 못하고 쫓아내다니. 여보, 우리 이제 다시는 둥지 만들지 맙시다.
6: 그럽시다.

0: 절대 안 돼.
1: 아, 유칼립투스 나무였구나.
2: 아니, 근데 왜 풀숲 무덤새가 둥지를 꼭 만들어야 하는데?
3: 그러게.
0: 그게 너희 풀숲 무덤새가 만든 둥지는 여기 사는 식물들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풀숲 무덤새가 둥지를 만드는 이곳 호주 남부는 사막 지역이라 땅에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 힘들어. 그런데 풀숲 무덤새가 땅을 파고 나뭇잎을 파묻어 둥지를 만들면 그 땅은 식물들이 자라기 좋은 영양분 많은 땅으로 변하거든. 덕분에 사막 지역이지만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고.
4: 우와, 그렇구나.
2: 풀숲 무덤새, 너희도 몰랐지? 너희가 만드는 둥지가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5: 몰랐어.
1: 어때? 너희들 이래도 둥지 안 만들 거야?
5: 아니, 뭐, 글쎄. 글쎄는 무슨? 풀숲 무덤새 둥지 안 만들면 나 진짜 속상해.
2: 어디다? 다람쥐 네가 왜 속상해?
6: 나같이 작은 동물들은 풀숲 무덤새가 만들어 놓은 둥지를 집으로 쓰기도 하거든. 너희들이 만든 집 얼마나 살기 좋고 편한데.
2: 우와. 자, 어때? 이래도 둥지 안 만들 거야?
5: 잠시만. 우리의 결정은 앞으로도 계속 둥지를 만들겠습니다.
2: 그래, 지구에 사는 동물과 식물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풀숲 무덤새가 하는 일이 다른 친구들이 살아가는 데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다.
6: 맞아.
1: 풀숲 무덤새, 앞으로도 힘내서 둥지를 만들어줘. 화이팅!
7: 화이팅!
1: 여기가 내가 태어난 곳인데.
5: 이번엔 더 멋진 둥지를 만들어야지. 침입자다! 잡아라! 여보! 그애 우리 아기잖아요! 또 못 알아보네, 또 못 알아봐! 여보!
8: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직등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당장 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기지개도 펴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Mr. Red works at an art museum.
1: Really like it.
2: 미술관에서 yeah, 일하게 된 미스터 레드와 썬데이. 저런! 모나리자 얼굴에 케첩이? 레드와 썬데이는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3: 저희 전시회 도우미로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4: Our pleasure.
3: 혹시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 좋아하십니까?
1: I really like it.
5: Yeah, I like Mona Lisa's eyes, nose and mouth. She's beautiful.
3: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나리자는 아주 귀한 작품이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 Yes, sir!
1: 와, It's beautiful. Oh, excuse me, may I help you?
6: 어, 네, 감사합니다.
5: 와, hi. You didn't see that sign, did you? No food here. Can you give me that corn dog?
1: No, this is mine.
5: Hey, be careful. Give it to me.
1: No!
5: Stop!

0: my God! Tissues! I need some tissues!
1: Come this way. The Mona Lisa is over here.
2: 예, 제가 이 모나리자 실제로 정말 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모나리자가 팩을 하고 있네요.
0: Yeah, she needs some skincare. So, look at the other pictures first.
1: Okay, come this way.
0: 아, I'm sorry, Mona Lisa. But don't worry. I will paint your face again. 아, I need orange. 핑크 and yellow.
1: 아이즈,
0: 어 노즈, 앤 어 마우스.
1: 왓?

0: 1시에는 진행이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시다시피 저희 전시회 오시면은 모나리자 그림을 실제로 보실 수 있기는 한데.
2: 다시 전화 드릴게요.
3: 야!
2: 아이 깜짝이야. 뭐야 이거 또?
4: 아이. Sir, I'm really sorry. Please, calm down.
5: I'm so sorry too. Red,
2: run! Sunday, Red, 거기서 이 녀석들아!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마리? 한 마리?
1: 학교 요원 친구들
2: 마드마다 환영해.

0: 같은 수색이도 착착. 우리 의원들 정말 대단해.
1: 인정.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 이렇게 수색이를 잘하는 요원들도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0: 누구처럼?
1: 곰기처럼. 그날 곰기 요원은 누구나 은행에 출동했지.
0: 누군가 폭탄을 설치했다는 거야.
2: 니들이구만.
1: 의심되는 사람은 바로 은행 직원 김삼한, 김세일.
3: 우린 아니야.
2: 참, 그렇게 발뺌해도 소용없을걸. 내 손엔 범인의 이름이 있으니까.
4: 김세무 네모?
5: 세무층 네모 말이?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2: 이건 요원들의 암호. 세모 네모 안에 들어갈 말만 찾으면 되는데 그걸 모르는구만.
6: 자, 생각해보자. 궁금, 궁금. 엘리베이터 번호판은 3층, 도끼는 1마리. 이거구만. 김세일?
3: 나?
2: 그래, 범인은 바로 당신! 김세일이야!
3: 아, 아니야! 나 아니야!
2: 얼른 폭탄을 내놓으시지!
3: 아, 나 진짜 아니라니까?
2: 내놔! 아, 내놔! 아, 왜? 어디 도망가려고!
3: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2: 내놔! 야! 아, 터졌네. 폭탄.
4: 다 아니라고 했잖아!
0: 여기서 문제! 곰기 요원은 어떤 실수를 저지른 걸까?
1: 좋아, 승아 요원!
7: 원래 3층을 3층이라고 해서 그것도 틀렸고, 한 마리를 1마리로 해가지고 그런 실수를 저질렀어.
0: 우와, 우와!
1: 대단해!
0: 우리 친구들은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1: 그래, 바로 이런 거지! 맛있는 당근 사탕이 있군. 세면서 수를 읽어볼까?
7: 하나, 둘, 셋, 넷.
1: 해도 좋고

0: 2, 3, 4 해도 좋지. 근데 뒤에 이런 말이 붙으면 달라져.
1: 예. 자, 당근 사탕은 모두 몇 개? 1개, 2개, 3개, 4개.
0: 1개, 2개, 3개, 4개.
1: 맞아. 당근 사탕은 모두 4개. 4개라고 하지 않아.
0: 그렇다면 이건?
1: 토끼다. 토끼를 셀 때는 마리를 붙이지. 모두 몇 마리일까?
2: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0: 그래. 1, 2, 3, 4, 5, 다섯 마리.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대신 1, 2, 3, 4로 읽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
1: 그렇다는 사실.
0: 엘리베이터군요. 이 숫자는 각층을 이야기하죠.
1: 한 층, 두 층, 세 층.
0: 아니죠.
2: 1층, 2층, 3층.
0: 맞았어. 그렇다면 이건 몇 층?
2: 1, 2, 3, 4, 5, 6, 7, 8, 9, 9층.
1: 이렇게 읽는 거 또 또 있죠? 우리 승아 요원은 몇 반 몇 번이야?
3: 5반 9번이야.
1: 다섯 반, 아홉 번 아니고?
3: 아니, 5반, 9번이야.
1: 그래, 그렇다. 예.
0: 바로 이런 건데 무엇을 세는지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 응?
1: 이걸 곰기 요원이 깜빡하다니. 침착하게 생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0: 다행히 곰기 요원도 그렇게 생각했어.
4: 자, 침착해 곰깨. 넌 할 수 있어. 온 우주가 응원하고 있잖아. 다시 잘 봐.
5: 이건 1, 2, 3, 3층. 토끼는 하나, 한 마리잖아.
4: 그렇다면 범인은 바로 김사만!
1: 그렇게 우리의 곰기 요원!
0: 폭탄을 터뜨린 은행다리 밤잡기! 성공!
6: 완벽할 수 있었는데!
4: 완마 요원들이여! 수를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7: 노! 노!

0: 대원 영혼이 도전할 거야.
1: 자, 오늘 우리가 세워볼 수는 바로 도전!
2: 아, 우리 집 3층이야. 저기. 응? 응?

0: 인형이 하나, 둘, 셋, 세 개. 아, 연필.
1: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2: 하나 더 찾을 수 있을까? 아, 잘랐다. 5월 3일. 1, 2, 3. 3일. 내 생일이야.
3: 어디 볼까? 집은 3층, 인형은 3개, 연필은 3자루, 그리고 3일까지 완벽해.
0: 성공!
1: 잘했다, 잘했다.
4: 잘했다, 요원들. 잊지 말라고. 글을 잘 읽으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 구, 나.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내가 바로 공기
6: 공기
5: 공기 공기 공기
6: 우에마
5: 우주 최고 요원
6: 공기
7: 렛고 1, 2, 3, 4, 5, 6, 7, 8, 9, 10
6: 오케이.
5: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나.
8: 친구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등교길. 학교폭력 대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폭력 피해를 받은 경우 부모님과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 117 학교폭력신고센터로 피해 상황을 신고하세요. 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피해 신고 접수 즉시 긴급 구조, 수사 등 종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88 청소년 사이버 상담센터에서도 학교 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문 상담자와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며 문자 상담 역시 가능합니다. 학교 폭력을 목격한 경우에도 담당 선생님과 부처에 목격 사실을 알려주세요. 폭력을 방관하는 경우 가해 학생이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중한 학창 시절을 위해 학교 폭력 주저하지 말고 대처하세요.
9: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좋은데요. 특히 이 곰시멜로가 진짜 환상이에요. 저기 저 곰인형이 직접 핫초코를 만들거든요. 꼭 와서 맛보세요.
1: 완전 초코 핫초코 최고!
0: 됐다.
2: 이걸 어떻게 하게?
0: 내 곰그램에 올리게.
2: 그게 뭔데?
0: 이거. 여기 영상을 올리면 이걸 본 사람들이
3: 오, 저 핫초코 가게 가보고 싶다.
4: 곰인형이 핫초코를 만들어준대.
0: 이러면서 안전초코 핫초코는 점점 더 유명해질 거고 이철 씨랑 구무초이는 우주 대스타가 되겠지? 우와, 어때? 곰그램에 올릴까?
5: 아니! 그 영상에 나도 나오잖아. 영상을 올릴 땐 내 허락도 받아야지.
0: 올려도 돼?
5: 안 돼.
2: 아, 왜요? 유명해지면 좋잖아요.
5: 자, 어떤 어린이가 SNS에 영상을 올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그 영상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겠지. 그 중엔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간혹 나쁜 사람도 있을 거야. 나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고? 처음엔 알 수 없지. 좋은 사람인 척 접근할 테니까.
6: 현주 안녕. 난 천사 엔터테인먼트의 봉대표라고 해. 너 참 재능이 많구나. 네가 아이돌 스타가 될 수 있게 내가 돕고 싶은데 한번.

0: 맨날 뭐 하지 마라, 하지 마라.
1: 수아야, 수아야. 어, 현재야. 어떤 대표님이 나 아이돌 되게 도와준대.
2: 진짜?
1: 응. 내가 공그램에 춤추는 영상을 올렸거든? 그랬더니 그걸 보고 연락이 온 거야.
2: 진짜 잘됐다. 너 아이돌 되는 게 꿈이잖아.
1: 맞아. 나 지금 그분 만나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갈래?
2: 그래.
0: 나도 같이 가도 돼?
2: 당연하지.
3: 예!
1: 그럼 너 바로 아이돌 되는 거야?
2: 그건 모르겠는데 나보고 재능이 있대.

0: 안녕. 내가 바로 천사 엔터 봉 대표야.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대표님 핫초코 주세요.
0: 아우 핫초코. 뉴욕에서 많이 마셨지?

0: Thank you. 아, 이 맛이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진을 좀 찍어볼까?
1: 어떤 사진이요?
0: 아이돌 가수가 되려면 프로필 사진이 필요하거든.

0: 자, 이번엔 인형아 사랑해 하트. 아우 좋다. 엑설런트 퍼펙트. 이야, 오늘 현주 보니까 충분히 아이돌 가수로 성장할 수 있겠어.
1: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래. 아 참, 너희들 오늘 이 봉 대표 만났다는 거 딴 사람한테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1: 부모님한테도요?
0: 당연하지.
1: 왜요?
0: 그게 말이야, 이 봉 대표가 여기 있는 거 소문나면 뭐 BTS랑 뉴진스 애들이 막 나랑 계약하고 싶다고 막 울고 불고, 아휴 골치 아파요. 응? 나는 걔네들한테 관심이 없거든. 내가 관심 있는 건 우리 현주.
1: 우와.
0: 그러니까 다 같이 약속.
2: 약속.
0: 그래.

0: 저를 찍어주십시오. 카메라로 저를 찍어달라고요.
1: 조수, 뭐 하는 거지?
0: 저도 아이돌 가수 되려고요. 최초의 인간 곰돌이 변신돌. 어때요? 열심히 연습해서 봉 대표님한테...
1: 누구라고?
0: 아니에요. 천사한테 봉 대표님 만난 거 절대 아니에요.
1: 천사 엔터 봉 대표? 천사 엔터 봉 대표.

사진 찍은 적 없는데. 뭐야?

0: 어때? 꼭 우리 둘이 사귀는 사이 같네? 이 사진을 곰그램에 올리면 어떻게 될까?
1: 설마 안전초 한현주? 현주가 저 아저씨랑 사귄다고?
2: 왜?
3: 한현주 실망이야.
0: 아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 내가 이 사진을 곰그램에 올리는 게 싫으면 지금 날 만나러 와. 기다릴게. 아참, 그때 그 핫초코 맛있더라. 올 때 핫초코 꼭 사와.
4: 이 사람이 너희가 만난 봉 대표 맞아?
5: 아니요, 우리가 만난 사람은 남잔데.
6: 저기 현주야, 핫초코 한 잔 줄래?

0: 혹시 그 핫초코를 마실 사람이 봉 대표?
1: 어떻게 알았어?
2: 아유, 우리 현주 왔구나.
1: 안녕하세요.
2: 그래, 가자.
1: 그 핫초코.
2: 핫초코? 아, 맞다, 핫초코. 어이? 안 사왔어?
1: 배달해 준대요.
2: 배달?

0: 핫초코 배달 왔습니다.
1: 하이, 무슨 핫초코가 이렇게 커요?
0: 이벤트에 당첨되셨습니다.
1: 이벤트? 하이, 또 무슨 이벤트길...

0: 예, 주먹 이벤트다. 예, 꼼짝 마라 조봉팔이. 어린이를 상대로 나쁜 짓을 꾸며. 참아라 조봉팔이. 경찰이 올 때까지 이 곰철수의 억맛을 봐야 할 거다. 예. 곰초이, 넌 또 언제?
1: 멋지다, 곰철수!
2: 곰철수는 곰이령들의 희망!
3: 사랑해요, 철수 형!
0: 안전초코, 하초코, 흥해라! 이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곰인형들이 이렇게 다 같이 기뻐하는 것이요. 아, 감사합니다, 곰철수님. 예예. 예.
4: 별 말씀을요. 네, 그럼 이만.
5: 그봐요, 곰그램이 좋은 점도 있다니까요. 곰그램 덕분에 이렇게 멋진 소식을 다 같이 알게 됐잖아요.
6: 안녕.
7: 안녕.
5: 안녕.
8: 철수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4: 다음부터 이런 일이 있으면 부모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도록.
8: 응, 알았어.
9: 현주야, 우리 같이 댄스 영상 찍어서 내 곰그램에 올릴까? 내 곰그램 이제 가족이랑 친구만 볼 수 있게 해놨거든.
10: 좋아, 너도 같이 간대?
9: 당연하지. 가자. 예스.

0: 다들 좋아해주니 좋군.
1: 안녕하세요, 곰통령입니다. 사람들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며 즐거움을 느끼죠.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답니다. 바로 SNS를 통해 나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모르는 사람이 SNS를 통해 연락을 해온다.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진을 보내라고 한다. 모르는 사람이 만나자고 한다. 이럴 땐 부모님께 꼭 알리고 부모님과 함께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2: 엄마, 만나지? 싫어요? 안 돼요? 도와주세요.
1: 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그러면 곰돌이 협회 곰그램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0: 수학탐정단 여기 좀 봐요. S-I-N 왜 하필 이 세 글자예요? 누가 만든 거고 무슨 뜻이에요?
1: S-I-N 신 영어로 죄잖아요. 수학이 죄를 지은 거 아닌가요?
2: 아니
0: 저도 솔직히 그냥 외웠거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안 알려줬잖아요.
2: 그 이름 1500년 전에 인도에서 출발했어. 그런데 길을 잃었어. 두 번이나.
1: 두 번이나?
0: 기원후 499년 인도의 수학자 아리아바타. 이 사람이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지었어요. 수학탐정단 따라와요. 인도 북부 쿠수마푸라. 밤이 깊었고 돌마당엔 기름등잔 하나만 타고 있었어요. 23살의 아리아바타는 야자수 잎을 한 장 한 장 엮어 책을 만들고 있었어요. 별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달이 뜨는 자리를 예측하는 책이었죠. 그런데 그 계산을 하려면 먼저 만들어야 할 표가 있었어요. 원안의 선, 각도가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그 길이를 적은 표. 천문학자들은 수백 년 전부터 필요했지만 아무도 완전한 표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3: 현을 반으로 자르면 직각이 생겨.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거든. 그 직각삼각형으로 계산하는 거야.
4: 반이요?
0: 수백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아무도 그 선을 반으로 자르지 않았어요. 아리아바타는 잘랐죠. 모래판에 원을 그렸어요. 4분의 1 구간 3.75도씩 나눠가며 반쪽 선의 길이를 하나하나 채워나갔어요. 값이 하나 나오면 적고 각도를 바꿔서 재고 또 적고 계속해서 값이 맞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졌어요. 날이 바뀌었어요. 아리아바타는 다시 앉았죠. 표가 완성되지 않았으니까요.
4: 선생님, 이미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쓸 수 있을 텐데요.
3: 아직 절반도 안 됐어. 빈칸이 있는 표는 표가 아니다. 디아 활시위.
0: 표가 완성됐어요. 3.75도 간격, 24개의 값. 아리아바타는 그것을 그 책에 적었죠. 지하의 표, 훗날 모든 삼각계산의 씨앗이 될 숫자들이었어요.
1: 지하?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예요?
2: 지금부터 잘 봐봐.
0: 아리아바타가 찾아낸 지하. 지하는 지금 우리가 사인이라고 쓰는 그 기호의 원래 이름이죠. 그런데 이 이름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300여 년이 흘렀어요. 아랍의 학자들이 그 책을 번역하기 시작했죠. 산스크리트어 지하를 아랍 문자로 옮겼어요. 아랍어는 모음을 안 써요. 자음만 적죠. 지하에서 모음을 빼면 J, Y 두 글자만 남아요. 그런데 필사를 거듭하면서 Y가 B처럼 보이게 됐고
5: J, B, 자입 가슴이잖아. 옷의 주름, 곡선
0: 활시위가 가슴이 됐죠. 300여 년 뒤인 12세기 스페인에서 활동하던 이탈리아인 번역가 게라르도 출신 도시 이름을 따 크레모나의 게라르도라 불렸죠.
6: 자입 라틴어로는 시누스 옷의 주름 가슴의 곡선.
0: 그렇게 시누스가 됐어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줄여서 쓰기 시작했죠. S, I, N 활시위에서 출발해서 아랍의 오독을 거치고 유럽의 번역을 지나 1500년 만에 교과서에서 우리가 보는 사인이 됐어요. 활시위가 1500년을 돌아서 사인이 됐어요. 자세한 건 잉키가 정리해 줄 거예요.
2: 사인은 직각삼각형에서 한각에 대한 대변과 빗변의 길이의 비야. 그 개념의 원형이 바로 아리아바타가 원에서 찾아낸 반쪽 활시위였어.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가 계산한 값은 1500년이 지난 지금 봐도 놀라울 만큼 정확해.
0: 수학탐정단, 오늘 만난 아리아바타 이야기 어땠나요? 사인을 쓸 때마다 이제 활시위가 생각날 것 같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1545년, 지금의 볼리비아에 있는 포토시. 디에고 후알파라는 인디언 목동이 라마 떼를 이끌고 산을 올랐습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에서 맞는 바람은 몹시 매서웠죠. 디에고는 추위를 이기기 위해 불을 지폈습니다. 따스한 불에 몸을 녹이던 디에고. 혼자 시간을 보내던 그는 주변에서 반짝이는 돌을 발견하죠. 그는 주변에 돌을 몇 조각 주워서 산에 내려왔는데요. 그가 가져온 돌은 바로 은광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잉카 제국에 들어와 있던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알려졌고, 역사상 세계 최대 은광, 포토시 은광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토시의 은은 스페인 배를 타고 세계 곳곳으로 향했는데요.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발견된 거대 은광이 동아시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1: 안녕하세요. 세계사로 한국사를 읽다. 역사의 재미를 더하는 더 역사의 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6세기부터 18세기까지 동아시아에서는 은을 둘러싸고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의 역사가 긴밀하게 얽혀 돌아갔습니다. 중국의 거대한 수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 그리고 일본의 폭발적인 생산력이 서로 맞물리면서 은은 세 나라의 운명을 바꾸고 지역 전체의 질서를 재편하는 거대한 동력이었습니다. 각 나라가 은을 둘러싸고 어떤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구체적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45년, 오늘날 볼리비아에 해당하는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고원지대에서 스페인 사람들은 그야말로 노다지를 발견합니다. 바로 포토시 은광이었는데요. 여기는 산 전체가 은광석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은의 매장량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순도 높은 은광석만 골라서 녹이는 원시적인 방식으로 은을 생산했기 때문에 생산량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570년 은 생산의 역사를 바꾼 혁명적인 기술이 도입됩니다. 바로 순 아말감법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예전에는 버려졌던 막대한 양의 광석에서 은을 뽑아내는 것이 가능해졌고, 포토시 은광의 은 생산량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성기에는 전 세계 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이 포토시 한 곳에서 나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죠? 이 때문에 전 세계의 돈의 양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메리카에서 쏟아져 나온 은은 스페인의

갑자기 세상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물건의 값, 즉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16세기 유럽에서는 한 세기에 걸쳐 물가가 두세 배나 오르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 역사학자들은 이를 가격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메리카의 은이 모두 유럽으로만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당량의 은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이 길을 마닐라 아카폴코 갈레온 무역이라고 부릅니다. 1571년부터 시작된 이 무역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멕시코의 아카폴코 항구에서 스페인의 거대한 범선인 갈레온이 은화를 가득 싣고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필리핀의 마닐라였죠. 마닐라에는 이미 중국 상인들이 비단, 도자기, 향신료 같은 아시아의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상인들은 아메리카의 은을 주고 이 물건들을 사서 다시 멕시코로 가져가 팔았습니다. 왜 이런 복잡한 무역을 했을까요? 바로 엄청난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중국산 비단은 아메리카 시장에서 유럽산 직물 가격의 10분의 1도 안 될 정도로 쌌습니다. 은을 가지고 마닐라에 가서 비단을 사오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던 거죠. 인류 역사상 최초로 아메리카의 자원과 중국의 생산력이 태평양을 통해 직접 연결되는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공급망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전 세계의 은은 약속이나 한 듯이 중국으로 모여들었을까요? 당시 중국은 어떤 매력이 있었기에 은의 블랙홀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경제 원리, 바로 가격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은이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싸게 대접받았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은 12개에서 14개 정도로 금 하나를 살 수 있었다면 명나라 중국에서는 은 6개에서 7개 정도로 금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즉 중국에서는 은의 가치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 배나 높았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상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다른 곳에서 은을 가져와 중국에 팔기만 하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차익 거래의 기회 때문에 전 세계 상인들이 은을 싣고 중국으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가격 차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중국 정부가 아예 나라 전체를 은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점입니다. 16세기 명나라에서 장거정이라는 뛰어난 개혁가가 복잡했던 세금 제도를 아주 단순하게 바꿉니다. 이전까지는 백성들이 쌀이나 옷감 같은 현물로 세금을 내고 직접 몸으로 때우는 노동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부터는 모두 은으로 계산해서 내도록 통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조변법입니다.

1570년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중국의 모든 백성들이 세금을 내기 위해 어떻게든 은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막대한 양의 은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명나라의 뒤를 이은 청나라는 이 은 기반 세금 제도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바로 지정은제라는 제도인데요. 이것은 기존의 사람 머릿수에 매기던 인두세와 토지 면적에 매기던 토지세를 하나로 합쳐서 토지를 가진 사람이 모두 은으로 내게 한 제도입니다.

유일하고도 확실한 결제 수단은 바로 은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세금 제도는 은에 대한 거대한 수요를 만들어냈고 중국의 뛰어난 상품들은 그 수요를 채울 은을 전 세계에서 끌어모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으로 들어온 은은 다시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고 쌓여만 갔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런 구조는 은의 공급이 끊기거나 반대로 은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경우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조선은 초기에 은을 거의 생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나라는 조선의 금과 은을 조공으로 요구했는데 이는 당시 은의 생산량이 많지 않았던 조선의 매우 큰 외교적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나라에서는 조공으로 바칠 금과 은을 확보하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짰고 이 과정에서 많은 폐단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세종대왕대에 이르러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세종은 끈질긴 외교적 노력을 통해 명나라로부터 금과 은의 조공을 면제받는 데 성공합니다. 그러던 중 16세기 초 조선의 기술자 김감불과 김검동이 놀라운 발명을 해냅니다. 바로 연은분리법 혹은 회취법이라 불리우는 새로운 은 재련 기술을 발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제련 기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놀라운 기술은 곧바로 일본으로 유출되고 맙니다. 중종실록 1539년의 기록을 보면 유서종이라는 인물이 이 기술을 일본인에게 몰래 가르쳐준 혐의로 의금부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유서종은 잘못이 많으니 죽는 것을 헤아리지 말고 실정을 얻을 때까지 형신하라. 다만 외인과 서로 통하여 연철을 많이 사다가 불려서 은을 만들고 외인에게 그 방법을 전습한 일은 대간이 아랜대로 국문하라. 이 기록은 당시 조선 조정이 이 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결국 유출을 막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왜 조선은 이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도 부강한 나라가 되지 못했을까요? 조선 조정은 광산을 개발하면 사람들이 농사일을 소홀히 하고 돈 많은 상인들이 힘을 키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직접 광산을 통제하고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죠. 국가가 직접 광산을 운영하는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드러나자 결국 정부는 정책을 바꾸게 됩니다. 1651년 설점수세제가 도입됩니다. 설점수세제는 국가가 민간 자본가에게 광산 개발을 허가해주고 대신 생산량의 일부를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민간의 자본가 기술력을 인정한 실용적인 변화였고 덕분에 민간 광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은 채굴은 정부의 허가 없이 몰래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은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찾아냅니다. 바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중개무역입니다. 일본은 세계적인 은 수출국이 되었고 중국은 세계적인 은 수입국이었으니 그 사이에 위치한 조선은 두 나라를 잇는 완벽한 중개자였습니다. 무역의 흐름은 이랬습니다. 조선 상인, 특히 역관들은 부산 동네의 외관을 통해 일본의 은을 대량으로 수입합니다. 이 은으로 중국에 가는 사신단을 통해 중국산 비단, 약재, 서적과 같은 고급 물품을 사옵니다. 이렇게 수입한 중국 물품들은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일본은

다시 일본에 되팔아 더 많은 은을 벌어들이는 방식으로 큰 이익을 남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은 조선에서 건너간 기술과 자국의 풍부한 자원을 결합해 어떻게 세계적인 은 생산 대국으로 떠올랐을까요? 그리고 그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어떻게 나라를 통일하고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했을까요? 1533년 시마네현에 있는 이와미 은강에 조선의 연은분리법이 도입된 것은 일본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은 생산량은 그야말로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이전까지 은을 수입하던 나라였던 일본은 불과 몇십 년 만에 아메리카 대륙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최대의 은 생산 및 수출국 중 하나로 변신합니다. 이 막대한 부는 100년 넘게 이어진 내전, 즉 센고쿠 시대를 끝내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었습니다. 전국의 다이묘들은 은광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고 결국 이 광산들을 장악한 세력이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에도 막부를 세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와미 은광과 사도 금광 은광 등 일본의 주요 광산을 모두 자신의 통제하에 두었습니다. 이 막대한 은과 금은 새롭게 세워진 에도 막부 권력의 핵심 기반이었습니다. 막부는 이 돈으로 강력한 군대를 유지하고 전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며 이후 250년 이상 지속될 안정적인 정치 질서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17세기 초 막부는 순도 80%의 규격화된 은화인 게이초은을 만들어 유통시켰습니다. 품질이 좋고 신뢰도가 높아 이 은화는 17세기 동아시아 무역에서 마치 오늘날의 달러처럼 사용되는 세계 화폐인 기축통화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7세기 말에는 막부의 재정이 어려워지자 은의 함량을 64%로 낮춘 새로운 은화, 겟노쿠 은을 발행합니다.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려는 의도였죠. 하지만 품질이 나쁜 돈이 유통되자 교역 상대국인 조선과 중국 상인들이 거래를 꺼리거나 물건값을 크게 올리는 등 무역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조선 인삼 수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당시 일본 상류층들에게 인삼은 최고의 약재이자 사치품이었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막부는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합니다. 바로 조선 인삼 대금을 결제할 때에만 사용하는 고품질의 특별 은화, 즉 순도 80%의 은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 이름도 인삼 대금으로 지불하는 옛날 방식의 좋은 은이라는 뜻의 인삼 대왕 고은이었습니다. 특정 교육품의 이름을 딴 화폐를 만든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일로 일본이 무역을 얼마나 전략적으로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6세기에서 18세기 동아시아에서 은의 유통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 은의 블랙홀, 한국은 기술을 발명한 고뇌하는 중개자, 일본은 은을 대량 생산한 강력한 공급자였습니다. 일본에서 조선을 거쳐 명청으로 유입된 은의 흐름을 두고 은의 길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은은 세 나라를 서로 잇는 경제의 통로였지만 때로는 임진왜란의 자금줄이 되는 등 파괴적인 갈등의 불씨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이기종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엔 기업이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구축한 내부 준법 시스템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영어로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또는 줄여서 CP라고 부르죠. 자율준수, 기업이 스스로 법을 지킨다. 저희 세대는 이 말을 굉장히 낯설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돈을 버는 곳이고 법을 지키는 거는 사실 관심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법을 꼭 지킨다 이런 생각보다는 안 걸리면 된다 뭐 이런 기업도 없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법을 그냥 쉽게 위반했다가는 정말 심각한 파국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상상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또 반면에 법을 잘 지켰을 때 받는 혜택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기업이 앞다퉈서 준법 경영에 힘을 쏟고 있고 그 준법 경영이 결국 누가 필요합니까? 유능한 법학 전공자들이 필요하죠. 금융 분야, 노동 분야, 환경 분야, 의료 분야 뭐 다양한 분야, 모든 분야에서 준법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이유는 준법을 잘했을 때 기업을 상주는 제도가 공정거래 분야에 제일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치러야 할 대가가 커지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뭐 공정거래법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될 때마다 법 위반에 대해서 처벌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공정거래법을 위반해서 누구에게 손해를 입혔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해야겠죠. 예, 그 손해배상제도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면 손해를 얼마나 배상해야 될까요? 손해만큼 배상하는 거죠. 손해가 1억이 났으면 손해 1억을 배상하는 거죠. 그게 원래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공정거래법에는 3배 배상 제도라는 게 들었습니다. 3배 배상. 1억의 손해를 끼쳤는데 3억을 배상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10번 법을 위반해서 한 번 걸리면은 그러면은 9번은 이익이다. 요런 거를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번 걸리면 3배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법을 위반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과징금이라고 그러면 좀 낯설으신가요?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이란 건 피해자한테 주는 돈이고 이 과징금이란 건 나라에 내는 뭐 일종의 벌금 그런 건데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과징금을 내야 되는데 이 과징금의 규모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과징금 액수가 정말 작았어요. 억 단위로 가는데 한참 걸렸는데 지금은 뭐 1조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매겨지고 있죠. 그래서 법조문 자체도 2020년에 각 그 행위 유형별로 과징금 상한액이 두 배로 올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 담합이라고 아시나요? 판매자들이 물건값을 서로 짜고 올리는 겁니다. 이게 담합이죠. 공정거래법에서는 부당공동행위라고 그러는데 담합을 했을 때 과징금 상한액이 옛날에는 매출액의 10%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담합해서 100억을 팔았으면 10억까지 과징금을 내는 그런 제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20%입니다. 10%가 아니고 20%. 그러면 내가 100억을 담합을 해가지고 100억의 매출을 올렸다. 그러면 과징금을 20억까지도 낼 수 있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과징금 액수가 점점 더 커지겠죠. 근데 요게 또 상한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한액은 20%라 해도 꼭 상한액까지 과징금을 주진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보다 낮게 주는 거죠. 상한이니까 그 이상 주지 말라는 거지 그보다 낮게 주는 건 상관없잖아요. 낮게 주는 것도 제한을 합니다. 하한선도 제한을 해요. 그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C라는 거에서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 하한선도 대폭 올리는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한번 위반했다가 과징금,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물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고 걸렸을 때큰 타격을 입는 것뿐 아니고 법을 잘 지켰을 때 누리는 보상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에 법을 잘 지켜봤자 벌을 안 받는다는 보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법을 잘 지킨 기업이 누리는 보상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경제적 혜택과 법적 혜택이 있는데 경제적 혜택이 있다고요? 예,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옛날에 국제 무대에서 큰 역할을 못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국제 무대에 아주 거물이 된 거예요,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거물 기업들하고 거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거물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려면 법을 잘 지킨다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런 인증을 받으면 더 좋고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그런 시스템을 못 갖춘 기업은 국제적인 중요한 계약에서 아예 당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탈락입니다.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유수기업들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철저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을 잘안 지키면, 법을 잘 지키는 시스템을 못 갖추면 그냥 마이너한 기업으로 남아야 됩니다. 메이저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 국제적인 기준의 준법 경영, 윤리 경영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준법 기업이라는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평판을 받으면은 매출 증대로 연결됩니다. 우리나라도 착한 기업 뭐저 매출 막 오르고 그런 기사 가끔 보시잖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SNS나 영상 플랫폼이 발달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겁니다. 전 세계로 퍼지죠. 그래서 이 평판의 가치가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기업이라는 거를 어떻게든 소비자들한테 어필하면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는데 역으로 법을 어기는 기업이다. 부도덕한 기업이다. 나쁜 기업이다. 낙인이 찍히는 순간 매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킨다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어필을 할까요? 그런 기업들의 필요에 딱 맞는 제도가 공정거래 분야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바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입니다. 기업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공정거래법을 스스로 잘 지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 혹시 그 기업이 아차 실수로 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더라도 벌을 덜 주는 제도입니다. 요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는 이 분야는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도 있지만 이 법학 전공자의 미래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법학 전공자는 주로 일이 터진 다음에 동원이 돼요. 회사가 법을 어겨가지고 걸렸어요.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냐? 법원에, 공정위에 어떻게 대처하냐? 이런 대처, 사후 대처하는 역할을 주로 했어요, 법학 전공자.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하는 일도 제한돼 있었어요. 근데 공정거래법을 미리미리 스스로 잘 지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은 혹시 법을 어겨도 벌을 덜 받는다. 이런 제도를 만드니까 기업들이 미리미리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활동 한 걸음 한 걸음에 법학 전공자가 필요해진 거예요. 자율준수 담당자들이 미리미리 계약 같은 거, 중요한 계약 같은 거 사전에 다 체크해주고요. 업무 프로세스 다 점검해주고요. 미리미리 예방을 해줍니다. 원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율준수 제도를 도입했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도입만 하면 막 제재를 감경해주는 제도였는데, 그건 아니지 않느냐. 제대로 해야 그 상을 줘야지. 그냥 도입만 한다고 상을 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2006년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기업의 CP를 평가해서 높은 등급을 받으면 과징금을 깎아준다.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업들이 많이 자율준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과가 좋았는데, 근데 아주 뜻밖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암초에 걸렸는데, 어느 기업이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어요.
근데 법을 어긴 거예요. 아니, 공정거래 자율준수 등급평가, CP 등급평가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았으면 법을 잘 지킨다는 기업이라는 얘기잖아. 근데 법을 어겼다면 이건 모순이지. 이거는 결국은 자율준수를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지. 평가도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제도는 안 돼. 이게 막 이런 여론이 들불같이 번지면서 2014년에 과징감경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동안 기업들이 과징금 감경을 바라고 CP를 열심히 했던 기업들이 많이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중도 포기를 하게 됐어요. 기업은 CP를 운영하려면 돈이 들어요. 돈이 드는데 CP 자체가 돈을 벌어주는 그런 활동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나마 기업들이 CP를 하다가 그게 없어지니까 그냥 CP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정거래 CP 제도를 극적으로 살려낸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는 2021년에 대법원 판결이에요. 어떤 철강회사가 담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320억의 과징금을 물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기업 이사들한테 손해를 물어내라. 320억이라는 이 과징금은 바로 너네가 담합을 못 막아서 생긴 손해니까 너네가 배상해라. 이런 소송을 건 거예요. 근데 대법원이 놀라운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법에 이사의 감시의무라는 게 있어요. 이사는 회사가 법을 어기지 않도록 잘 감시할 의무가 있어요. 이 감시 의무가 단순히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두리번두리번 자기 혼자서 열심히 감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지 않도록 미리 예방책을 마련하고 혹시 어기면은 바로 보고를 해서 조치를 취하는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까지 구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감시 의무를 이행하게 된 거고 이걸 안 했다면 감시 의무 위반이고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2022년에 하나의 판례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판결에서는 대표이사뿐 아니라 모든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러니까 회사가 내부 통제 시스템 안 만들고 그래서 담합을 하고 그래가지고 과징금을 냈다. 그러면은 대표이사는 물론이고 전무, 상무, 뭐 이런 업무 담당 이사, 심지어 외부에서 온 사외이사, 이런 사람들까지 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 담합을 막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공정거래 CP죠. 공정거래 CP가 바로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2023년에 공정거래법이 개정됐는데, 그동안 공정거래 자율준수라는 게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운영되던 제도였어요. 공정거래법 자체에 없던 제도인데 이거를 공정거래법 자체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과징금 감경도 부활을 시키는데 그냥 부활시키는 게 아니고 훨씬 강화시켰어요. 최대 15%까지 감경, 100억 과징금이면 15억까지 감경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층 강화해서 화려하게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국가적으로 CP를 지원한다 이런 근거까지 마련이 됐는데 뭐법 개정되자마자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부활은 했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옛날에 CP제도 잘 되다가 기업이 하나 법 어겨서 걸렸다고 CP제도가 그냥 암흑기에 접어든 아픈 기억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막아야죠. 그러니까 대충 과징금 감경만 바라고 서류상으로만 CP를 하는 기업들을 잘 가려내야 됩니다. 그래서 평가를 잘해야 돼요.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여러분의 미래와 관계된 건데 각 기업의 자율준수 담당자들, CP 담당자들이 잘해줘야 됩니다. CP 담당자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CP가 이렇게 여러 번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다시 르네상스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에 정말 훌륭한 CP 담당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정거래법 내용도 잘 알아요. 그것뿐 아니고 자기가 혼자 잘하는 게 아니고 임직원들한테, 자기 동료 직원들한테

0: 공정거래법을 왜 지켜야 되는지 진심으로 설득하는 사람들입니다. 직원들은 돈 버는 게 임무예요. 자기 업무가 있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하느라고 바쁜데, 공정거래 공부하고, 공정거래 잘 준수하라고 그러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아니다. 공정거래법을 잘 지켜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소비자들에게 착한 기업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걸리더라도, 과징금이 이렇게 깎인다. 그 이전에 우리 공정거래법을 지키는 기업이 되자. 이렇게 공정거래법의 진심인 자율준수 담당자들이 임직원들의 가슴속을 파고들어가지고 공정거래법에 진심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AI가 할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인간 자율준수 담당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율준수 담당자들의 역할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거고요. 자율준수 담당자들이 자기 일을 잘할 때 AI를 활용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 공정거래에 진심이어야 되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인간적 소통 능력과 설득력을 겸비해서 기업을 살리는 진짜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율준수 담당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저는 공정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생기면서, 금융위기 겪으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이제 내부 통제제도가 제일 먼저 생겼어요. 또 환경법 보면 여러분 ESG란 말 많이 듣죠. 환경 관련 규범을 준수해야 기업이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그 매출도 올라가거든요. 노동법 분야. 여러분 옛날하고 달라서 노동법 분야에서 법을 어기면은 사장님이 직접 처벌을 받을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느 분야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공정거래 자율준수 얘기만 했지만, 기업의 여러 분야마다 이 법적 리스크가 커지고, 법을 어겼을 때 타격은 커지고, 법을 지켰을 때 상은 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활동의 각 분야에서 유능한 법학 전공자가 점점 더 많이 필요로 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내부적인 자율준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AI로 무장된 법학 전공자들이 너무나 큰 활약을 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법학 교육과 다채로운 진로, 그리고 AI 시대에 더 빛날 법학의 미래 가치까지 함께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여러분이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인재로 당당히 성장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산업계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영영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안전,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안전! 안전!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25번째 시간이고요.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포인트는요. 오늘 여러분들은 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을 구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재판이란 무엇이냐? 법원이 구체적 분쟁에 이것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그럼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게 뭐였죠?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용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얘기하고요. 이런 재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는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민사재판입니다. 자, 민사재판은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간단한 사례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진흥이와 진곰이가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해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진흥이가 진곰이에게 100만 원을 빌려줍니다. 그런데 진곰이가 돈을 갚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흥이가 계속 연락을 하다가 화가 났어요. 야! 법으로 해! 라고 얘기하면서 민사재판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원한다고 무엇이든 다 재판을 열 수가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먼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을 원하는 사람을 원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피고라고 얘기해요. 이 경우에는 진웅이가 진곰이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게 되는 거죠. 진웅이가 원고, 그리고 진곰이가 피고가 됩니다. 소장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이것을 원고의 소장 제출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법원은 소장을 받았어. 당연히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도 이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소장을 복사해서 진곰에게 보내줍니다. 그럼 진곰은 이게 무슨 일이지? 자기도 자기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장을 받고 나서 답변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거 내가 빌린 거 아니다. 진웅이가 투자한 거야. 대여금 노노야. 투자한 거야. 이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거쳐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자, 원고와 피고가 좌석에 앉게 되고요. 이 소송 대리인, 우리가 흔히 변호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앉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저마다 자기의 입장을 진술합니다. 자, 원고는 빌려준 거다. 난 받아야 된다. 반면 피고는 아니다. 투자한 거다. 그러니까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인을 또 참석시킵니다. 증인이 또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진웅이는 겁쟁이라 투자 못해요. 아마 빌려줬을걸요? 그러다가 중요한 증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진웅이와 진곰이가 지금 나눈 대화예요. 진웅아, 나 치킨집을 운영하라고 하는데 100만원만 투자해봐. 진곰이가 한 얘기예요. 아, 진웅이가 투자할 돈은 없고 빌려줄 순 있는데.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 한번 믿어봐. 그랬더니 진웅이가 이러면 곤란해져. 투자는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했더니 진곰이가 알았어, 그럼 빌려줘! 라고 얘기한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변론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는 이 모든 과정을 바탕으로 최종 판단을 합니다. 빌려준 거 맞네? 원금이랑 이자까지 모두 줘라! 땅땅땅! 하고 최종 선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판결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보면, 자, 이런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원고가 소장을 제출해서 재판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아서 답변서를 제출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변론 절차를 거쳐 최종 판결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을 민사재판이라고 합니다. 반면 형사재판은요, 범죄와 관련된 재판이에요. 그래서 범죄 행위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 어떤 벌을 내릴지 그 종류와 형량을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자, 이번에도 진웅이와 진곰이가 등장을 하는데, 진웅이가 정말 아끼는 이어폰이 있었습니다. 근데 진곰이가 이걸 너무 탐낸 나머지 몰래 훔쳐요. 이거는 빌려준 것도 아니고 투자한 것도 아니죠. 훔친 겁니다. 절도죄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진웅이가 화가 나가지고 진곰이를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고소도 있고 고발도 있는데요.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거고요. 고발은 제3자가. 진흥이와 진곰을 지켜보던 옆에 친구가 하는 게 고발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해요. 그래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받은 후에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진곰이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얘기해요. 조사합니다. 조사해보니까 뭔가 이상한데 분명히 훔친

게 분명한 것 같아. 그래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의자 조사 후에 검찰로 송치합니다. 검찰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조사 끝에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검사가 진구미를 기소합니다. 드디어 재판을 열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구미는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서 피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럼 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원고와 피고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피고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쪽에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검사가 여기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피고인도 진술을 하고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 같은 것들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을 공판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공판 끝에 검사가 최종 부형을 합니다. 자, 피고인인 진구미는 친구의 이어폰을 절도했으니 최종 10년형에 처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피고인의 변호인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이러저러했으니 정상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후 변론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판사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유죄다. 징역 6개월. 땅땅땅. 역시나 판결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정리해 보면, 자, 고소와 고발 등을 통해서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얘는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경찰과 검사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한 다음에 수사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재판을 제기합니다. 누가? 검사가 형사재판을 제기하는 과정을 기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가 있는 것 같아. 재판 합시다. 이게 기소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범죄를 밝히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합니다. 난 죄가 없어요. 검사는 이래저래해서 저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어 조사받는 피의자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공판이라고 하고 결국 최종 판결을 판사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공부했던 내용 바탕으로 아래쪽에 나와 있는 확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재판은요, 분쟁 사건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인데, 우리 삼권 분립에 대해 학습했잖아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럼 분쟁 사건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내리는 주체는 사법부가 되는 거죠. 법원이니까. 두 번째, 개인과 개인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은 민사 재판이고요. 형사 재판은 범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범죄가 일어났는지 실제 유무죄를 판단하고 형벌을 판단하는 과정이 바로 형사 재판이죠. 다음. 형사재판은 이 사람이 피의자를 대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검사가 기소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이제 공소를 제기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늘 재판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재판의 종류 공부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포텐의 이진흥이었습니다.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수학세포를 깨우는 시간, 중앙유론 수학 단기 특강을 함께하고 있는 황성진입니다. 자, 이번 4강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단기 특강이잖아요. 벌써 1단원이 끝났어요. 우리 오늘 2단원 곱셈 공식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쌤이 미처 말하지 못한 거가 있는데 여러분 복습 잘 하고 있죠. 1단원 놓치지 말고 2단원으로 와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오늘의 수학세포, 바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배울 거예요. 자, 우리가 전에는 단항식과 다항식까지는 곱했는데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곱셈 공식을 네 가지 유형으로 배울 거예요. 이번 강은 특별히 시냅스 문제가 없어요. 왜? 배울 곱셈 공식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자, 그럼 곱셈 공식 모두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이에요.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하나의 다항식으로 전개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가 있다고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 c 더하기 d를 하나의 대문자 m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마치 이제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형태로 바뀌었잖아요. 자, 계산해보면 a 더하기 b 곱하기 대문자 m. 자,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해줍시다. 자, 부호 모두 살려서 전개를 해주면 am 더하기 bm이 되겠죠. 자, 사실 이 대문자 m은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였어요? 바로 소문자 c 더하기 소문자 d였죠. 따라서 이제 바꿔줍시다. 원래의 식으로. 그러면 a 곱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가 되겠죠. 그러면 또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이니까 분배 법칙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써줍시다. 자, 그래서 전개를 하게 되면 ac 더하기 ad 더하기 이렇게 전개하면 bc 더하기 bd가 되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봤더니 어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각 다항식의 항을 이렇게 쪼개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각각의 항을 모두 분배해주면서 곱해주면 돼요. 자, a랑 c를 곱한 게 여기 있죠. 그 다음 a랑 d를 곱한 게 여기 있죠. 그 다음 플러스 b랑 c를 곱한 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b랑 플러스 d를 곱해준 게 여기에 있죠. 따라서 우리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은 각 다항식의 항들을 분배를 모두 해준 결과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를 한번 적용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3x 예제 1번 3x 빼기 1 곱하기 2 빼기 5y 3x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5y 자, 분배해줄게요. 자, 3x랑 2 곱하고 3x랑 마이너스 5y 곱합시다. 그러면 6x 마이너스 15xy가 되겠죠.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랑 2 곱하고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5y를 곱합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2 플러스 5y가 되겠죠. 자, 요렇게 전개를 했고요. 지금 순서가 x, y, x, y 상수꼴이니까 순서를 맞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15xy 그 다음 더하기 6x 더하기 5y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x, y의 계수 대문자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 다음 x의 계수 대문자 b는 여기 x의 계수 6이 되겠죠. 그리고 y의 계수 c는 얼마죠? 5가 되겠죠. 그 다음 상수는 마이너스 2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때 상수 a, b, c에 대하여 우리가 찾는 것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5 더하기 6 더하기 5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죠? 마이너스 4가 나오네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와서 지금부터 여러분 곱셈 공식 들어갈 거예요. 자, 이 곱셈 공식 여러분들 꼭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산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 두 문자의 합의 제곱을 갈 거예요. 자, 그럼 a 더하기 b의 제곱은 이제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죠. 자, 당식 곱하기 당식이네요. 우리 요거 어떻게 해주면 되죠? 바로 각항을 분배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분배한 거 적어봅시다. 자, 우선 요렇게 a 제곱. 그 다음 요렇게 a랑 플러스 b 하면 플러스 ab. 플러스 b랑 a 곱하면 플러스 BA. 그 다음에 플러스 B랑 플러스 B 곱하면 B 제곱. 요렇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 곱셈은 순서를 바꿔도 상관이 없죠. 즉, BA는 AB랑 같으니까 결국 정리를 해주면 A 제곱 AB랑 AB를 더한 거니까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결론, A 더하기 B의 제곱은 무엇이다? 바로 각각의 제곱을 더해주고 곱한 거의 두 배를 더해주면 된다는 거. 자, 우리 도형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이제 a 더하기 b가 되는 정사각형을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이제 길이가 각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과 그다음에 각 변의 길이가 b인 정사각형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a 다른 한 면의 길이가 B인 직사각형의 합으로 이렇게 나타나지죠. 자, 정리해보면 여기는 넓이가 A제곱이고 그다음 여기는 넓이가 AB 여기는 BA인데 결국 AB랑 같죠? 그다음 여기는 B제곱 즉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를 곱해서 구한 넓이는 A제곱과 B제곱을 더해준 거에 AB를 두번 곱해줬다라는 결론을 한번더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간혹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묻는 경우가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들 잘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야 되냐? 우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로 묻게 되면 a 플러스 b가 되죠. 따라서 얘는 누구를 제곱한 거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의 제곱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음수의 제곱은 양수의 제곱과 같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결국 얘는 누구랑 같을까요? 바로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아지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과 같고 우리가 방금 했던 곱셈 공식을 적용해 본다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된다.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잘 기억을 해 두시고, 이번엔 차로 갑시다. a 빼기 b의 제곱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우선 똑같이 한번 전개를 해 봅시다. a 빼기 b 곱하기 a 빼기 b. 자, 분배를 해 주기 위해서 항을 보면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b죠? 자, 하나씩 분배해 봅시다. 요렇게, 요렇게 분배를 해 주면 a 제곱 마이너스 ab죠. 다음 이번에는 요렇게 요렇게 분배해주면 되죠. 그러면 자 부호 항상 주의하고 마이너스 ba 마이너스 b랑 마이너스 b 곱했으니까 플러스 b 제곱이 되겠네요. 자 아까 ba는 ab와 같다고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ab니까 얘는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되겠다. 아까는 a 더하기 b의 제곱은 중간이 플러스 2ab였는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중간이 마이너스 2ab다. 요런 차이가 있어요. 자, 도형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그한두 변의 길이가 이제 각각 aa로 같은 정사각형에서 여기 b만큼을 뺀요 길이는 a-b가 되겠죠. 여기 가로도 b만큼을 빼면 여기가 a-b가 되겠죠. 자, 요 조각이 바로 a-b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근데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구하냐? 전체 a 제곱에서 누구를 빼줄 거냐면

이 직사각형을 빼줄 거예요. 자, 요 직사각형은 넓이가 얼마죠? A랑 B를 곱한 AB죠. 자, AB를 한번 빼주고, 그럼 요만큼이 날아가겠죠? 근데 똑같이 여기를 한번 더 빼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뭘까요? 지금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날려주면 이 부분이 남긴 하지만, 쌤이 지금 색칠한 요 부분이 두번 빠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를 두번 빼면 안 되고 한 번만 빼줘야 되니까 두번 빼진 걸맥한번 메꿔주기 위해서 얼만큼을 더해야 된다? 바로 b 제곱만큼을 더해줘야 누가 나온다? a-b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온다는 걸알 수가 있다. 자, 그래서 b 빼기 a의 제곱은 이것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제곱이라고 나타냈을 때 마이너스 1로 묶어볼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의 제곱. 요렇게 적어줄 수 있죠.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에서 마이너스 1을 묶으면 괄호 a 빼기 b가 되죠. 음수의 제곱은 원래 있는 수의 제곱과 같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어서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 된다는 거알 수가 있겠다. 자, 여기까지가 곱셈 공식 첫 번째예요. 자, 그럼 바로 적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제 3번. 4x 빼기 1의 제곱은 그럼 a를 4x처럼 생각을 하고 b를 1처럼 생각해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자, 4x에서 1을 뺀 거니까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4x의 제곱 플러스 2예요? 마이너스 2예요? 빼기잖아요. 마이너스 2 곱하기 4x 곱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요렇게 곱셈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거는 연습밖에 살 길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속 연습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정리하면 얘는 16x 제곱 마이너스 곱하면 8x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것이 16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래요. 자, 따라서 x제곱의 개수는 일치했고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 상수 b는 1이 되겠죠. 문제에서는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8에서 1을 더한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우리 이것만 풀면 좀 섭섭하죠. 왜? 우리 더했을 때의 제곱도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x 더하기 대문자 a의 제곱인데 a를 x라고 보고 b를 대문자 a라고 봤을 때 한번 적어봅시다. 곱셈 공식 적용하면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 곱하기 대문자 a 더하기 a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해줍시다. 지금 x제곱 x 상수로 정리했으니까 대문자 a를 앞으로 빼서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a제곱.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x의 개수가 여기 플러스 6이죠. 플러스 6이니까 2a는 6이 되겠구나. 그 다음 상수는 대문자 플러스 b죠. 그러면 a의 제곱이 대문자 b겠구나. 요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면 대문자 a는 2로 나눠주면 3이죠. 그러면 대문자 b는 a의 제곱, 즉 3의 제곱이니까 9다라는 거알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대문자 a 더하기 b는 3이랑 9를 더한 12.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요렇게 곱셈 공식 첫 번째를 살펴봤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곱셈 공식은 바로 합과 차의 곱의 전개예요. 자, 요거 아주 유용하게 쓸수 있거든요. 우선 a 더하기 b랑 a-b 합과 차의 곱. 참고로 얘는 순서를 바꿔도 곱셈은 결과가 같죠? 자, 이두 가지 모두 성립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선

A와 플러스 B, A와 마이너스 B 분배해 봅시다. 자, 분배하면 A제곱 마이너스 AB. 자, 그 다음, 여기 플러스 B랑 A, 그 다음 플러스 B랑 마이너스 B 곱해주면 플러스 BA.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B제곱이죠. 여기서 특이한 점. 지금 BA는 AB랑 같으니까 마이너스 AB랑 플러스 AB가 만나서 사라지고 남는 것이 각각의 제곱에 차만 남게 돼요. 자, 이걸 이제 도형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가로가 A 플러스 B, 세로가 A 마이너스 B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지금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로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선생님이 지금 표시한 이 D자 형태의 도형의 넓이가 같아지잖아요. 근데 이 도형은 넓이가 A제곱인 정사각형에서 누구를? 넓이가 B제곱인 정사각형을 빼줬을 때 나오는 거고 얘의 넓이가 바로 A 더하기 B 곱하기 A-B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공식이 된다는 거 도형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마이너스 A 더하기 B 곱하기 마이너스 A-B는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 자, 우리 마이너스 A와 B의 합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A의 제곱 빼기 B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 제곱은 A 제곱이죠? 즉, 역시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나타난다.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랑 마이너스 A 빼기 B 역시 A 제곱 빼기 B 제곱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유제 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하나씩 차근차근 계산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아까 합 차의 곱이나 차합의 곱이나 순서를 바꿔도 계산 결과 같다고 했죠. 그러면 얘는 A제곱에서 7의 제곱 49를 뺀 거니까 잘 계산을 했네요. 자, 그다음. 자, 2번 같은 경우 우리가 어떤 두 수의 합과 차로 가고 싶은데 지금 얘는 보면은 합합이란 말이죠. 조금의 센스만 발휘하면 합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서를 바꿔준 거예요. 자, 순서를 바꿔주면 y-x 곱하기 y 더하기 x 요렇게 바뀌죠. 그러면 얘는 차와 합의 곱이니까 y제곱 빼기 x제곱. 즉, 순서 바꿔주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x제곱 빼기 y제곱이라 했으니 부호를 완전히 반대로 바꿨었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3번 봅시다. 얘는 마이너스 2와 x의 차와 합의 곱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x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죠. 4 빼기 x제곱 잘 계산을 했네요. 다음 자, 4번을 봤을 때,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2번을 한 것처럼 바꿔서 계산해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뺄게요. 자,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주면 3x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 요 부분을 마이너스 1을 밖으로 빼주게 되면 3x 빼기 2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바꾸면 이제 물결친 부분을 합차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우선 앞에 마이너스 1 써주고 3x의 제곱 빼기 2분의 1의 제곱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계산을 정리하면 마이너스 9x 제곱 빼기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분배해주면 되죠. 마이너스 9x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다.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순서 바꾸면 4분의 1 빼기 9x제곱 맞네요. 자, 요거는 전형적인 형태죠.
합차의 곱이나 차합의 곱이나 같다. 자, 그러면 얘는 2분의 1x의 제곱 빼기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4분의 1x제곱 빼기 9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절반 왔어요. 곱셈 공식 세 번째 두 1차식의 곱의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 x라는 문자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 각 항을 짚고 전개를 해주면

그 다음에 x가 없는 상수항이 있을 거야. 자, 각각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xb는 bx니까 ax와 bx를 더해주면 a 더하기 b가 되겠네요. 그리고 상수는 ab니까 더하기 ab가 되겠네요. 자, 우리가 두 다항식에서 x의 개수가 1일 때는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로 나타나게 되고, x의 개수는 뒤에 붙은 두 상수의 합이 된다는 거. 그 다음, 상수항은 두 상수의 곱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럼 도형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가로의 길이가 x 더하기 a,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x 더하기 b인 도형의 넓이는 x제곱 ax, bx, ab를 넓이로 하는 네 직사각형의 합이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x 더하기 ab, 즉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두 상수항의 합을 x의 개수로 가지고 두 상수항의 곱을 상수항으로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그대로 이제 적용해서 예를 봅시다. x 더하기 1 곱하기 x 더하기 2. 자, 두 당식의 x의 개수가 1이죠. 그럼 상수항을 봤더니 플러스 1 플러스 2예요. 어떻게 전개가 되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 요렇게 되고, x의 개수는 여기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더해주면 되고요. 상수는 플러스 1과 플러스 2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 요렇게 전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예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를 봤더니 우선 두 1차식의 곱이고 x의 개수가 모두 1이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 꼴로 나타나요. 그럼 이제 두 다항식의 상수항을 봤더니 한쪽은 마이너스 a고요. 한쪽은 플러스 5가 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a랑 5를 더한 게 x의 개수가 된다는 거고, 그 다음 두 상수를 곱한 마이너스 a 곱하기 5가 바로 상수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만약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외우지 않았다,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하나씩 전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이 전개를 하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외워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이것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대문자 b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걸 통해서 이제 동류항끼리 비교를 해주면 x제곱은 같고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뭐다? x의 개수 3이 되겠죠. 그리고 상수 마이너스 a 곱하기 5, 즉 마이너스 5a가 뭐가 된다? 대문자 b가 되겠죠. 요거 정리를 해줍시다.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우변으로 3 좌변으로 넘겨서 정리하면 대문자 a는 2가 되고요. 그럼 우리는 대문자 b가 마이너스 5 곱하기 a 대신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 된다는 거알수 있으니까 a 더하기 b는 2 더하기 마이너스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8. 정답은 3번 체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곱셈공식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x의 개수가 꼭 1일 필요가 없어요. x의 개수가 1이 아닌 두 1차식의 곱은 우선 분배를 해주고 x에 대해서 정리해서 적어줄게요. 정리하면 acx제곱 더하기 adx. 자, x를 가장 뒤로 빼서 적어주면 플러스 bcx 플러스 bd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 x에 관해서 2차, 1차 상수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우선 x제곱은 개수가 ac가 되죠. 그다음 상수는 플러스 bd가 되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x의 개수를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우선 플러스 adx 플러스 bcx,

자, X로 묶어주게 되면 AD 플러스 BC가 되죠. 결론이 뭐냐면 X제곱의 개수는 두 1차식의 X의 개수를 곱해주면 돼요. 상수항은 두 1차식의 상수항을 곱해주면 돼요. 그런데 X의 개수가 문제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앞에 1차식의 X의 개수와 뒤에 1차식의 상수를 곱해서 적고, 앞에 1차식의 상수와 뒤에 1차식의 X의 개수를 곱해서 더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형으로 살펴봐도 AX 더하기 B랑 CX 더하기 D를 계산한 결과가 ACX 제곱 더하기 ADX 더하기 BCX 더하기 BD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그대로 예시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X 더하기 1 곱하기 EX 더하기 1. 자,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인데, 자, X 제곱의 개수 찾아봅시다. 1이랑 2를 곱해준 EX제곱. 상수 정해봅시다. 1이랑 1을 곱한 1. 여기까지는 쉽다고요. 근데 이 X의 개수가 문제죠. 자, 앞에 있는 1과 뒤에 상수 플러스 1을 곱해서 적어주고, 그 다음 더해줍니다. 뭘 더해주죠? 앞에 있는 상수와 뒤에 있는 X의 개수 2를 곱해서 더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얘는 E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가서 유제 12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유제 12번을 보면 두 1차식의 곱이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상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x제곱의 개수 3, 4, 12죠. 그다음 상수 마이너스 2랑 플러스 a 곱한 마이너스 2a죠. 여기까지 쉽죠. 그런데 이 x의 개수는 어떻게 하냐? 앞에 있는 x의 개수 3과 뒤에 있는 상수 a를 곱합니다. 3a 적어주고요. 그 다음 앞에 있는 상수 뒤에 있는 다항식의 x의 개수 4를 곱해서 마이너스 8을 더해요. 이게 x의 개수라는 거죠. 자, 쌤이 이 메커니즘 한 3번, 4번은 반복했거든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이것이 얘와 같아진다고 했으니까 x제곱의 개수는 끝났고 3a-8이 b가 되고 상수 마이너스 2a가 10이 되겠죠.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5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b는 마이너스 15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23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a-b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3을 빼준 18.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소중하게 2단원의 수학유론 하나를 추가해서 총 4개의 수학유론이 빛이 나게 되었어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에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고 우리는 다음 5강에서 곱셈 공식의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았어요. 안녕!

반갑습니다. 중학 유런 중학교 3학년 1학기 강의고요. 22일 단기 특강의 최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오늘이 제국군과 실수 요 단원의 이제 두 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지난 시간에 저와 함께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복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습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한마디로라도 말씀을 좀 드리고 가려고 노력은 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꼭 공부하고 오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잘 들릴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건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누군가의 제곱근은 뭐였죠? 입으로 말할 수 있으셔야 돼요. A의 제곱근은? 그렇죠. X제곱. 제곱해서 x제곱이 a가 되는 그 x. 그게 a의 제곱근이에요. 9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9가 되는 그 수. 플러스 3, 마이너스 3. 이해됐죠? 5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5가 되는 그 수. 루트 5, 마이너스 루트 5. 그렇게 해서 루트,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새롭게 여러분이 이제 알게 되었고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제곱근은 어떻게 정의되는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제곱근 기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예요. 대소관계도 비교하고,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도 이제 장차 다음 시간엔 그런 얘기도 할 건데, 오늘은 주로 대소비교나 내가 알고 있는 수체계에서 이 루트, 제곱근 기호를 가진 수는 어떤 수라고 명명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수학을 보는 좀 더 넓은 관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오늘 하는 내용은요.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성질까지는 했어요. 오늘은 대소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알고 있는 이 수가 도대체 내가 알고 그동안 알고 있었던 그 수체계 안에서 새롭게 배운 그 수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 그 구조를 볼 줄 알아야 여러분 진짜 수학이라는 수를 가지고 잘 놀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에 꼭 나오는 오늘의 문제까지 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대소관계부터 조금 연습을 해볼까요? 제곱근의 대소관계는요. 이런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 다 물론 양수이고요.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랑 루트 B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한번 도입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2보다는 3이 크거든요? 그러면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루트 2랑 루트 3의 대소관계 비교해보자고요. 누가 더 크겠어요? 얘가 더 크단 말이죠. 이 얘기가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게 그 얘기예요. A가 B보다 작으면 루트 A랑 루트 B는 당연히 대소관계가 유지된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3이 5보다 작기 때문에 루트 3, 루트 5를 비교해보면 이쪽이 더 크다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건 너무 자연스러워요.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라고 생각하면 실제 그 제곱해서 된 수도 대소관계는 일치하겠죠. 요거랑 달라지지 않겠죠. 요런 상식적인 선에서 해결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작으면 거꾸로 그렇죠. 원래 있던 수도 같은 대소관계를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루트 3하고 루트 5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들을 제곱했던 3과 5도 역시 대소관계는 유지가 돼라는 뜻입니다. 거리끼는 거 없죠? 예, 걸리는 거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루트 A랑 루트 B가 이런 관계에 있다면 마이너스를 곱했어요. 요건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냥 부등식 그 얘기예요. 부등식의 양변에 똑같이 마이너스를 곱하게 됐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게 됩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자, 보실까요? 루트 3하고 루트 5가 이런 관계에 있으니까 루트 3과 루트 5의 마이너스를 곱한 건 당연히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뒤집히겠죠. 요거는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보기보다는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했던 부등식에 대한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요 내용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제곱근을 포함한 부등식에서 어떤 대략의 어느 정도 값을 가지는지 요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A랑 B가 0보다 크다고 한다면 루트 X가 만약에 A부터 B까지야. 그러면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요걸 제곱한 값이 루트 X의 제곱은 X거든요. 근데 이거의 제곱은 A제곱이잖아요. 요 오른쪽의 제곱은 B제곱이잖아요. 제곱을 해도 부등식의 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0보다 클 때. 당연히 0보다 클 때. 요 얘기예요. 그걸 응용해서 예를 들어 볼게요. 2랑 3 사이에 루트 X가 끼어 있다면 X는 루트 X의 제곱이 되겠죠. 2의 제곱부터 3의 제곱 사이가 된다는 뜻이죠. 맞아요. 루트 X의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결국 X의 범위는 4부터
국가지야라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등식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거고요. 이 수가 어떤 범위에 속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아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인 내용 어렵지 않으니까요. 다음으로 가볼게요. 대소관계가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방금 배웠던 내용은 이런 내용에 활용이 많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단적으로 어떤 수가 더 큰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루트 2랑 루트 3 이렇게 했으면 이 친구가 크다는 건 이미 알고 있죠. 또 루트 20이랑 루트 27이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루트 20이랑 5는 누가 큰지 어떻게 알까요? 이 친구도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요. 그럼 25가 되겠죠? 얘가 컸네. 그러니까 루트 20보단 5가 큰 거야. 이런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써먹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렇게 개념을 배우고 나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여러분이 꼭 공부를 같이 해주셔야 더 재밌고 더 유용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셔야 이 추상적인 내용이 어떤 쓸모가 있는지 또내 머릿속에 또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소관계는 이제 이런 거예요. 똑같이 루트가 씌워져 있잖아요. 그러면 안에 게큰게큰 거야. 제가 말한 게 누차 말한 게 그거죠. 안에 게큰게 0.7이거든요. 0.2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쵸? 틀린 말. 또 여기는 선생님 이거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전부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시라고요. 그러면 루트 2분의 1이고요. 이 친구가 누구예요? 루트 안으로 들여보내면 9분의 4잖아요. 제곱으로 들어가니까. 그쵸? 그러면 이 루트 9분의 4와 루트 2분의 1의 대소관계를 비교하려면 이 안에 있는 게큰게큰 거야. 안에가 누가 크니? 이거 물어본 거야. 그럼 생각해보자. 9분의 4와 2분의 1이 누가 큰지 보는 거. 이거는 3학년 내용이 아니라 예전에 배운 내용이어야 되는 거죠. 9분의 4랑 2분의 1이 누가 커요? 통분해봐도 되죠, 당연히. 통분해봐도 되는데, 9분의 4.5가 정확히 2분의 1 아닙니까? 9분의 4.5가? 그쵸? 그러니까 이 친구는 9분의 4.5보다 작으니까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게 더 커요, 지금. 요렇게 비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영혼을 놓고 18분의 8, 18분의 9 통분한 다음에 얘가 크구나 하셔도 되고요. 이제 여러분 수에 대한 어떤 좀 수를 가지고 노는 그런 감각이 있다면 요런 아이디어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틀렸네요. 그래서 이 친구도 틀렸습니다. 3번으로 갈게요. 3이 루트 8보다 크냐 그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3을 루트 안으로 집어넣어. 루트 8 그대로 있고 얘가 크겠죠? 당연히 이건 맞네요. 옳은 걸 고르는 거니까 3번이고요. 제가 정답을 도출을 했더라도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다른 것들도 정답이 되는지를 한번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쪽은요. 똑같죠. 루트 81로 갈게요. 998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루트 80과 마이너스 루트 81이 누가 큰지를 봐야 되겠네요. 루트 80과 루트 81은 81이 크죠. 그치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더 작겠죠. 그래서 이렇게. 틀렸네요. 자, 다음입니다. 루트 10과 4예요. 4는 루트 16이거든요. 이쪽은 루트 10 그대로 있고 이쪽이 크네요. 잘못됐다. 이쪽도 틀렸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는요, 전부 루트 안으로 영차영차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그들끼리 안에가 크면 큰 거야라는 생각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구조를 볼줄 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무리수와 실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선 여러분이 지금 배웠던 그 루트 기호를 쓴그수 있죠. 제곱근 기호를 쓴그 수, 루트 2, 루트 5, 루트 3. 요런 수들은요. 여러분이 기존에 알지 못했던 수예요. 왜요? 제곱해서 2가 된 수. 루트 2, 새로 정의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 수를 소수로 나타내 보면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의 형태가 돼요. 많이 봤다. 이런 수 누가 있었지? 파이. 원주율 할때그 파이 있죠? 3.14159이 쭉쭉쭉. 이것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거든요. 이런 수를 뭐라고 할 거냐면요. 앞으로 무리수야라고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무리수라는 개념을 이제 비로소 처음 배우게 돼요. 기존까지 배웠던 수는 여러분은 유리수였거든요. 그래서 무리수를 정의할 때는요. 지금까지 배웠던 유리수가 아닌 수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루트 2, 루트 5, 파이. 소수로 표현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깔끔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런 이제 무리수라는 거를 전체 수 구조 안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볼줄 아셔야 여러분이 전체적인 수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그걸 좀 이해를 잘 하셔야 앞으로 고등학생이 돼서도 공부를 하실 때도 훨씬 더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유리수와 무리수를 통틀어서 실수라고 한다고 지금 제가 여기 써놨거든요. 수책에 여러분 지금까지 배운 걸 제가 한번 정리하면서 실수라는 새로운 수를 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어느 수부터 처음에 시작했을 거냐면요. 자연수, 양의 정수부터 아마도 처음에 시작은 했을 거예요. 양의 정수라는 건, 조금 옆으로 쓸까요? 양의 정수라는 건 여러분 예전에 그 이제 자연수라고 배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양의 정수, 자연수 일단 써드릴게요. 1, 2, 3 이런 거죠. 100, 1000. 그 다음은 0. 그 다음은 음이, 음의 정수.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00뭐 이런 거죠. 이런 걸 합쳐서 우리 사실은 정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게 아닌 2분의 1. 예를 들어. 3분의 4, 뭐 이런 거. 이런 건 뭐죠? 맞아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죠. 그리고 이들을 합쳐서 뭐라고 했었죠? 맞아요. 유리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이 저랑 저를 만나기 이전에 이 중학교 3학년 유런을 배우기 이전까지 여러분이 알았던 수책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유리수까지.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었던 수는요, 무리수 배우기 전에, 유리수, 즉, 어떤 수로 정리해 줄수 있냐면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정수분의 정수꼴로, 단 분모는 0이 아니에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어요. 정수분의 정수, 말하자면 분수꼴이거든요. 그런 게 유리수예요. 사실은 이 유리수의 리가, 유비수의 비가 리로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비가 있는 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수 모양을 할수 있는 수예요. 선생님, 근데 정수가 유리수라면서요. 근데 양의 정수, 자연수, 이 같은 거는 분수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1분의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그래서 유리수가 맞아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이제 유리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알았던 게. 너무 중요해요. 이 수체계를 이해하는 건. 그리고 이제 유리수가 아닌 걸 우리가 배운 게 바로, 지난 시간부터 배워왔던 게 바로 무리수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고요. 이런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이제야 비로소 우리는 실수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실수.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실수보다 더큰 수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건 그때 배우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리수와 무리수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내용은요. 사실상 소수. 소수 있죠, 여러분. 소수를 이 중에 어디에 카테고리에 넣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소수는 수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0.7, 2.34 이렇게. 근데 그것들도 이 중에 어느 카테고리에 들어갈지를 넣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정리해 보면 소수는 크게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나누거든요. 유한소수와 무한소수.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한소수는요, 여러분 2학년 때 배웠어요. 순환하는 순환소수가 있고요. 순환마디가 있는. 그리고 지금 저기 루트 2나 저 파이처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순환소수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 보시면 0. 뭐 33333 그러면 이거 보통 9분의 3 이렇게 쓰거든요. 맞죠?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순환소수는 분수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리수라고요. 비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아, 알겠다. 소수 중에서 이 친구까지, 순환소수까지는 유리수구나. 이해되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그러면 누가? 순환하지 않는 이 무한소수 있죠? 걔만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너무 중요해. 그래서 무리수에 들어가는 건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거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 루트 표현한 거나 아니면 파이 요런 것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만. 선생님,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루트 9다. 이거 그럼 유리수예요? 무리수예요? 이건 3이잖아요. 이건 표현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건 유리수인 거죠.
이런 것도 아시겠죠? 그래서 안에가 제곱수인 경우는 이거는 무리수가 아니라 유리수입니다. 이런 것까지 아시면 이제 여러분은 완벽합니다. 볼게요. 개념 확인 문제. 자, 유리수인 것을 유라고 쓰고요. 무리수인 것을 무라고 한번.

써볼게요. 루트 6은 유리수일까요? 무리수일까요? 그렇죠. 루트를 박차고 나올 수 없잖아요. 제곱수 아니니까. 무리수입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49. 얘네 루트 49가 7이거든요. 거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유리수입니다. 이런 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0.171717 가는 거예요, 3번. 그럼 이건 뭐예요? 0.171717 간다는 건 99분의 17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순한마디가 17이잖아요, 두 개. 그래서 99분의 17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기 때문에 얘는 뭐예요? 유리수라는 겁니다. 파이는요, 3.14159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요, 이 친구는 대표적인 무리수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히 개념 잡히셨죠? 유리수와 무리수를 구분하고, 그리고 그걸 합쳐서 실수라고 부른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를 가지고 누군가가 수를 제시했을 때그 수가 이 중에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구분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은 개념 공부를 하는 중이잖아요. 개념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조금의 의심이나, 여러분이 미심쩍은 부분을 남기고 가시면 안 돼요. 그냥 확실하게, 입으로 딱 표현할 수 있게 이렇게 확실하게만 해주셔도 너무 수학이 재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기억하시고, 제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한번 판서도 해보시고, 연습장에다가, 그걸 말로도 해보시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때그 말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러면서 재미를 가져가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요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좀 실질적인 문제에 많이 나오는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게 뭐냐면 제곱근표예요. 얘는 뭐냐면요. 요런 표를 말하는데요. 1부터 99.9까지 양의 제곱근의 값을 반올림해서 소수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준 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루트 2라고 하면 1.414 얼마 이렇게 되는 수거든요. 계속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얘가 쭉 가는데 이 값이 대략 얼만지를 좀 표로 정리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리한 표가 제곱근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지금 3. 얼마를 표현해 놓은 거겠죠. 루트 3. 얼마를. 이해됐어요? 이게 제곱근표고요. 일괄적으로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표를 읽을 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지금부터 연습해 볼게요. 지금은 루트 3.41이 궁금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3.41을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찾냐면요. 이쪽에서. 여기랑 여기에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3.4를 찾죠? 그리고 1이잖아요. 그 다음은 여기서 찾아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둘을 찾은 다음에, 이제 그렇게 찾은 다음에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을 하냐면, 마치 이렇게 바둑판 연결하듯이 이렇게 격자점 찾는 것처럼. 3.41. 그럼 1.847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요그 근사값은요. 1.847이야 이렇게 돼요. 여기서 놓치시면 안 되는 게 정확한 값이 1.847은 아니에요. 이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이 뒤로도 계속 수가 나와요. 그렇지만 소수 셋째 자리까지 편의상 반올림을 해서 나타내 준걸 그냥 읽어준 것뿐이에요. 이해됐죠? 그럼 3.62는요. 3.6을 찾아야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자리가 2니까요. 2까지 연결해서 요렇게 따져주면 격자점 연결해주면 1.903이 되겠죠. 따라서 1.903이다. 요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또한 근사값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곱근표를 읽는 방법을 얘기해 봤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무리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고 싶어요. 어쨌든 우리가 새로운 수인 루트 2, 루트 5, 요런 무리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수를 가지고 근사값을 조금 아까 표에서 구해봤고요. 지금은 그 값을 수직선 상 위에, 수직선 상에, 수직선 위에 나타내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를 가지고 지금 계속 저랑 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수가 누군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루트 2가 이 수직선상의 어느 위치에 표현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럴 때 많이 쓰는

아이디어. 자, 저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고 제가 써놨어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이용한다 라는 말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루트 2가 어느 포인트에 있는지가 궁금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직각삼각형인데요. 그 한 변의 길이가 1, 1이 되도록 직각삼각형을 잡아버리면 이 빗변의 길이는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피타고라스 정리 배웠거든요. 1의 제곱 더하기 1 해서 2가 되잖아요. 요거의 제곱이. 그래서 이 길이가 루트 2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원점에서 원의 중심, 컴퍼스의 중심을 놓고 컴퍼스를 돌렸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반지름을 루트 2가 되도록 컴퍼스를 돌렸다고 하시면 이렇게 돌아가면 이 돌아간 위치는 전부 다 루트 2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0에서 루트 2만큼 떨어져 있는 요 지점, 맞죠? 거기가 0 플러스 루트 2가 돼서 결국 루트 2가 되는 지점 포인트라는 걸 알게 돼요. 이해되셨죠? 완전히. 그럼 마이너스 루트 2는요? 여기서 반대 방향으로. 그쵸? 그래서 이 점을 잡아주면 이 점은요. 0에서 루트 2만큼을 빼준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라는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무리수를 수직선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정확한 포인트를 찍긴 어려워도 그래도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 어느 포인트인지를 위치를 잡아보고 싶어. 해서 도입한 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여기도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면 P점은 누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지. 지금 한번 해봐. 어떻게 될까요? 원점을 기준으로 컴퍼스를 지금 중심에 놓고 이렇게 돌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를 놓고 돌렸냐? 이때는 반지름을 A5로 본 거거든요. 그럼 그 길이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네요. 그러면 한번 직각삼각형을 볼게요. 요 AOB라는 직각삼각형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변의 길이가 2고요. 이 변의 길이는 1이에요. 즉 OB의 변의 길이가 2고요. BA의 변의 길이는 1입니다. 그러면 요 OA의 변의 길이는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는 4 더하기 1 해서 이게 AO, OA의 제곱이 되거든요. 그게 바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AO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이 길이가 루트 5이기 때문에 저는 원의 컴퍼스를 가지고 원의 중심을 5에다가 놓고 루트 5라는 반지름의 길이를 가지도록 이렇게 그려준 거예요. 그렇게 그려주고 나면 이 P점은요. 원점에서 출발해서 루트 5만큼 양의 방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루트 5가 되고 P점의 좌표는 P의 루트 5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서 루트 5라는 지점이 수직선상의 어느 위치에 있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찍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아, 이제 무리수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 그쵸? 좀 더 훨씬 더 친해진 느낌이 들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공부하고 나서 조금씩 조금씩 내가 이제 이거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좀 친해지기 위해서 개념을 점점 배우면서 이제 문제를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 또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무리할 거고요. 여러분 이 문제가 잘 풀리면 제가 해드렸던 내용을 잘 이해하신 거니까 문제를 스스로 좀 풀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문제 읽어보실래요? 1번.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이다. 아,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체계나 소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너무 잘 됐네요. 한번 볼게요. 무한소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 순한 소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가 있었어. 맞죠? 그런데 그 중에서 순한 소수는 유리수에 속했어. 왜냐하면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있었으니까. 그러나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는 루트 2나 파이 같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없는 수라서 이런 건 무리수도 있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틀렸어요.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된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그럼 2번 볼게요. 무한소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이것 또한 틀렸네요. 무한소수가 모두 다 무리수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게 여기처럼 유리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유리수와 무리수가 다 있어 라고 말해주셔야 되겠죠.

0: 때문에 1번과 2번은 세트로 아웃. 자, 3번입니다. 근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수는 모두 무리수이다. 요것도 제가 강조했던 내용인데, 근호를 통해서 나타낸 수 중에 루트 9예요. 그럼 뭐라고 했죠? 3이었어요. 근호를 썼다고 해서 이 수가 그럼 모조리 무리수냐? 아, 절대 아니죠. 근호를 박차고 제곱수였다면 나올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단언할 순 없고요. 예를 들어 근호를 사용했는데 루트 5다. 그러면 더 이상 빠질 수가 없으니까 이건 그냥 루트 무리수가 맞고요. 그래서 무리수일 수도 있고 유리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4번 볼게요. 무리수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내고 분모는 0이 아니다. 요거 유리수에 대한 정의인데요. 그쵸? 무리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없다 그랬죠? 틀렸고. 5번입니다. 유리수이면서 무리수도 되는 수가 있어요? 없죠? 제가 완전히 카테고리를 나눠버렸잖아요. 없다. 그러니까 맞죠? 그래서 5번은 맞는 말입니다. 됐어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한 눈금의 길이가 1인 모는 종이 위에 직각삼각형 ABC를 그렸고, AB와 AP와 AQ가 같아지도록, 이게 지금 반지름이 되도록, 여기랑, 여기랑, 또 여기가, 여기다 원의 중심, 컴퍼스 놓고 돌렸다는 느낌이네요. 그럴 때 PQ 중에서 P가 어떤 수를 의미하는지를 얘기해 보래요. 어떻게 하라고요? 결국은 컴퍼스를 돌릴 때그 반지름을 뭘로 지금 생각할 수 있는지인데요. 그러려면 요 직각삼각형을 가지고 이 빗변이 몇인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여긴 1이에요. AC는 보이시죠? 요 길이는요. 1부터 여기까지 3이네. 아, 0부터 위에까지 3이네요.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 AB의 제곱은요,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해서 10이거든요. 그러니까 AB는 루트 10이죠? 좋습니다. 요 사이는. 그러면 루트 10이라는 반지름을 가지고 컴퍼스를 돌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루트 10만큼이 더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어디서 출발했는지예요. 2에서 출발했죠? 아까랑 달라요. 그러니까 피점은요, 2에서 루트 10을 더 갔어!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따라서 정답은요, 2 플러스 루트 14번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요게 잘 풀렸다면 여러분은 저와 함께 이번 시간을 너무 잘 공부하신 겁니다. 잘하셨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약간 내용을 바꿔서 단원을 달리해서 만나도록 할 거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에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어메이징한 강의 만점 왕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단위 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그리고 진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한번 해봤습니다. 그쵸? 오늘은 이제 더 나아가서 우리 진분수까지 했으면 또뭐 해야 돼요? 대분수 남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대분수인 세분수의 곱셈 한번 이제 해볼 차례입니다. 자, 친구들. 대분수라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대분수,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 우리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시간 한번 즐겁게 출발할 준비됐죠? 좋아요.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분수의 곱셈에서 대분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뭐 풀어봐요? 자연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분수의 곱셈 우리가 이제껏 했던 거 한번 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문제를 푼다는 거죠. 그렇다면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과 즐겁게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키포인트입니다. 보세요. 이제 대분수가 포함된 세분수의 곱셈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 보니까 지금 1과 5분의 2라는 여기 이 대분수를 어떻게 바꿨어요? 5분의 7이라는 가분수로 바꾼 거예요. 그쵸? 그래서 7분의 2 곱하기 5분의 7 곱하기 10분의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한대 묶은 다음에 뭐 해줬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약분을 해줬습니다. 약분을 해줬어요. 그래서 약분 딱딱딱딱 하고 더 이상 약분이 안 되는구나 확인을 한 뒤에 계산을 하니까 25분의 3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7분의 4 곱하기 15분의 14 곱하기 1과 20분의 13입니다. 자, 그렇다면 1과 20분의 13을 우리 가분수로 바꿔줘야 합니다.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볼게요. 7분의 4 곱하기 15분의 14 곱하기 1과 20분의 13을 가분수로 바꾸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20분의 얼마가 나와요? 33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걸 이제 한대 묶어서 적을 수가 있겠네요. 7 곱하기 15 곱하기 20분의 4 곱하기 14 곱하기 33이라고 말이죠. 자, 이 다음에 해줄 게 뭐라고요? 약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약분할 거 보니까 7이랑 14가 일단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7은 1, 14는 2로 바뀌고요. 또 약분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하니까 4랑 20이 또 약분이 됩니다. 보이나요? 그쵸? 해서 4는 1이 되고 20은 5가 되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막 이렇게 찾아봐요. 약분할 게 보이나요? 그쵸? 약분할 게또 있어요. 33이랑 15가 약분이 되잖아요. 뭘로 약분이 돼요? 3으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33은 11이 되고 15는 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약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산을 여기서, 어이구, 계산을 여기서 한번 해주는 거죠. 그쵸? 자, 계산해주면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니까 25분의 22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7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대분수가 무려 두 개. 그래도 겁먹을 필요는 없다. 가분수도 다 바꿔볼게요. 자, 6분의 1 곱하기 1과 4분의 3을 이제 가분수로 바꾸니까 4분의 7 곱하기 2와 7분의 4도 가분수로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7분의 18이 되고요. 이걸 또한대 묶어서 정리를 해봐야죠. 해보니까 6 곱하기 4 곱하기 7분의 1 곱하기 7 곱하기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쵸? 자, 여기서 뭐 해준다? 약분해준다. 약분할 걸 찾아보니까 뭐가 보여요? 7이랑 7이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쵸? 그래서 7은 1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6하고 18이 약분이 되잖아요. 어떤 숫자로? 6으로 약분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6은 1이 되고요. 18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쵸? 자, 분모 먼저 1 곱하기 4 곱하기 1 하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4가 나오죠? 그쵸? 4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죠? 분자는. 얼마가 나와요? 3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이 뭐다? 4분의 3이 정답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3과 7분의 3 곱하기 1과 6분의 5 곱하기 10분의 7이네요. 이것도 먼저 해볼 게 뭐다? 가분수로 바꾸기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7분의 가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와요? 그쵸? 24가 나오고요. 곱하기 1과 6분의 5도 가분수로 바꿔야죠. 바꾸니까 6분의 얼마? 맞습니다. 11이 되고요. 곱하기 10분의
7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이걸 또한대 묶어봐야죠. 자, 묶어보겠습니다. 7 곱하기 6 곱하기 10분의 24 곱하기 11 곱하기 7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네요.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 약분입니다. 자, 약분할 거 뭐가 보이나요? 맞아요. 선생님은 7이랑 7이 가장 먼저 보였습니다. 그래서 7을 각각 1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것도 뭐가 보이죠? 6이랑 24. 이거 약분할 수 있잖아요. 맞죠? 자, 6은 어떻게 돼요? 6으로 약분하니까 1이 되고, 24는요? 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약분할 게 끝인가요? 아닙니다. 선생님은 약분할 게 보여요. 지금. 뭐랑 뭐? 10이랑 4가 또 약분이 됩니다. 약분한 걸또 약분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 10이랑 4를 2로 약분하니까 10은 5가 되고요. 4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쵸? 뭐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모 먼저 계산하니까 분모는 당연히 5가 되고요. 분자는 2 곱하기 11 곱하기 1이니까 22가 됩니다. 이거 뭐예요? 가분수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줘야 할 거? 대분수로 바꿔주기. 그래서 정답이 뭐다? 4와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과 5분의 2 곱하기 1과 14분의 9 곱하기 1과 23분의 1. 세개다 이제는 대분수예요. 하지만 겁먹지 않아도 된다. 자, 해볼게요. 5분의 7 곱하기 14분의 23 곱하기 그리고 마지막 23분의 24. 이렇게 선생님이 다 가분수로 바꿔봤고요. 그리고 이제 적어보는 거죠. 5 곱하기 14 곱하기 23분의 7 곱하기 23 곱하기 24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제 해줘야 할 거. 바로 약분해버립니다. 자, 23, 23 바로 그냥 약분했어요. 선생님은. 1, 1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약분할 것도 보이나요? 그쵸. 선생님은 보고야 말았어요. 7과 14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7은 1, 14는 2가 됐어요. 이제 또 약분할 게 보이나요? 선생님은 또 보고야 말았습니다. 자, 2와 24가 약분이 돼버려요. 그쵸? 2로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2는 1이 되고요. 24는 12가 됩니다. 이제 또 있나요? 이제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5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분모는 5가 되고요. 1 곱하기 1 곱하기 12니까 분자는 12가 됩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2와 5분의 2가 정답이 된다. 해봤고요. 24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일단 다 가분수로 바꾸어 봐야 돼요. 자, 선생님이 바꿔보겠습니다. 13분의 21 곱하기 7분의 19 곱하기 12분의 13. 이렇게 한번 선생님이 다 가분수로 바꿔봤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묶어서 한번 적어보는 거죠. 13 곱하기 7 곱하기 12분의 21 곱하기 19 곱하기 13.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해줄 게 이제 약분이죠. 13, 13 일단 약분돼요. 보이죠? 그 다음에 7하고 21 약분돼요. 맞죠? 그 다음 또 약분이 되죠. 뭐랑 뭐가? 3이랑 12가 약분이 돼요. 그래서 3은 1이 되고 12는 4가 됩니다.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4가 되고요. 분자는요? 19가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4와 4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고 한번 다음 차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연수가 포함된 세 개의 분수, 곱셈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그러기 전에 연산 키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봐야죠. 자, 지금 21분의 1 곱하기 1과 5분의 2 곱하기 10인데, 어떻게 해줬어요? 1과 5분의 2는 가분수로 바꿔주고, 10은 어떻게 했어요?
1분의 10이라고 해준 거예요. 친구들 알죠? 1분의 10이 곧 10이라는 거. 우리 자연수를 분

분수도 쓸 때는 분모에다가 1을 적어주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분수가 3개가 됐기 때문에 우리 앞서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친구들, 이제 선생님이랑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7분의 6 곱하기 1과 4분의 3 곱하기 32예요. 그렇다면 한번 이렇게 적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7분의 6 곱하기, 가분수도 바꿔줘야죠? 4분의 7 곱하기 자연수는요? 자연수는 분모에다가 1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1분의 32.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묶어서 한번 써볼게요. 7 곱하기 4 곱하기 1분의 6 곱하기 7 곱하기 32라고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딱 나오죠? 바로 약분입니다. 약분 해줍니다. 7과 7은 약분이 돼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와 32가 또 약분이 되네요. 그쵸? 4는 1이 되고 32는 8이 됩니다. 맞나요? 자, 이제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러면은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분모 먼저 보니까 분모는 1이 되고요. 분자는 6, 8에 48. 이게 결국 뭐예요? 1분의 48이라는 거는 우리 자연수도 적을 수 있다고 했죠. 그냥 48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정답은 48. 자, 좋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도 선생님이 식을 바꿔서 적어볼게요. 자, 6분의 1 곱하기 1분의 12 곱하기 3과 3분의 2도 바꿔야죠. 그쵸? 3분의 11이라고 한번 바꿔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묶어서 적어볼게요. 자, 6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1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 해줄 거. 역시 어김없이 우리는 약분이라는 걸 해줘야 합니다. 자, 약분해볼게요. 선생님이 딱 지금 보이는 거. 6과 12가 보였습니다. 선생님 눈엔. 그래서 6을 1로 바꾸고 12를 2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는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분모 먼저 보니까 1 곱하기 1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분모 답은 3이 되고요. 분자는요, 1 곱하기 2 곱하기 11이니까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2가 나옵니다. 3분의 22인데 이걸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7과 3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3번. 13번도 식부터 먼저 바꿔 봐야겠죠.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1분의 18이라고 적어주고요. 그쵸? 곱하기 9분의 14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곱하기 7분의 3 그대로 적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묶어보는 거죠. 그쵸? 묶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9 곱하기 7분의 18 곱하기 14 곱하기 3이라고 적을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약분할 게 조금 보입니다. 자, 약분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보이는 거, 선생님은 18이랑 9가 보였습니다. 자, 이거 약분해 볼게요. 9로 약분할 수 있죠? 9는 1이 되고요. 18은 2가 됩니다. 맞죠? 자, 그 다음 또 보여요. 선생님은. 뭐가 보이죠? 7과 14가 약분이 됩니다. 7이랑 14는 7로 약분할 수 있는데, 그럼 7은 1이 되고, 14는 2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하면, 분모는 1이 되고요. 그쵸? 분자는 어때요? 2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나와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12가 나옵니다. 1분의 12. 즉, 뭐라는 거죠? 정답이 12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18번 한번 선생님이랑 또 해보겠습니다. 18번입니다. 4와 6분의 1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4. 이것도 한번 식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6분의 얼마? 6분의 얼마? 6분의 25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자연수. 당연히 1분의 4로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어보는 거죠. 자, 한대 묶어서 적어보겠습니다. 6 곱하기 5 곱하기 1분의
25 곱하기 4 곱하기 4라고

적어 봤고요. 그 다음에 해줄 거 뭐예요? 약분.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인 건 5와 25였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걸 먼저 약분해 보겠습니다. 5는 1이 되고요. 25는 5가 됩니다. 그쵸? 그 다음 눈에 또 띄는 게 있네요. 6하고 4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 2로 약분을 해주니까 어떻게 되죠? 6은 3이 되고요. 4는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약분할 거막 이렇게 찾아보는데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계산을 해주면 된다. 자, 분모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3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분모는 3이 되고요. 분자는 5 곱하기 2 곱하기 4예요. 5 곱하기 2 곱하기 4. 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0이죠. 10 곱하기 4는 40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줄 건 뭐예요? 그 다음에 해줄 거는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는 거죠. 이거 대분수로 바꾸면 얼마 나오는지 아나요? 그쵸. 13과 3분의 1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다. 좋습니다. 24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식부터 바꾸고 생각을 해봅시다. 4와 5분의 4, 가분수로 바꿔보겠습니다. 5분의 24 곱하기 자연수는 분수로 이렇게 분수처럼 나타내주고, 그 다음에 8분의 3 적어주면 되겠네요. 이제 묶어서 한번 또 적어봅시다. 5 곱하기 1 곱하기 8분의 24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약분해봐야죠? 약분. 그쵸. 약분할 거 선생님은 먼저 8이랑 24가 보였습니다. 8이랑 24가. 자, 8은 1이 되고요. 24는 3이 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약분할 거막 찾아보는데 보이나요? 없어요. 그쵸. 그럼 이제 계산해주면 된다. 5 곱하기 1 곱하기 1은 얼마? 5. 자, 분자 3 곱하기 2 곱하기 3은 얼마? 3이 6이고 6에다가 3을 곱해주니까 18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대분수로 바꿔주니까 3과 5분의 3이 정답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었죠. 자, 30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30번입니다. 이번에는 대분수가 두 개, 자연수가 하나.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바로 식부터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니까 5분의 21 곱하기 7분의 9 곱하기 1분의 2라고 적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 묶어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5 곱하기 7 곱하기 1분의 21 곱하기 9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해줘야 할건 뭐다? 바로 약분이다. 가보겠습니다. 7과 21이 선생님은 바로 보였습니다. 7은 1이 되고요. 21은 얼마가 되나요? 3이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막 이제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렇다면 바로 그냥 계산합니다. 자, 분모 먼저. 5 곱하기 1 곱하기 1 하면 얼마? 5가 되고요. 분자. 3 곱하기 9 곱하기 2예요. 3 곱하기 9 하면은 얼마 돼요? 27이에요. 27에다가 2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나요? 그쵸. 27에다가 2를 곱해주면은 54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해줘야 할 거는 대분수로 바꿔주기. 바꿔주니까 10과 5분의 4가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었다. 여기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차시로 또 넘어가 봐야죠. 오늘의 마지막 차시, 이제 세분수의 곱셈, 한번 우리가 했던 것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해서 아까 했던 그 방식 그대로를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 자,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하되 약분해줘야 하고요. 만약 대분수가 있다 하면은 그거를 뭘로 바꿔준다? 가분수로 바꿔준 다음에 똑같이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한다. 이걸 친구들이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러 선생님이랑 즐겁게 떠나볼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5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10분의 1이에요. 지금 보니까 세 개의 분수가 똑같이 무슨 분수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 그쵸. 단위 분수라고 불리는 거죠. 우리 단위 분수의 곱셈 했었잖아요.

분이 되나요? 맞습니다. 됩니다. 지금 바로 선생님 눈에 띄는 거. 3이랑 6이 약분이 돼요. 자, 3은 1이 되고요. 6은 2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약분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약분할 게 하나가 더 있어요. 4와 6도 약분이 되잖아요. 2로 약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그쵸? 그래서 4는 2가 되고요. 6은 3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니까 이제 어때요? 약분할 게안 보여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요. 그쵸? 자, 봅시다. 7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와요? 14가 나와요. 그쵸? 14에다가 2를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오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맞습니다. 28이 나와요. 그 다음, 3 곱하기 1 곱하기 1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요? 3이 나와요. 해서 정답은 28분의 3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13번. 13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3번은 9분의 4 곱하기 16분의 5 곱하기 10분의 9네요. 이것도 한번 아까처럼 묶어서 계산식을 적어볼게요. 자, 9 곱하기 16 곱하기 10분의 4 곱하기 5 곱하기 9라고 적어보니까 바로 선생님 눈에는 약분할 게막 보입니다. 약분을 그럼 해봐야죠. 먼저 눈에 띈 거, 9와 9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1과 1로 바뀌죠? 그 다음 또 눈에 띄는 거. 자, 4와 16이 약분이 됩니다. 4도 약분할 수 있잖아요? 4는 1이 되고 16은 4가 됩니다. 근데 또 있어요. 보이나요? 친구들 보이나요? 5와 10이 지금 약분이 되잖아요. 그쵸? 5는 1이 되고요. 그 다음 10은 뭐가 됩니까? 10은 2가 되잖아요, 우리. 그럼 이렇게 약분 다 해봤어요. 지금 이제는 약분할 게안 보입니다. 계산 한번 해봐야죠, 그럼. 자, 분모 먼저 한번 계산해 봅시다. 1 곱하기 4 곱하기 2예요. 얼마 나옵니까? 그쵸. 8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분자는 어차피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네요. 그러면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그래서 뭐가 나왔다? 8분의 1이 나왔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드디어 우리가 했던 그 대분수가 나왔네요. 대분수. 그럼 이제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는 그 과정 먼저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7분의 1 곱하기 가분수로 바꿀게요. 9분의 10 곱하기 5분의 14라고 한번 바꿔봤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게 뭐예요? 묶어서 계산식을 써보는 거죠. 7 곱하기 9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14라고 한번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분을 해볼게요. 자, 7이랑 14 약분됩니다. 1이랑 2로 바뀌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5랑 10이 약분이 됩니다. 그쵸? 1이랑 2로 이것도 바뀌네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때요, 친구들? 약분할 게더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해서 보니까 분모 먼저 계산해 볼까요? 1 곱하기 9 곱하기 1. 얼마? 9가 되잖아요. 그쵸? 그 다음 분자. 1 곱하기 2 곱하기 2. 얼마 나와요? 4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해서 정답이 얼마가 나왔다? 9분의 4가 나왔다. 24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3개가 다 대분수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가분수로 일단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13분의 15 곱하기 10분의 13 곱하기 5분의 6. 자, 이번에는 한번 선생님이 계산식 묶어 쓰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이 상태 그대로 약분을 하려고 보니까 13과 13이 약분이 되는 걸알수 있어요. 보이나요? 그쵸. 13과 13이 1, 1로 바뀌는 게 보입니다. 그 다음 또 약분할 게 뭐가 있지? 보니까 5와 15가 약분이 됩니다. 그쵸. 5와 15 약분되죠? 5는 1이 되고요. 15는 3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6과 10도 약분이 되는 게 보입니다. 보이죠? 그쵸. 자, 6은 얼마가 돼요? 3이 되고 10은 5가 됩니다. 이제는 약분할 게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한번 계산을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분모 1 곱하기 5 곱하기 1이에요. 얼마 나와요? 5가 나와요. 그쵸? 자, 분자 3 곱하기 1 곱하기 3이에요. 얼마 나오죠? 9가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배분수도 바꿔주면 1과 5분의 4가 된다. 익숙해지면은 친구들이 식을 묶지 않고 이 상태 그대로 약분해도 된다 이거죠. 자, 선생님이 이걸 보여줬습니다. 30번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선생님이 풀어볼게요. 일단 대분수는 가분수로 바꿔야죠. 자, 바꿔볼게요. 7분의 36 곱하기 9분의 20 곱하기. 자연수는 어떻게 쓴다고 했어요? 분모를 1이라고 적어주고 분자에다가 숫자를 적어주면 된다. 1분의 7. 적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선생님이 약분을 해볼게요. 자, 약분할 게 보이나요? 9랑 36 일단 약분되죠? 9는 1이 되고요. 36은 4가 됐습니다. 그쵸? 그 다음 또 약분할 게 보이나요? 7이랑 7이 약분되잖아요. 7은 1이 되고요. 이쪽 7도 1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약분할 게 보이지가 않아요.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분모는 다 1이고요. 분자 보니까 4 곱하기 20 곱하기 1이에요. 얼마 나오죠? 맞습니다. 80이 나옵니다. 아, 분모가 1이니까 결국 자연수 80이 정답이구나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학습 목표 도달 체크입니다. 분수의 곱셈을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이 소감을 한번 여러분들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곱셈 마무리 해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소수의 곱셈을 한번 배워볼 텐데, 그 전에 분수의 곱셈 선생님이랑 암풍 문제 꼭 복습 철저히 하고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새로운 차시를 공부할 시간입니다. 연산 6차시 공부해 볼 건데요. 제목은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 그두 번째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죠. 자, 연산 6차시 오늘은요, 1일차 문제 열심히 풀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의문이 하나 들죠. 지난 시간에도 소수 나누기 자연수였는데 무슨 차이가 있지? 뭐 이런 의문 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우리 소수 나누기 자연수는요, 바로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분수 소수가 나오면 이 단골로 나오는 예시가 있죠? 바로 피자. 자, 피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피자 한 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네 사람이 사이좋게 똑같이 나누어 먹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1 나누기 4겠죠? 그럼 한 사람이 먹는 피자의 양은요? 얼마요? 분소로 하면? 그래요. 1 나누기 4는 4분의 1이잖아요. 소수로 하면 0.25이지요? 어때요? 소수로 했더니 몫이 1보다 작아졌습니다. 4분의 1이니까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예시로 알수 있다시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다면 그 몫은 1보다 더 작아지게 됩니다. 바로 이 나눗셈을 우리가 공부해 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처럼 똑같이 소수 나누기 자연수지만 우리가 6차시에서 알아볼 나눗셈은요. 이 나누어지는 수인 소수가 나누는 수인 자연수보다 더 작은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몫이 어떻다고요? 1보다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계산 익히기가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신나게 1일차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있죠? 그래요. 바로 오늘의 퀴즈를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4.5 나누기 9. 보다시피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 몫이 1보다는 작겠구나라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을지 오늘의 원리를 깨쳐보며 또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 먼저 3.36 나누기 8의 계산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처럼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볼 겁니다.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해 볼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3.36 나누기 8입니다.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요. 아, 나누어지는 수가 소수인데 나누는 수인 자연수보다 더 작구나. 3.36이 8보다 작잖아요. 먼저 확인해 줍니다. 자, 분수로 바꿔줄게요. 소수 두 자릿수기 때문에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336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나누기 8입니다. 자, 이때 336은요, 8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100분의 336 나누기 8이라고 분자에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00분의 42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소수로 바꾸어주면 이렇게 0.42라는 소수 두 자릿수로 바꾸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알아보죠. 이번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3.36 나누기 8. 먼저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336 나누기 8을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몫이 42가 나오는데요. 우리 알다시피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되면 그 몫이 10분의 1배가 된 것처럼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은 이번엔 역시 똑같이 100분의 1배가 되어 42의 100분의 1배 0.42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알아볼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번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방금 봤던 두 번째 방법처럼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10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0분의 1배가 된다는 원리를 생각하며 첫 번째는 자연수의 나눗셈과 같은 방법으로 나눗셈을 합니다. 다음은요, 두 번째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몫의 소수점을 올려 찍은 다음에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는 0을 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을 찍은 다음에 자연수 부분에는 이렇게 그냥 두지 말고 0을 쓰자.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몫은 42가 아니라 0.4이다 라고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계산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 잘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1일차 문제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연산키 문제 확인해 볼게요. 1.2 나누기 3이에요.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몫이 1보다 작겠구나. 그러니까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 올려 찍어준 다음에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시간에 꼭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0.4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0.6 나누기 2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3은 6이라고 적어준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귀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몫에 이렇게 소수점을 올려 찍어줍니다. 그리고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다가 0을 적어주면 0.3, 0.3이라고

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2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0.8 나누기 4입니다. 나누어주는 수가요, 나누는 수보다 작기 때문에 몫은 1보다 작을 거예요. 자, 4, 2, 8 적어주고요. 다음은 소수점을 올려 찍어준 다음에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2, 0.2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아, 계산 자체는 그리 어렵지가 않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 지난 시간처럼 소수점을 올려 찍어준다. 하나와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꼭 적어준다. 요두 가지를 또잘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0.9 나누기 3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몫은 1보다 작겠네. 자, 3, 3은 9 적어주고요. 소수점 맞춰 찍어주고요.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4입니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1일차 문제, 4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1.2 나누기 2입니다.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 6, 12라고 적어주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소수점을 잘 찍어주고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채워줘야죠. 0.6. 따라서 1.2 나누기 2의 몫은 1보다 작은 0.6이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5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요? 이번엔 2.8 나누기 7입니다. 7, 4, 28. 먼저 이렇게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준 다음에 올려 찍어 주면서 비어 있는 부분에 0을 적어 준다. 따라서 0.4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6번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보죠. 2.4 나누기 4입니다. 4, 6, 24 적어주고요. 다음은 소수점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겠죠. 잘만 기억하면 돼요. 소수점 비어있는 부분 0 말이죠. 자, 계속해서 1일차 문제 7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3.6 나누기 6입니다. 6, 6, 36 적어주고요. 다음은 기억해야 되겠죠? 점 찍어주면서, 소수점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0 적어주면 0.6이네 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8번 문제입니다. 4.2 나누기 7입니다. 7, 6, 42 적어주고요. 빼주면 0. 그런데 소수점이 있잖아요.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풀다 보면은 이런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75, 35, 이렇게. 자, 그러면 빼면 얼마예요? 7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눗셈을 배울 때 배웠다시피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항상, 언제나, 반드시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같아도 안 되고요. 더 커도 안 됩니다. 항상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7, 7 똑같죠? 그 말은, 아, 한번더 들어갈 수가 있겠네. 아, 그렇다면 내가 너무 몫을 작게 적었구나. 5보다 1큰 수를 적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는 7, 7 이렇게 적었어요. 그럼 49잖아요? 어때요? 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아, 내가 너무 몫을 크게 적었구나. 이때는 1 작은 수를 적어야겠다. 이렇게 내가 몫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바르게 적으면 7642라고 적어준 다음에 잊으면 안 되죠. 소수점을 바르게 올려 찍어주고요. 비어있는 부분에, 자연수 부분에 0을 적어주면 0.6이라고 계산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1일차 문제 두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9번 문제인데요. 1.8 나누기 6입니다. 자, 해보죠. 자, 만약에 6이 10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 자,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뺐더니 6이에요. 똑같잖아. 내가 너무 몫을 작게 적었나 보다. 1큰수 적어줘야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6, 3, 18 이렇게 적어주고요.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0으로 채워주면 0.3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어느새 1일차 문제 10번 문제까지 왔습니다. 3.6 나누기 4입니다. 4, 9, 36이고요. 자, 역시

잊지 말고 콩콩콩 콩콩콩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부분 채워주면 0.9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1일차 문제 10번 문제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1일차 문제 풀어보기 전에 우리 순식간에 10번 문제까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슬슬 몸이 꼬일 시간입니다. 그래서 또 잠깐 쉬었다 가볼까요? 자, 머리를 식히는 시간,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 시간. 오늘은요,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같이 또 읽어보죠. 시작!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해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인데요.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 이걸 바로 검산이라고 하죠. 검산 확인해 보세요. 뭐를 내가 옳게 계산했는지. 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요. 시간이 모자랄 때도 있지만 시간이 남을 때가 또 많을 겁니다. 그럴 때뭐 하나요? 시험지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나요? 뭐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요. 이왕이면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막 그림 그리지 말고 확인해 보자고요. 뭘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나눗셈 공부하고 있잖아요. 우리 방금 봤던 문제, 예를 들면, 3.6 나누기 4. 다시 가지고 와 볼게요. 3.6 나누기 4. 자, 우리 아까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짜자잔. 자, 그러면, 시간이 남는다. 그러면,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검산해 보는 건데요. 우리 이미 배운 바 있습니다. 나눗셈을 할 때, 검산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있잖아요.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서 무엇이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보면 돼요. 만약에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나머지가 있다면 이 결과에 나머지를 더해서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보면 되고요.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기 때문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해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봤더니 돼요. 그렇다면 내가 맞게 계산했구나. 그런데 만약에 확인했을 때이 결과가 다르다. 그렇다면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 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시험을 칠때 시간이 남으면요. 그림을 그리지 말고 이왕이면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 또 확인 검산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꿀팁입니다. 꼭꼭 기억하기로 해요. 확인 또 확인. 나눗셈을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내가 바르게 계산했는지 이번 시간 이후에 우리 친구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때꼭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모든 문제를 다 확인해요. 가 아니고요. 풀다가, 아, 이거 좀 내가 뭔가 어려운데, 이거 뭔가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골라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언제? 자투리 시간에, 여유 시간에. 자,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우리 힘내서 머리를 식혀봤으니까 1일차 문제에 이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20번 문제로 가보죠. 2.4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도 해볼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해보죠. 이번엔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누어지는 수 10분의 24라고 적어주고요.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24가 6의 배수니까요. 10분의 24 나누기 6 적어주고요. 10분의 4니까 소수로 바꾸어주면 0.4예요.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10분의 1이 24개 있는 것과 같으니까 그것을 6등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24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방법,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21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죠. 2.1 나누기 3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이 21개, 10분의 21 적어주고요. 이것을 3등분해 볼게요. 그렇다면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21은 3의 배수니까 이렇게 분자를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10분의 7이기 때문에 아하 0.7이구나. 이렇게 소수로 바꾸어 적어주면 되겠네요. 몫이 1보다 작은 소수가 나왔죠. 왜?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이 1보다 작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1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22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4 나누기 3이에요. 이번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죠.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24 나누기 3은요, 몫이 8이에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습니다. 나누는 수는 그대로인데요. 그렇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되어 0.8이 되어야 되겠지요? 따라서 여기는 0.8이라고 우리 배웠던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결해 줄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23번 문제도 해결해 보죠. 2.8 나누기 4입니다. 이번에도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28 나누기 4. A 몫은 7입니다. 나누는 수는 똑같은데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몫도 10분의 1배. 그럼 0.7이 되죠. 따라서 23번의 계산 결과 0.7이라고 이렇게 두 번째 방법 이용해서 풀어보았습니다. 자, 24번 문제부터는요.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1.6 나누기 4입니다. 그러니까 1.6. 나누기 4 적어주고요.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풀어주겠습니다. 4, 4, 16. 이렇게 풀어주고요.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을 써넣어줍니다. 그렇다면 0.4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 0.4예요.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5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죠. 4.5 나누기 5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로 계산해 보죠. 4.5 나누기 5예요. 자, 5, 9, 4, 15 적어주고요. 그 다음은 잊지 말고 소수점 자리에 맞춰 올려 찍어주면서 0 적어주면 바로 0.9, 0.9라고 적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2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네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늘따라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 건 선생님만의 느낌일까요? 자, 26번 문제부터 29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자, 3.2 나누기 4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3.2 적어주고요. 나누는 수가 4입니다. 4, 8, 32. 그렇게 계산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소수점을 올려 찍어주면서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0 적어주면은 바른 계산 결과는 바로 0.8이에요. 요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7번 문제 쭉쭉 갑니다. 3.5 나누기 7입니다. 이번엔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요. 세 번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자, 3.5 나누기 7은요. 나누어지는 수가 3.5, 즉 10분의 35라고 할수 있고요. 나누기 7입니다. 그렇다면 10분의 35 나누기 7이라고 할수 있고, 이것은 10분의 5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어주면 0.5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35 나누기 7이 5잖아요.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기 때문에 5의 10분의 1배 0.5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짜잔! 자, 3.5 나누기 7, 7로 35 적어주고요. 소수점을 바르게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의 0을 잘 채워주면은 결과는 똑같이 0.5, 0.5, 0.5지요. 따라서 여기에 0.5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는데요. 이왕이면 지금은 공부하고 있으니까 골고루 한번 이용해 보자고요. 자, 27번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2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5.54 나누기 6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보죠. 5.4는 10분의 54입니다. 나누기 6인데요.
자, 54는 6의 배수기 때문에 10분의 54 나누기 6 이렇게 적어주고요. 10분의 9는 소수로 바꾸면 바로 0.9라고 적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무슨 방법?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보죠. 54 나누기 6이 얼마라고요? 9라고요.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가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자, 조건이 있습니다. 나누는 수는 건드리지 않아야 돼요.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목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3번 문제 세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5.4 나누기 6입니다. 6, 9, 5, 14입니다. 적어주고요. 다음은 잊지 말고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서 자연수 부분 잘 채워 넣어주면 결과는 똑같이 0.9, 0.9, 0.9인데요. 이렇게 다 풀고 나서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 그렇다면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 라고 했나요? 이번엔 뭘 그려볼까요? 이번엔 네, 토끼를 한번 그려볼까요? 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물론 뭐 나의 예술성을 발휘하는 거니까 좋죠. 하지만 이왕이면 시간이 남으면 내가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나의 연산 실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3번처럼 풀었다면 확인해 봐야지.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 5.4, 5.4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옳게 계산했구나라고 이렇게 오늘의 꿀팁, 검산, 옳게 계산했는지 확인해 봐라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9라고 말이죠. 자, 1일차 문제 이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인데요. 4.8 나누기 6입니다. 자, 이번에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다 해보죠. 4.8은요, 10분의 48입니다. 나누기 6이고요. 48은 6의 배수죠. 따라서 48 나누기 6 분자에 적어주고요. 10분의 8이기 때문에 소수로 바꾸면 0.8이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48 나누기 6은 몫이 8인데, 나누는 수가 똑같을 때 나누어지는 수만 10분의 1배가 됐다면 그 몫도 10분의 1배가 된다라는 것 기억하고 있죠? 따라서 역시 0.8입니다. 이번엔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4.8 나누기 6입니다. 자, 그렇다면 6, 8, 48,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여기 소수점이 있기 때문에 올려 찍어 주면서 자연수 부분 채워주자. 그렇다면 0.8입니다. 검산해 볼까요?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누는 수 곱하기 몫을 했을 때 뭐가 나오면 된다?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내가 옳게 계산했다. 4.8, 4.8 똑같죠? 바르게 계산했구나. 따라서 29번 정답 바로 0.8입니다. 이렇게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일차 문제, 29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떤 방법도 좋으니까 남은 문제들도요, 우리 친구들이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가 남았죠? 그 전에 오늘의 연산 키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작을 때는 몫이 1보다 작았습니다. 몫이 1보다 작은 소수인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 우리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해 봤고요. 두 번째,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세로로 계산해 봤는데요. 오늘의 꿀팁, 검산까지 이왕이면 꼭꼭꼭 기억하자고요. 자, 오늘의 연산 키 확인해 봤으니까요. 드디어 오늘의 퀴즈를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4.5 나누기 9였죠. 한번 해결해 보자고요. 자, 세로로 한번 계산해 보죠. 소수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계산합니다. 9, 5, 45고요. 빼주면 나누어 떨어지는데요. 그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다 풀고 틀리는 셈. 두 가지를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 몫에다가 올려 찍어준다. 하나와. 이번 시간의 키포인트였죠? 비어있는 자연수 부분에 뭘 적어준다? 0을 적어준다. 따라서 0.5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데요. 내가 맞게 계산했는지 확인할 때는요, 우리

0: 알고 있는 것처럼 나누는 수와 몫을 곱했을 때 나누어지는 수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죠. 4.5, 4.5 바르게 계산했구나. 이렇게 검산까지 해봤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었네요. 자, 이제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7.2 나누기 9입니다.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멋지게 풀어서 정답을 많이 많이 어디다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요. 수강후기 게시판에 정답도 좋지만 나의 생각, 다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라고 하니까 또 우리 멋진 친구들이 나의 생각, 다짐을 여기다가 많이 올려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보너스 퀴즈도 좋지만 정답도 좋지만 또 나의 다짐, 생각 등등을 또 많이 많이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누가 올렸는지 기대해 볼게요. 자, 오늘의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남은 문제들은요. 그냥 교재 덮지 말고요. 꼭꼭 오늘의 꿀팁 기억하면서 차근차근 정확하게 풀어주면 좋겠네요. 자,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연산 실력 키워나가 보자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또 봐요.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3: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4: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5: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수 있는 교사가 더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3: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1: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2: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5: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범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
1: 네, 좋습니다.
0: 호날두와 마스쿠 다가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0: 맞아요.
1: 거.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항해가인데 결정적인 건 둘 다 포르투갈 사람.
0: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진짜 현대 축구의 전설이고 한 명은 대항해 시대의 전설로 둘 다 포르투갈의 레전더리 자부심인데요.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입니다.
1: 리스본은 항상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이 벨렝 지구는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잖아요. 지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0: 벨렝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탐험가들이 항해를 떠났던 곳이기도 하고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던 요새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벨렝탑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밀물 때면 물이 들어와서 죄수들이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1: 죄수들에게 또 정말 무시무시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벨렝탑에서 출발한 탐험가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자 대양의

0: 야, 리스본 정말 멋진 도시네요. 스타트업 허브에 젊은이들도 가득하고요.
1: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0: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스본으로 전 세계의 보물이 몰려들기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었다는 것도 놀랍죠.
1: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100여 년 먼저 바다로 향했다라고 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맞습니다. 항해왕이라 불렸던 에니크 왕자 덕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리스본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리스본은 로마 제국과 서고트족의 지배를 거쳐 716년부터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143년 카스티아 왕국에서 독립한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1세는 북방 십자군의 지원을 얻어 1147년 10월 리스본을 해방시켰습니다. 1249년 아폰수 3세의 알가르브 정복에 의해 포르투갈의 재정복 운동이 완료되자 남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13세기 중엽부터 리스본은 코임브라를 대신하여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왕국 초창기의 주요 인물 에니크 왕자입니다. 특히 발견 기념비는 에니크 왕자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로 그는 서아프리카 연안 탐사와 대서양 탐험과 개척을 이끌고 지원하였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시작한 해양 탐사가 시작된 시점은 세우타 정복에 성공한 1415년 이후부터입니다. 초기 아프리카 연안과 대서양에 대한 개척 사업은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주왕 1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은 서유럽의 변방 국가이며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세력과 영토 확장, 대외 진출, 무역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개척,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절실했던 주왕 1세는 해양 탐사와 개척을 그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1433년 주왕 1세가 사망한 후에는 즉위한 친형 두아르트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는 포르투갈의 수건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는 항해 왕자 에니크가 대서양 탐사를 시작한 이래 8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까지 항해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7년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총

0: 2년이 걸렸고요. 무려 4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출발 시 함선 4척을 이끌고 갔으나 2척만이 돌아왔고요. 170여 명 중 55명만이 생존하여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은 동방 무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유럽과 인도 간 해상을 통한 직접 교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519년 신항로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 마누엘 1세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건데요.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에그타르트의 원조는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외곽에 있는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라는 조그만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래는요, 근처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달걀 흰자 아시죠? 그걸로 수도복에 풀을 먹이고 남은 노른자로 만들어 먹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1820년 자유주의 혁명의 여파로 1834년 포르투갈 내 모든 수도원들이 철폐되고요. 수도원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수도자들은 에그타르트를 만들어서 수도원 옆에 있는 재당소 겸 잡화점을 통해서 외부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재당소 겸 잡화점 주인은 수도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1837년 베이커리를 세워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맛집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파이지가 페이스트리에 더 가깝고 캐러멜 소스를 끼얹어서 살짝 검게 구워내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것이 에그타르트의 특징이죠. 마카오 아세요? 마카오라는 도시 중국에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특산물인 에그타르트도 마카오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가장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대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흔적은 에그타르트라는 작고 맛있는 과자에 남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바스쿠 다가마의 항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3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번 넘게 왕복을 한 거잖아요. 네.
0: 그렇죠. 이런 탐험 정신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1: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성공 뒤에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
1: 이때는 1755년 11월 1일 기독교의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는 만성절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던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0: 아까 영상에서 대지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재앙,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뒤따른 화재는 5일간 지속됐고 해일로 인해서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의 4분의 3이나 파괴되었다고 하죠. 오늘날의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8.5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진앙지는 상비센트 곳 서남쪽으로서 약 200km 지점 대서양 해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진 충격파는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등 전 유럽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스본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일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스본에 있던 건물 85%가 무너졌고 많은 예술품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왕실 도서관과 문서 보관소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귀중한 장서 7만 권이 유실됐고 그 유명한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를 비롯한 대항해 시대 초기 탐험가들의 항해 기록 등 소중한 사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해요. 1755년 11월 1일, 이날은 기독교의 축일 중 하나인 만

안성절. 즉, 이 기독교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이 당대 유럽에서 가장 신앙적인 종교적인 도시 중 하나로 추앙받던 이 리스본에서 성대한 미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내의 각 성당은 경건한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날씨는 화창하기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막 시작된 오전 9시 30분, 리스본 밖 수백 킬로미터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 지진파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바로 리스본을 관통하게 됩니다.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은 몽땅 깨져 신자들의 머리 위를 덮쳐서 신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뒤바뀌게 되었고요. 비명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진동이 리스본을 강타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의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 리스본의 건물들은 힘없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이 잔해에 깔려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미사를 위해 켜놓은 촛대들이 쓰러지면서 이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를 피한 리스본 시민들은 이 화마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몇 분 사이에 덮친 여진 때문에 이런 저항마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시가지는 이미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고요. 이런 연속된 재앙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구를 향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항구에서 목격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리스본을 덮치게 되었고요. 이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리스본에는 타다 남은 시체와 잔해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본 시민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지진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도시였으며, 이 지진이 일어난 날은 다름 아닌 만성절 축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휩쓸고 간 뒤 이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기독교 교회와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의문들이 술렁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지진의 종교적 원인과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이것은 신의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철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피해간 유일한 지역이 리스본의 홍등가인 알파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0: 이 사건은 유럽의 문화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자 폰발 후작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보급품을 공급하고 피난처와 병원을 설치합니다. 죽은 자를 묻고 산자를 치유하자는 모토를 내세우며 황폐화된 도시의 재건 사업에 매진합니다. 또 그는 건축가 에우게니오 도스 산투스의 설계에 따라 리스본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폰발 후작의 노력으로 리스본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재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과 의미는 단순한 도시 재건을 넘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다니요.
0: 네, 이 당시 유럽 사람들도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이 가장 독실했던 도시를 신이 왜 벌한 걸까? 하지만 이 위기가 찾아오면 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포르투갈의 대지진은 계몽주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 해석만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1: 대지진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놨군요. 전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0: 어떤 점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1: 좌절을 딛고 이 지금의 도시로 일어선 거예요. 이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리스본은 계획도시로 재건된 도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리스본을 포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폰발 후작이 한 달 만에 재건 계획을 수립해서 이 도시를 새로 지어냈습니다. 게다가 내진 공법을 개발해서 주요 건물에 적용하고 높이도 이 5층 정도로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거.
1: 리스본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바닥도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0: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 지진 후에 재건의 흔적인데요. 이처럼 흰색과 검정색 타일이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거를 칼사다 포르투게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도시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어요.
1: 리스본을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역사가 겹쳐지네요.
0: 이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1: 야, 이렇게 또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리스본 여행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자,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 안녕!
2: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하나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배는 고픈데 뭘 많이 먹고 싶진 않고 다양하게 맛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딱 좋은 게 이 에스파냐의 타파스라는 음식인데 우리나라에는 이 에스파냐 식당이 많지 않아서 가긴 좀 어렵잖아요.
0: 아, 직접 가지 못해 아쉽지만 눈과 귀로 알아보면 어떨까요? 오늘은 에스파냐의 수도 마드리드로 가는 거예요. 어떠세요?
1: 너무 좋습니다. 이 마드리드라고 하니까 이게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데 이거 레알인?
0: 아, 레알 마드리드. 축구를 좋아하지 않아도 그 축구팀은 다 알지 않을까요? 선생님, 레알이 무슨 의미예요?
1: 이 레알은 영어로 로얄이라는 뜻이에요. 리얼로 아는 친구들이 있던데 1920년 에스파냐의 국왕 알폰소 13세가 이 구단에 레알이라는 칭호를 하사하면서 현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구단의 엠블럼 위에 이 왕관이 추가가 되었고요.
0: 선생님, 축구를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마드리드는 축구뿐만 아니라 정말 재밌는 역사가 가득하거든요. 본격 투어 전 영상으로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0: 볼거리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여행 가면 계획을 특히 더잘 세워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1: 그런데 선생님, 이 저렇게 큰 왕궁이나 대성당을 지으려면 비용이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 건축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0: 태양의 시대 덕분이죠. 에스파냐는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렸거든요. 콜럼버스가 1492년 신항로를 개척한 이후에는 전 세계로 식민지를 넓혀갔습니다.
1: 아, 맞다. 이 에스파냐가 콜럼버스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죠.
0: 그러다가 식민지에서 발견한 한 은광이 결정적이었어요. 그곳에서 당시 전 세계 은 유통량의 거의 절반이 나왔거든요.
1: 절반이요? 자, 그 돈이 다 마드리드로 모인 겁니까?
0: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드리드 왕궁을 대항해 시대의 막대한 부축적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 이렇게 풍요로웠는데, 이 알무데나 대성당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0: 사실 계획 자체는 훨씬 전에 세웠어요. 그런데 반대 여론이 심했고, 무엇보다도 식민지 확장에 더 주력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진 거죠. 오래 걸린 만큼 네오고딕 양식, 팝아트 데코 양식 등그 시대의 다양한 양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시대를 다 아우른 건축물이군요.
0: 흥미로운 건 마드리드가 수도가 된 이유예요. 마드리드의 탄생 비화, 자세히 알아볼까요? 마드리드의 역사는 9세기 후반 안달루스의 지배자였던 무함마드 1세가 세운 작은 요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세력은 북쪽 기독교 국가들의 공격으로부터 당시 중심지였던 톨레도를 방어하기 위해 만사나레스강 언덕에 요새를 쌓았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아랍어로 물줄기 혹은 수원지를 뜻하는 마헤리트라 불렸습니다. 이슬람 지배기 동안 마드리드는 정교한 수로 시스템을 갖춘 군사 요새이자 작은 농업 마을로서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1085년 카스티아 왕국의 크리스티교 군대가 톨레도를 점령하면서 마드리드 역시 크리스티교 세력의 손에 넘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슬람 사원은 성당으로 바뀌었고 마드리드는 점차 크리스티교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4세기에 이르러 카스티아 왕국 내에서 의회가 열리는 등 정치적 위상이 서서히 높아졌습니다. 마드리드 역사의 가장 큰 전환점은 16세기 합스부르크 왕가의 통치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카를 5세를 거쳐 그의 아들 펠리페 2세에 이르러 마드리드는 운명적인 변화를 맞이합니다. 1561년 펠리페 2세의 마드리드 천도는 일개 지방도시에 불과했던 마드리드를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바꾼 역사적 사건입니다. 펠리페 2세는 단순히 취향에 따라 수도를 정한 것이 아니라 제국 경영이라는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마드리드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이베리아 반도의 지도를 펼쳐놓고 정중앙을 찾았습니다. 마드리드는 반도의 기하학적 중심에 위치하여 북쪽의 칸타브리아해, 남쪽의 지중해, 서쪽의 대서양 어디로든 소통하기에 최적의 거리였습니다. 이는 전 국토를 효율적으로 장악하려는 중앙 집권화의 의지였습니다. 당시 마드리드는 물의 도시로 불릴 만큼 수자원이 풍부했습니다. 만사나레스강과 지하 수로 시스템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인구를 지탱할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펠리페 2세는 만성적인 통풍과 천식을 알았는데 톨레도의 습한 기후보다 마드리드의 건조하고 맑은 공기가 건강 관리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톨레도나 바야돌리드 같은 구수도들은 이미 수백 년된 귀족 가문과 강력한 교회의 힘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자신의 절대 왕권을 방해받지 않고 오로지 국왕에게 충성하는 관료 집단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마드리드는 그런 야망을 실현하기에 가장 깨끗한 도화지였습니다. 1561년 6월, 펠리페 2세는 공식적으로 왕실에 마드리드 이주를 명령했습니다. 이때 왕실 가족뿐만 아니라 비서진, 회계관, 사법관 등약 2,500명의 핵심 관료군이 한꺼번에 이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마드리드는 마을이자 궁정이라는 독특한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유입된 인파로 마드리드에는 사상 초유의 주택난이 발생했습니다. 국왕은 시민들에게 집의 2층 공간을 왕실 관료들에게 제공하라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한 마드리드

0: 사람들은 겉으로는 단층집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비밀스러운 복층 공간을 숨겨짓는 이른바 시민의 심술 건축 양식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마드리드에서 북서쪽으로 45km 떨어진 곳에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대 복합단지인 엘 에스코리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궁전이자 수도원, 도서관이자 왕실 묘지로 기능하며 마드리드를 실질적인 제국의 행정 수도로 뒷받침하는 정신적 거점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수도들이 성벽과 요새 중심이었다면 마드리드는 국왕의 서류를 처리하는 기록 보관소와 회의실이 즐비한 관료 중심 도시로 빠르게 변모했습니다. 이는 에스파냐가 중세 기사들의 국가에서 근대적인 행정 국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로 개척과 대항해 시대는 마드리드가 평범한 중소도시에서 세계 제국의 심장으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었습니다. 신대륙에서 유입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은 마드리드를 유럽 금융과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 포토시 은광 등에서 채굴된 은이 마드리드 왕실로 모여들면서 도시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이했습니다. 신항로를 통해 영토가 전 세계로 확장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행정기구가 마드리드에 집중되었습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얻은 부하 권력은 문화적 풍요로 이어졌습니다. 마드리드의 궁정은 벨라스케스 같은 거장 화가들과 세르반테스, 로페데 베가 같은 대문장가들의 활동 무대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지지 않는 제국의 수도라는 위상에 걸맞게 마드리드는 유럽 예술과 패션, 에티켓의 발상지가 되어 주변국들의 막대한 문화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처럼 신항로 개척 시기에 마드리드는 단순한 정치적 수도를 넘어 신대륙의 자본과 구대륙의 행정력이 결합한 세계 최초의 글로벌 허브로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1: 와, 펠리페 2세가 치밀하게 계산한 끝에 마드리드를 새로운 수도로 정한 겁니다. 에스파냐 최고 전성기를 이끈 군주답네요.
0: 맞습니다. 아무리 국가를 전성기로 이끌었다지만 시민들은 자기 집 2층을 내어주는 건 정말 싫었나 봐요. 근데 저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시민의 심술을 부렸을 겁니다.
1: 예나 지금이나 마드리드 시민들은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저항정신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에스파냐 내전인데요. 선생님 혹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작품 아세요?
0: 네. 그럼요. 헤밍웨이가 에스파냐 내전을 배경으로 쓴 작품이잖아요.
1: 맞습니다. 종군기자로 참전한 후에 쓴 소설인데요. 이때의 경험이 그에게 문학적인 전환점이 되었다고 여겨집니다.
0: 유명한 작가가 직접 뛰어들어서 참상을 보고 여러 생각을 하게 된 걸 보면 정말 특별한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목은 무슨 의미인가요?
1: 17세기 영국의 시인 존 던의 기도문에 나오는 구절에서 딴 건데요. 누군가의 죽음은 나와 무관한 게 아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파냐 내전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스파냐 내전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공화파와 파시즘 세력인 프랑코의 반군이 격돌한 20세기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공화파의 수도이자 저항의 상징이었던 마드리드가 있었습니다. 1936년 7월, 프랑코 장군을 필두로 한 군부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반군은 초기에 남부와 북부를 장악한 뒤 전쟁을 조기에 끝내기 위해 국가의 심장인 마드리드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1936년 11월, 반군이 마드리드 외곽까지 도달하자 공화국 정부는 발렌시아로 피신했습니다. 하지만 마드리드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시민들은 거리마다 바리케이드를 쌓고 무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탄생한 구호가 바로 노 파라잔, 즉 그들은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였습니다. 파시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에서 모여든 지식인과 청년들이 국제 여단을 결성해 마드리드 방어전에 합류했습니다. 헤밍웨이, 조지 오웰 등이 이 시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대한 문학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마드리드는 현대사에서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이 가해진 최초의 대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프랑코를 지원하던 독일의 콘도르 군단과 이탈리아 공군은 마드리드 시내를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시민들은 쏟아지는 폭탄을 피해 지하철역으로 대피해서 삶을 이어갔습니다. 식량과 생필품이 부족한 기아의 겨울을 건디면서 마드리드는 약 3년 동안 포위된 상태로 저항을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공화파 내부의 갈등과 보급 부족으로 전세는 서서히 반군에게 기울었습니다. 1939년 초 카탈루냐 지방이 함락되자 마드리드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1939년 3월 28일 결국 마드리드는 반군에게 점령되었습니다. 4월 1일 프랑코가 전쟁 승리를 선언하면서 내전은 끝이 났고 에스파냐는 이후 36년간 지속될 프랑코 독재 정권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마드리드 공방전은 단순한 도시 점령전이 아니라 파시즘에 저항하는 전 세계 민주주의 세력의 결집점이었습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한 후에 19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폭발했던 현대 에스파냐 문화붕 운동을 일컫습니다. 36년간의 억압적인 독재가 끝나고 찾아온 이 자유를 만끽하면서 에스파냐가 회색빛 도시에서 색채의 도시로 변모한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라 모비다는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메시지보다는 개인의 즐거움과 표현의 자유에 집중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할 파격적인 주제들이 예술의 중심부로 들어왔습니다. 라 모비다 마드릴레냐는 단순히 하위 문화의 유행을 넘어서 에스파냐가 유럽의 낙후된 독재 국가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민주국가임을 전 세계에 알린 문화적 선언이었습니다. 입체주의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에스파냐의 심장 마드리드는 그의 예술적 성장과 완성을 상징하는 두 지점에서 깊게 맞물려 있습니다. 피카소에게 마드리드는 전통을 흡수한 배움의 터전인 동시에 그의 평화 철학이 마침내 안식에 든 종착지이기도 합니다. 16살의 피카소는 1897년 마드리드의 산 페르난도 왕립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마드리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보수적인 교육에 금방 실증을 느낀 그는 학교 대신 프라도 미술관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미술관에서 벨라스케스, 고야, 엘 그레코와 같은 이 에스파냐의 거장들의 작품을 필사하며 천재적인 기교를 완성했습니다. 특히 엘 그레코의 기괴하고 긴 이 신체 표현은 훗날 피카소의 독창적인 화풍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십 년 뒤인 1936년 에스파냐 내전이 발발하자 이 공화국 정부는 세계적 거장이 된 피카소를 프라도 미술관 관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전란 속에서 조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상징적인 수장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피카소와 마드리드의 가장 극적인 인연은 그의 최대의 걸작인 게르니카를 통해 완성됩니다. 이 내전의 참상을 고발한 이 그림을 그리면서 피카소는 에스파냐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절대 이 고국의 그림을 보내지 말라는 엄격한 조건을 걸었습니다.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사망하고 에스파냐가 민주화된 후에 1981년이 되어서야 이 게르니카는 뉴욕 현대미술관을 떠나 마드리드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이 작품은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국립미술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람객에게 전쟁의 비극과 평화의 소중함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마드리드는 청년 피카소에게 전통의 힘을 가르쳐줬고 노년의 피카소에게는 그의 예술적 유언을 실현해준 공간입니다. 오늘날 이 마드리드의 미술관 등을 걷는 건 곧 피카소가 사랑하고 또 투쟁했던 예술의 궤적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0: 에스파냐라고 하면 열정이 넘치는 빨간색만 떠올렸는데요. 무려 36년간의 독재로 잿빛이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1: 네, 그만큼 꾹꾹 참았다가 폭발한 거죠. 지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랑코라는 이름만 나와도 적대감을 보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탄압했는지 보여주는 거죠.
0: 그 에너지가 결국 라모비다라는 문화 폭발로 이어진 거잖아요.
1: 피카소의 게르니카도 돌아오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림 한 점에 마드리드의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 있는 거죠.
0: 에스파냐 마드리드 여행, 전쟁과 독재까지 알고 나니 작은 웃음소리와 그림 한 점도 달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도시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공주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이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질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연산 7차 시에 우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계산 원리.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우리 자연수 나누기 소수의 계산에서는요, 이 나누는 수인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준 다음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도 공개할게요. 45 나누기 0.9의 몫은 얼마인가요? 자,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50입니다. 정답 잘 맞췄나요? 네, 아주 좋아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오늘은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1일차 내용은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아, 소수 한 자릿수이긴 한데 1보다 더큰 경우인가 봐요. 그 다음 3일차의 내용.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예요. 어?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눈다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죠.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자, 오늘 2일차의 내용을 먼저 만나볼 건데요. 문제 미리 다 풀었죠? 네, 좋아요. 2일차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96 나누기 1.6과 같은 경우에요. 96은 자연수고 1.6은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죠. 자, 그렇다면 계산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자고 했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리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자. 그럼 960 나누기 1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몫이 60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옮겨요. 자, 우리가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하는 건 10배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둘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주는 거예요. 알겠죠? 만약에 나누는 수만 소수점 이렇게 옮기고,

나누어지는 수는 그대로 그냥 96으로 두면 완전히 다른 계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소수점을 각각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자연수끼리의 나눗셈으로 계산을 해요. 자, 1번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7 나누기 1.4입니다. 자연수고 소수 한 자릿수죠? 소수 한 자릿수인데 1보다 더큰 경우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14죠? 7에도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어요.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주면 끝에 보이지 않던 0이 보입니다. 70 나누기 14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4 곱하기 5를 해볼게요. 4, 5, 20이죠? 1, 5는 5예요. 그럼 70.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은 5가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은 그냥 여기다 5라고 썼는데 여러분들이 세로셈을 계산하다가 자리가 부족해.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서 길이를 더 길게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자, 2번 9 나누기 1.5예요. 역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줄게요. 그럼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해야겠죠?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했더니 90이 됐어요. 90 나누기 15예요. 15 곱하기 6을 했을 때 5, 6에 30. 거기에 1, 6은 6이니까 우리 3 더하기 6을 했을 때 9. 즉, 90이 되죠? 나누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몫은 6이다라고 구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 3번. 26 나누기 1.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죠. 한 자리 이동하면 260 나누기 13이구나. 13 곱하기 2를 했을 때 26이 되니까 몫은 바로 20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역시 여러분들 이렇게 가로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어도 됩니다. 4번. 63 나누기 2.1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이동을 하는 거죠.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630 나누기 21이구나. 21 곱하기 3을 했을 때 1, 3은 3, 2, 3은 6이니까 63이죠? 오, 몫에 0까지 써주면 바로 몫 30이 되는 거죠. 다음 5번. 64 나누기 3.2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640 나누기 32가 되죠. 32 곱하기 1을 했을 때 2는 4, 3이 6이니까 64예요. 그러면 몫에도 0을 적어서 다음과 같이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럼 몫은 20이 되는 거고요. 다음 6번 81 나누기 5.4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줄게요. 그렇다면 810 나누기 54가 되는 거잖아요. 54 곱하기 1은 54. 81에서 54를 뺀다면? 그렇죠. 바로 27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자리인 0을 내려주세요. 270이잖아요. 54 곱하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54 곱하기 5를 해볼게요. 4, 5, 20이죠. 5, 5, 25, 270. 그래서, 몫은 15가 되는구나. 다음 7번. 285 나누기 1.9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2850 나누기 19가 되죠. 19 곱하기 1은 19이고, 28에서 19를 뺐으니까 9가 남죠? 5를 내려주세요. 19 곱하기, 네, 우리 얼마를 해주면 좋을까요? 5를 해볼까요? 95, 45죠? 그럼 올림한수 4를 기억했다가 또는 이렇게 작게 썼다가 1, 5는 5니까 더해주는 거예요. 그럼 9가 되죠? 우리 나누어 떨어지네. 끝에 있는 몫에도 다음과 같이 0을 써주면 150이라는 계산 결과 얻을 수 있고요. 8번. 396 나누기 3.3에서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줍니다. 그러면 3960 나누기 33이죠. 33 곱하기 1은 33이고, 39에서 33을 뺐으니까 6. 다음 자리를 내려주세요. 바로 66이죠. 33 곱하기 2가 66이므로 몫은 120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산이 옆으로 길어진다면 다음과 같이 가로로 선을 연장해서 그려주면 됩니다. 9번. 742 나누기 5.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하는 것과 같습니다. 7420 나누기 53이에요.
53 곱하기 2는 53. 74에서 53을 뺐어요. 그러면 21이죠. 다음 자리인 2도 내려주세요. 자, 그러면 212에는 53이 몇번 들어갈까요? 네, 4를 한번 곱해볼게요. 3, 4, 12, 5, 4, 20. 그랬더니 212가 됩니다. 자, 몫에다가 다음과 같이 0을 써서 나누어 떨어질 때까지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142 되죠? 다음, 10번. 34 나누기 1.7입니다. 소수점을 역시 오른쪽으로 똑같이 한 자리씩 이동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340 나누기 17이 되죠. 17 곱하기 2를 했을 때 7이 14, 2는 2, 바로 34가 되니까 몫은 얼마? 그렇죠. 바로 20이 되는 거죠. 다음 11번. 12 나누기 2.4.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이 10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120 나누기 24가 되었어요. 120에는 24가 몇번 들어갈까요? 자, 쉽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우리 24에다가 10을 곱하면 240이 되잖아요. 그런데 120은 240의 딱 반절만큼이라는 거죠. 그럼 10번이 아니라 딱 5번만큼 들어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림을 하는 것도 좋겠죠. 4, 5, 20. 그 다음 2, 5, 10이니까 딱120 나누어 떨어지게 되는 거죠. 12번. 42 나누기 2.8입니다. 그러면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했을 때, 우리 420 나누기 28이다라는 건알수 있고요. 28 곱하기 1은 28. 42에서 28을 뺐더니 14가 됐죠. 다음 자리인 0을 내려요. 그럼 140이잖아요? 그럼 140에는 28이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 한번 5라고 생각을 해볼까? 바로 40. 2, 5, 10이니까 140이 되죠. 오, 나누어 떨어졌네? 몫은 15야. 다음 13번. 57 나누기 3.8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570 나누기 38이죠. 38 곱하기 2는 38. 57에서 38을 빼주세요. 그러면 바로 19가 되죠. 0을 내리세요. 190이죠? 190에 38이 몇번 들어갈까요? 자, 5를 한번 곱해보는 거예요. 바로 40. 그 다음 3, 5, 15. 190이죠? 나누어 떨어지네요. 몫은 그래서 15가 되는 거고요. 14번. 92 나누기 4.6이에요. 역시 우리 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주어야겠죠? 920 나누기 46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46 곱하기 2를 했더니 6이 12, 4, 2, 8이니까 92가 되죠. 아,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몫은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1보다 큰 소수, 한 자릿수 계산 어렵지 않았죠? 우리 딱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나누는 수인 이 소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를 해주는 거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계산은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2일차의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예요. 자, 소수 몇 자릿수래요? 네, 맞아요. 소수 두 자릿수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이겠네요. 48 나누기 0.12 같은 경우죠. 0.12는 소수점 아래에 자리가 두개 있으니까 소수 두 자릿수죠. 그러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잖아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자. 그러면 이게 바로 100배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거죠. 소수점 있다라고 생각하고 100배.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자. 그랬더니 바로 4800 나누기 10이다라고 바꾸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몫은 얼마? 바로 400이 되는 거예요. 나누는 수의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기면 자연수도 끝에 소수점과 0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옮겨요. 각각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기는 겁니다. 이건 결국 몇 배를 하는 거라고요?
네, 100배를 해주는 거라고요.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1 나누기 0.02예요. 자, 이런 경우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이니까 우리 100배 한다라고 생각하고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누어지는 수도 역시 똑같이 소수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으로 소수점 두 자리 이동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2가 되겠죠? 100 나누기 2래요. 그러면 이 5, 12니까 몫은 얼마? 바로 50이 되는 거죠. 간단하죠? 자, 다음. 6 나누기 0.12입니다.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6도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랬더니 600 나누기 12가 되었죠. 그러면 12 곱하기 5를 했을 때이 50, 5를 1, 5는 5. 그래서 60이 되니까 아, 몫은 50이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0을 잘 써주어야 0의 개수를 잘 맞추어서 써주어야 나중에 계산하는 과정에서 헷갈리지 않습니다. 다음 3번. 5 나누기 0.25예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서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주는 거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해서 나누어 지는 수에도 똑같이 100배를 해줍니다. 자, 이제 500 나누기 25가 됐잖아요. 25 곱하기 2를 했을 때 50이 된다. 아, 그러면 몫은 얼마? 20이 되겠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4번. 12 나누기 0.04예요. 역시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죠. 이런 경우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 역시 나누어지는 수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소수점을 두 자리 이동을 한다는 건 결국 100배를 해주는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에다가 100을 곱해요. 바로 1200이 되는 거죠. 1200 나누기 4다. 4, 3, 12죠. 그러면 딱 나누어 떨어지니까 몫은 얼마? 바로 300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리를 잘 맞추어서 써야지만 몫이 300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자리를 잘 맞춰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몫을 뭐30 또는 3 또는 3000 이렇게 구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수학에서는 이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리를 잘 맞춰 써서 내가 더 쓰거나 또는 덜 쓰는 일이 없도록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5번, 27 나누기 0.18이에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렇게 이동을 해주는 거죠. 27에서도 소수점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른쪽으로 두 자리만큼 이동. 그럼 2700 나누기 18이 되는 거죠. 그러면 18 곱하기 1을 했을 때 18이 되니까 27에서 18을 빼자. 그러면 9가 되죠. 그러면 다음 자리에 수를 내려요. 90이 됩니다. 90에는 18이 몇번 들어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5를 한번 곱해 볼게요. 5를 곱했더니 바로 40이죠. 4를 이렇게 작게 써주는 거예요. 올림한 수를 이렇게 작게 써두면요, 여러분 나중에 헷갈리지 않아요? 1, 5는 5예요. 5에다가 4를 더해요. 90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0까지 내려서 다 몫을 15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죠.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렇게 나눗셈 같은 걸 계산을 하는데 올림한 수를 어디에다 써야 되겠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억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선생님 어떻게 했냐면요. 계산하다가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4. 이렇게 막 쓰고 그랬어요. 올림한 수를 이렇게 써버리니까 나중에는 내가 올림한 수를 어디에 썼었지? 올림한 수가 하나가 아닌 거예요. 막 여기다 4 쓰고 여기다가 2 쓰고. 너무너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해낸 방법. 올림한 수를 다음과 같이 조그맣게 그 자리에 알맞게 써주자. 이렇게 하니까 훨씬 덜 헷갈리더라고요. 자, 6번도 볼게요. 132 나누기 0.06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자,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와, 이번에는 수가 굉장히 커졌어요. 바로 13200 나누기 6이 된 거예요. 수가 크지만 괜찮습니다. 차근차근 할게요. 6이 12죠. 13에서 11을 뺐더니 1이에요. 2를 내렸어요. 12죠. 그러면 역시 6이 10이잖아요. 그 다음은 쭉 0이니까 그대로 0만 써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그래서 몫은 2200이 되는 거예요. 수는 크게 느껴졌지만 사실 계산하다 보니까

0: 어때요? 간단하죠? 다음 7번입니다. 273 나누기 0.13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면 바로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27,300 나누기 13이 됐어요. 13 곱하기 2를 했을 때 3이 6, 1, 2는 2, 바로 26이니까요. 바로 27에서 26을 빼면 1, 3을 내리자 13이죠. 13 곱하기 1은 13이니까, 아, 나누어 떨어지네. 몫은 바로 2,100이구나.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8번 볼게요. 595 나누기 0.17입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한다는 건몇배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배 한다는 거죠. 이제는 59,500 나누기 17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59에 17이 몇번 들어가는지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자, 59에는 17이 몇번 들어갈까? 17 곱하기 먼저? 그렇죠. 3을 한번 해볼게요. 7, 3, 21. 자, 올림한 수 작게 여기다 쓸게요. 2라고. 그 다음 1, 3은 3이죠. 3 더하기 2는? 그렇죠. 5죠. 59에서 51을 뺐으니까 얼만가요? 그렇죠. 바로 8이 되죠. 그 다음 자릿수를 내리세요. 5를 내렸어요. 그러면 17 곱하기 5를 한번 해볼까요? 75, 35. 자, 역시 올림한 수 작게 여기 위에다 쓸게요. 그 다음 1, 5는 5. 5 더하기 3은 8. 이렇게 85 했더니 더 이상 나눌 수 없을 정도죠. 바로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몫이 3,500이 되는구나. 라는 것알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9번입니다. 이번에는 360 나누기 0.24예요. 역시 소수 두 자릿수를 나누는 수로 하고 있으니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360에도 뒤에 보이지 않는 소수점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한 자리, 두 자리만큼 이동을 해주자. 그러면 결국 우리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하는 건 100배를 하는 것이니까 360이 아니라 36,000이 된다. 36,000 나누기 24를 계산하자. 그러면 24 곱하기 1을 했을 때 24가 되고 바로 36에서 24를 뺐으니까 12가 되겠지. 다음 자릿수를 내리면 120. 자, 선생님이 우리 24 곱하기 10을 했을 때가 240이니까 120에는 24가 몇번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죠. 240의 반절만큼이 120이니까 딱 다섯 번만큼 들어간다라고 했죠. 5라고 쓰고 4, 5, 20. 그다음 2, 5, 10. 그래서 120이 된다. 아, 그럼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네. 몫은 바로 1,500이야.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이렇게 나눗셈을 할 때, 선생님, 저 몫에다가 어떤 수를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냥 저는 여기다가 1도 생각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볼래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계산을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점왕 연산 같은 이런 연산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아, 여기에 이 정도 수를 곱하면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라는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아, 이제 선생님도 계산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24 곱하기 5는 120이야. 이 정도는 실제로 계산을 하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바로 떠오르거든요. 여러분도 이런 실력을 기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0번 볼게요. 6 나누기 0.06입니다. 자,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해볼게요. 한 자리, 두 자리. 그 다음, 역시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 두 자리. 600 나누기 6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너무 쉽죠. 600 나누기 6이에요. 그러면 6,1은 6이니까 몫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100이 되는 거죠. 진짜 간단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수점을 이동시키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머릿속으로 암산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두번 이동시켰더니 600이잖아. 600 나누기 6이라고? 그럼 100이네. 아, 아주 쉽죠. 다음 11번. 42 나누기 0.03입니다.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몇 칸? 두 칸씩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두칸 이동하는 건 100배를 하는 거죠. 42에다가도 역시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그럼 4200 나누기 3이 되겠죠. 3일은 3이죠. 3, 4에서 3을 뺐어요. 그럼 1이죠. 2를 내리세요. 그러면 3, 4, 12죠. 아,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네. 나누어 떨어졌네. 몫은 바로 1400이 된다라는 것 여러분 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2번 문제도 볼게요. 12번. 이번에는 12 나누기 0.15입니다. 자, 12 나누기 0.15도 역시 마찬가지.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즉, 100배를 해주자.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100배를 해주는 거다. 1200 나누기 15를 계산하자. 그러면 우리 12에는 15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 120이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120에는 15가 몇번 들어갈까? 그렇죠. 우리가 15 곱하기 2는 30이고, 그 다음 30 곱하기 2는 60이잖아요. 그걸 생각했을 때, 아, 8번 들어가지 않을까? 5, 8에 40. 그 다음 1, 8은 8. 그러니 120이 되네. 자, 몫에도 0을 써서, 아, 나누어 떨어지는구나. 80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몫에다가 어떤 수를 써야 할지 모를 때, 여기에 있는 이 나누는 수 있죠? 나누는 수에 몇을 곱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를 머릿속으로 한번 암산을 해보세요. 아, 15 곱하기 2는 30, 그 다음 15 곱하기 뭐 4는 오, 60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조금 더 빠르고 간단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음 13번 볼게요. 36 나누기 0.18입니다. 자,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을 해주는 거죠. 소수점 오른쪽으로 두 자리 이동. 100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600 나누기 18이 되겠죠. 18 곱하기 2를 합니다. 그러면 8이 16, 1, 2는 2. 그러면 36이죠.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요. 그러면 몫에도 다음과 같이 0을 써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 줄수 있겠고요. 그 다음 14번도 볼게요. 14번 60 나누기 0.25입니다. 이 경우도 역시 나누는 수가 소수 두 자릿수인 경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바로 100배를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을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하자. 그 다음 나누어지는 수도 역시 똑같이 100배를 해주는 겁니다. 소수점 두 자리 오른쪽으로 이동. 그러면 60이 아니라 6000이 되겠죠. 6000 나누기 25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0에 25가 몇번 들어갈까? 아, 25 곱하기 2를 했을 때 50이 되네. 25 곱하기 3을 하면 75가 되니까 60보단 더 커져. 그러면 25 곱하기 2를 해보자. 그러면 50일 거야. 60에서 50을 뺐더니 10이 됐죠. 자, 그럼 10에는 25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음 자릿수인 0을 내려요. 그럼 100이에요. 그럼 100에는 25가 몇번 들어갈까? 자, 25 곱하기 2가 50이기 때문에 100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25에 4를 곱해주어야겠죠. 4를 곱하면 5, 4, 20, 그 다음 2, 4, 8. 그래서 100이 되는 거예요. 자, 100에서 100 뺐으니까 0이죠. 와, 나누어 떨어지네. 그래서 몫은 얼마? 바로 240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자연수 나누기 1보다 작은 소수 두 자릿수 계산을 알아보았어요. 자,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을 할 때에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릿씩 옮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수 한 자릿수에다가는 10만 곱해도 바로 자연수가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우리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누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수점을 두 자릿씩 오른쪽으로 옮겼죠? 이건 바로 100배를 하는 거예요. 100배를 해야지 소수 두 자릿수가 자연수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답니다. 알겠죠? 자, 오른쪽으로 두 자릿씩 이동하는 것이 100배를 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나누는 수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나누어지는 수만 옮기는 것도 아니고, 둘다 똑같이 자리를 옮겨서 이동을 시켜줘야 우리가 올바른 정답을 구할 수가 있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14번 문제까지만 해결을 해보았어요. 나머지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재점까지 한 다음 틀린 문제가 있다면 꼭 다시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 퀴즈입니다. 자, 120 나누기 0.06 이 계산의 계산 결과는 얼마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요? 그렇죠. 바로 수강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는 거예요. 정답은 언제 공개된다고요? 그렇죠. 선생님, 다음 강의에서 정답을 공개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은 2일차 그리고 3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죠? 다음 시간에는 4일차 그리고 5일차의 내용까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들 안녕!
1: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노트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선생님, 사회 시간에 법에 대해 배우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1: 뭔데?
0: 만약에 A라는 사람이 B에게 빌린 돈을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갚지 않고 있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1: 형편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로 빌린 경우 각각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될 수 있어.
0: 법이라고 같은 법이 아니네요?
1: 맞아. 법은 공법, 사법, 그리고 사회법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어.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세 가지 법에 대해 알아볼까?
2: 네, 좋아요. 우리가 앞에서 본 사례처럼 일상생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일들은 여러 법을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법이 적용될지 알아야 하려면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법과 사법 그리고 사회법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법은 무엇이고 공법, 사법, 사회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국가가 제정한 사회 규범, 즉 지켜야 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은 강제성이라는 특징과 명확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키지 않았을 땐 법을 어긴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게 바로 강제성이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또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규율하는 생활관계에 따라서, 즉 어떤 생활관계를 규율하는지에 따라서 공법, 사법, 사회법

해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공법입니다. 공법에서 공자는요, 공적인 일을 담당한다 라고 할 때 그 공자입니다. 쉽게 공공기관 할 때 그 공자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국가 안에서 국민으로서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와 개인 때에 따라서는 국가기관 간에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바로 공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공법에는 크게 헌법과 형법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헌법은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법입니다. 이 헌법엔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국민으로서 지켜야 되는 의무, 그리고 국민이 한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어떠한 국가기관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통치 구조 등등을 규정해 놓은 법을 헌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형법입니다. 형법은 범죄의 종류, 즉 범죄라고 하는 건 국가가 나서서 금지해야 되는 반사회적 행동을 의미하거든요. 국가가 이런 행동은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해놓은 것들을 형법에 규정해두고 있고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형벌의 내용과 그 정도를 규정한 법을 우리는 바로 형법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사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에서 사자는요, 개인 사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개인 간에 이건 사생활이야, 사적인 일이야 라고 할 때 그 사자를 의미하게 돼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민법과 상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요, 또 다른 사람들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잖아요. 그 다양한 관계들을 이루어줄 수 있는 대표적인 법들이 바로 민법과 상법입니다. 그래서 우선 민법 같은 경우는요, 개인 간의 재산관계, 예를 들면은 계약을 체결한다라든지 가족관계, 혼인이라든지 상속 등등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법을 바로 민법 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상법이 있습니다. 상법은요, 기업의 설립과 활동, 기업과 관련된 상거래와 관련된 경제생활관계 전반을 규정한 법을 바로 상법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우린 이렇게 해서 우선 공법과 사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사적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사이에는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법을 알기 위해서는 사회법의 등장 배경부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왜 등장했냐 하면 근대사회 이후에 등장했습니다. 근대사회 때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는 거의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을 착취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돈을 개인이 많이 벌기 위해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막 노동을 착취해서 장시간 일을 시키고 임금은 제대로 주지도 않고 노동 환경도 어렵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러한 환경에서 국가는 개입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노동 문제, 환경 오염처럼 기본적인 인간다운 생활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제 개인들의 생활 영역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사회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개인 간의 생활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는 법을 바로 사회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법의 영역에 공법이 투입된다라고 해서 중간적인 법 영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합니다. 즉 사회법은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는데요. 노동법이

0: 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을 규정하고 노사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법입니다. 경제법은 자유로운 경쟁 그리고 공정한 경쟁도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경제법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회보장법이 있습니다. 사회보장법은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을 바로 사회보장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공법, 사법, 사회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과연 어떤 법 영역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A라는 사람이 B에게 빌린 돈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져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법인 사법에 적용을 받겠네요. 정확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도였다면 사기죄가 될수 있으므로 형법인 공법에 적용을 받겠지? 일상생활 속 모습에 적용할 수 있는 법 조항은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맞아. 근로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사회법을 적용하게 되는 거야. 법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재미있게 배워보자.

0: 선생님,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도권 쪽으로만 몰리는 걸까요? 제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꼭 서울 살 거야, 이 말을 달고 살거든요.
1: 그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아마도 기회가 많기 때문이겠지. 그런데 나은아, 혹시 수도권이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알고 있어?
0: 서울, 경기, 그리고 인천? 이 정도요?
1: 정답. 수도권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이야. 우리나라 경제, 문화, 교통, 교육의 중심이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게 된 거지. 오늘은 수도권이 왜 이렇게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살펴보자.
2: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2 이다은입니다. 여러분들 매일 뉴스에 나오는 단어죠? 수도권. 도대체 이 수도권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어떤 쟁점과 이슈가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해볼 주제는 바로 수도권입니다. 먼저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요,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 이 수도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의 권역을 바로 수도권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에 포함되는 범위는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의 인구 변화 자료를 한번 살펴보면, 와, 1975년에도 이미 수도권 집중이 심했던 것 같아요. 전체 인구 중에서 무려 31.5% 정도의 인구, 대략 3분의 1 가까운 인구가 수도권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2022년에는요, 50%가 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중에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의 인구 배치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자, 서울의 경우에는 1975년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다가 최근에는 좀 정체되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경기 지역의 인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도 관찰이 되고 있네요. 특히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수도 역할을 해왔던 만큼 전통적인 역사 경관들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화적인 경관들도 남아있죠.

0: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에는요. 상업 기능 그리고 업무 기능이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은 주거 지역이 넓게 형성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에 공업 지역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현상을 바로 도시 지역의 분화라고 하는데요. 왜 지역에서 인구와 그리고 산업시설과 기능이 각자의 위치를 찾아서 떠나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건물을 두 채를 드리겠습니다. 한 채는요, 여기 도심 지역에 있는 빌딩이고요. 이곳은 A빌딩. 그리고 두 번째 건물은요, 도시의 외곽 지역에 위치한 B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두 건물에서 임대료를 똑같이 받을 건가요? 도심 지역에서 더 많이 받고자 하겠죠. 왜요? 도심 지역은 도시의 중심부답게 다른 사람들이 이곳을 오기 편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접근성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에 유리한 곳은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이 지대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곳에서 내가 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불해야 하는 임대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비싼 곳은 수익도 높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이 토지를 이용함으로써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에요. 결국 지가가 비싼 곳은 지대도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도심 지역에는요, 이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입지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인 거고요. 상대적으로 주거 기능은 어때요? 이 높은 지대를 지불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거 기능의 경우에는 도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맞지만 외곽 지역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기능과 비교했을 때 이익이 크게 감소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외곽 지역의 경우에는요,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기능이 주거 기능인 거예요. 그래서 도심 지역에 있던 주거 기능이 외곽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외곽 지역에 있던 상업이나 업무 기능은 중심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고요. 그 사이 중간중간 지역들의 공업지역이 형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도시 내부 구조 정리해서 보자면 도시의 가장 중심에 해당하는 도심지역은 주로 어떤 기능들이 입지하게 된다고요? 맞아요. 바로 상업이나 업무 기능이 입지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주거 기능은 주로 어디에 입지하게 되죠? 주변 지역에 주거 기능이 입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관적으로도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도심 지역은 고층 건물이 빽빽하게 밀집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선 경관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통의 여지 역할을 하고 있는 곳, 바로 인천광역시가 되겠는데요.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국제공항과 더불어서 국제항만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물류 중심지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경기도의 경우에는요,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가 많고요. 그리고 반도체, 또 IT 산업, 그리고 전자산업과 같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핵심이 되는 산업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어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까 우리 경기 지역의 인구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또 신도시 건설이라고 하는 배경이 있었는데요. 서울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특히 경기 지역에 많은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경기 지역의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수도권이 그냥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는 걸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 나은이도 이해했을까요?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1: 이제 수도권이 그냥 사람만 많은 곳이 아니라는 걸 알겠어요. 기회와 인프라가 몰려 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낸 거였네요.
2: 맞아.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산업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어내는 공간이지만 동시에 주택 부족, 교통 혼잡과 같은 고민도 함께 안고 있어.
1: 앞으로는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2: 우리 나은이가 생각이 많이 깊어졌구나. 결국 지역을 이해한다는 건 그곳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생각하는 일이야. 앞으로는 수도권의 빛만 보지 않고 그늘도 함께 생각할 수 있겠지?
1: 네, 이제는

0: 왜 좋은지 뿐만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지까지 함께 생각할게요.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휘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고학년이 되면서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겁니다. 물론 당연하죠. 3학년이나 4학년 때 공부했던 내용들보다는 분명 어려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고학년 때도 수학을 잘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수학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개념과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를 잘 해봐야겠죠.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두 개의 애자가 놓여져 있죠? 하나는 직사각형 모양이고요. 하나는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자, 우리 친구가 이 액자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종이띠를 쭉 붙여서 꾸미려고 하거든요. 이때 필요한 종이띠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방법을 알면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정다각형의 둘레와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6단원이에요.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이런 낱말들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둘레, 넓이, 제곱,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까지 있네요. 낱말의 쓰임새 그리고 뜻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둘레입니다. 둘레. 둘레라는 것은 사물의 가장자리를 몇 바퀴? 한 바퀴 돈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한 바퀴만 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 바퀴가 아니라요. 정다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를 곱하여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다각형 어떤 도형들이 있어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다각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는 게 특징이죠. 그러므로 둘레가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라고 했잖아요. 삼각형의 둘레, 사각형의 둘레인 것이죠. 정다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모든 변에게 길이가 똑같으니까 한 변의 길이만 알면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에 변의 수를 곱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3,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4,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 곱하기 5를 해서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외에 정다각형 말고 다른 도형도 둘레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의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 두 개, 세로 두 개, 길이가 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는 거니까 먼저 가로와 세로를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거기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것이죠. 두 개씩 있는 거니까요. 평행사변형도 마찬가지죠.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평행한 변이 두쌍 있는 거잖아요. 길이가 같은 것들이 두 개씩 있다는 뜻이니까 한 변과 이웃한 변의 길이를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고 곱하기 2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마름모는 어떤 도형이에요?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도형입니다. 자, 그러면 둘레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한 변의 길이에 4를 곱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낱말은 넓이입니다. 넓이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를 뜻하는 거예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를 뜻하는 거라고요. 어떤 장소나 물건, 도형 등의 넓은 정도, 얼마나 넓은지, 넓은지 좁은지 이걸 뜻하는 게 넓이입니다. 액자에 넣을 사진의 크기는 액자의 넓이보다 작아야 한다. 그래야 안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면적이 있는데요. 넓이와 같이 자주 쓰이는 말입니다. 면적은 평면이나 구면, 즉 구분면이 차지하는 넓이의 크기입니다. 자, 그런데 넓이와의 차이를 굳이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면적은 주로 어떤 공간이나 장소의 넓이를 이야기할 때 많이 쓰이는 낱말입니다. 이 집은 실내 면적이 넓다. 이 집이라는 공간의 넓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넓이와 면적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은 제곱입니다. 우선 힌트를 먼저 볼까요? 2의 제곱은 2 곱하기 2라서 4이고, 4의 제곱은 4 곱하기 4라서 16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의 제곱, 어떻게 했어요? 2 곱하기 2, 4의 제곱, 4 곱하기 4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제곱은 같은 수를 두번 곱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2의 제곱은 2를 두번 곱한 거고요. 4의 제곱은 4를 두번 곱한 겁니다. 또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4. 2의 제곱이 4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4 곱하기 4는 16이다. 4의 제곱은 1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은 센티미터입니다. 자, 센티미터가 길이의 단위 중에 하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이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써요?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길이의 단위입니다. 1cm는 1m의 10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자, 왜 그런 거예요? 1m는 100cm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1cm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1cm는 1m의 10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1mm의 10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1cm는 10mm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cm는 1mm의 10배이다. 1cm는 10mm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센티미터라는 단위 우리 친구들이 키를 표현할 때 많이 쓰는 단위입니다. 내 키는 140cm이다. 주의할 점. 읽을 때 센치미터가 아니라 센티미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같이 알면 좋은 말로는 단위 길이가 있는데요. 단위 길이는 계산의 기초가 기본이 되는 길이에요. 기준이 될수 있는 길이로서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이 있습니다. 1cm, 1m, 1km 이러한 것들이 단위 길이가 될수 있는 거예요. 기준이 되는 길이의 단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제곱 센티미터인데요. 앞에서 센티미터가 길이의 단위였잖아요. 제곱 센티미터는 넓이의 단위입니다. 쓸 때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cm, 여기 보이죠?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이 정사각형의 넓이, 이 넓이를 1제곱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한다고요? 제곱센티미터가 아니라요. 1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읽는 겁니다. 색종이의 넓이는 100제곱센티미터라고 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라고 상상을 하면 되냐? 우리 1제곱센티미터가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한요 정도, 우리 손톱 크기 정도 될 거란 말이죠, 손톱. 그게 100개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제곱미터입니다. 제곱미터도 마찬가지로 제곱센티미터처럼 넓이의 단위입니다. 쓸 때는 제곱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m, 1m. 이때의 넓이를 1제곱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읽을 때는 1제곱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욕실의 넓이는 약 63제곱미터이다. 뭐 교실이라든지 어떤 방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러한 공간의 넓이를 표현할 때 제곱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다음은 제곱 킬로미터인데요. 마찬가지로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에 이어서 넓이의 단위입니다. 쓸 때는 제곱 킬로미터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입니다. 1km, 1km. 우리 1km가 1000m잖아요.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가 얼마나 넓은지 대충 감이 오죠? 읽을 때 1제곱킬로미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의 넓이는 약 1849제곱킬로미터이다. 그래서 어떤 도시라든지 나라의 면적을 표현할 때 제곱킬로미터라는 단위를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 낱말들 살펴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워 보이죠? 이 축구장을요, 잔디로 새로 깔려고 한대요. 자,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축구장, 운동장의 넓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5학년 1학기 6단원.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각형의 넓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낱말들이 나옵니다. 직사각형, 정사각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차근차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직사각형이란 무엇인가요? 자, 내각이 직각인 사각형, 우리 직사각형이라고 하죠.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그럼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여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로가 7cm, 세로가 4cm인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7 곱하기 4 계산해서 넓이가 28제곱cm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와 세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로라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 있는 방향 또는 그 길이를 뜻하는 거고요. 누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세로는 위에서 아래로 나 있는 방향 또는 이 길이를 뜻하는 겁니다. 세워져 있는 것을 떠올리면 좋습니다. 정사각형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습니다. 물론 이 정사각형도 직사각형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직사각형 중에서도 가로와 세로 모든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사각형을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정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에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가로, 세로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겠죠?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변의 길이가 3cm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정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근데 가로와 세로가 똑같아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에서 구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3 계산하면 넓이는 9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평행사변형 이라는 도형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한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가 있는데요. 이게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그때 높이는 이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이쪽에 있는 변을 밑변이라고 한다면 높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높이라는 것은 밑변과 밑변 사이의 거리를 뜻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면 좋겠네요. 그럼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걸까요? 바로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구하는 겁니다.
밑변의 길이가 8cm이고 높이가 5cm인 평행사변형이 있습니다. 그럼 이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는 건가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서 8 곱하기 5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8, 5, 40이잖아요.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4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입니다. 삼각형. 앞에서 봤던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나 평행사변형과 다르게 변이 3개, 그리고 각이 3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 삼각형을 보았더니요. 밑변이 있고 높이가 있네요. 마찬가지로 밑변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변을 밑변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밑변에서 마주보고 있는 꼭지점으로부터 수직인 선분을 쭉 내려서 그게 바로 높이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변도 밑변이 되는 거고요. 그때도 높이는 바뀌게 되는 거겠죠. 고정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밑변의 길이에 높이까지만 곱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버리면 삼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밑변의 길이가 10cm이고 높이가 4cm인 삼각형이 있습니다. 그럼 그때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다고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고요. 삼각형의 넓이가 20제곱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도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긴 도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하죠. 사다리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하다고 했죠?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쌍만 평행하면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평행한 변을 밑변이라고 하는데요. 밑변 중에 하나는 윗변, 하나는 아랫변이 되는 겁니다. 위에 있어서 윗변, 아래에 있어서 아랫변이 아니라요. 하나를 기준으로 내가 이걸 아랫변이라고 하기로 했다라고 한다면 나머지가 윗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윗변 하나, 아랫변 하나가 있고, 윗변에서부터 아랫변까지의 길이,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직인 선분 이렇게 내린 거죠.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먼저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준 다음에 괄호로 묶어서 거기에 높이를 곱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윗변의 길이가 3cm, 아랫변의 길이가 7cm, 그리고 높이가 6cm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이때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먼저 윗변의 길이,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줍니다. 더하면 10이잖아요. 자, 괄호로 묶었습니다. 거기에 뭘 곱해요? 높이를 곱해주는 거죠. 곱하기 6.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뭐 해줘야 되는 거예요? 2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2로 나누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30제곱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개념, 같이 알면 좋은 말 정리해보고 갈게요. 윗변은 한 밑변을 뜻하는 거고요. 아랫변은 다른 밑변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단순히 위에 있어서 윗변이 아닌 거다. 밑변 중에서 하나를 윗변으로 정하면 나머지 하나는 자연스럽게 아랫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두 밑변 사이의 거리, 즉, 윗변에서부터 아랫변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다리꼴을 보면, 아, 윗변이 있고 아랫변이 있고 높이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넓이는 이렇게 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름모의 넓이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봅시다. 마름모란 어떤 도형을 뜻하나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합니다. 그럼 선생님, 정사각형도 마름모가 될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정사각형 네 변의 길이가 똑같잖아요. 네 변의 길이 똑같으면 마름모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정사각형도 마름모가 될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한 대각선이 있고 다른 대각선이 있습니다.

같습니다. 한 대각선의 길이와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곱하면 그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이 마른 모를 둘러싸고 있는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마른 모의 넓이만 구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모의 넓이 이렇게 구해요. 마른 모의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후 이것을 2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한 대각선의 길이가 9cm,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8cm인 마른 모가 있으면, 이때 이 마른 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9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8. 이것을 2로 나눠줘야 된다고요. 72를 2로 나누니까 36이죠? 마른 모의 넓이는 3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주 다양한 다각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고, 그와 관련된 낱말들의 뜻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관계 있는 것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라고 했습니다. 왼쪽에 뭐가 쓰여 있어요?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그리고 오른쪽에는 그것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고요. 자,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해서 구한대요. 가로 곱하기 세로.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인가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 볼까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하여 구한다고 했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자,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주면 됩니다. 세 번째, 한 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를 곱하여 구한대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돼요. 왜냐고요?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거든요. 무엇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짝을 이어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2번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자음인트, 디귿, 리을이라고 쓰여 있어요.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돈 길이라고 했습니다. 사물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삥한 바퀴 돈 길이. 자, 또 사물의 가장자리를 한 바퀴 삥 둘. 요렇게 돈 길이. 이거 뭐라고 해요? 둘레라고 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빈칸에 둘레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볼까요?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일정한 평면에 걸쳐 있는 공간이나 범위의 크기. 우리 뭐라고 하나요? 삼각형의 넓이, 사각형의 넓이, 오각형의 넓이, 평행사변형의 넓이, 넓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빈칸에는 넓이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이 단원에서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는 거예요. 우리 여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앞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센티미터는 센티미터. 어떻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센티미터는 길이의 단위인가요? 넓이의 단위인가요? 길이의 단위인 거죠. 우리 친구들 필통 안에 있는 자를 한번 꺼내보세요. 센티미터 표시가 있을 겁니다. 길이의 단위인 거죠. 1cm는 1m의 100분의 1이고, 자,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1m는 100cm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1cm는 1m의 100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1mm의 몇 배가 되는 거예요? 1cm는 10mm죠. 그러므로 1mm에 1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1cm 어떻게 써요?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센티미터.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밀리미터. 그래서 이렇게 알맞게 동그라미를 해줬습니다.

4번이에요.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쓰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같은 수를 두번 곱한 것을 이거라고 한대요. 예를 들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렇게 같은 수를 두번 곱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제곱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제곱입니다. 그래서 2를 두번 곱한 것은 2의 제곱인 거고요. 3을 두번 곱한 것은 3의 제곱. 5를 두번 곱한 것은 5의 제곱이 되는 거죠. 다음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 어떻게 읽는 거예요? 1 제곱 센티미터라고 읽는 것이죠. 마지막도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이번에는 1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1 제곱미터라고 읽는 거예요. 결국에 똑같네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무엇인가요? 제곱입니다. 제곱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5번 문제 풀어볼까요? 괄호 안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보기에 어떤 낱말들이 있어요? 제곱 미터, 넓이의 단위죠. 제곱 킬로미터, 이것도 넓이의 단위죠. 제곱 센티미터, 이것도 넓이의 단위죠. 제곱미터는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넓이인 거예요? 정사각형의 넓이이긴 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1m인 정사각형의 넓이. 자,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 다음, 1제곱킬로미터는요? 정사각형이긴 한데요.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1제곱센티미터는 어때요? 이것도 정사각형의 넓이이긴 한데요.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떠올리면서 첫 번째, 사진 한 장의 넓이. 우리 사진 보통 요만한 사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사진 한 장의 넓이는 약640. 어떤 단위가 어울릴까요? 넓이의 단위 세 가지 중에서 1 제곱센티미터가 몇 개인지를 따져서 약640 제곱센티미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어울리는 넓이의 단위는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제곱센티미터이다. 어울리는 넓이의 단위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배구 경기장의 넓이, 어떤 실내, 배구 경기장의 넓이, 제곱미터와 제곱킬로미터 중 어떤 것이 어울리겠어요? 제곱미터가 어울리겠죠. 그래서 약170 제곱미터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라산 국립공원이래요. 굉장히 넓겠죠. 제곱미터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넓어요. 그래서 약153 뭐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제곱킬로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겁니다. 제곱킬로미터이다. 킬로미터이다. 상황에 맞는 넓이의 단위 써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들이 6글자, 6글자, 12글자 이렇게 있네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이것의 넓이는 두 대각선의 길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다라고 했어요. 어떤 도형이 떠올라야 돼요? 짠! 네 변의 길이가 같은 마름모를 떠올리면 되겠죠. 마름모라고 써주겠습니다. 마름모. 두 번째, 이것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대요. 그럼 뭘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삼각형 떠올리면 되겠죠. 삼각형이라고 써주면 돼요. 삼각형. 마지막, 이것의 넓이는 윗변 나왔어요. 윗변의 길이와 아랫변의 길이를 합해 높이를 곱한 후 2로 나누어 구한다. 뭐 떠올리면 되죠? 사다리꼴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빈칸에 사다리꼴이라고 써주겠습니다. 모든 문제 다 풀어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위해 준비한 오늘의 도전! 낱말 글짓기! 낱말은 제곱입니다. 같은 수를 두번 곱함 또는 그렇게 얻어진 수를 뜻한다고 했죠?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다양한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수학 교과서에 어떤 어휘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함께 살펴볼게요. 오늘은요, 6단원 직육면체의 건널비와 부피에 나오는 낱말들입니다. 자, 여기 친구를 봤더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표정이 뭔가 물음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자가 보이거든요. 여기 테이프도 보이고 가위도 보이는 걸로 봐서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장지를 잘라야 하는데, 얼마나 필요한 거지? 어느 정도 잘라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직육면체 모양 상자를 예쁜 그림이 있는 초록색 포장지로 포장하려고 해. 상자의 각 변을 포장지로 붙이려면 포장지는 얼마나 필요할지 궁금하지? 그럼 상자의 건널비를 알아야 하니까 건널비와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우리 건널비와 부피였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건널비와 관련된 낱말들을 익혀보는 겁니다. 자, 여기 보니까 포장지로 상자를 포장을 한다. 건널비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널비랑 부피랑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건널비는 겉에 이렇게 포장을 한다. 그 포장지 이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널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물체 겉면의 넓이예요. 겉에 있는 넓이예요. 상자의 겉넓이를 모두 붙이려면 포장지가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상자에다가 포장지를 붙이려면 포장지가 너무 작거나 너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의 겉넓이를 계산을 해서 이 정도 포장지가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비슷한 말로는요, 겉면적, 겉의 면적이죠. 어떤 물체의 겉면의 넓이다. 외면적, 자, 외도 한자로 바깥 외거든요. 바깥의 면적이다. 물건의 겉의 넓이이다. 표면적, 우리 이것도 표도 겉표예요. 겉표 한자로. 그래서 우리가 책의 표지 이렇게 쓰죠. 겉에 있는 종이다. 그래서 표면적, 겉의 면적, 물체 겉면의 넓이다. 그래서 겉면적, 외면적, 표면적 다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겉넓이를 겉에 있는 부분의 넓이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의 겉넓이. 이거는 무엇일까요? 직육면체가 무엇인가요? 직육면체 고들직의 6, 6이거든요. 직사각형이 6개 이렇게 모여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 직육면체입니다. 그러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이 직육면체의 6면, 이 6개의 직사각형의 넓이에 합이 되겠죠. 그래서 직육면체의 모양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요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요. 그러면은 면적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개인데요. 그 여섯 개의 면적을 모두 다 더해주는 것이 증육면체의 겉넓이다라는 것입니다. 증육면체의 겉넓이는 증육면체의 여섯 면의 넓이의 합이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 증육면체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나와 있어요. 어떤 세 가지 방법인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섯 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증육면체가 있을 때 여섯 개의 면이 있잖아요. 가, 나, 다, 라, 마, 파. 이렇게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하나 구하고, 그 다음 하나 구하고. 그래서 여기 만약에 가를 구한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죠. 나를 구한다. 여기랑 여기 곱하면 되고요. 다를 구한다. 여기랑 여기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하나 다 구해서 더하는 게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요. 세 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어요. 이 증육면체를 선생님이 펼쳐서 전개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봤더니요. 합동인 도형이 보여요. 생각해 보세요. 이 나하고요. 이 나의 마주보는 면, 안쪽에 있는 면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합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와 마주보는 면은 라가 되겠죠. 나하고 라가 서로 마주보면서 합동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하고 마주보는 면은 어디일까요? 가 여기 위에 있는 것과 마주보는 것은? 그렇죠. 아래쪽에 있는 면 바가 되겠죠. 가와 바는 합동인 면입니다. 합동이라는 것은 모양도 같고 크기도 같고 다 똑같은 거예요. 자, 다하고 합동인 것은 그렇죠. 마가 되겠습니다. 이 다하고 마주 보는 면, 저쪽에 있는 면 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합동인 면이 한 쌍, 두 쌍, 세 쌍, 총세 쌍이 있는 거예요. 세 쌍인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라. 이거는 그러면 가의 면적, 그리고 나의 면적, 그리고 다의 면적, 가, 나, 다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그게 두 개씩 있는 거니까 곱하기 2를 해라.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가의 두 개, 가가 두개 있다. 나의 두개 있다. 다의 두개 있다. 이거를 다 더할 수도 있죠. 사실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방법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더 편한 방법으로 하면 돼요. 가, 나, 다 구해가지고 곱하기 2한다. 가의 두 개, 나의 두 개, 다의 두 개,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밑면과 옆면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가하고 바가 밑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가가 두개 있다. 이게 두 밑면의 넓이예요. 밑면의 넓이. 그 다음에 옆면은 나, 다, 라, 마를 다 더한 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를 구해서 더해도 되고요. 만약에 여기 길이, 여기 길이를 다 안다면 여기 곱하기 여기를 해도 한꺼번에 구할 수가 있죠.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 예 곱하기 예 해가지고 더해도 되지만 예 곱하기 예를 해도 여기 나다라마의 넓이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육면체의 전개도를 보고요. 증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겉넓이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하나씩 다 구해가지고 더한다. 아니면 합동인 거를 구해가지고 두개 곱해버린다. 밑면, 그 다음에 옆면으로 생각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모두 다 겉에 있는

이 면적 넓이를 다 구해가지고 더한다. 이거는 공통점인 거죠. 자, 다음은 합동입니다. 우리 아까 합동인 세쌍의 면이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합동은 합할합의 한 가지 동이에요. 한 가지로 합해지는 건데요. 두 개의 도형이 크기와 모양이 같아 서로 포개었을 때꼭 맞는 것을 합동이다라고 합니다. 직육면체는 합동인 면이 세쌍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건넓이를 구할 수 있다. 우리 방금 봤던 것처럼 합동인 면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합동이니까 곱하기 2를 하면은 구할 수가 있었죠. 자, 다음은 정육면체의 건넓이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정육면체의 건넓이는 6면의 넓이가 모두 같으므로 한 면의 넓이를 구한 후 6배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직육면체, 정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직육면체는 하나의 면이 직사각형인 이 6개의 면이 모여져서 만들어진 입체 도형이에요. 정육면체는 이 하나의 면이 정사각형입니다. 근데 이 정사각형은요, 직사각형이기도 하니까요, 정육면체는 사실은 직육면체이기도 하지요.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정육면체는 이한 면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 더 편하게 건넓이를 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얘가 정사각형, 얘, 이 6개의 넓이가 모두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2cm다라고 한다면 2cm, 2cm, 이 정사각형의 넓이가 4제곱cm고 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다 해서 24제곱cm다라고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6면의 넓이의 합과 같은데 한 면의 넓이에 6을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여기 한 면의 길이를 알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려면 한 면의 넓이만 알면 되죠. 여기 하나만 알면 그 똑같은 게 6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넓이는 이렇게 구하더라. 자, 다음은요. 체표 면적이다. 이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피부, 머리카락, 손톱 등 몸의 외부 표면 전체가 차지하는 넓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겉넓이, 겉넓이는 겉넓이인데 정해진 도형 말고 우리 몸의 겉넓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의 겉넓이를 체표 면적이다. 몸의 겉에 있는 부분의 면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의 체표 면적을 아는 것은 의학, 과학, 체육 같은 여러 분야에서 중요하다. 그래서 체표 면적을 알려면 어떤 기계에 쏙 들어가가지고 쭉 이렇게 계산이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기계가 없어요. 그러면 어림 잡아서 한이 정도는 체표 면적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구하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여기 이 사람의 키가요. 155cm이고요. 여기 있는 이 넓적다리의 둘레가 45cm다라고 했을 때이 사람의 체표 면적이 어느 정도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람이 여기 원기둥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이 넓적다리의 둘레,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원기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이 모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넓적한 이 다리, 이쪽을 기둥으로 해가지고, 여기 한쪽 원기둥, 여기 한쪽 원기둥이 있다. 그렇게 몸이 생겼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원기둥에서 여기 이제 이 둘러싸고 있는 여기 부분의 겉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이 원기둥을 쫙 펼쳐보면은요, 여기 위에 이제 윗면, 이제 아랫면 있겠지만 이렇게 전개도를 구할 수가 있죠. 여기 옆에 면은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여기 키가 155cm니까 여기 세로는 155c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넓적 다리의 둘레인 45cm, 여기 45cm가 가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155cm 곱하기 45cm라고 한다면 여기 부분에 이 겉면적이 나오는 거고요. 그게 하나, 두 개가 있다 해서 곱하기 2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체표 면적을 한번 구해보자라고 하면 155, 키가 155, 그 다음에 넓적 다리 둘레가 45, 이걸 곱해서 그거가 두 개, 곱하기 2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이 사람의 겉에 체표 면적이 이 정도는 나올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방법은요. 선생님 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우리 이 손바닥의 넓이에 곱하기 100을 하는 건데요. 겉의 면적이잖아요. 체표 면적이. 이 손바닥으로 딱딱딱딱 찍었을 때 겉의 면적이 보통은 약 100개 정도가 찍히더라 하고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어림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체표 면적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물감을 이렇게 탁 묻혀가지고 여기를 찍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손바닥 하나의 넓이를 알게 되면은 곱하기 100만 하면 몸의 체표 면적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손바닥 하나 넓이가 140제곱센티미터더라. 그래서 100을 곱하면은 14,000 제곱센티미터의 겉넓이가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그럼 몸의 겉넓이를 알려면 손바닥의 넓이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요. 몸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했냐? 키의 5분의 3을 구했는데요. 자, 우리 여기에 큰 원기둥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여기에 키가 있을 때에 여기 이 부분이 키의 5분의 3 정도 되더라. 이렇게 쭉 사람을 이제 펼쳐놓고 생각을 해본다 하면은 세로가 키 155cm이고 여기에 둘레 부분을 다 했을 때 키의 155cm의 5분의 3 정도가 나오더라. 근데 이거 선생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는데 보통은 이 정도 나오더라 하고 사람들이 어림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려면 기계 안에 이제 넣어서 몸의 체표 면적을 구해야 합니다. 근데 이 정도 나오더라 하고 평균적으로 한 5분의 3을 곱하면 되더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31 곱하기 3 해서 93. 그래서 155에 93cm를 곱하면은 몸의 겉넓이가 나오더라.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키로 한번 넣어가지고 키의 5분의 3을 곱해보면 나의 체표 면적이 약이 정도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넓이를 생각하면서 몸의 체표 면적까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자, 다음은 그래서 우리가 겉넓이라는 것이 입체 도형의 모든 면의 넓이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체표 면적이라는 게 생물체의 피부나 표면이 드러나는 면적이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드러나는 면적. 그다음에 이제 쉽게 보면은 사실은 이 몸의 겉넓이다라고 보면은 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체표 면적을 뭐 외울 것까지는 없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구나 이 정도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부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겉넓이 알았으니까 부피요. 증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찾고 있는데 더큰 상자는 어떤 걸까? 여기 4cm, 4cm, 8cm고요. 7cm, 3cm, 6cm예요. 더큰 거? 좀 이거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쌓기나무를 쌓은 다음에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부피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엔 증육면체의 부피와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자,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 작은 쌓기나무들을 한번 다 쌓아서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보자. 이게 부피예요. 그래서 우리 부피 하면은 쌓기나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겉넓이 하면 포장지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쌓기나무가 뭐냐? 나무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도구인데요. 쌓기나무를 사용하면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서 입체 도형의 부피를 비교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있는 쌓기나무는요, 6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쌓기나무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씩 두 층이 있으니까 여덟 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6, 여기는 8이잖아요. 그래서 부피가 어느 쪽이 더 크다?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피가 이 공간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느냐거든요. 여기는 6만큼 차지하는 거고 여기는 8만큼 차지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쌓키 나무들이 더 부피가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피는 입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다. 상자를 차이시키기에는 부피가 너무 크다. 너무 이 차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피가 그릇 자체의 크기라고 한다면 들이는요, 그릇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양입니다. 통이나 그릇 따위에 안에 넣을 수 있는 물건 부피의 최대값. 이렇게 생긴 컵에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 양의 최대값이 바로 들이가 되겠습니다. 자, 부피의 단위는요, 무엇이냐? 부피를 수치로 나타낼 때 기초가 되는 일정한 기준을 부피의 단위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봤더니요, 쌓기 나무, 이 상자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부피의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11111, 아, 6, 이렇게요. 6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구모양, 동그라미 원, 그 구모양은, 공모양은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가 있나요? 아니죠. 여기 빈틈이 보여요. 그래서 부피의 단위로 알맞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피의 단위, 가장 기본으로 이 쌓기 나무를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 이유 때문에서 그래요. 그래서 단위 길이라고 한다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길이의 일정한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단위 부피는 한 변의 길이가 단위 길이인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단위 길이를 1m로 한다면 1m로 한다면 여기가 1m예요. 그러면 단위 부피는 이거의 부피인 1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cm가 단위 길이라고 한다면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위 길이로 하는 정육면체의 부피가 단위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부피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느냐가 이 전체 부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세제곱 센티미터. 이게 무엇이냐? 부피의 단위예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 센티미터이고 1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봤더니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예요. 자, 이것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그래서 위에 3을 살짝 써주면 됩니다.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 나무 8개로 만든 직육면체 부피는 자, 이거 8개가 있다. 이거는 8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제곱이다라는 것은 같은 수를 3번 곱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수를 말을 하는데요. 2의 3제곱은 2를 3번 곱했다라는 것이니까 8이고요. 3의 3제곱은 3을 3번 곱했다라는 것이니까 3, 3은 9, 9, 3, 27, 27이 되겠죠. 그래서 3제곱 센티미터, 센티미터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했다라는 것으로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3제곱 미터는요, 부피의 단위겠죠? 이것도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거예요. 1센티미터가 아니라 이번에는 1미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부피는 1세제곱미터이고 1세제곱미터 이렇게 씁니다. 부피가 1세제곱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쌓기나무를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높이에 100개를 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100개, 100개, 100개 세제곱센티미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1 세제곱미터하고 같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단위를 미터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옷장이나 침대, 컨테이너, 화물차, 교실 이런 것들 큰 것의 부피를 나타낼 때는 센티미터, 세제곱센티미터 이런 게 아니라 미터, 세제곱미터 이거를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직육면체 부피 구하는 방법 한번 볼게요. 직육면체의 부피는요,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하거나, 밑면의 넓이의 높이를 곱하여서

모서리의 길이를 3번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한 모서리가 5cm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 해가지고 125세제곱cm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만 알면은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우리 여기까지 배운 것으로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6면의 넓이의 합입니다. 그거는 직육면체 겉넓이가 되겠죠. 입체가 공간 속에서 차지하는 크기는요. 그래요. 부피가 되겠습니다. 나무를 정육면체 모양으로 깎아서 만든 도구는 쌓기나무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에 알맞게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어떤 면의 넓이? 자, 5개, 6개. 그렇죠. 6개의 면이죠. 6면의 넓이를 더해서 겉넓이를 구하면 되겠네요. 세 쌍의 면이 평행,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무엇이죠? 맞아요. 합동인 성질을 이용해서 다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했죠. 자, 그 다음에 한 밑면,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한다. 자, 우리 밑면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두 밑면의 넓이와 옆면의 넓이를 더해서 겉넓이를 구해야 되겠네요. 자, 다음은 3번입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3제곱센티미터는 넓이, 부피 무엇의 단위인가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곱해서 구하는 부피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cm이니까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고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다음은 4번입니다. 친구가 한 말과 관계 있는 것은 무엇인지 알맞은 낱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인체나 동물의 피부 등 실제 외부로 노출된 면적, 그렇죠. 우리 체표 면적이죠. 우리 체표 면적 구하는 세 가지 방법도 살펴보았고요. 직육면체와 같은 입체 도형의 모든 면의 넓이를 더한 값을 겉넓이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5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그렇죠. 높이를 해야 되겠죠. 정육면체의 부피는, 자, 우리 높이, 무엇을 3번 곱해서 구해야 되겠나요? 그렇죠. 한 모서리의 길이를 한 번, 두 번, 세번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m, 1m, 1m 세번 곱하니까 1,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1세제곱센티미터니까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6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이렇게 상자가 있는데요.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 있으니까요. 자, 무엇의 단위요? 그래요. 쌓기나무는 부피의 단위로 알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공모양, 구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채울 수 없으니까요. 부피의 단위로 알맞지 않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에는 겉넓이 그리고 부피에 대한 거 알아보았습니다. 자, 겉넓이 하면 포장지다 하고 생각을 하라 그랬고 겉에 있는 6개의 면의 넓이를 다 더하면 되고요. 부피다라고 하면 쌓기나무다 하고 생각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부피의 단위가 3제곱센티미터, 3제곱미터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겉넓이와 부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주변에 있는 상자를 보면서 한번 겉넓이도 구해보고 부피도 구해보면 어떨까요? 선생님과 함께 수학 교과서 여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어휘로 함께 신나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건강한 모습으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주변 곳곳에 있는 어휘의 뜻을 찾아 익히고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주는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낱말들을 만나게 될까요? 자, 같이 살펴볼까요? 짜잔! 자, 10개의 낱말들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국어 시간에, 국어 교과서에서 자주 볼수 있는 낱말들이에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전기문, 맥락, 누리소통망, 명료하다, 심상, 독자, 제재, 카드뉴스, 어조, 연출.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어휘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랑 한번 차근차근 공부해 보자고요.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책 표지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유관순이라고 탁 하고 쓰여 있잖아요. 자, 이 표지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점을 짐작해 볼수 있어요? 아하, 유관순이란 인물에 관련된 책이구나. 요 정도는 알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을 기록한 글을 우리는 전기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유관순이란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책, 기록한 글인 거예요. 유관순 열사의 전기문을 읽고 본받을 점을 생각해 보았다. 많은 이인들의 전기문 우리 친구들이 읽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자, 전기문을 읽고 그 인물들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 공부할 수 있는 거죠. 전기문을 자세히 읽다 보면요. 인물이 중요시하는 그 가치, 가치관들이 거기에 있는데요. 자,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시대적 상황이 있겠죠? 자, 그러면 그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인물이 어떠한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 이 인물이 이러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했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세 명의 친구가 서 있는데요.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해. 맞아. 대체 그 의견이라는 게 뭐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지금 맥락을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맥락이라는 것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된 흐름이에요. 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리둥절해 하고 있는 거예요. 진호는 갑자기 교실에 들어와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는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맥락을 몰라 친구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교실에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연관된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아마 이런 활동 많이 해본 적 있을 거예요. 쭉 글이 있고, 이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까요? 자, 상상해서 쓰는 활동 해본 적 있죠? 자, 그러면 이어질 내용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어요? 그 앞에 쭉 사건의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맥락을 살펴본 뒤에 다음 이어질 내용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만큼 맥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이나 누리집 따위를 관리하는 서비스. 자, 영어로 우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SNS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말로는 누리소통망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러한 서비스를 누리소통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리소통망에서 저작권 침해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게시글 같은 걸 올릴 때 남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그냥 올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가 무언가를 보면서 아하! 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일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죠? 명확할 때, 명료할 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 명료하다. 한이가 쓴 글은 명료해서, 확실해서, 분명해서 이해가 잘 되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자, 그 다음 낱말입니다. 친구가 책을 읽으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모습을 떠올리고 있어요. 나뭇잎, 햇살이 반짝이는 장면을 떠올리고 있어요. 지금 직접 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내 머릿속에 그 모습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감각기관의 작용 없이 내가 직접 보거나 직접 소리 듣거나 직접 냄새 맡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이나 느낌을 우리는 심상이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이 시를 읽으니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져 내리는 심상이 떠올랐다. 시만 읽었을 뿐인데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러한 장면이 그림으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심상이라고 합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이나 신문, 잡지 등을 읽는 사람을 읽을 독자를 써서 독자라고 합니다. 독자와 비슷한 말 중에 구독자라는 게 있는데요. 책이나 잡지나 신문을 돈을 주고 사서 읽는 사람을 구독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읽는 사람을 독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읽는 사람은 독자인데 그 글을 쓴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와 독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이 책은 어린이 독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어린이인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예술 작품이나 학문 연구에 바탕이 되는 재료인 거예요.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거나 글을 쓸때 그것의 재료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재재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제재와 비슷한 말 중에 소재라는 게 있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둘다 바탕이 되는 재료예요. 소재도 글을 쓸때 재료를 뜻하는 거고요. 제재도 재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밥을 말아요. 자, 김밥을 말때 재료가 뭐뭐 필요해요? 밥, 김, 단무지, 맛살, 뭐 등등, 참치 이런 것들이 쓰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 김밥을 만들 때 쓰이는 모든 것들은 소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김밥 중에서도 참치 김밥을 만들 때 가장 핵심적인 재료가 뭐예요? 참치가 빠지면 참치 김밥이 아니겠죠. 참치가 핵심적인 재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바탕이 되는 재료들 중에서 소재들 중에서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때 그 재료를 제재라고 하는 거예요. 찬미가 성우와의 우정을 제재로 일기를 썼어요. 자, 이때 소재는요, 우정과 관련된 거, 뭐 있어요? 글쓸때 뭐가 등장하겠어요? 친구도 등장하고요, 싸움도 등장하고요, 교실도 등장하고요, 학교도 등장하고, 편지도 등장하고, 이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성우와의 우정이 주제와 관련 있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제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소재와 제재 차이점 알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기후변화 SOS 이렇게 쓰여 있고요. 구해저 지구라고 쓰여 있네요. 오, 지구가 뭔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나 봐요. 그림과 그리고 잘 보이는 글자를 보니까 이해하기가 쉽죠. 이렇게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수 있게 만든 매체 자료. 매체 자료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전달하기 위해 만드는 것을 매체 자료라고 하거든요. 글, 그림, 짧은 글, 그림, 사진을 통해서 넘겨가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자, 이걸 바로 카드 뉴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카드 뉴스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으로 카드 뉴스를 제작해보자. 일반적인 뉴스는 긴 글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훨씬 더 한눈에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낱말입니다. 뭔가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부모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공손한 이것으로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렸다. 자, 말에서 드러나는 감정이나 생각 또는 말소리의 높이를 우리 어조라고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말하는 말투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동생은 공손한 어조로 말투로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렸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이 말투, 어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 낱말입니다. 카메라 앞에 어떤 남자분이 서 계십니다. 연극, 영화, 영화, 연극, 방송 등에서 각본에 따라 모든 일을 지시하고 감독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 즉 총괄하여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일을 우리는 연출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을 연출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은 이 사람이 전체적인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감독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예요. 연출자가 감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승민이는 연출 능력이 탁월하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낱말입니다. 여러 가지 낱말들 공부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평소에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낱말들 중에서 이 과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과식. 자, 뭐예요? 아, 지나치게 많이 먹었다는 뜻이에요. 과식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과속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달리면 안 돼요. 이런 뜻이겠죠? 자, 또 과도한 간섭은 좋지 않아요. 너무 지나친 간섭은 좋지 않아요. 이런 뜻이겠죠? 자, 방금 선생님이 예시로 든 낱말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 어떤 뜻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지나치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너무한 거예요. 지나친 거예요. 자, 이 과자가 들어간 낱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니까 과의존이 되겠죠. 스마트폰에 과의존하고 있는,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여 발표하였다. 다음 낱말입니다.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지나치게 좋게,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과대평가합니다. 너무 크게 평가해요. 너무 높게 평가해요. 지나치게 높이 평가하는 것을 과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대, 지나치게 너무 낮추어서 작게 평가하는 것은 과소평가라고 하겠죠. 그 영화는 출연한 연기자의 극성 팬들 때문에 과대평가되었어. 너무 부풀려져서 평가됐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 낱말입니다. 자신의 소득이나 번 돈이나 예상 지출에 비해 돈을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물건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거예요. 우리 뭐 한다 그러죠? 과소비한다 그러죠? 지나치게 뭘 산다. 지나치게 소비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과소비, 지나치게 많이 돈을 쓰는 것을 줄이기 위해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신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낱말들인 거예요. 과라는 글자가 들어간 낱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느낄 수 있었죠?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낱말에서 글자 과의 뜻이 방금 우리 공부했던 지날, 지나치다 이런 뜻이 아닌 것을 찾아 X표, 가위표 하는 거예요. 과찬을 해주시니 과찬 뭐예요? 지나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이거 맞는 거죠. 두 번째, 그 약은 감기 치료에 효과가 좋다는, 효과라는 게 뭐예요? 효과가 좋다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 좋은 결과를 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나치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그 정도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내가 너무 과민한가? 과민에서 민은 예민하다는 거거든요. 지나치게 예민한가? 지나치게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나치다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만 가위표 표시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낱말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도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

빠진 낱말을 써 넣어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첫 번째, 이수신 장군의 이것을 읽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느꼈다. 어떤 인물의 생애와 업적 등을 기록한 글 뭐였어요? 전기문이었죠. 정기문이라고 썼고요. 두 번째, 그 가수의 음악은 고요한 숲을 거닐고 있는 이걸 떠오르게 해요. 감각기관에 의한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인상이나 느낌, 마치 그림이 그려지듯이. 뭐였죠? 심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논설문을 쓸 때에는 자신의 의견과 근거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내야 돼요. 어떻게? 명료하게 드러내야 한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2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갈 낱말을 찾아 쓰세요. 초성 힌트가 미음, 리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첫 번째, 이것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수 있다. 아, 좀 어렵나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경찰은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을 같은 이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도 좀 어렵나요? 자, 세 번째 읽어볼까요? 지민이는 뒤늦게 학급회의에 참여하여,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이것을 따라가지 못해서,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어울리는 거예요? 미음, 리을, 맥락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은 맥락인 거예요. 흐름이라고 이해하면 쉽다고 했습니다. 3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말을 가장 알맞게 짝지은 것은 무엇인가요? 기역부터 볼까요? 글을 쓸 때에는 예상 이것을 고려해야 한다. 누가 글을 읽을지를 고려해야 하는 거잖아요. 예상 독자를 고려해야 해. 그럼 기역에 어울리는 말은 독자이겠네요. 저자는 글을 지은 사람, 쓴 사람이라고 했죠? 니은, 같은 극본이라도 어떤 감독이 총괄하는 거 뭐예요? 연출하느냐에 따라 다른 작품이 완성되기도 한다. 니은에 어울리는 말은 연출입니다. 3번과 2번 모두 다 연출. 맞네요. 그럼 디귿까지 봐야겠죠?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이것으로. 추운 겨울에 사람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재료로 삼아서 글을 써보는 건 어때?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재가 어울리겠죠. 디귿에 어울리는 말은 제재입니다. 3번의 정답 3번이 되겠네요. 4번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과 비슷한 말이 아닌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에는 간절한 어조, 간절한 말투로 말하면 좋아. 자, 말투 되죠? 어투, 말투 같은 말이니까 되는 겁니다. 표정 말투 같은 말인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억양 마찬가지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말씨 바꿔 쓸수 있습니다. 3번의 표정만 아닌 거예요. 4번의 정답 3번이네요. 5번입니다. 다음이 뜻을 지닌 낱말을 말상자에서 찾아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뜻을 살펴봐야겠네요.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 그림이나 사진과 짧은 글로 구성한 화면을 하나씩 넘겨가면서 볼수 있게 만든 매체 자료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 자료. 무엇인가요? 카드 뉴스입니다. 카드 뉴스. 찾아서 우리 카드 뉴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6번입니다. 기역부터 디귿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라고 했어요. 자, 과도, 연출, 포스터, 과의존, 공연장, 누리, 소통망까지 있습니다. 자, 교실의 풍경입니다. 어떤 대화를 하고 있을까요? 인터넷에서 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것에서 대화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자, 뭐라고 했죠? 인터넷에서 메일을 보내는 것,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역에 들어갈 말 뭐예요? 누리소통망에서 대화할 때 일어나는 문제가 무엇일까? 누리소통망이라는 낱말이 들어가야겠죠. 밤새 스마트폰에서 친구와 이야기하려고 하거나 스마트폰을 잠깐이라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하는 것처럼 전자기기에 지금 뭐예요? 밤새 막 스마트폰 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안 하고 있으면 막 불안해지고요. 이거 뭐예요? 그만큼
지나치

기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자기기에 니은에 어울리는 말, 지나치게 의존하다라는 뜻의 과의존이 되겠네요. 과의존 하는 것도 큰 문제야. 그럼 안 되겠죠, 우리 친구들. 의논한 주제로 동영상 이것 계획을 짜보세요. 자, 이 주제를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나 봐요. 자, 그러면 디귿에 어울리는 낱말 무엇일까요? 의논한 주제로 동영상을 연출하는. 모두 다 기획하고 촬영하고 해서 만들어내는 계획을 짜보세요라는 뜻이니까 디귿에 어울리는 말이 연출인 거예요. 자, 기역은 누리소통망, 니은 과의존, 디귿 연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모든 문제 잘 풀어줬습니다. 그럼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독해 문제 도전해 볼까요? 글을 읽고 관련된 문제들 같이 풀어볼게요. 어휘초등학교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공모전을 개최한 결과. 수상의 영예는 6학년 나래반 김지호와 6명의 학생들로 이루어진 지구 삐뽀대 팀에게 돌아갔다. 학교에서 그런 대회를 했나 봐요. 지구 삐뽀대의 다큐멘터리 상생하는 바다. 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상생하는 바다. 상생이라는 거는 같이 산다는 거니까 뭔가 바다와 사람이 같이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제목을 보고 들지 않나요? 상생하는 바다는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즉, 주제가 뭐예요? 바다 오염의 심각성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재료가, 제재가 바다 오염의 심각성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상생하는 바다인가 봐요. 제재로 삼고, 감각적인 사진과 효과적인 음향을 조화롭게 편집한 연출 기법으로 심사위원단의 찬사를 받았다. 자, 사진도 사용하고 또 좋은 음향 효과들도 사용했나 봐요. 초등학교 6학년이 대상임을 고려하여 자칫 과도하게 많이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쉽게 풀어낸 점이 돋보였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자, 어려울 수도 있는 환경 용어들을 쉽게 풀어냈다는 것은 뭐 거기에 약간 환경 용어들에 대해 관련된 이야기들도 나왔나 봐요. 또한 작은 일부터 실천하면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희망을 담담한 어조로 나타낸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기후위기가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맥락, 상황, 흐름을 생각해 볼 때, 누리소통망에 이 다큐멘터리를 게시하면, 아하, 그냥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볼수 있게 누리소통망에 이 다큐멘터리를 게시하면,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이 글을 읽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거예요. 1번. 다큐멘터리를 연출할 때 사진이나 음향 편집 기법이 중요하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요. 감각적인 사진과 효과적인 음향을 조화롭게 편집한 연출 기법으로 심사위원단의 찬사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아하, 사진이나 음향 편집 기법도 중요하겠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2번, 다큐멘터리는 글과 사진, 음향이 다 섞여 있는 매체라고 할수 있겠네. 우리 사진, 음향은 방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말을 쉽게 풀어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글, 사진, 음향이 다 섞여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2번, 맞고요. 3번, 지구 삐뽀대의 다큐멘터리는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있어. 자,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이라는 거는 뭐예요? 굶주림이에요. 즉, 기후 위기로 생긴 기근. 기후 위기 때문에 뭘 많이 못 먹었다거나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아니죠. 바다 오염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라고 했으니까 3번이 아닌 거예요. 자, 답은 찾았지만 다음 보기도 한번 볼까요? 4번. 연출한 영상을 누리소통망에 게시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공유할 수 있겠어. 우리 누리소통망에 올리면 좋겠다고 이야기 나와 있었죠. 맞습니다. 5번. 다큐멘터리의 시청자층을 고려하여 알맞은 수준의 어휘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쉽게 풀어서 설명했다고 했잖아요.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6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굶주림 아니라고요.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낱말이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인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억은 제재였습니다.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제재로 삼고 글을 쓰는 재료로 삼았다고 했거든요. 같은 뜻으로 쓰이는 거 찾아보는 거예요. 1번에 선생님께서 떠드는 학생을 제재했다. 이때 제재는 떠드는 학생을 하지 못하게 말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1번 같은 뜻 아닙니다. 2번. 일부 국가는 금융 제재를 받고 심각한 경제 침체에 빠져들었다. 금융 제재를 받고 이것도 뭔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제재를 받았다는 겁니다. 글을 쓰는 재료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3번. 악성 댓글을 난 사람은 일주일 동안 댓글을 달지 못하는 제재. 달지 못하게 이것도 막는 제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글을 쓰는 재료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4번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견주는 어떤 제재를 받고 있나요?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을 안 치워요. 그랬을 때 견주에게 뭔가 불이익이 있어야겠죠. 그러므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나요? 여기서 제재는 글을 쓰는 재료랑은 또 상관이 없는 겁니다. 5번. 그 드라마 작가는 새로운 작품을 집필하기 전에 제재를 얻으려고 작품을 집필하려면은 뭔가 재료가 있어야겠죠. 글을 쓰는. 그래서 글을 쓸때 재료가 되는 것을 얻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5번이 바로 기억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 5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니은에서 쓰인 과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 니은 볼게요. 과도하게 어려울 수 있는 환경 용어들을 지나치게 어려울 수 있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이런 뜻이잖아요. 즉, 과는 지나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3번의 정답 4번입니다.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또 재미있는 만화 보면서 새로운 표현 알아보아야겠죠? 영어 숙제 오늘까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 이따가 조금만 더 영상 보고. 으아! 15분밖에 안 남았잖아. 어떡하지? 누나, 나 숙제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숙제는 스스로 해야지. 네 숙제 도와주는 것도 이골이 난다. 그동안 숙제를 자주 도와줬나 봐. 이골이 난다, 정말. 너무 자주 도와줬어. 이런 뜻이겠죠. 누나,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에게는 비밀이야. 내일부터는 어림도 없어. 앞으로 스스로 해. 자, 이렇게 누나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친구가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구나. 아주 능수능란한 걸 그만큼 잘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숙주를 꾸준히 한 덕분이죠. 누나는 아주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이골이 난다. 그동안 숙제를 자주 도와줬다는 거예요. 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아주 익숙해져서 버릇처럼 익숙해지다는 뜻의 관용 표현입니다. 이 이골이라는 게 그만큼 익숙해져서 몸에 배어버린 버릇을 뜻하는 거예요. 그 우리 친구들 모시라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죠? 자, 모시의 속껍질을 벗겨서 햇빛에 말린 것을 태모시라고 하는데요. 이제 태모시를 잘게 쪼개기 위해서 예전에 이를 사용했다고 해요. 이로 해바라기 씨 까듯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날카로운 부분에 긁히면 막 입속에서 피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그 작업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 사이에 골이 생기면서 나중에는 그 작업을 수월하게 할수 있게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골이 나다라는 게 계속하다 보니까 길이 들어서 익숙해졌다라는 관용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능수능란이라는 것은 아주 잘하고 솜씨가 좋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입니다. 문제 풀어볼까요? 이골이 나다와 비슷한 뜻을 가진 관용 표현은 그만큼 익숙해졌다라는 거니까 손에 익다가 되는 거고요. 능수능란을 쓸수 있는 상황으로 어울리는 것은 그만큼 막힘없이 유창하게 잘했다는 거니까 두 번째 상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준비한 오늘의 도전! 낱말글짓기! 낱말은 전기문입니다. 전기문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지은 다음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선생님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새롭고 재미있는 낱말로 만나도록 해요. 친구들, 안녕!

0: 경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 무대한 부자수.
1: 오늘도 일상에 도움이 되는 경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 오늘의 이야기는 무엇일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3: 이번 달 용돈이 들어온 카드. 아직은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4: 오, 이번 달 용돈 들어왔다. 오늘은 좀 여유 있겠는데?
3: 학교 끝나고 들른 편의점. 눈에 보이는 건 전부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4: 이건 간식이고, 이건 내일 먹을 거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다.
3: 계산대 앞에서 익숙하게 결제를 하는 순간.
4: 어? 잔액 부족? 나 그렇게 많이 썼나?
3: 분명 조금씩만 쓴 것 같은데 카드 안에 돈은 이미 줄어 있었습니다. 작은 결제도 쌓이면 다음에 꼭 필요한 순간 쓸 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렇다면 오늘은 보이지 않는 돈을 현명하게 쓰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1: 드디어 내 이름으로 된 첫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잔액 부족이라니. 네. 처음 체크카드를 쓰는 친구들에게는 정말 이러한 상황이 정말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이게 카드를 발급을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왜 결제가 안 됐을까요?
0: 그래서 오늘은 이 체크카드 발급부터 좀 더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차근차근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우선 체크카드에 대해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체크카드는 카드 자체에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카드와 연결된 본인의 결제 계좌에서 돈을 사용하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전에 먼저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0: 여기서 이 계좌라는 거 무엇인지 의미 좀 살펴보고 갈까요? 이 계좌가 한자로 새말 개의 자리 좌자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내 돈의 입출금과 또 잔액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내 돈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좌자가 그럼 좌석, 요구할 때 쓰이는 좌자여서 내 돈의 자리인 건가요?
0: 맞습니다. 정확하게 미나쌤이 짚어주셨고요. 근데 또 이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우리가 보통 통장을 만든다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통장과 이 계좌 만드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네, 한번 짚어보면 좋겠는데요.
1: 너무 중요한 질문을 유나쌤이 해주셨어요. 일상에서는 이 비슷한 뜻으로 두 가지가 사용하지만은 정확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계좌라고 하는 것은 돈의 입출금과 잔액을 기록 또 관리하는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내 돈의 자리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통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좌의 거래 내역을 종이에 기록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계좌를 개설하고 필요하면은 그 계좌에 해당하는 통장을 발급받는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종이통장 얘기하셨는데 종이통장 쓰세요? 저는 일단 안 썼어요. 종이통장을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저는 어릴 때 왜 저희 용돈 받거나 이 세뱃돈 받으면 제 통장 가져가서 가져가서 담아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은 있는데 요즘은 확실히 종이 통장을 잘 쓰진 않는 것 같아요. 워낙 이 스마트폰으로 앱 거래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2: 방금 유나 쌤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사실 요즘에는 종이 통장을 발급받기보다는 금융 어플리케이션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고 비대면 계좌도 그래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0: 네, 맞습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통장보다는 금융 앱으로 계좌를 확인하는 게 더 익숙하죠. 즉, 정리해보면 계좌는 내 금융 거래가 기록 관리되는 내 돈의 자리고요. 통장은 그 내용을 이제 종이로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2: 아, 진짜 깔끔한 정리. 계좌랑 통장이 이제 확실하게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결국에 계좌와 통장의 차이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부터는 계좌를 만든 다음의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계좌

0: 문자와 바로 연결되는 체크카드 발급 받기입니다. 체크카드는 카드 자체에 돈이 들어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1: 뭐죠?
0: 카드 자체에 돈이 들어있다라기보다는 내가 카드를 쓸 때마다 연결된 나의 돈의 자리,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규정에 따라서 보호자의 동의나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서류나 동의 절차가 중복되지 않으면요, 발급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체크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현금을 챙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점이 정말 편리합니다.
3: 이렇게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날출자를 써서 돈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입금은 뭘까요?
2: 들어오는
3: 무슨
2: 거예요.
3: 입자? 그렇죠. 네, 들입자거든요.
2: 행복한
3: 네.
2: 겁니다. 행복해요.
3: 돈이 들어와요.
0: 생각만 해도 좋네요.
2: 출금은 슬프고요. 입금은 행복한 거예요.
0: 행복합니다.
3: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입출금 이런 말을 했는데, 아하, 그렇다면 입금은 돈이 들어오는 거, 출금은 돈이 나가는 거구나 생각하면 되고, 또 우리가 계좌에 이렇게 맡겨둔 돈을요, 맡길예자를 써서 예금이라고 합니다.
0: 그럼 결국에 계좌에 넣어서 맡겨둔 예금이 있고,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예금이 출금되면서 결제가 되는 거군요.
3: 정확합니다. 깔끔깔끔. 네. 그렇게 입금되고 출금되면서 계좌에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금액을 우리가 잔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남을 잔, 그리고 액수액자를 써요.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제하려는 금액보다 계좌의 잔액이 적으면 정말 슬픈데요.
0: 하기도 싫은 그
2: 너무
0: 단어인가요?
2: 슬픈데요.
3: 바로 이제
0: 무서운 그
2: 바로,
0: 단어인가요?
2: 네. 잔액 부족이라는 안내가 뜨면서 돈이 출금되지 못하고 결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은 먼저 체크카드와 연결 계좌가 결제 계좌가 맞는지, 그리고 또그 계좌의 잔액이 얼만큼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0: 방금 윤복생이 말씀하신 것 같은 이런 잔액 부족이라는 상황이 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잔액이 부족하다면 결제에 필요한 만큼 돈을 입금하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평소에 은행 어플리케이션이나 금융 알림을 활용하게 되면 내가 사용한 금액과 잔액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그 계좌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3: 그러면 나 다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2: 아, 그런데요. 당연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미리 연결해둔 특정 계좌의 돈만 사용할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계좌에 있는 돈이 자동으로 사용되지는 않으니까 반드시 체크카드와 연결된 결제 계좌를 확인하고 또 잔액도 미리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0: 근데 요즘 사실은 저는 체크카드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결제도 많이 하기는 하지만 후불 교통카드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어떻게 선생님들도 사용하시나요?
3: 아, 저도 쓰고 있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0: 네. 근데 후불 교통카드를 제가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이거를 우리 친구들도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 교통요금이라는 게 체크카드에서 결제가 되는데 내가 사실은 버스라든지 지하철을 띠딩 이렇게 탈 때마다 돈이 빠져나간다고 내 핸드폰에 알람이 뜨진 않거든요. 그럼 과연 이 후불 교통카드 기능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우리 윤복쌤이 알기 쉽게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후불 교통요금, 교통카드를 통한 이제 요금이 나가는 것은 버스나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교통비가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한 금액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뭐 15일이면 15일, 25일이면 25일 이런 식으로 정해진 날에 한 번에 출금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3: 아, 그러면 지금 후불이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뒤에 모아서 결제를 한다, 이런 뜻인 거군요.
2: 네, 맞아요. 그리고 미나쌤, 뭐, 운전하시죠?
0: 아, 네. 저는 운전을 하고 좀 학교가 약간 먼 편이어가지고
2: 그렇죠.
0: 집에서 학교까지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2: 고속도로 이용하시나요?
0: 이용합니다. 매일 이용합니다. 왕복에 매번 톨게이트를 이용을 합니다.
2: 고속도로 이용할 때 이제 톨게이트 지날 때
0: 친하죠?
2: 하이패스 이용하시나요?
0: 이용합니다.
2: 맞습니다. 그 하이패스도 후불이시죠?
0: 아,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하이패스 앞에도 후불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라는 걸 제가 또 이제 깨달았네요. 매일
2: 맞아요.
0: 다니면서도.
2: 그래서 차량을 이용하시는 이제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톨게이트에 후불 하이패스 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분들도 방금 제가 설명해드린 후불 교통카드와 같은 방식으로 통행료가 정해진 날짜에 계좌에서 빠져나가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3: 아, 그러면 매번 톨게이트를 지나갈 때마다 바로바로 지불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쌓아놨다가 한 번에 결제를 후불로 하는 거군요.
0: 결국에 정리하면은 쓰자마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한꺼번에 나가니까 출금일 전에 반드시 결제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네, 이렇게 지금까지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또 어떤 원리로 결제가 이루어지는지까지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0: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혹시 선생님들도 같이 경험해본 일 같아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먹으러 간 상황이에요. 결국 이 금액을 나누어서 내기로 한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 한 명 먼저 내가 결제할 테니까 나머지 우리 돈을 나눠서 내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3: 아, 나한테 보내줘 하면서 계좌번호 막 얘기해주면
0: 그렇습니다. 그거죠. 제가 이제부터 할 얘기가 바로 요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은 다음에 한 친구가 먼저 계산을 하고 내 몫에 해당하는 돈을 보내줘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게 아까 유나쌤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계좌 이체입니다.
3: 네. 여기서 이체가 옮길 이에 바꿀 체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뜻 그대로 뭔가 돈을 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옮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내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의 계좌로 옮기는 것을 계좌 이체라고 하는데요. 계좌마다 갖고 있는 고유 번호를 계좌 번호라고 하겠죠. 이러한 계좌 번호를 통해서 은행 앱에서 상대방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아주 간편하게 상대방에게 돈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3: 네, 요즘은 이제 은행 어플리케이션이나 또 간편 송금 서비스 같은 것들로 이제 계좌번호 대신에 뭐 연락처를 맞아요. 이용해서 돈을 보낼 수도 있고 굉장히 편리하죠. 그런데 그만큼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합니다.
0: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 맞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도 있는 거고요. 혹은 이름이 같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는 이런 일들도 여러분들이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미 이체가 끝난 뒤에는요, 보낸 사람이 취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돈을 보내기 전 은행과 그리고 계좌번호 그리고 받는 사람의 이름, 또 동명이인이 아닌지 또 금액을 또 공이 하나가 더 붙었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3: 아,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또 계좌 이체 방법 알아봤는데요. 또 요즘은 이보다 더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결제 방법도 있잖아요.
0: 맞습니다. 요즘에는요. 실물카드가 없어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체크카드를 등록해서 간편 결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미리 등록해두고 결제할 때 지문이라든지 혹은 얼굴을 인식하거나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아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이게 약간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2: 결제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썼다라는 느낌이 조금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3: 맞아요.
2: 것 같아요.
3: 너무 간편해요. 그냥 띡띡 하면 살 수 있습니다.
2: 맞아요. 그래서 어떤 카드나 계좌가 간편 결제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또 결제 알림과 또 은행 앱을 통해 사용 금액과 잔액을 수시로 살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친구들이 현명하게 체크카드를 잘 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올바른 소비 습관을 잡아주는 현명한 체크카드 사용법 다섯 가지. 자, 첫 번째는 사용할 금액만큼만 조금씩 넣어두기입니다. 결제 계좌에 쓸 만큼의 금액만 넣어두면요. 남은 금액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과소비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두 번째는 자신의 소비 습관에 맞는 체크카드 혜택을 잘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 체크카드를 만들 때 보면 이제 혜택에 따라 조금씩 고를 수 있는 카드들이 다양하거든요. 뭐 대중교통 또는 뭐 편의점이나 카페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하는 경우 이렇게 좀 더 특화되어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자주 돈을 쓰는 곳에서 뭔가 할인이나 적립을 좀 더 받을 수 있는지 이런 혜택을 확인해 보는 게 좋습니다.
0: 자, 이제 세 번째는요. 결제 알림과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체크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결제 금액을 바로바로

0: 확인하고 은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잔액과 사용 내역을 자주자주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1: 아, 정말 내 소비 습관 파악하려면 이렇게 알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꾸준히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다음 달 지출 계획도 좀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고요.
2: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는 소액 신용 결제 기능을 정확히 알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부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부족할 때 일정 금액을 신용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체크카드에 기본 적용된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신청해서 카드사의 심사를 거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됩니다.
0: 아니, 그러면 이 서비스는 계좌 잔액이 부족하더라도 결제를 할수 있는 거네요?
2: 네, 맞습니다. 하지만 신용 결제 기능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중하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1: 아, 이게 당장 내 결제 계좌에 돈이 없어도 막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막 신날 것 같지만 역시 내가 다 갚아야 하는 돈이다.
3: 위험합니다.
4: 미래에 나가야 된다.
1: 미래에 나의 돈을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소비 통제력을 잃지 않게 조심해야겠네요.
0: 맞습니다. 당장 내 돈이 안 나간다라고 방심하다 보면은요, 과소비로 이어지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또한 이렇게 항상 잘 쓰던 체크카드를 실수로 잃어버리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수칙은 바로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입니다.
2: 카드를 잃어버렸다라는 걸안 즉시, 알게 된 즉시 망설이지 말고 카드사 또 은행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바로 분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체크카드는 누군가 주어서 사용하면은 내 계좌에서 실시간으로 돈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찾아보고 해야지 이렇게 미루지 말고요. 카드가 없어진 순간 곧바로 사용을 정지시켜야 됩니다.
1: 맞아요. 아, 전 들으면서 사실 좀 찔렸는데요. 저도 되게 잘 잃어버려서. 네, 그런데 요즘은 또, 아, 내가 진짜 잃어버린 건지, 아니면 잠깐 어디 둔 건지 헷갈릴 때, 이럴 때또 일시정지라는 기능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은행 앱 또는 금융회사 앱에서 일시정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도난이나 분실이 확실하다면 주저없이 분실 신고, 재발급 신청을 하고 좀 헷갈린다라고 하면 일시 정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체크카드라는 게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예금의 범위 안에서 내 지출을 관리하게 해주는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0: 네, 이렇게 오늘은 내 체크카드 처음으로 만들어서 발급받는 방법부터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팁까지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체크카드는 반드시 내 계좌의 잔액을 직접 관리하면서 바른 소비 습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 최종 점검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1: 네, 체크카드를 사용하기 전 연결된 계좌에 결제할 금액만큼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 돈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출금액. 2번, 잔액. 3번, 한도액. 4번, 공제액.
0: 정답은
1: 정답은 몇 번일까요?
0: 2번입니다. 잔액이고요. 체크카드는 결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출금이 되니까 항상 결제 전에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나의 첫 체크카드로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작해보길 바랄게요.
2: 위대한 부자 수업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0: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가할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고양이를 검색하셨군요. 제가 더 좋은 영상을 찾아드릴게요. 이런 건 어떠세요? 이건요? 아, 이건 정말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딱 필요한 영상을 찾았냐고요?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제가 열심히 분석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AI입니다. 주로 수학을 사용하죠. 원한다면 당신의 취향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취향의 구성 요소들을 지도처럼 좌표 평면에 그립니다. 당신이 본 영상의 길이와 주제를 축으로 하여 순서상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의 위치와 가장 가까운 영상들을 찾아냅니다. 수학의 좌표 평면 개념을 사용하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는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볼 확률도 미리 예측합니다. 비슷한 취향을 가진 1,000명에게 영상을 보여준 뒤 몇 명이 끝까지 봤는지 비율을 계산합니다. 이 비율이 높으면 성공 확률이 높은 영상으로 판단해 높은 점수를 줍니다. 상대 도수, 즉 비율이라는 수학적 개념을 사용해 시청 습관을 분석하고 영상의 성공 비율을 예측하는 거죠. 그럼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추천 영상 순위는 어떻게 정할까요? 네, 저는 수학으로 풉니다. 각 영상의 시청 시간, 클릭률 등 각각의 요소에 점수를 매깁니다. 시청 시간처럼 영상의 매력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에는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죠. 모든 점수를 합산해 총점이 가장 높은 영상을 우선으로 추천합니다. 이렇게 좌표, 비율, 배점이라는 수학적 언어와 사고를 통해 당신의 시청 이력과 행동 데이터를 분석하고 당신이 만족할 만한 영상을 추천하는 것이 저의 일입니다. 동영상 플랫폼 시청 시간의 70%가 이 알고리즘으로 발생하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요? 저의 목적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당신이 가능한 오래, 더 오래 동영상 플랫폼에 머무르게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소비하고 더 많은 광고를 보게 만드는 것이죠. 당신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았을까요? 그럼 저는 수학하러 가보겠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수학 김유성입니다. 앞에 영상 잘 보셨죠? 우리 보통 많이 쓰는 알고리즘에도 중학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랑 같이 이 중학수학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나올 개념은 바로 좌표 평면이에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이렇게 그림과 같이 X축, Y축처럼 두 개의 수직선이 직교하면서 만나고 있어요. 그때 이 만나는 점을 O, 원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가로축을 우리는 X축이라고 하고요. 이 세로축을 Y축이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좌표 평면 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고양이에 관해서 어떤 취향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려고 이 사람이 봤던 가장 최근 12개 영상을 한번 분석해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각각을 X랑 Y로 나타내는데 무엇을 나타내느냐? X, 털 길이. 그러니까 최근에 봤던 그 고양이 영상에서 그 고양이는 털이 짧은지 긴지 그거를 수치화해서 나타냈다고 해요. 그럼 Y는 또 무엇이냐? 성격. 이 성격이라는 게 정량화하는 게 쉽진 않지만 어떻게 수치화를 시켜가지고 그 수치를 0부터 10까지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근 12개 영상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 영상은 털 길이는 2, 그 다음에 성격은 3에 해당하는 그런 고양이였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단 좌표평면에 한번 2,3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X좌표가 2이고 Y좌표가 3인 거니까 아, 여기에 점이 찍히겠죠? 자, 그 다음에 3,4. 그럼 X좌표가 3, Y좌표가 4라서 여기 3,4 이렇게 찍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계속 찍어요. 1,8 찍으러 가볼게요. 1,8 찍으면, 네, 여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5,4 찍으면 여기. 잘 따라오고 있죠? 7,3. 7,3이면 여기가 되겠네요. 4,4. 네, 여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3,3. 아, 요 위치. 3,5. 아, 요런 위치. 그 다음에 4,3. 여기가 되겠네요. 3,2 여기구나. 4,5 아, 여기네요. 그 다음에 7,4 네, 7,4는 여기였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최근에 시청한 12개의 고양이 영상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실하게 뭔가 보이죠? 어때요? 여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영상을 본 사람은 아, 털 길이는 적당히 짧으면서 그 다음에 성격도 적당히 내성적인 그런 고양이의 영상을 좋아한다라는 게 분석 결과로 나왔죠.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또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최근에 영상을 어떤 종류를 시청했나 한번 확인을 해 봤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7,9. 이게 의미하는 바, X는 목표.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재미를 위주로 하는 거고, 숫자가 크면은 학습을 위주로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 EBS 같은 거. 자, 그 다음, Y는 영상 길이예요. 숫자가 작으면 영상 길이가 짧다. 숫자가 크면은 영상 길이가 길다입니다. 그럼 일단 7,9를 다시 한번 나타내봐요. 7, X좌표 7, Y좌표 9, 여기니까, 네, 여기가 7,9가 되겠다. 9,8, 9,8은, 네, 여기 찍히겠네요. 그 다음 3,5입니다. 3,5. 여기가 3,5. 그 다음에 9,7이에요. 9,7. 여기. 그 다음 8,9. 8,9. 여기네요. 그 다음 4,6. 4,6. 여기입니다. 그 다음 8,8. 8,8. 여기네. 그 다음 8,6. 8,6. 여기네요. 그 다음에 7,8. 7,8. 그 다음에 8,7. 여기네요. 그 다음에 4,8. 여기네요. 그다음에 9,3 여기입니다. 자, 이번에도 이 사람의 취향이 드러났죠. 이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어요? 영상을 적당히 학습적인 내용을 갖고 그다음에 적당히 좀긴 분량의 영상을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EBS 영상 같은 거.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 내용 속에 중학수학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 AI 알고리즘 속에도 수학 내용이 들어가 있다니까 뭔가 이 수학 전공자로서 굉장히 뿌듯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우리 이 AI 속에 중학 수학이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 새로운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해도 굉장히 기대되고 떨리는데요. 이런 표현을 어떻게 영어로 할 수 있을지 버디아의 대화 보고 올게요. Let's watch.
1: Hi, Hyunwoo. What are you planning for tomorrow?
2: Hi, buddy.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I'm so excited.
1: Great. You could also sa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2: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1: Perfect.
0: 잘 보고 왔을까요? 어떤 대화가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Hi, 현우 인사하고 나서 What are you planning for tomorrow? 내일 뭐 할 계획이냐라고 계획을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현우가 뭐라 그랬냐면 Hi, buddy 인사하고 나서 I'm going to go to the amusement park. I'm so excited. 라고 합니다. 어디에 간대요? 놀이공원에 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버디가 한 가지 표현을 제안해 주었어요. Great. You could also say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잘 들었을까요?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 바로 I can't wait 입니다. Wait. 기다리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I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다. 뭘 하는 걸 기다릴 수 없냐면 go to the amusement park 놀이공원에 가는 걸 기다릴 수가 없대요. 그만큼 빨리 하고 싶다 하는 게 기대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can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나 정말 놀이공원 가는 게 기대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perfect 라고 말을 했고 대화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키 패턴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an't wait to 라고 하는 건 나 무엇 하는 게 정말 기대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때 wait라고 하는 건 기다리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can't wait 기다릴 수가 없어 그만큼 정말 하고 싶다 기대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가지 예문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예문 I can't wait to see you again. 널 다시 볼게. 정말 기대된다. 너 얼른 다시 보고 싶어 라고 상대에게 해줄 수 있는 말입니다. 한번 두 번째 예문 볼까요? I can't wait to go camping next week. 다음 주에 캠핑하러 가는 게 정말 기대된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문 같이 보겠습니다. I can't wait to see the new movie this weekend. 이번 주말에 그 새 영화 보는 게 정말 기대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키 패턴 I can't wait to가 포함된 버디어의 긴 대화 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Let's watch.
2: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1: Nice. Did you choose which ride to go on first?
2: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1: Good idea. You should get there early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2: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1: That's a good plan. You can take a short break when your legs get tired.
2: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1: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2: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1: Fingers crossed!
2: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with my friend tomorrow.
1: 나이스. Nice. Did you choose which ride to go on first?
2: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as soon as we get there.
1: 굿 아이디어. You should get there early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2: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Of course. My friend and I want to try the popular rides first.
1: That's a good plan. You can take a short break when your legs get tired.
2: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Right. We don't want to waste time just standing in long lines.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안녕하세요, 송윤입니다. 오늘 벌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배우게 될 키 패턴 무엇인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oday's pattern, 놀이공원 가는 게 정말 기대돼. 놀이공원이라고 하는 거 생각만

0: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1: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Same here. We just hope it doesn't rain.
0: Fingers crossed.
2: 영상 잘 보고 연습했을까요? 그러면 오늘의 이 대화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패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에 말을 시작해요. Buddy, I can't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잠깐 쉬고 with my friend tomorrow. 나 내일 친구랑 놀이공원 갈 생각에 너무 신난다, 기대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이 패턴, I can wait to 뭐 하는 게 정말 기대된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go to the amusement park와 같이 동사 표현을 활용해서 말을 완성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버디가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nice라고 대답하고 어떤 놀이기구부터 먼저 탈지 정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ride는 놀이기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놀이기구를 먼저 탈 거야? 정했니? 라는 질문에 당연히 정했습니다. Yeah, we're going to ride the roller coaster.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롤러코스터 먼저 탈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먼저라는 말이 어디서 드러나 있냐면 as soon as we get there 라는 말 뒤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때 as soon as라고 하는 건 하자마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연결해서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가 거기 도착하자마자 뭘 할 거다? 롤러코스터를 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 이어서 보겠습니다.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서 You should get there early. 너 거기 일찍 도착하는 게 좋아. 일찍 도착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또 해줘요.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lines get too long. 줄이 너무 길어지기 전에 말이야.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고 나서 내 친구랑 나는 뭐 하고 싶다? 인기 있는 놀이기구부터 먼저 타고 싶다. 그래서 롤러코스터 얘기를 하는 거죠. 좋은 계획이라고 하면서 또 한마디 해줍니다. You can take a short break. 잠깐 쉴 수 있어. 뭐 할 때? When your legs get tired. 다리가 좀 피곤하고 아플 때는 잠깐 쉴 수 있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So, right. 맞는 말이야. 라고 하고 We don't want to waste time.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단지 뭐 하면서? Standing in long lines. 이때 Standing line이라고 하는 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긴 줄에 서서 그냥 기다리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버디가 많이 얘기를 해줘요. I hope the weather will be nice. 날씨가 좋기를 바랄게 라고 해요. 날씨 역시나 중요하죠. 그래서 현우가 same here 마찬가지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마디 덧붙여줍니다. 그리고 fingers crossed 라고 말을 마무리해 주었을 때 fingers crossed 라는 건 이렇게 손가락을 교차해서 할 수 있는 말로 행운을 빌어 그러길 바라 라는 뜻으로 말 그대로 친구의 행운을 빌어주거나 혹은 응원하는 말에서 쓸 수가 있다. 그래서 fingers crossed 라고 친구에게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응원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용이 쭉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fingers crossed 라는 표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이제 이어서 대화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패턴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놀이공원 가는 게 정말 기대돼.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죠? I can wait to go to the amusement park. 잘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배운 표현 I can wait to 라고 하는 표현으로 무언가 기대되는 일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의 미션, today's mission은 이 I can wait to 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기대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영어로 말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오늘의 패턴 I can wait to 활용해서 여러분들 말하기 다시 한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재미있는 패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봐요.
3: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4: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3: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5: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스토리 한국사 활동북으로 함께하고 있는 박용준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 먼저 핵심 개념 확인해보고 문제도 풀어보기 전에 흐름으로 핵심 개념 정리해볼까요? 흐름으로 확인하는 핵심 개념, 먼저 을사늑약 강제 체결과 저항입니다. 이 한반도와 만주의 지배권을 두고요,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일본이 승리하게 되는데요. 그 이후 일제가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제국의 을사늑약 체결을 강요하죠. 이 때문에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뺏기게 되고요. 이 관리 감독의 역할을 강화하는 나라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간섭하기 위한 통관부를 설치하게 되죠. 자, 이후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에 고종이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를 구실로 일제는 고종을 강제적으로 퇴위시키고요. 이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고 통관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미 7조약 체결을 또 강요하게 되죠. 이 때문에 항일 의병 운동이 전개되는데요. 먼저 유생들이 을미사변 단발령에 반발한 을미의병, 그리고 을사늑약 체결에 반발한 을사의병, 그리고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의 군대 해산에 반발한 정미의병 등 항일 의병 운동이 전개되지만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편 애국 계몽 운동도 함께 벌어지게 되는데요. 보안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등 여러 단체의 주도로 애국 계몽 운동도 함께 전개되고요. 또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주시경 등 민족 정신의 고취를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일제의 강요로 대한제국은요, 막대한 빚을 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요, 금반지와 비녀 등을 팔아 돈을 모으기도 하고요. 또 술과 담배를 끊어 돈을 모으는 등 갖가지 노력을 다해 돈을 모으지만 일제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한편 독도 수호 활동도 이루어지는데요. 조선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하게 되고요.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임을 공식 문서를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 땅임을 벌써 이때부터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확실히 한 셈이죠. 이렇게 흐름으로 핵심 개념 확인해 봤고요. 이제 문제를 풀며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확인 문제 두 문제 먼저 만나봅니다. 자, 3번 문제인데요. 다음 조약과 그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있습니다. 자, 1번에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은요, 바로 가슴 아프게도 이 일제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게 된 그런 조약, 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을사조약이라고도 하죠. 따라서 1번은 니은으로 연결해 주면 되겠고요. 2번에 한일 신협약은요, 정미 7조약이라고도 합니다. 정미 7조약. 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체결을 통해 일제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기도 하고요. 또 대한제국의 체결을 강요하기도 했지요. 이 정미 7조약, 한일 신협약으로 인해 이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적으로 해산되기도 하고요. 또 일제의 통관부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2번은 기억으로 이렇게 각각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자, 확인 문제 5번 문제도 만나보죠. 다음 단체와 활동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있는데요. 애국 계몽 운동을 주도한 보안회와 대한자강회가 있습니다. 먼저 보안회부터 한번 볼까요? 일제가 대한제국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하자 이를 반대하였습니다라고 있는데요.

개간이란 말이 좀 어렵지요. 이 개간은요, 버려진 땅을 가꾸어 쓸모 있게 하다라는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일제가 이 대한제국의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한 이유는 바로 대한제국의 국토를 그냥 강탈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안회가 반대한 것이죠. 따라서 1번은 기억으로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대한자강에는 니은, 일제가 고종을 강제로 퇴위시키자 이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단체입니다. 따라서 2번은 이렇게 니은으로 각각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도전!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을 통해 실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서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1번 문제부터 만나보죠. 자, 1번은요. 다음 가상대회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말풍선을 함께 해볼까요? 황성신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벌어진 전쟁의 활동 사진을 상영한다는 광고가 실렸구나. 어디에? 황성신문에. 이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 러일 전쟁은요, 1904년과 1905년도에 걸쳐서 일어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군요. 이 제물포 앞바다에서 해전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전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두려워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때 시기에 일어난 일들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지 1번부터 보죠. 경부선 기차를 이용하는 승객이라고 있는데요. 이 경부선 서울과 부산을 잇는 기차는요,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개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지 1번이 정답일 가능성이 높겠는데요. 2번도 보죠. 이 조총으로 무장한 훈련도감 군인이라고 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이 군대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조선 정부는요, 훈련도감이라는 새로운 군대를 설치하게 되죠. 임진왜란 때의 이야기입니다.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 참석한 관리인데요. 우정총국은요,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바로 이때! 이 급진괴하파가 난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1884년도에 벌어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갑신정변입니다. 자, 4번 볼까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연행되는 독립운동가. 치안유지법은요, 1920년대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이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선택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2번 보죠.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부터 보죠. 자, 지하철 역명이 있고요. 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을지로 입구역부터 한번 볼까요? 탐구 내용. 을지는 수해 침입 당시 가에서 활약한 을지문덕의 이름에서 따옴. 자, 무슨 전쟁일까요? 을지문덕과 수해 침입. 바로 이 수해 침입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한 그 전쟁은 바로 살수대첩입니다. 살수대첩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가는요. 두 번째 낙성대는 나를 승리로 이끌어 거란의 3차 침입을 물리친 강감찬이 태어났다고 알려진 곳. 거란의 침입 강감찬 장군 관련되는 전쟁은요. 바로 귀주대첩입니다. 귀주대첩. 나는요. 자, 다 보죠. 충무는 1592년 일본의 침입으로 시작된 다 당시 수군을 이끈 이순신의 시호인 그 유명한 이순신 장군 그리고 거북선 바로 임진왜란과 관련된 것이지요. 다는 임진왜란입니다. 자, 라 볼까요? 충정은 라로 외교권이 박탈되자 외교권이 박탈되게 된 조약 자결로서 이에 항의한 민영환의 시호이다. 외교권이 박탈되게 된 조약, 바로 을사늑약, 을사조약입니다. 자, 선택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2번, 3번은 잘못 연결되어 있고요. 바로 라가 정답이죠. 라가 을사늑약, 을사조약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 정답, 4번으로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 보죠. 다음 그림 카드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묻고 있는데요. 자, 어떤 그림 카든지 또 구경해 볼까요?
자, 그림이 있고요. 옛날에는 전쟁으로 나라가 망했는데

있는데 오늘날에는 조약 때문이다. 우리가 스스로 외교하지 못하고 타인이 다른 사람이 대신하니 이는 나라가 없는 것이다. 조약을 제멋대로 허락한 을사오적은 실로 우리나라 만대의 역적이니 마땅히 제거해야 한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냐면 최익현이라는 인물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익현, 신돌석 같은 인물이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탈한 을사늑약에 대항해서 항일 의병 운동을 일으키죠. 이것이 바로 을사의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선택지 4번에 있는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에 대해서 아하, 가장 적절한 주제겠구나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1번부터 볼까요? 1번, 비변사의 설치입니다. 비변사는요, 이 외구와 여진의 침입에 대비해서 설치한 임시 기구를 말하는 것이고요. 2번, 기묘사화의 발생. 이 기묘사화는요, 말 그대로 기묘년에 살인파가 화를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묘년에 훈구파에 의해서 조광조를 필두로 한 살인파가 축출된 사건이 기묘사화이고요. 조선 전기 때 발생했습니다. 3번에 임술 농민 봉기는요, 1862년에 벌어진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농민 봉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 그림 카드를 활용한 학습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항일 의병 운동의 전개라고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죠.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요. 유목의 뜻을 담아 가는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이토 히로부미는요. 이 대한제국 국권 침탈에 가장 앞장섰던 일본의 인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후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선고받고 3월 26일 리순 감옥에서 순국할 때까지 옥중에서 많은 유목을 남겼습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보물로 지정된 그의 옥중 유목을 만날 수 있다라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도움말이 나왔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인물은 바로 안중근 의사입니다. 보통 나라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항한 인물 중에서 이 폭력, 무력을 동원했다면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처럼 비폭력으로 저항했다면 열사를 붙이죠.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면 되는데요. 안중근 의사는요, 리순 감옥에서 동양평화론을 저술했기 때문에 선택지 1번이 정답이 되고요. 2번 보죠. 한인 애국단을 조직한 인물은 김구 선생, 그리고 3번 조선 혁명 선언을 작성한 사람은 신채호, 그리고 4번 정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은 바로 김좌진 장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죠. 가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는데요. 자, 보니까 총을 들어 의를 외치다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아래를 보죠. 가는 여기 있으니까 말이죠.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 군대 해산에 반발해서 가가 일어났습니다. 항일 의병 운동 중에 하나인 바로 정미의병. 정미의병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가 정미의병이구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선택지 1번부터 보죠. 최익현이 주도하였다. 아까 3번 문제에서 봤던 을사의병과 관련된 설명이고요. 2번,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이 정미의병 당시에 전국에서 모인 의병군을 연합하여 13도 창의군을 결성했거든요. 정답 2번입니다. 3번, 백산에서 4대 강령을 발표하였다. 동학 농민군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4번, 제물포 조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된 것은 바로 1882년도에 있었던 임오군란 때 이야기이기 때문에 5번의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죠.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안창호, 양기탁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고요.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한 비밀 결사이고요. 세 번째, 민족 교육을 위해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설립했고요. 일제가 조작한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0: N 단체는 애국 계몽 단체 중에 바로 신민회가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 신민회 골라주면 되겠고요. 근후에는요,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여성 운동단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보안회는 우리 알다시피 바로 이 황무지 개강권에 반대한 단체이지요. 조선어 학회는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도 했고요. 한글의 표준화에 노력한 애국 계몽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바로 6번의 정답은 3번 신민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해볼까요?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요. 여기가 국채보상기성회에서 모금하고 돈을 모으고 있는 곳이군요.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비녀를 팔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운동은요. 이미 도움말이 나왔습니다. 국채보상, 나라의 빚을 갚는 운동, 국채보상운동입니다. 국채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선택지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만민공동회를 개최한 것은요, 독립협회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독립협회. 2번,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이것이 바로 정답인데요. 당시 국채보상운동은 언론의 지원, 여러 단체의 지원을 받았거든요. 따라서 정답으로 2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조선 사람 조선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4번,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모두 1920년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7번의 정답은요, 1907년부터 벌어진 국채보상운동 2번을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8번 문제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밑줄은 섬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요. 자, 그림 일기네요. 모할모일, 모요일, 날씨 맑음이라고 했고요. 멋진 그림까지 곁들였습니다. 보니까 섬이 크게 두 개가 보이네요. 한번 읽어보죠. 자, 오늘 나는 가족과 함께 우리나라 가장 동쪽에 있는 섬을 다녀왔다. 이미 여기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어야 되죠. 배 안에서 선장님께 들었는데 1900년에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공포해 이곳이 우리 땅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선착장에는 멋있는 경찰들이 마중 나와 있었다. 앞으로 나도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해 힘을 보태야겠다라고 했는데요. 이미 고종 황제가 칙령 제41호를 공포해서 이미 이때부터 이 땅이 우리 땅임을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공고히 했죠. 바로 이 섬의 이름은요. 크게 동도와 서도로 나뉘어져 있는, 그래요. 독도잖아요. 그래서 선택지에서 독도를 골라주면 1번에 있구나. 따라서 8번 문제의 정답, 1번 독도라고 잘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8번 문제까지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떠올리며 푸니까 모두 잘풀수 있을 것 같지요?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배웠던 흐름 다시 한번더 확인해 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함께 하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 과학교과를 맡은 선생님은 여러분의 든든한 과학자 꿈 예슬쌤입니다. 오늘 17강부터는요, 본격적으로

초등과학과 중등과학의 서술형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를 풀 때 영역을 선생님이 조금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물리 영역, 다음 강에서는 화학 영역, 생명과학, 지구과학 영역까지. 앞전에 16강에서 이야기한 것처럼요. 초등과학과 중학과학의 과학 개념은 소재가 같습니다.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의 깊이가 조금 다르고 또 서술형 문항을 낼 때 그 평가하는 주안점, 초점이 조금 다르다. 요 부분을 이야기했었죠. 그것을 직접 문제 풀면서 우리가 한번 느껴볼 겁니다. 오늘은 물리 영역의 문제를 함께 풀어볼 거고요. 에너지와 열, 이 단원에서 근거를 들어 설명하는 글쓰기 연습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때는 몇몇 가지 전략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한강 한강 조금씩 그 전략들을 풀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선생님이 조금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를 풀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렇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강의를 한50% 정도 이용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100%, 200%이 강의를 활용하려면요. 여러분도 같이 그 문제의 답을 적어봐야 돼요. 글쓰기 연습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죠. 선생님이랑 문제 풀때 같이 답안 작성해보기 약속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이 무엇인지 탐구 목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과학에서는 6학년 2학기 5단원 에너지와 생활 중에서 이 내용을 함께 다뤄볼 건데요. 자연현상이나 일상생활의 예를 통해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을 알고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됨, 이것을 알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토의할 수 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볼 겁니다. 선생님, 오늘 탐구 목표가 너무 긴데요? 그쵸? 이 줄글이 좀 길죠? 선생님이 이 줄글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면요.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학년에서는 이 내용을 똑같이 배워야 한다라고 기준을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성취 기준이라는 건데, 선생님들께서는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평가 문항을 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이 기준인지, 어떤 것이 핵심 개념인지, 그것을 이 성취 기준을 통해 알아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우리 강의의 장점이 무엇이죠? 초등과 중학 내용을 동시에 다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개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중학과학의 성취 기준도 선생님 가지고 왔으니까 비슷한 소재인데 어떤 부분을 다르게,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한번 같이 알아가 봅시다. 중학과학에서는 3단원 열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에너지의 형태 중에서 일부분이 열 에너지죠. 근데 이 열이라는 것을 중학교에서 다룰 때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바로 입자 관점에서 봅니다. 여러분, 입자가 무엇이냐?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에요. 근데 그 알갱이들, 입자 관점에서 열이라는 에너지의 어떤 현상들을 살펴본다는 거죠. 온도와 열평형 과정을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의 배치나 움직임 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물질에 따라 비열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는 거, 이걸 알고 이러한 성질이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됨을 인식할 수 있다. 자, 성취 기준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아, 초등학교 때는 에너지의 형태가 전환된다. 또 에너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이다? 요 정도 가르치고 이 안에서 열 에너지를 좀더 자세히 입자 관점에서 그리고 열평형, 열팽창, 비열 이런 개념이 나오는구나라는 거 느낄 수 있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차근차근 탐색하는 시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과학 글쓰기 연구실에 오신 여러분, 차근차근 개념 먼저 쌓아봅시다. 우선
초등 과학 6학년 2학기 에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에너지의 여러 형태, 그 중에서 일부분을 선생님 가지고 와봤는데요. 선생님이 물어보면 여러분은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해주세요. 그러면 집중력도 같이 올라가면서 이 개념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물체의 온도를 높여주는 에너지, 무슨 에너지일까요? 정답은? 맞아요. 열 에너지입니다. 열 에너지. 두 번째, 여러 전기기구를 작동하게 하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맞습니다. 전기 에너지죠. 또 에너지 형태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 주위를 밝게 해주는 에너지. 밝게 해주는 에너지?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입니다. 와, 여러분, 에너지의 종류는 이건 말고 또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생활 속에서 다양한 에너지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리고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에너지는요, 전환될 수 있죠. 또한 이 전환이 될때 에너지의 효율을 우리가 따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등의 종류가 세 가지가 보이네요. 백열등,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 그러니까 LED 등까지 이세 개의 전등의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살펴보죠. 전등은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시켜? 빛 에너지로 전환해. 그렇게 이용하는 기구예요. 그런데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전등을 사용할 때요, 이빛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사용하는 건데, 전기, 전류를 흘려줬을 때,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열 에너지로도 전환이 됩니다.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돼. 그러면, 우리가 의도한 방향은 빛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예요? 우리가 전등에 전류를 흘려줄 때, 무엇을 얻기 위함이지? 빛 에너지를 얻기 위함이죠. 이것이 우리가 의도한 방향입니다. 의도한 방향. 그런데 에너지 효율을 우리가 이제부터 따져야 되죠. 어떻게 따질 수 있느냐? 내가 의도한 방향,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몇 퍼센트나 얻을 수 있느냐? 또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에너지 효율이 낮다고 보겠죠. 자, 그러면 이세개 중에 어디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높냐? 바로 LED, 발광 다이오드 등이다. 왜? 라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된 에너지의 비율이 가장 낮아야겠죠? 그림을 보니까 발광 다이오드 등 LED는 지금 빛 에너지로 약 90%, 그러면 열 에너지로 전환된 비율은 약10% 정도가 되겠네요. 다른 전등에 비해서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중학교 과학 3단원 열에서 어떤 개념들을 다루는지 살짝 한번 맛보기 타임 가져볼게요. 자, 첫 번째 개념은 열평형입니다. 열평형. 이때 열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체크하게 되는데요. 열이란 무엇이냐? 온도가 높은 물체가 있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어요. 이 뜨거운 물체와 차가운 물체가 직접 만나면, 직접 접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어디서 어디로 이동할까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하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하는 그 에너지의 흐름을 우리는 열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아주 아주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궜습니다. 그러면 달걀의 온도와 이 찬물의 온도 어떻게 변할까요? 뜨거운 달걀을 찬물에 담갔어. 그러면 뜨거운 달걀은 점점점점 온도가 내려가고 찬물은 온도가 점점점점 올라가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두 온도가 같아지는 지점이 옵니다. 그 현상이 열평형 현상이에요. 그래프를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온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뜨거운 물체는 점점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물체는 점점점점 온도가 높아지며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현상이 일어났다. 열평형이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해서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됐을까요? 열평형을 입자 관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고 우리 탐구 목표에서 확인했었죠. 왜 이런 열평형 현상이 일어나느냐? 온도가 높은 물체, 온도가 낮은 물체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요, 엄청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온도가 낮은 물체를 이루고 있는 입자들은 비교적 운동이 둔합니다. 근데 이때 열이 이동해요.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그렇게 되면 입자들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렇게 활발했던 이 입자들은요, 열을 뺏기니까 점점 둔해지는 거야. 처음보다 둔해져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체를 이루고 있던 입자들 조금 비교적 둔했는데 열을 얻으니까 비교적 활발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요, 두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움직임, 활발한 정도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개념은 비열입니다. 비열이란 무엇이냐? 어떤 물체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어떤 물체의 온도를 높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열을 가해줘야겠죠. 근데 얼만큼 열을 가해줘야 1도 높아지냐? 그것이 비열입니다. 어떤 물체는 내가 1kcal만 줘도 1도가 높아지기도 하고, 어떤 물체는 내가 50kcal를 줘야만 1도가 높아지기도 해요. 이렇게 비열이 다르다는 거죠. 이 비열의 단위, 얼마나 열을 가해줘야 되냐?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가 있고요. 슬러시, 그러니까 분수의 분자는 킬로칼로리, 분모는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이기 때문에 분모에는 이런 단위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온도 변화가 어떠하냐? 비열이 크다는 거는 여러분, 그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의 양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열을 가해줘야만 1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아주 천천히 일어나게 됩니다. 비열이 큰 물질일수록 시간에 따라 온도가 많이 변할까요? 적게 변할까요? 적게 변한다는 거죠. 자, 그래프를 한번 보면 비열이 큰 물질이 온도 변화가 작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도가 이 물질은 이만큼 변할 동안 비열이 큰 물질은 온도가 천천히 변화해요.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볼수 있냐? 이 해안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안가에서 보면은 뜨거운 여름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낮. 그때 모래와 물이 있어요. 어디가 더 뜨거울까요? 모래가 더 뜨거워요. 왜? 모래는 비열이 작아요. 즉, 모래의 온도를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열을 가해줘도 모래 온도가 빡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모래와 물의 비열 차이를 생활 속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차근차근 개념 탐색에 나오는 개념은 열팽창이에요. 물체에 열을 가해주면 이 물체가 커진다. 그것이 열팽창인데 왜 커지냐? 왜 팽창하냐? 입자 관점에서 봐야겠죠? 물질의 온도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입자의 운동이 어떻게 될까요? 더 활발해질까? 더 둔해질까? 더 활발해지죠. 활발해진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집니다. 그러면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 그러면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떨까? 거리가 둔할 때보다는 멀어집니다. 활발해지면서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면서 물질의 부피가 증가해요.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활발해지고 막 거리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열팽창 현상이다. 고체, 액체, 기체에서 모두 열팽창이 일어난다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이 열팽창 입자 모형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액체의 열팽창에서 이 입자들이 더 활발하고 멀어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 처음 높이였는데 나중 높이로 팽창이 일어난 거 확인하고요. 고체의 열 팽창도 입자 모형으로 볼게요. 가열 전보다 가열 후에 입자들의 움직임 활발해지고 조금 거리가 멀어졌죠? 가열 후에 부피가 커진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선생님이랑 차곡차곡 문제풀이로 넘어갈 겁니다. 차곡차곡 문제풀이 시간에는요, 스텝 1, 초등과학 문제를 먼저 풀어보고요. 스텝 2, 중학과학 문제를 같이 풀어볼 겁니다. 초등에서 중학으로 우리의 레벨이 업 되는 그 시간을 우리 함께 해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룰 거냐? 1번 객관식 문제, 2번 서술형 문제, 어떤 문제 다룰 거죠? 2번 서술형 문제 다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몇 번이야?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써보고 말로도 한번 해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들어가 보죠. 자, 스텝 1, 초등과학 문제입니다. 만점한 과학 6학년 2학기 교재에서 들고 와봤고요.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음 그림을 보고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 까닭을 보기의 말을 모두 사용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풀 때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기. 두 번째, 키워드가 무엇인지. 그래서 선생님 줄여서 뭐라고 했냐? 무키, 무키. 자, 무키 기억해 주세요. 무엇을 써야 되는지 확인해 보죠. 일단,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것, 이거를 써야 되죠. 이세개 중에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이거 무엇인지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것만 쓰면 되냐? 아니, 그 까닭도 써야 됩니다. 이두 가지 꼭 써야 돼요. 그 다음, 키워드. 자, 전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에 내가 에너지 효율을 분석하라는데, 이 에너지 효율을 분석할 때, 전등을 쓰는 이유가 뭐랬어? 내가 빛을 얻기 위함이야? 열을 얻기 위함이야? 빛을 얻기 위함이지? 그러면 의도한 방향으로 얼마나 에너지가 쓰이고 있는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에너지의 비율이 어디가 낮은지 확인해야겠죠. 그것을 설명할 때꼭 포함해야 되는 키워드를 이 문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기 에너지, 열 에너지, 빛 에너지. 이거 꼭 쓰라고 했죠. 서술형 문항에서는요, 조건을 꼭 지켜야 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저 조건, 이 말들을 꼭 포함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들이 키워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서술형 문항의 모범 답안을 함께 보면서 서술형의 답안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효율이 가장 좋은 거, 세개 중에 무엇일까요? 내가 의도한 방향대로 빛에너지가 가장 많은 비율로 간 것, 누구죠? 백열등 아니고, 형광등 아니고, 여기! 발광 다이오드, LED 등이 90%로 가장 빛에너지의 비율이 높죠. 그래서 발광 다이오드 등 적으면 되겠고요. 이것이 가장 효율이 좋은 까닭은 무엇인지 함께 써보죠.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도 전기 에너지 썼습니다. 그다음, 같은 양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해도 열 에너지로 소모되는 양이 가장 적다. 열 에너지 썼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높다는 거는 열 에너지,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환되는 이 비율이 가장 적다. 또,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내가 의도한 방향,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양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까지 빛 에너지도 썼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 답안 여러분도 쓸수 있을까요? 충분히 쓸수 있죠. 이렇게 서술형 문항을 쓸 때는 선생님이 앞에 강의에서도 강조했듯이 문장을 끝내줘야 됩니다. 가끔 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을 하다 보면 그냥 이러이러하기 때문! 이렇게 끝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것은 서술이라고 할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적을 때는 뭐뭐 이 다까지 꼭 적어야 한다는 거 문장에 마침표 꼭 찍어주세요. 그리고 문장의 구조가 어색하진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키워드 집어넣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하는지 다 집어넣는 게 중요하지만 시간이 조금 남고 또는 지금 시험 시간 아니고 연습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천천히 다 적은 다음에 내가 이 글을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읽었을 때 만약에 이게 좀 어색하다? 그러면 문장의 구조를 고쳐야 합니다. 알겠죠? 자, 스텝 2. 중학과학 문항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그림과 같이 뜨거운 물이 든 비커를 찬물이 든 수조에 담궜대요. 뜨거운 물, 찬물. 시간에 따른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와 두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과 배치 변화를 서술하시오. 여기서 묵히 무엇을 써야 하느냐? 시간에 따른 뜨거운 물과 찬물의 온도 변화, 이거 써야겠죠? 그리고 두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과 배치 변화, 이것도 써야겠죠? 그죠? 자,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보자. 뜨거운 물은 점점 온도가 낮아지고 찬물은 점점 온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때 입자 운동 어떻게 변하는지, 배치 변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떠한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열평형을 물어보는 문제니까요. 키워드도 꼭 체크해 주세요.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에서 온도가 낮은 찬물로 무엇이 이동해? 열이 이동하므로 두 물의 온도가 같아질 때까지 뜨거운 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고 찬물의 온도는 점점 높아진다. 온도 변화 서술했고. 이 과정에서 뜨거운 물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둔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는 어때요? 가까워져요. 뜨거운 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가까워지고 둔해져요. 찬물을 구성하는 입자는 반대죠.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변화를 서술해주고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열평형에 도달하면 두 물의 온도가 같으니까 입자의 운동 정도도 같다. 이렇게 서술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범 답안을 함께 써보는 것도 좋고요. 키워드를 넣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림은 치아 충전재의 모습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치아 충전재로 사용할 수 있는 재료는 아주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이는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때 충전재가 들뜨거나 깨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치아 충전재의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을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하여 서술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 무엇을 적어야 되는 거죠? 이 치아 충전재의 재료가 한정되어 있는 까닭을 적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적을 때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해서 적어야 되죠.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을 고려해서 적어야 된다. 이렇게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하고요. 키워드는 어떠할까요? 충전재와 치아가 뜨거운 거나 차가운 걸 먹었을 때이 열팽창 정도가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써야 한다라는 이 개념이 꼭 키워드로 들어가면서 온도에 따른 입자의 운동 이야기도 해주고 열팽창 이야기할 때 부피 언급해 줘야 합니다. 모범 답안 함께 보죠. 치아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같은 재료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재료 한정되어 있다. 온도가 높아지면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고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져 부피가 증가하는 열팽창이 일어난다. 만약 치아 충전재와 치아의 열팽창 정도가 다르면 온도가 변할 때 치아와 충전재 사이가 들뜨거나 치아의 균열, 파손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여기는 좀더 구체적으로 적을 때세 번째 점까지 적어주면 좋고요. 두 번째 점까지만 적어줘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문항입니다. 그림은 질량이 같은 물질 ABC에 같은 열량을 가하면서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인데요. 이 그래프를 참고할 때 A에서 C 중 다음 용도에 가장 적합한 물질은 무엇인지 고르고 그 까닭을 서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합한 물질이 무엇인지를 적고 까닭을 적어야 되는 거죠. 두개다 적어야 됩니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하는데 사용한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하려면 온도 변화가 빠르게 식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르게 식으면 안 되죠. 온도 변화가 작은 물질이어야 됩니다.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는 A는 온도 변화가 커요. B는 중간이고 C는 온도 변화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C를 적어줘야겠죠? 온도 변화 그리고 비열이라는 키워드 꼭 포함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온도 변화는 A가 가장 크고 C가 가장 작다. 그래서 C의 비열이 가장 크고 A의 비열이 가장 작다. 오랜 시간 찜질을 할 때는 물질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비열이 가장 큰 C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물질의 온도가 크게 변하지 않아야 하므로 온도 변화가 작게 나타나는 이 물질은

0: 하겠죠? A, 온도 변화가 가장 크죠? 온도 변화와 비열, 마찬가지로 지금도 꼭 포함되어야 하는 키워드고요. 여기서 비열이 가장 작은 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넣어줬죠? 이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을 사용해야 되니까 온도 변화가 크다, 비열이 작은 물질이다. 음식물을 빠르게 가열하는 조리 도구에는 1에서와는 반대로 온도가 쉽게 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온도가 쉽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비열이 가장 작은 A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모범 답안은 말 그대로 모범 답안이기 때문에 내가 이 키워드를 이용해서요, 여러분 나름대로 작성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우리 중학교 과학 서술형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이 생활 속에서 과학 개념을 적용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고요. 또 자료를 해석하는 그 능력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해석하는 연습, 또 일상생활 속에 내가 이 과학 개념을 적용하는 연습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실력 업 미션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끝나고 그냥 끝 하고 푹 쉬지 말고요. 딱 5분만 투자해서 이 미션에 같이 참여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서술형 특강을 준비할 때 그 문장력 점점 상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새롭게 알게 된 과학 개념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열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식이죠. 여러분이 오늘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을요, 딱한 문장으로 수강 후기에 남겨주면 선생님도 댓글 달면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강에 만나서 또 서술형 문제 풀이 연습해 보도록 해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피타고라스 정리 그 두 번째 시간,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흔히들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왜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개념은 굉장히 쉬웠어요. 그런데 문제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제곱과 제곱을 더했을 때 다시 제곱수가 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간을 열심히 듣고 나면은 그 과정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학습 목표 보면서 같이 어떤 내용 배울지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냐면, 세 변의 길이가 각각 A, B, C인 삼각형에서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 삼각형은 빗변의 길이가 C인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3, 4, 5,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그러면 짧은 거두 개, 3과 4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9와 16이잖아요. 그럼 그 둘을 더해주면 가장 긴 변인 5의 제곱 25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만족해요?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그러면은 이 삼각형은 뭐가 된다? 빗변의 길이가 5인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때요?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C, 다른 직각을 낀두 변의 길이가 A와 B라고 했을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입니다. 라는 정리가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였잖아요? 근데 반대로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만 주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식을 만족하면 그게 바로 C가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 다른 말로는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꾸로 됐다는 소리예요. 간단하죠, 아주.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변의 길이를 보고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식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인지 이것만 파악하신 다음에 만약에 성립해요? 그러면은 가장 긴 변이 빗변이 되는 직각삼각형.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면 직각삼각형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성립하지 않는다면 어떤 삼각형이 되냐? 바로 개념집에다가 별표.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a제곱과 b제곱을 더했을 때 만약에 c제곱보다 그게 커졌어요. 그러면요. 걔는 예각삼각형이 되고요. 반대로 a제곱과 b제곱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빗변 이제 c제곱 가장 긴변 길이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걔는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정확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 중에서 직각삼각형인 것을 모두 골라라 라는 문제가 있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세 변의 길이 A, B, C에 대해서 짧은 거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되는지 요것만 파악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6, 92 중에 12가 가장 깁니다. 따라서 6의 제곱, 66에 36. 9의 제곱, 99, 81. 둘을 더해볼까요? 그러면은 117이 나오죠. 자, 그와 반면에 12의 제곱은 몇이죠? 12의 제곱은 144입니다. 둘은 값이 같지 않죠.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이번엔 작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이 될수 없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더 커요. 그러면은 어떤 삼각형이다? 이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은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또 볼까요? 니은. 7, 24, 25 중에 25가 가장 깁니다. 그럼 7의 제곱은 7, 7에 49가 나오고요. 자, 24의 제곱. 외우진 않았지만 24의 제곱. 24 제곱 해볼까요? 빠르게 계산을 해보면 24 곱하기 24. 44, 16에 248이니까 96. 248에 224니까 48. 둘이 더해주면 500. 76이 됩니다. 따라서 24의 제곱은 576이고요. 그 둘을 더해준다면, 더해주면 625가 되죠. 그런데 이625, 얘는 정확하게

25의 제곱이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짧은 거두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네. 뭐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어디가? 이 25cm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는. 디귿 볼게요. 자, 디귿. 88에 64. 15의 제곱은 225. 둘이 더해 볼게요. 둘이 더하면 289가 되는데, 289. 아시죠? 뭐의 제곱이다? 얘는 정확하게 이 17이란 수의 제곱이 됩니다. 따라서, 제곱해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네. 얘도 마찬가지로 뭐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 17cm가 빗변이 되는. 그래서 디귿도 맞죠? 자, 리을 볼까요? 9, 10, 15. 그러면은 9의 제곱, 9, 9, 81이고, 10의 제곱, 100이죠. 둘을 더하면 181이 돼요. 근데 15의 제곱을 계산해 볼까요? 15의 제곱은 225가 됩니다. 둘은 같지 않으니까 리을 또한 직각삼각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리을도 보자면 어때요? 9의 제곱, 10의 제곱 더했더니 181. 가장 긴 변의 제곱보다 작았어요. 작으면 이 삼각형 또한 어떤 삼각형? 둔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직각삼각형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짧은 거 두 개 제곱해서 더했고요. 그 다음 가장 긴 변의 제곱과 비교를 해줬죠. 근데 여기서 가장 먼저 해야 될건 사실 뭐냐면 얘네가 삼각형이 정말 되냐? 삼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부터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삼각형이 되는 조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세 변의 길이가 A, B, C로 이루어져 있다면 가장 긴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C는 A 플러스 B보다 작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됐어요. 왜 그랬죠? 삼각형을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A, B, C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변의 길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각형이 되려면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인 선분 C가 있죠. 그런데 삼각형이라는 말은 C를 거쳐서, 즉 교점 C가 생겨야 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뭐냐면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가는 거리인 A 플러스 B보다 A에서 B로 바로 가는 최단 거리인 C가 더 작아야 된다라고 1학년 때 설명을 했었어요. 기억 안 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됩니다. 요 내용 꼭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한 문제를 풀어가 볼게요. 자,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피타고라스 정리, 이번엔 입체도형에서 활용을 해볼 거예요. 문제 풀어보면 되겠죠? 모선의 길이가 5cm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뿔의 부피를 구해라.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그려봐야 돼요? 원뿔을 그려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긴 원뿔을 하나 그려주고요. 그 다음 모선의 길이가 5cm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cm 주어져 있고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니까 밑면 원의 중심 찍어놓고 여기가 3cm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원뿔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원뿔의 부피는 밑넓이 즉 3, 3, 9파이와

그 다음에 높이 모르니까 거기를 H라고 할게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원뿔은 뭘 곱해줬냐면 중요하죠. 3분의 1을 곱해줬습니다. 요 3분의 1 잊지 마시고요. 그럼 이것만 알면은 우리가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높이 h를 모른다라는 거죠. 즉 그림상에서 표현하면 이 높이 h를 우리는 모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뭘 활용하자?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활용하자라는 거죠. 보이죠? 무슨 삼각형이 됐어요? 직각삼각형이 됐습니다. 저 삼각형을 이쪽으로 싹 가져와 보면요. 높이가 h, 뭐 cm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가 몇 cm냐면 3cm. 그러고서 쭉 직각의 대변인 빗변의 길이가 몇 cm인? 5cm인 이런 직각삼각형의 높이를 구하라는 문제로 바뀌었고요. 구할 수 있죠? 직각을 낀두변 길이 제곱의 합, h의 제곱과 3의 제곱을 더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 빗변의 제곱이 된다. 5의 제곱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h의 제곱은 5의 제곱 25에서 3의 제곱 9를 뺀게 되겠죠. h 제곱이 16이 돼야 되니까 제곱해서 16이 나오는 수는 몇이다? 바로 4입니다. 따라서 h가 4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h 자리에 뭐만 넣으면 되냐면 4만 대입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계산해주면 3분의 1과 9 약분이 되죠. 3파이 남고 3, 4, 10이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2파이. 부피니까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구해야 됐었는데 이 높이는 뭘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유제 10번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주어져 있는데 사실 이 문제만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사실은 얘가 밑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보조선을 그어서 높이를 h라고 둔 다음에 또 h를 구해야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리 봐도 이 h를 구할 방법 생각이 나시나요? 생각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이건 아니구나. 그럼 우리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삼각형 자체가 어떤 특별한 삼각형이 될것 같다라는 거죠.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입니다. 16을 제곱해 주면 256이고 12를 제곱하면 144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256과 144를 더했을 때그 결과값인 400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400 뭐의 제곱이었어요? 바로 20의 제곱이 됐고요. 얘는 뭐죠? 가장 긴변 길이의 제곱이 성립했죠. 즉 짧은 거두개 제곱해서 더했더니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됐다. 무슨 말이냐면 요 짧은 거두개 사이에 이루는 각이 몇 도다? 90도가 되는 직각삼각형이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밑변이 16cm, 높이가 12cm, 둘이 곱하고 2분의 1 해주면 된다라는 거니까 정리하면 8과 11을 곱해줘서 정답은 96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제곱, 제곱, 제곱, 계산해서, 더해서, 또 이게 어떤 수의 제곱이 되는지, 이거 판단하는 과정이 너무도 복잡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오프닝 때 이야기를 했죠. 이 과정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적어주세요. 피타고라스 수 또는 피타고라스 세상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볼 건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삼각형이 세변의 길이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직각삼각형이 되냐,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하냐, 그 이야기를 해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봤듯이 16cm, 12cm, 20cm 이렇게 세 개는 제곱해서 더했을 때 20의 제곱이 되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그럼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수들이 얼마나 있냐, 우리가 알수 있을 정도로 배우기 쉽냐라는 겁니다. 이 자연수가요, 제곱을 하고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 다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 즉, 자연수 세 개, A, B, C, 쌍에 대해서 A를 제곱하고 B를 제곱해서 더했을 때 그게 다시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는요, 흔한 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수들은 몇 가지 없습니다. 뭐 굉장히 많죠. 근데 자주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3과 4, 그리고 5. 이렇게 세 수는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3과 4를 제곱해서 9와 16을 만들어주고요. 그 둘을 더해주면 정확하게 5의 제곱인 25가 됩니다. 그래서 3, 4, 5라는 세수가 있으면 5를 빗변으로 갖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또 그런 친구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5, 12, 13이 있어요. 즉, 5와 12, 나머지 13, 13이 빗변의 길이가 된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8, 15, 17 있고요. 하나 더 이야기해보면 7, 24, 25. 요 정도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문제는 이거 안에서만 다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얘가 어떤 힘을 가지냐면 3, 4, 5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해서 직각삼각형 되잖아요. 그럼 3, 4, 5에다가 전부 두 배를 한 6, 8, 10 또한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10을 빗변으로 갖는. 마찬가지로 3배씩 해주면 9, 12, 15도 15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삼각형이 되고요. 지금 3, 4, 5에 4배씩 해주면 우리가 방금 문제에서 봤던 3, 4, 12, 4, 4, 16, 5, 4, 20, 12, 16, 20이라는 쌍을 갖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냐 하고 봤더니 지난번 문제 볼까요? 예제 5번. 3cm, 5cm였잖아요. 그럼 나머지 직각삼각형을 이루려면 빗변의 이제 높이는 자연스럽게 몇 cm가 돼야 된다. 3, 4, 5가 쌍이었으니까 여기는 4cm가 쌍이어야 된다.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또 이야기해보면요. 우리 이거 아까 개념하기 문제 2번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근데 계산이 복잡했지만 어때요? 7, 24, 25 이거 직각삼각형 됐었어요. 피타고라스 수였죠. 마찬가지로 8, 15, 17 또한 피타고라스 수가 됐었어요. 그런데 리을을 보면 9, 15가 있어요. 그럼 9는 3 곱하기 3이고 15는 3 곱하기 5잖아요. 그러면 3, 4, 5에 3배를 해야 직각삼각형 되는구나. 여기가 3 곱하기 4인 12cm가 되어야 직각삼각형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수예요. 자, 이걸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4번. 자, 세 모서리의 길이가 5, 3, 6cm인 직육면체에서 꼭지점 A를 출발해서 겉면을 따라 모서리 BF를 지나 점 G까지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문제 최단 거리, 두점 사이의 최단 거리는 항상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 우리는 A부터 G까지 이런 직선을 생각하는 게 사실은 최단 거리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조건을 하나 줬어요. 이러면 너무 쉬우니까 조건을 줍니다. 뭘 따라서? 겉면을 따라 이동하는데 모서리 BF를 꼭 지나도록 만들래요. 그럼 이 면을 따라서 이동해야겠죠.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전개도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 전개도를 그려보자면 A, B, F, E 요 면 하나 그릴게요. A, B, F, E. 그 다음에 옆에 F, B, C, G 이어서 그려주면 F, B, C, G 이렇게 되는 거고, 전개도상에서 최단거리를 그리자라고 한다면 A에서 G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직선으로 이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꺾여서 입체가 되어도 여전히 BF를 지나서 최단거리로 가겠죠. 그럼 AB가 5cm, BC가 3cm, CG가 6cm인 이런 직각 삼각형이 생기는 거고요. 이 직각 삼각형에서 뭘 단순히 빗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부터 C까지가 정확하게 8이니까 우리는 이 계산을 해준다면 AG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를 X cm라고 둔다면, X라고 둔다면 X의 제곱이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돼야 되니까 8, 8에 64 플러스 66에 36 제곱한 게 100이 되도록 만들어라라는 겁니다. 제곱한 게 100이 되라 그러면은 X는 10이니까 우리 최단거리는 몇 cm? 10cm다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건데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타고라스 수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6, 8 그럼 방금 전에 했었죠. 여기가 몇이 돼야 된다? 10이 되도록 만들면 피타고라스 정리 성립하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 과정 있어도 되고 아니면 바로 피타고라스 수로 바로 풀어줘도 되더라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자, 9, 5를 중심에서 4cm만큼 떨어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원의 넓이가 9파이다. 9의 반지름의 기터가 돼야 된다. 설명할 수 있고.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뭐가 하나 생겼냐면, 3과 4. 이 반지름과 요 4cm가 이루는 게 직각이기 때문에 점두 개를 이어주면 여기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9의 반지름 R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 직각삼각형을 다시 옮겨와 주면 밑변의 길이가 3cm, 높이가 4cm인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니까 그때의 빗변의 길이 R을 구해라. 무슨 말이다? 3, 4, 나머지 5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cm인데 요거 계산을 한다면 R의 제곱은 3의 제곱 9와 4의 제곱 16을 더한 25가 돼야 돼요. 따라서 R의 값은 5입니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간단하죠? 아주. 피타고라스 정리는 이런 거예요. 자, 하나만 더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가 6cm, BC가 8cm, AC가 X cm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번에 직각이 아니라 각 B가 뭐가 되게 얘가 둔각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럼 X가 몇이어야 되냐 하는 문제인데요. 아까 설명했죠? 우리 둔각 삼각형이 되는 조건,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했을 때 가장 긴변 C라고 하면요. 짧은 거 제곱해서 더한 것보다 C의 제곱이 더 길었어야 됐죠. 그러면은 이거에다가 적용을 해보자. 그럼 우리는 짧은 게 6과 8이니까 6의 제곱과 8의 제곱을 계산해서 더하면 66에 36, 88에 64니까 100이거든요. 100보다 뭐가 길어야 되냐? x제곱이 길어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수 있는 거. 100은 10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x제곱이 100보다 크다? 아, x의 값이 10보다 큰 자연수면 되겠네. 라는 거죠. 그럼 x값이 될수 있는 자연수. x는 11, 뭐 12, 뭐 13, 14, 뭐 너무 많은데요? 어떡할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뭐가 있었냐면,

0: 이 삼각형이 이루어지긴 하냐? 그 조건이 있었죠. 얘가 AC가 너무 길어진다면, AC가 너무 길어진다면, 8cm, 6cm가 이렇게 와도요, 삼각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거 너무 길어지지 않게 조절을 해라. 뭐였냐면, 가장 긴 변의 길이 X가 6과 8을 더한 14보다는 작아야 삼각형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건 뭐다? 14부터는 안 되고 11, 12, 13만이 정답이더라라는 겁니다. 복잡하지만 피타고라스 정리의 역을 통해서 즉 어떤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 되는지 어떤 삼각형이 둔각삼각형이 되는지 그 조건으로 나열한 게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애초에 삼각형이 되려면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변 길이의 합보단 작아야 된다라는 설명까지 해봤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 오늘 배운 내용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직각삼각형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죠. 세 변의 길이가 A, B, C인 이런 삼각형에서 뭐가 성립해야 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 이게 성립하면 C가 바로 빗변의 길이가 되는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배워봤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둔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C제곱 쪽이 더 커져야 됐고 만약에 예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쪽이 더 커지도록 만들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개념 정리해 볼 수가 있고, 자, 오늘의 숙제죠. 미니 모의고사. 지금 주어진 8번 이 서술형 문제 한 문제와 하단 자막에 제시되는 요네 문제 총합해서 다섯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답안을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8번 서술형은 풀어서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피타고라스 정리였는데요. 우리 피타고라스 수 굉장히 중요했고 계산 과정을 줄여주는 이 과정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는 다음 시간 마지막 챕터 확률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 강의에 이어서 식물의 에너지 사용과 저장과 관련된 중단원 실전 문제 9번부터 18번 문제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서 논술형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 유형 확인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유형에서 어떤 점을 포인트로 잡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9번 문제 시작해 볼게요. 자, 9번 문제

존재입니다. 그림은 식물에서 낮과 밤에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서 낮과 밤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체 교환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제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낮 그리고 밤 이렇게 시간을 기준으로 두 가지 경우에 어떻게 기체가 출입하는지 그 결과를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기체 교환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빛이 강한 낮과 빛이 없는 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을 때,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다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광합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러나 반면 밤에는요, 빛이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식물의 호흡은 낮과 밤할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작용이므로 호흡만 일어나는구나,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밤에는 호흡의 결과에 기체 교환이 일어날 거예요. 자, 그렇게 염두를 해두고요.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낮에는 가작용과 나작용이 모두 일어나고 있지만 밤에는 나작용만 일어나고 있으므로 낮에만 일어나고 있는 이 가작용이 광합성 작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낮과 밤 모두 일어나고 있는 이 비작용이 바로 호흡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낮과 밤 한번 기체 교환 확인을 해볼게요. 자, 모두 다 일어나고 있지만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광합성의 기체 교환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기체 교환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반면 밤에는요, 우리 산소를 흡수해서 영양분을 분해하여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해내고요. 그 결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방출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광합성, 나는 호흡, 그리고 A는 이산화탄소, B는 산소이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용과 기체는 이렇게 쉽게 찾아줄 수 있어야 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도 계속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일단 우리 A는 이산화탄소, 그리고 B는 산소라고 우리 찾아줬었거든요. 따라서 A는, 즉,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필요한 물질 맞고, 산소, B는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되는 기체 맞습니다. 자, 그런데 3번 보시면요. 낮에는 호흡량이 광합성량보다 더 많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낮에는 호흡과 광합성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광합성량이 더 크므로 3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계속 볼게요. 4번. 가에서, 즉, 광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는 잘 저장을 해놨다가 밤에 우리 호흡에 이용이 되죠. 맞는 설명이고요. 5번, 낮에는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대부분 광합성에 이용된다. 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대부분이라는 말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호흡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는요, 그대로 우리 낮 시간 동안에 광합성의 재료로 활용을 합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이어서 볼게요. 식물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기체 교환이기 때문에 낮 그리고 밤 가지고 계속 물어볼 거예요. 보기를 보니까 정말 낮과 밤이 나와 있네요. 자,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1번. 낮과 밤 모두 기체 교환은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어느 효과가 더 커서 어떤 기체를 흡수하고 어떤 기체를 방출하는지 그 결과가 달랐던 거예요. 따라서 맞는 설명이고요. 자, 그럼 밤 한번 볼게요. 밤에는 광합성은 일어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호흡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맞는 설명이죠. 3번. 낮에는 광합성만 일어나므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낮에는 광합성과 호흡 모두 일어나지만 이 광합성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던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또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낮에는 호흡으로 방출됐던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광합성 재료로 이용된다. 방금 문제에 있었던 지문과 또 같은 지문이죠. 맞는 설명이고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만약에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뭐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낮 중에서도 막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아침이거나 혹은 조금 흐려서 광합성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광합 속력과 호흡량이 정확하게 같은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광합성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반대로 호흡은 산소를 흡수해서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이 양이 서로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기체의 출입이 없어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5번도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 3번입니다. 12번 볼게요.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꼴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또 양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광합성을 열심히 해서 처음에는 포도당으로 생성을 해내지만 우리 녹말 형태로 엽록체에 저장했다가 주로 밤에 설탕 형태로 바뀌면서 체관을 통해 양분이 이동되고요. 필요한 기관에서 뭐 다른 세포들이 호흡을 할때 쓰거나 혹은 다른 기관을 구성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에 저장이 된다라고 해서 이 양분의 쓰임새에 대해서 다양하게 쓸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보기를 한번 볼게요. 1번, 양분은 주로 낮에 체관을 통해 이동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낮에는요, 광합성 열심히 해서 막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낮이 아니라 밤에 설탕 형태로 체관을 통해서 양분은 이동했던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보기도 왜 맞는지 한번 해석해 볼게요. 2번, 양파는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저장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식물 종류마다 양분을 어떤 양분 형태로 저장하는지 그 형태가 다 달랐습니다. 어떤 식물은 포도당, 혹은 녹말, 혹은 단백질 지방, 이런 다양한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양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분을 포도당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이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 저장이 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생물들, 우리 인간과 같은 이런 생물들의 먹이가 되어서 양분을 제공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4번,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요,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될 수 있다라고 이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죠. 바로 녹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형태의 양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식물의 여러 기관으로 운반된 양분 중 일부는 식물이 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인다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다. 양분은 이렇게 호흡을 하는 데 쓰이거나 구성 혹은 저장하는 데쓸수 있으므로 정답은 1번입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자, 그림은 광합성 과정과 양분의 이동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우리 너무나도 친숙한 광합성과 호흡 그림이죠. 자, 이러한 문제 정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광합성 과정에서 이제 관여하는 이런 물질들의 이름을 바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특징들까지 우리 친구들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 그림을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가관과 나관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을 하는데요.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운반이 되고, 그리고 광합성의 재료로 쓰이고 있는 이 A는요, 물이 될 거예요. 따라서 이 물을 운반하는 관인 간은 물관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또 다른 광합성 재료 B는 무엇일까요? 바로 잎의 기공을 통해서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기체의 이산화탄소임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요, 양분이 합성이 됩니다. 가장 먼저 합성되는 양분의 형태는요, 가장 작은 당인 포도당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은요, 그냥 계속 포도당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차곡차곡 연결되어서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엽록체의 녹말 형태로 저장이 되었다가 주로 밤에는요, 좀 이동하기 쉽게 물에 잘 녹는 설탕 형태로 이 양분이 변화하면서 이 양분이 필요한 각 기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가 되는 나는요, 바로 체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광합성 결과 생성되는 또 다른 물질 하나가 산소 기체였죠. 이 산소 기체는 스스로 호흡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요. 남는 기체는 이렇게 기공을 통해서 바깥으로 방출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 정리가 되었죠. 자, 그러면 A, B, C, D, E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요. 지금 선생님이 적은 것과 일치하는 것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3번 C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질을 찾는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 좀 쉽게 쉽게 잘 해결이 되어야 되겠고. 자, 그럼 이어지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A, B, C, D, E 그리고 가와 나에 대해서 더 자세한 특징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까지 우리 친구들은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볼게요. 1번 A는 물이었죠. 기공을 통해서 식물 잎으로 흡수되었나요? 자, 우리 물은 뿌리를 통해서 물관을 통해 잎까지 제공이 됐습니다. 따라서 기공을 통해 식물 잎으로 흡수되는 것은 지금 이 그림에서 찾으면 B,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2번 B는 뿌리에서 가를 통해 잎으로 운반된다. 자, 이게 바로 물 A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A라고 고쳐주셔야 되고요. 자, 3번 C는 주로 밤에 나를 통해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C는 가장 먼저 합성되는 양분 형태인 포도당이었거든요. 이 포도당이 이제 나, 즉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합니다. 처음에 합성되는 형태는 C가 맞지만 우리 저장 형태는 D고요.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운반이 될 때는 이 형태로 이동을 함으로 C가 아니라 E라고 고쳐줘야 되므로 3번도 틀린 보기입니다. 4번 D는 아이오딘, 아이오딘 알칼륨용액과 반응하여 첨랑색을 나타낸다. 자, 우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실험으로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죠. 이 광합성 산물로 정말 녹말이 형성됐니? 자,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항상 떨어뜨렸던 시약이 바로 이 아이오딘, 아이오딘 알칼륨 용액이었습니다. 자, 이 용액을 떨어뜨리면은 청람색으로 색깔이 바뀌게 되면서 녹말이 정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었는데요. 자, 그래서 녹말과 만나서 청람색이 되므로 4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 볼게요. 5번. 광합성 과정에서 합성된 양분은요, 처음에는 포도당이었어요. 근데 얘가 E의 형태로 염료체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저장될 때는 녹말인 D의 형태로 염료체에 저장된다라고 해야 되므로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이동에 대한 설명인데요. 한번 쭉 읽으면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잎에서 광합성으로 만든 기역은 잎에서 바로 사용되거나 혹은 일부가 니은 형태로 바뀌어서 저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형태가 기역이 될 것이고 저장되는 형태가 니은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광합성 결과 만들어지는 양분, 바로 처음에 만들어지는 형태가 바로 포도당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장될 때는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저장된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녹말이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염록체에 저장된 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으므로 주로 물에 잘 녹는 디귿 형태로 바뀌어서 밤에 체관을 통해서 식물의 각 기관으로 운반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운반되는 형태는요, 양분의 형태는 바로 네, 설탕이었습니다. 따라서 디귿에 들어갈 말은 설탕이므로 우리 정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볼게요. 광합성 산물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광합성 산물은 다양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나요? 자, 일단 식물들의 세포 호흡으로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데 쓰인다라고 해서 에너지원으로 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혹은 식물체 자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거나, 그래도 남으면 특정 기관에 저장을 하거나, 혹은 다른 생물의 먹이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걸 염두하면서 우리 보기 한번 볼게요. 기역,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된다.
그렇죠. 우리 광합성 산물로 만들어진 이 양분은요, 스스로의 몸체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자, 니은, 생명활동이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사용한다. 맞습니다. 우리 양분을 분해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발생되므로 우리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따라서 니은도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사용하고 남은 양분은 모두 다 뿌리와 줄기에 저장할까요? 자, 일단 저장을 할 수는 있는데요. 모두 다 뿌리와 줄기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물은 뭐 열매에다가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식물은 뭐 다른 기관에 잎에다가 막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이곳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디귿은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주로 단백질 형태로 저장하는 식물은? 하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을 저장할 때요. 탄수화물 형태 혹은 단백질 형태 혹은 단백질 형태 그리고 지방의 형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양분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다양한 게 아니라 저장하는 기관도 식물의 종류마다 모두 다 달라서 다양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질문은 탄단지 중에서도 단백질 형태로 주로 저장하는 식물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다섯 개 나와 있는데 한번 각각 어떤 형태로 저장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콩. 바로 이 콩이 단백질로 주로 저장하는 식물이었죠. 따라서 바로 1번이 답이고요. 그러면 감자는 주로 어떤 형태였나요? 바로 녹말이었습니다. 포도당은 이름과 어울리게 포도는 포도당 형태로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땅콩은 지방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자, 고구마는 녹말의 형태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형태의 몇 가지 음식물들 교재에 나온 것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8번 볼게요. 과일 나무의 줄기 껍질을 그림처럼 이렇게 껍질 부분만 이렇게 동그랗게 벗겨내면요. 이 부분만 싹 벗겨낸 거죠. 크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가 있대요. 자, 이렇게 벗겨놓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신기하게도 이 벗겨놓은 위쪽 부분에 달려있는 과일은 굉장히 크고 탐스럽게 막 자라나는데 이 아래쪽에 있는 과일은 작게 잘 자라지 못합니다. 자, 이러한 농사 기법을 환상박피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한자어인데요. 환상, 그러니까 동그라미 환자에 모양 상자예요. 동그라미 모양으로 이렇게 그 겉에를 벗겨낸다라고 해서 박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물관과 체관 중에 체관이 조금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내면은 체관이 지금 벗겨내지는 거예요. 즉, 양분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위쪽에서 이파리를 통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고, 이제 양분을 여러 각 기관으로 전해줘야 되는데요. 자, 내려오다가 양분이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위쪽에 양분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박피를 한 아래쪽까지는 양분이 도달하지 못해서 얘네들은 잘 자라지 못하고요. 일부러 이게 선택적으로 이 양분을 몰아가지고 더 탐스러운 과육을 얻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일부러 이렇게 체관을 없애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위쪽에 있는 과일들이 이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자, 기억. 잎에서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잎에서 일어나는 광합성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이 양분이 밑에까지 이동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줄기 껍질을 동그랗게 벗겨내면 체관이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양분이 아래로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디귿, 잎에서 생성된 양분이 동그랗게 벗겨낸 줄기의 아랫부분까지 정상적으로 이동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 과육은 비실비실해지고 위쪽이 더 크고 좋은 형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니은과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어서 실전 선우준술형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합성 산물의 저장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자, 이걸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 포도당은 물에 잘 녹는 물질로 세포 안에 많이 쌓이게 되면 삼투압이 높아져 식물 세포에 해를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반면 포도당 열에 개가 결합된 이 녹말은요,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래서 삼투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들은 저장을 할때 이렇게 잘 살아남기 위해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하는 것이죠. 또한 녹말은 분자 구조가 크고 안정적이어서 식물이 오랜 기간 저장하기에도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투가 뭘까요? 우리 중학교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개념은 아니지만 이 지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삼투라고 하는 현상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맞닿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을 경계로 맞닿아 있냐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맞닿아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볼게요. 한쪽은 농도가 크고요. 한쪽은 농도가 낮아요. 예를 들면 이 한쪽에는 포도당이 5개가 들어있는데 한쪽에는 포도당이 1개만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연은 항상 평등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농도가 다른 두 물질이 맞닿아 있으면 항상 이 농도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물질들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동을 하면 농도가 맞춰질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때이 포도당 자체가 직접 넘어가면은 농도가 맞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어떤 것을 경계로 지금 나눠져 있냐면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나눠져 있어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기가 큰 물질은 직접 이동을 할수 없고 크기가 작은 물질만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포도당이 직접 이동해서 농도를 맞춰줄 수 없으니 이것을 녹이고 있는 용매, 즉, 물, 이런 것들, 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 이동함으로써 농도를 똑같이 맞춰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삼투라는 현상이에요. 지금 이 경우에는 지금 농도가 낮은 곳에 있는 용매가 농도가 높은 곳에 있는 쪽으로 용매가 이동을 하면은 희석이 되면서 농도가 동일하게 맞춰지게 되겠죠. 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포도당이 많으면 이렇게 계속해서 용매가 들어오면서 막 물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세포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녹말로 저장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든 포도당을 그대로 저장하지 않고 녹말로 바꿔 저장하는 까닭을 위 자료를 참고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위에 있는 근거를 그대로 이용해서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왜 그대로 저장하지 않을까요? 여기 나와 있죠. 포도당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많이 쌓이게 되면은 삼투압이 높아진다. 따라서 물에 잘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보관을 해야 세포가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모범 답안 함께 볼게요. 포도당은 물에 잘 녹아 삼투압을 높입니다. 그래서 식물세포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반면 녹말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삼투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자 구조가 크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양분 저장하기에 적합합니다라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잘 정리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게요. 다음은 가와나 지역의 과수원에서 낮과 밤의 기온에 대한 자료다라고 해서 가, 그리고 나의 지금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와 나 중에 어느 지역의 과일의 당도가 더 높을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요, 광합성과 호흡의 관계를 고려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도란 무엇이다? 음식물에 들어있는 당의 농도고요. 이 과일의 당도가 과일 맛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일을 살때 당도 높은 거를 우리가 찾아서 사죠. 왜죠? 더 달고 맛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과일을 기르는, 재배하는 사람들도 이 당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가 지역이 있고 나 지역이 있는데 어떠한 기온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당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와나 낮 기온을 보니까요. 낮 기온은 모두 다 32도로 같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다르냐? 밤 기온이 다르죠. 가는 밤 기온이 20도까지 뚝 떨어져요. 즉, 열대야가 없는 일반적인 밤 기온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를 보니까요, 밤 기온이 27도로 훨씬 높습니다. 즉, 밤에도 잘 식지 않는 열대야가 있는 지역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에서 기른 과일과 나에서 기른 과일 중에 어느 지역의 당도가 더 높을지를 우리 광합성과 호흡 관계로 고려해서 서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광합성은 어떻게 될지, 호흡은 어떻게 될지 한번 비교해 볼까요? 광합성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광합성은요, 낮 동안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자, 그런데 낮에 지금 서로 기온이 모두 같습니다. 따라서 광합성량이요, 가 지역이든 나 지역이든 같을 것임을 알수 있어요. 그쵸? 기온이 같으니까. 자, 그런데 호흡은 어떻게 될까요? 호흡은 낮과 밤할거 없이 항상 일어나는 과정인데요. 특히나 밤에 지금 보시면은 밤에는 광합성을 할수 없어서 낮 동안 만들어 놓은 이 양분을 분해하면서 계속해서 호흡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밤에 지금 기온이 가는 20도고 나는 27도예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그 당류는 누가 더 많을까요? 가가 더 많은 겁니다. 따라서 당도가 더 높은 지역은 가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높은 열대야가 계속되면 식물은 호흡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그래서 광합성으로 생성한 양분이 많아지지만 호흡으로 소모하는 양분도 많아집니다. 따라서 저장되는 당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과일 당도는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답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논술형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떤 학생이 낮과 밤에 숲을 산책하고 작성한 수필의 일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가 먼저 보면요. 오늘은 맑은 날씨에 숲을 산책했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이제 산책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걷는 동안 느낀 점, 아, 공기가 참 맑고 깨끗하다. 그런데 이제 과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식물은 낮 동안 광합성을 하잖아. 아, 그래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니까 더 맑구나라고 깨달은 겁니다. 훌륭하죠. 자, 그리고 나 일기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밤늦게 조용한 숲길을 산책해 보았습니다. 근데 낮과는 느낌이 너무 다르네요. 단순히 어두운 것뿐만이 아니라, 아, 뭔가 공기가 무겁고 탁한 느낌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또 생각을 해요. 왜일까? 이 과학적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낮에는 광합성을 하지만 밤에는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호흡만 일어나구나. 그래서 밤에는 호흡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산소를 사용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니까 숨쉬기 답답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겁니다. 너무 훌륭하죠? 자, 그렇다면 낮과 밤의 숲속 공기 상태가 달라지는 이유, 이것을 식물의 광합성과 호흡 관련해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앞에서 열심히 뭐 문제 풀면서 계속해서 반복했었던 낮과 밤의 기체 교환에 대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낮에는요, 광합성과 호흡이 모두 일어나지만 광합성량이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그리고 산소 발생 이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반면 밤에는 광합성은 일어나지 않고 호흡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하여 공기가 무겁고 탁하게 느껴지는구나. 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범 답안 한번 볼게요. 낮에는 식물이 햇빛을 받아 광합성을 하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산소를 내보낸다. 그래서 상쾌하구나. 반면 밤에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산소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방출함으로 탁하게 느껴지는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요, 새로운 단원인 6단원 공부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0: 가까운 곳에 숨겨진 역사 이야기.
1: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0: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1: 안녕하세요. 김소연입니다.
0: 선생님, 위성이 발달하기 전까지는 국토의 중앙이 어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1: 글쎄요. 일단 지도를 반으로 접으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도도 없었다면 그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0: 그런데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8세기에 통일신라의 원성왕과 관련된 전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1: 상상이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0: 일단 남쪽 끝과 북쪽 끝에서 사람을 동시에 출발시켰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보호폭으로 걷게 한 거죠.
1: 와,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만나면 그 자리가 정중앙이 되겠네요?
0: 그렇게 찾아낸 국토의 중앙 지점에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타평리 7층 석탑을 세웠습니다.

0: 흔히 중앙탑이라고도 알려진 바로 그 탑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오늘 떠날 도시 충주 벌써 기대되지 않으세요?
1: 저 사실 충주하면 사과를 가장 먼저 떠올렸는데요. 이런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니 다른 것도 빨리 알고 싶어요.
0: 네, 본격적으로 떠나기 전에 충주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0: 충주 역사를 보니 이 백제부터 고구려와 신라 그리고 고려까지 탐냈던 도시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1: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쟁을 하려면 무기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야 될까요?
0: 무기를 만든다면 철기 시대니까 철이 있어야 할것 같은 느낌인데요?
1: 아, 그쵸. 그 시절에는 철이 곧 무기이고 무기가 곧 국력이었거든요. 철광석이 풍부했다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특히 충주 지역의 철 생산은 충주가 백제에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탕금대 제철 유적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0: 철을 제련하고 공구를 만들었던 모습이 지금 제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 철들은 어떻게 퍼져나갔어요?
1: 자,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두 번째 이유. 바로 충주의 남한강 지류입니다. 열심히 공구와 무기를 만들어서 한강 물길을 통해 한성백제 각 지역에 유통했을 거라는 연구가 있죠.
0: 철로 만든 도구면 이거 꽤나 무거웠을 텐데 물길로 이동까지 할수 있었으니까 삼국이 탐낼 만했네요.
1: 맞아요. 이 철의 땅을 놓고 벌어진 힘겨루기의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0: 증거요? 그게 뭔데요?
1: 얼핏 보면 그냥 널찍한 돌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남한 땅에서 유일하게 남은 고구려 비석이었죠.
0: 헐. 그런데 왜 아무도 비석인지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1: 그래서 인생은 타이밍이고 역사는 우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충주 고구려비 발견의 순간도 우연이었습니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는 고구려에서 국원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의 근원이라는 뜻이죠. 한반도의 허리 부분에 위치해 있고 남한강이 흘러 물길을 따라 이동하기에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는 이 충주를 차지하기 위해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늘은 그 치열했던 역사의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발견된 아주 특별한 돌기둥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고구려의 비석, 충주 고구려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충주 고구려비는 1970년대 후반까지도 충주 가금면 입성마을의 한집 앞에서 아주 평범하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저 입석이라 부르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죠. 그러던 1979년 2월, 역사를 사랑하는 충주 지역의 연구 모임의 회원들이 이 돌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석 표면이 달아서 글씨가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들은 직감적으로 평범한 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단국대학교 조사단이 현장으로 달려와 이끼를 닦아내고 탁본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모된 글자 사이에서 고려대왕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서 고려는 왕건이 세운 고려가 아니라 당시 고구려가 스스로를 불렀던 국호였습니다. 남한 땅에서 고구려의 비석이 발견된 최초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이 머나먼 충주 땅까지 내려와 비석을 세웠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475년에는 백제의 수도 한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고구려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남한강을 따라 계속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죠. 그리고 마침내 한반도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철의 생산지인 충주를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충주는 남한강을 통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세금을 운반하기 좋았고, 무엇보다 질 좋은 철이 아주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철은 곧 무기였고, 무기는 곧 국력이었던 시대였죠. 고구려는 이 지역을 거점으로 삼아 한반도 중부 이남으로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한 정치적 위상과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널리 과시하기 위해 이곳 충주에 당당히 비석을 세웠던 것입니다. 충주 고구려비에는 당시 고구려가 주변 나라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대왕과 신라 매금이 화합하여 신라 매금과 그 무리에게 신하를 다루듯 의복을 하사하였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당시 고려 왕, 즉 고구려 왕은 신라 왕을 자신보다 한 단계 아래인 매금이라 불렀고 심지어 부하에게 하듯 의복을 하사했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가 신라를 대등한 나라가 아니라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아우의 나라처럼 대우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고구려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생각하며 주변 나라들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대한 제국으로서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죠. 비석에는 신라왕을 지칭하여 동쪽 오랑캐라는 뜻의 동이매금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는데 이는 고구려가 독자적인 천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음을 증명하는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이제 충주를 지날 때나 혹은 가족들과 충주호 근처를 여행할 때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에 꼭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합니다. 언뜻 보면 투박하게 생긴 돌기둥이지만 그 앞에서 가만히 눈을 감으면 1500년 전 말발굽 소리를 내며 이곳을 누볐을 고구려군의 위용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평범한 돌이었다는 것이 사실은 나라를 지탱하는 보물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무심코 지나치는 수많은 것들 속에서도 어쩌면 아직 발견되지 않는 역사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주변을 잘 살펴보면 어떨까요?
0: 평범한 돌이 1500년 된 고구려 비석이었다니 이거 동네 사람들 모두 정말 깜짝 놀랐겠는데요?
1: 그러니까요. 최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절터를 답사하던 대학생이 통일신라 금강역사상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냈거든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무심코 지나칠 뻔한 걸 새롭게 발견한 거죠.
0: 그런데 선생님, 충주에서 꼭 봐야 할 건 이 고구려비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바로 탄금대인데요. 선생님, 이 탄금대가 무슨 의미인지 맞춰보실래요?
1: 탄금대라. 철이 많이 있다고 했으니까 금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 제 바람이고요. 금을 잔뜩 캐낸 곳이라서 탄광처럼 탄금이라고 했나요?
0: 선생님, 이 금은 다른 금이에요. 가야금입니다.
1: 아.
0: 탄금이란 가야금을 탄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고구려의 왕산악, 대가야의 우룩, 고려의 박연이 있었는데요. 탄금대는 우룩이 가야금을 탔던 곳을 의미합니다.
1: 아, 그야말로 예술의 성지였네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탄금대에서 다른 일은 없었나요?
0: 있었어요. 이 같은 장소에서 훗날에는 비극이 일어나거든요.
1: 이번에는 슬픈 이야기인가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0: 조선 역사상 처절했던 전쟁터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그때의 비극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우리가 가볼 곳은 충주의 탄금대입니다. 지금은 육지와 연결된 아름다운 공원이지만 원래 이곳은 사방이 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북쪽으로는 남한강이 도도히 흐르고 서쪽으로는 달천이 합류합니다. 남쪽과 동쪽으로도 색강과 늪지가 감싸고 있어 평상시에는 삼각주 형태의 평화로운 섬이었죠. 하지만 1592년 4월 이곳은 조선의 운명을 건 가장 처절하고도 비극적인 전장으로 변합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라 불렸던 신립 장군이 왜 이곳을 자신의 마지막 무덤으로 선택했는지 그 팽팽했던 8,000명의 결사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파죽지세로 북상하는 왜군을 막기 위해 선조는 보검을 내리며 신립을 충주로 보냅니다. 하지만 상황은 처참했어요. 이 도성에서 군사를 모으려 해도 따르는 자가 없었고 결국 유성룡이 겨우 모아준 80여 명의 군관을 데리고 길을 떠나야 했죠. 가는 길에 고을의 군사를 긁어 모아 만든 8,000명의 부대. 하지만 급하게 징발된 병력이 많아 전투 경험과 훈련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4월 26일 충주에 도착한 신립에게 종사관 김여물은 간곡히 건의했어요. 장군, 조령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매복합시다. 좁은 골짜기에서 위를 점하고 쏘면 승산이 있습니다. 충주 목사 이종장을 비롯한 모든 장수가 이에 동의했습니다. 조령은 한 사람이 길을 막으면 만 사람이 지나가기 어렵다고 할 만큼 험준한 요충지로 여겨졌거든요. 하지만 신립은 깊이 고민한 끝에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이곳은 지형이 좁아 기병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소. 적은 보병 중심이니 넓은 들판에서 맞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 이는 신립이 북방에서 기병 중심 전술로 성과를 거두었던 경험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병력의 동요를 막기 위해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이른바 배수의 진을 선택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죠. 4월 28일 아침, 신립은 8,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탄금대 앞 벌판에 진을 칩니다. 신립은 무모한 도박을 한 게 아니었어요. 탄금대 주변의 강과 늪지를 천연의 해자로 삼아 1차, 2차, 3차 방어선을 짰죠. 그런데 치명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탄금대 앞 들판은 모내기를 위해 물을 대놓은 논과 습지였거든요. 장군이 자신했던 기마병이 달리기에는 최악의 조건이었죠. 그때 세 갈래로 나뉘어 탄금대를 포위해오는 왜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탕! 탕! 탕! 하늘을 뒤흔드는 포성과 함께 비오듯 조총탄환이 쏟아졌습니다. 금릉천의 1차 방어선이 무너지고 군사들은 대열을 잃고 흩어졌습니다. 명장 이일이 전열에서 이탈한 상황에서 조선군은 점차 포위된 상태에 놓이게 되었어요. 퇴로가 막힌 병사들은 왜군의 공격을 피하는 과정에서 남한강으로 몰리게 되었고 일부는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떠내려가는 시신이 강을 뒤덮을 정도였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당시 전투의 참혹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약 8,000명에 이르던 조선군은 대부분 전사하거나 흩어졌으며 생존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죠. 당시 충주 지역의 주민들도 전투를 피해 충분히 대피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립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선택을 했으며 이를 두고 최후의 결전을 감행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이 전투는 비록 패배했지만 수도로 향하는 왜군의 발걸음을 단 하루라도 늦추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립이 당시 조선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장수였다는 점입니다. 탄금대 전투의 패배는 개인의 무능이라기보다 조총이라는 새로운 무기체계와 충돌하면서 무너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고 동시에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한 장수의 고민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탄금대 전투를 단순히 한 장수의 판단으로 패배한 전투로만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죠. 신립은 끝까지 전투를 이어가며 적과 맞섰고 마지막에는 강물에 몸을 던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러한 선택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떤 판단과 책임의식이 작용했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1: 오늘날 탄금대에서 바라보는 남한강은 고요한 절경이잖아요. 그런데 수백 년 전 이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0: 고요한 강물이 그때 아픈 기억을 조용히 머금고 있는 거죠.
1: 당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병사들이기에 조총부대 앞에서 두려움이 더욱 컸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두렵고 억울하기도 했겠죠. 그래서 전투가 벌어졌던 음력 4월 28일을 전후해 8천 고운 위령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때 전사한 8천여 장병의 넋을 기리는 거죠.
1: 당시 역사를 들여다보면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1592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기 전에 율곡이 선생님께서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잖아요. 실제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이러한 참혹한 비극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0: 8천 장병의 넋을 기리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네,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0: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만점왕 5학년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12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 단원 분수의 곱셈 그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곱셈을 배우게 될지 이번 시간 배울 내용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두 가지 개념 배울 건데요. 세 번째 개념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알아볼까요? 네 번째 개념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알아볼까요? 공부해 볼 건데요. 혹시 눈치챘나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순서만 바뀌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 대분수 곱하기 자연수를 공부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곱하는 순서만 바꾸어서 이렇게 두 가지 개념 알아볼 겁니다. 자, 궁금하니까 지금 바로 확인해 보기 전에 또 생각을 활짝 열어보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생각을 활짝 OX 퀴즈는 바로 이겁니다. 지구의 물 대부분은 바로바로 샥 마실 수 있는 물이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자, 정답을 한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번 짚어보세요. 자, 선생님이 들고 있을게요. 5초 셉니다. 5, 4, 3, 2, 1. 정답은 아마 여러분들이 얼핏 이런 말 들어봤죠. 지구의 대부분은 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뭐 바로 마실 수도 있겠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답은

O가 아니라 바로 X였습니다. 맞췄나요? 자, 지구는요, 물론 물로 많이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 바닷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닷물 어때요? 맛을 보면 아우 짜! 굉장히 이 염분이 높죠. 굉장히 짭니다. 그래서 그냥 마셨다가는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그 말은 지구에서 대부분의 물을 바로 마실 수 있지 않고요. 정작 거의 바닷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의 양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는 것, 정해져 있다라는 것, 바로 정답은 X였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평소에 물 절약 하나요? 보통 뭐 양치를 할 때나 뭐 손을 씻을 때나 한번 떠올려 봅니다. 샤워를 할 때나 내가 너무 물을 그냥 콸콸콸 틀면 나오니까 너무 내가 물을 평소에 낭비하지 않았는지 나의 물 습관을 이번 시간에 한번 다시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가 평소에 물을 좀 낭비하고 있었다는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물을 좀더 소중히 하는 마음으로 물 절약 실천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좋습니다. 자, 생각을 활짝 열어봤나요? 물 절약해봐야지라는 다짐과 함께 이번 시간 공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개념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해보죠. 세 번째 개념인데요.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알아볼까요?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죠.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 알아보기인데요. 2 곱하기 3분의 2의 계산으로 한번 알아보죠. 2 곱하기 3분의 2의 계산, 즉2 곱하기 3분의 1을 이용해서 그것의 두 배를 해서 한번 계산해봐야지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2 곱하기 3분의 1은요, 결국 1을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 전체를 크게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 이것이 바로 2 곱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두 배를 하고 싶잖아요. 3분의 2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의 두 배, 즉2 곱하기 3분의 1의 두 배는 한 부분, 두 부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싶은 2 곱하기 3분의 2만큼이야.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식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 아래를 보면은요,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3분의 2를, 그러니까 3분의 1로 먼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즉, 2의 3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을 먼저 해주고 그것의 두 배를 해줘야겠다. 따라서 3분의 2의 두 배는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 3분의 4. 이것을 다시 대분수로 고쳐 1과 3분의 1이야. 1과 3분의 1이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곱셈 방법, 그림과 식으로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이걸 한번 알아보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두 가지 방법 지난 시간처럼 한번 알아볼 건데요. 즉,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계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과 비슷한데요. 즉, 언제 약분하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6 곱하기 9분의 7의 계산으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 방법은요, 결과를 약분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식에서 약분하는 방법입니다. 즉, 6 곱하기 9분의 7은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9분의 42 약분해서 3분의 14, 즉 4와 3분의 2 이렇게 해도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식에서 약분하는 겁니다. 즉, 3분의 2 곱하기 7, 3분의 14 계산 결과는 똑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약분하냐? 그것보다는 계산 결과가 똑같다. 중요한 건 정확하게 약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계산 방법 알아봤고요. 다음 개념,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 방법도 알아보죠.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똑같지요? 자, 5 곱하기 1과 6분의 1의 계산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이번엔 곱하는 대분수를 이렇게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계산해 보는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1과 6분의 1을 1 더하기 6분의 1로 나타낸 다음에 각각 5배를 해 주는 것이죠. 5 곱하기 1 더하기 5 곱하기 6분의 1 계산하면 5 더하기 6분의 5이기 때문에 5와 6분의 5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1과 6분의 1을 가분수로 고치면 6분의 7이잖아요. 분모는 그대로 자연수와 분자끼리 곱하면 6분의 35이기 때문에 다시 대분수로 고쳐 5와 6분의 5다. 역시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계산 결과는 똑같다라는 것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개념,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의 계산 방법이었네요. 지금까지 본 내용을 우리 문제를 풀며 또 차근차근 이해해 보자고요. 1번입니다. 자, 그림을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라고 있는데요. 먼저 그림부터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4 곱하기 5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0부터 4까지 전체를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 바로 4 곱하기 5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것의 4배는 바로 이 부분이겠죠. 즉, 이것이 4와 5분의 4만큼입니다. 즉, 3하고도 5분의 1만큼이 또 있으니까 결과는 3과 5분의 1이에요. 그림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4 곱하기 5분의 4는 즉4 곱하기 5분의 1을 먼저 해주고 그 4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즉 계산하면 5분의 4 곱하기 4는 5분의 4 곱하기 4, 즉 5분의 16이기 때문에 3과 5분의 1이에요. 이렇게 그림과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답니다.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다음은 2번 문제 풀며 이해해 볼게요. 12 곱하기 8분의 7을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한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방법입니다. 언제 약분하냐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가 있죠. 1번부터 볼게요. 12 곱하기 8분의 7입니다. 분모 그대로 두고요.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8분의 84입니다. 약분을 해볼까요? 4로 한번 약분해 보겠습니다. 4, 2, 8, 그리고 21, 즉 2분의 21이고요. 이것은 10과 2분의 1이라는 대분수로 쓸 수가 있겠죠. 다음 2번은 바로 계산식에서 약분해 주자라는 방법입니다. 역시 4로 약분하면 4, 2, 8, 4, 3, 12, 즉 2분의 3 곱하기 7은 21. 결과는 똑같이 10과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타내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번더 풀어보죠. 3번인데요. 2 곱하기 3과 9분의 4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하는데요. 알맞은 수를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곱하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 각각 두배 해주는 방법입니다. 즉, 2 곱하기 3 더하기 2 곱하기 9분의 4 계산해 볼까요? 2 곱하기 3은 6이고요. 2 곱하기 9분의 4는 9분의 8. 즉, 6과 9분의 8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요, 이 3과 9분의 4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2 곱하기 3과 9분의 4를 9분의 31로 고쳐 계산해 보자라는 것이죠. 9분의 2 곱하기 31은 결국 9분의 62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 결과는 6과 9분의 8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즉, 3번은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고 꼼꼼히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이렇게 문제를 풀며 이해해 봤고요. 이제 교과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 곱하기 5분의 2에 대해 잘못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써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우리 은솔이와 병찬이와 설아가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은솔이부터 한번 볼게요. 나는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라고 했는데 어디 볼까요? 2 곱하기 5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E를, 즉 0부터 E까지 잘 나타냈고요. 자, 이렇게 색칠을 했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E를 한 부분, 두 부분, 세 부분, 네 부분, 다섯 부분 똑같이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색칠한 부분은 E를 똑같이 다섯 부분 나눈 것 중에 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곱하기 5분의 1이 아니라

곱하기 5분의 2이기 때문에 여기에 2배 곱하기 2를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색칠할 수가 있겠죠. 정답은 5분의 4다라고 이렇게 또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은솔이가 잘 그림으로 나타내려고는 했지만 실수했습니다. 잘못 설명했네요. 자, 병찬이는 이렇게 계산 결과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설아는 5분의 4야라고 잘 말했기 때문에 정답은 은솔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번 문제 보죠.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쓰는 문제입니다. 11 곱하기 7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끼리 곱하면 22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결국 3과 7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분수 3과 7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계산 결과가 다른 식의 동그라미 표하세요라고 했는데요. 물론 우리가 배운 내용 떠올리며 다 계산한 뒤에 결과를 비교해도 좋지만 그 계산 방법을 잘 알고 있다면 굳이 계산 끝까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세 가지 다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의 곱셈, 또 진분수 곱하기 자연수의 곱셈인데요. 우리 배운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 곱하기 분자 또는 분자 곱하기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를 보세요. 4, 7, 4. 다른 것 하나가 있죠? 여기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보면 7 곱하기 3, 7 곱하기 3 똑같지만 여기는 4 곱하기 3이기 때문에 계산 결과가 다른 식은요, 바로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먼저 분모를 비교해 보고요. 그 위에 분자 곱하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곱하기 분자를 한번 잘 비교해 보면 이렇게 쉽게 3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4번 문제. 종선이는 오늘 하루에 3분의 1 동안 잠을 잤대요. 자, 그런데 종선이가 오늘 하루 동안 잠을 잔 시간은 몇 시간인지 구해보세요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잠을 잤는지 구해봐라는 문제인데요. 자, 조건은 오늘 하루에 3분의 1 동안이라고 있습니다.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하루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알다시피 하루는 24시간이죠. 이것의 3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24 곱하기 3분의 1을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분모는 그대로 그리고 자연수와 분자끼리 곱하면 되겠습니다. 즉, 약분하면 3분의 24, 결과에서 약분하면 이렇게 8 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종선이는 8시간 잠을 잤구나. 따라서 정답은 8시간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 빠뜨리면 안 되겠네요.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자는지 궁금한데요. 무엇보다 이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죠. 잠을 잘 자야 됩니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잠을 꿀잠 자는 것이 무엇보다 또 건강에 중요하니까요. 너무 또 잠을 늦게 자는 친구들이 있었다면 물 절약과 함께 잠을 푹 자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다음은 5번 문제, 계산 문제 한번 또 신나게 풀어보죠. 1번. 4 곱하기 2와 3분의 2입니다. 2와 3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 한번 계산해 볼게요. 즉, 4 곱하기 3분의 8이라고 고쳐서 계산해 보자고요. 즉, 3분의 32이기 때문에 10과 3분의 2라고 대분수로 고쳐 나타낼 수가 있고요. 2번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10 곱하기 3과 5분의 4입니다. 즉, 10 곱하기 5분의 19라고 역시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보는데, 이때 실수하지 마세요. 여기서 바로 약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약분하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2 곱하기 19이기 때문에 38이에요. 라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번은 10과 3분의 2, 2번은 38. 이렇게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보기는요. 방금 우리가 푼 것처럼 2와 4분의 1이라는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보죠. 즉, 8 곱하기 1과 7분의 2를 7분의 9 이렇게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보자고요. 자, 계산하면 분모는 그대로

0: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즉 7분의 72라고 쓸 수가 있고요. 가분수를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0과 7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10과 7분의 2예요.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더 중요한 건 대분수를 반드시 가분수로 고쳐서 약분해야 된다는 것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따로 약분이 필요가 없었지요. 다음은 7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자, 세 친구의 멀리뛰기 기록을 비교해서 멀리 뛴 순서대로 이름을 쓰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요, 끝까지 계산해도 되지만 계산하지 않고도 풀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곱하기 1을 하면 나 자신 자연수이죠. 또 어떤 자연수가 있을 때 곱하기 진분수를 하면 진분수는요, 항상 1보다 작지요. 분자가 분모보다 작기 때문에 언제나 1보다 작습니다. 네모, 자연수의 진분수,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원래 자기 자신보다 더 작아집니다. 다음은 어떤 자연수의 대분수를 곱해 볼까요?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수기 때문에 1보다 큽니다. 즉, 어떤 자연수의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이것은 원래 그 수보다 커지게 됩니다. 이걸 알면 끝까지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는 풀 수가 있죠. 난 2m를 뛰었어. 2 곱하기 1이잖아요. 2 곱하기 1은 2 그대로입니다. 2m의 4분의 3은요, 2 곱하기 4분의 3인데요. 4분의 3은 진분수예요. 즉, 결과는 2보다 작아질 거고요. 2m의 1과 2분의 1입니다. 대분수죠. 즉, 2 곱하기 1과 2분의 1을 하면 원래 2보다 커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멀리 뛴 순서대로 이름을 적어보면 채연이가 가장 멀리 뛰었고요. 다음은 2m를 뛴 소율이가 두 번째. 다음은 진분수를 곱한 아린이가 세 번째. 즉, 정답은 채연, 소율, 아린. 이렇게 차례대로 정답을 적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수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느냐에 따라 이렇게 크기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익혀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죠. 수호의 계산 결과를 바르게 구해보세요라고 있는데요. 수호는 난 네모 안에 한 자리수 중에서 가장 큰 9를 넣어 계산해 볼래 라고 했습니다. 즉, 9를 1과 6분의 1배 한 수를 한번 계산해 보죠. 9 곱하기 1과 6분의 1은 즉, 9 곱하기 6분의 7이고요. 신나게 약분하면 2분의 21이니까 10과 2분의 1 따라서 10과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번 문제. 문장제 문제인데요.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보죠. 도자기 한 개를 만드는데 필요한 점토의 양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만드는데 2kg의 1과 5분의 2 배만큼 필요하다라고 했으니까 2에다가 곱해보죠. 1과 5분의 2를 말이죠. 즉, 2 곱하기 가분수로 고치면 5분의 7이잖아요. 즉, 5분의 2 곱하기 7은 14. 따라서 2와 5분의 4kg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2와 5분의 4kg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위까지 빠뜨리지 않고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어느 체험관의 입장료를 나타낸 표입니다. 주말에 어린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 함께 입장하려면 입장료를 모두 얼마 내야 하는지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밑에 표를 보니까 조금은 복잡해요. 잘 봐야 됩니다. 자, 입장료를 모두 얼마 내야 하냐? 주말에 어린이 한 명과 어른 한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주말 요금을 먼저 봐야 하는데, 주말 요금은 평일 요금의 1과 5분의 1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평일 요금을 각각 구한 뒤에 여기에 각각 1과 5분의 1을 해서 모두라고 했기 때문에 더해주면 되겠는데요. 자, 여기서 잠깐 이번 시간 꿀팁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자, 만점왕으로 가는 포인트는요, 바로 이거예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입니다. 이런 문제 풀면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저이말못 봤습니다. 주말이란 말을 못 봐서 평일 요금을 구해서 더했는데요. 또는, 아, 선생님, 저는 주말 요금 잘 봤는데 계산 실수를 했는데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속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그리고 그 실수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선생님은요, 이럴 때 오답 노트를 추천하는데요. 알죠? 내가 틀린 문제를 모아서 만드는 그 노트. 그런데 오답 노트를 쓸때 틀린 문제를 그대로 적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아래에 틀린 이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자세하게 적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 오답 노트를 지금까지 한 번도 작성해 보지 않았거나 혹시 좀 대충 쓴 친구들은요, 이번 시간이 끝난 뒤에 내가 틀린 문제 아래에 내가 왜그 문제를 틀렸는지 틀린 이유를 자세히 적어보는 것이 어떨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어른은 나와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어른 요금의 3분의 2배, 즉 18,000원 곱하기 3분의 2를 하겠습니다. 자, 약분을 해볼까요? 3으로 약분하면 6,000원. 따라서 6,000 곱하기 2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제 주말 요금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평일 요금의 1과 5분의 1배라고 했기 때문에 어른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18,000원 곱하기 1과 5분의 1, 즉, 18,000 곱하기 5분의 6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약분하면 5일은 5, 그리고 3,600. 즉, 3,600 곱하기 6을 하면 21,600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어른 요금이. 다음은 어린입니다. 12,000에다가 역시 1과 5분의 1배를 해주면 12,000 곱하기 5분의 6. 5로 약분하면 5일은 5, 그리고 2,400. 2,400 곱하기 6을 하면 14,400원이죠. 모두 구해보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더하면,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은 36,000원이에요. 이렇게 10번 문제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꼼꼼히 풀어보자고요.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11번 문제입니다. 태극기 문제인데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태극기의 넓이입니다. 구하려는 것, 태극기의 넓이. 바로 이렇게 한번 적어주고요. 계획을 세워보죠.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 세로가 가로의 3분의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볼게요. 가로의 길이를 이용해 세로를 구한 후, 가로를 이용해 세로를 구한 후 넓이를 구해줍니다. 이렇게 한번 계획을 세워 보자고요. 물론 더 자세하게 적어도 좋습니다. 가로를 이용해 세로를 구한 후 태극기의 넓이를 구해줍니다. 뭐 이렇게 말했죠. 이제 해결해 보겠습니다. 태극기의 세로를 한번 구해보죠. 자, 세로가 가로의 3분의 2라고 했기 때문에 가로 18cm의 3분의 2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고요. 자, 식에서 한번 약분해 볼게요. 3,1은 3, 3,6, 18, 6 곱하기 2는 12cm, 즉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18 곱하기 12를 해서 아하 216제곱센티미터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비슷한 문제 되돌아보기 한 문제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세로가 가로의 3분의 2인 직사각형 모양이다라고 했고요. 가로가 24cm인 태극기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세로가 가로의 3분의 2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세로를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24의 3분의 2 구해 줘 볼까요? 식에서 약분하면 3,1은 3, 38, 24, 8 곱하기 2는 16cm. 뭐가? 세로가. 따라서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즉24 곱하기 16을 해주면 아하 384 제곱 센티미터 넓이니까 단위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제곱 센티미터 따라서 되돌아보기 정답은 384제곱 센티미터예요. 이렇게 되돌아보기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11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 개념 정리 해볼까요? 탄탄든든! 이번 시간 개념 정리! 개념 3. 자연수 곱하기 진분수를 알아볼까요? 분모는 그대로 두고 자연수와 분자를 곱해 계산합니다. 개념 4. 자연수 곱하기 대분수를 알아볼까요? 대분수를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나타내거나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 계산합니다. 탄탄든든! 개념 정리 끝! 헤어지기 전에 마무리 퀴즈까지 알뜰하게 챙겨가야 되겠지요? 지난 시간 마무리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퀴즈의 정답은요, 바로 13cm였답니다. 맞힌 친구 손! 자, 게시판 보니까요, 많은 친구들이 또 정답을 올려주었던데, 잘했습니다. 자, 이 기세 그대로 이번 시간 퀴즈까지도 맞춰봐야 되겠지요? 바로 확인해 보죠. 이번 시간 마무리 퀴즈는요, 바로 이겁니다. 12kg에 3과 4분의 1은 몇 kg일지 이번 시간 배운 내용 떠올리며 실수 없이 꼼꼼하게 계산한 뒤에 알죠? 수강 후기 게시판에 또 많이 많이 정답하고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올리나 선생님이 꼼꼼하게 확인해 볼게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개념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확인해 보면서 오답 노트 잊지 마시고요. 물 절약도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4: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5학년 친구들. 우리 교과서 속 역사 이야기를 더 쉽고 재미있게 들려줄게요. 여러분의 지은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대단원, 첫 번째 단원 쭉 공부하고 있는데 어때요? 재미있게 그 흐름을 잘 따라오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또 발해라는 나라까지 다양한 나라들을 만나봤어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지막 소단원 고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 또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가 등장을 하나 봐요.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 많이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필기 도구와 교재 잘 챙겨서 수업에 참여해 주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 퀴즈 정답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퀴즈는 골품제라는 것이 등장했죠. 골품제라는 신분 제도가 있던 나라는 어디일까요?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답을 금방 적었죠. 골품제라는 것은 신분 제도 중에서도 조금 더 세분화되어 있고 더 엄격했던 그런 신분 제도입니다. 바로 그렇죠. 신라의 신분 제도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 끝부분에 간략하게 이 골품제 안에 어떤 신분이 있고 또 특히 육두품 사람들이 불만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까지 같이 공부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이렇게 퀴즈 내용

내용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 개념 학습하러 가볼게요. 네, 우리 친구들 교과서 내용 학습할 준비됐죠? 우리 교재 32쪽이고요. 첫 번째 개념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이라는 내용이 나왔죠.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될 때까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같이 파악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호족 세력의 성장과 후삼국의 성립이 나왔어요. 여기 신라 말에 왕위 다툼으로 왕권이 약해지고 농민 봉기가 일어나서 사회가 혼란해지자 지방에서 호족 세력이 성장했습니다라는 문장이 나왔죠.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문장만 읽으면 어려워요. 이해가 잘안 되죠? 먼저 신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신라는 바로 통일신라를 뜻하겠죠. 이 통일신라 말쯤에는요, 귀족들이 서로 왕이 되려고 왕위 다툼을 아주 치열하게 벌이던 그런 시기입니다. 귀족들이 서로 싸움을 치열하게 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왕의 권력이 점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뜻입니다. 신라 말의 왕위 다툼으로 왕권이 약해졌습니다. 왕의 권력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자, 그런데 또그 와중에 농민 봉기도 일어납니다. 농민 봉기는 바로 농민들이 참다 못해서 화가 나서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과거에 농민들이 나라에 세금을 내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는데,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이 농민들에게 국가에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참다 못한 농민들이 봉기도 일으켰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귀족들은 서로 싸우고,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키고, 굉장히 사회가 혼란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방에서는 이 호족 세력이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호족이라는 거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교재 오른쪽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신라 말에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거느리며 독자적인 군사력과 지배력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스스로를 성주 또는 장군이라고 칭하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이렇게 호족은요, 지방을 실제로 다스리던 그런 세력을 뜻해요. 왕의 권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왕의 힘이 고작 해야 수도까지밖에 못 미치고 저 지방에까지는 미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실제로 지방을 누군가는 다스려야겠죠. 그곳에 사람들의 세금도 거둬들이고 지방 사람들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다스려야 했었는데 그 역할을 바로 호족들이 담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족은요, 이 지방에 스스로 성을 쌓기도 하고 또 군사도 거느리면서 마치 그 지방이 어떤 하나의 작은 나라인 것처럼 다스렸습니다. 그만큼 힘이 막강했겠죠. 그게 바로 호족 세력이다. 뒤에도 계속 등장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호족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견원과 궁예는 각각 후백제와 후고구려를 세웠습니다라고 나왔죠. 자, 이 견원과 궁예도 아까 직전에 이야기했던 그 호족 세력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점점점 세력이 더 커지다가 이 견원과 궁예는 이제 신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나라를 실제로 건국을 한 거예요. 견원은 후백제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궁예는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후백제는 말 그대로 옛날 백제 땅에서 건국이 되어서 견원은 이 나라를 후백제라고 이름을 지었고 후고구려도 마찬가지로 옛 고구려 땅 근처에 건국된 그런 나라였어요. 신라는 세력이 점점점 약해져서 마지막에는 결국 이 금성, 즉 경주와 주변 지역, 좁은 지역 정도만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고구려, 후백제, 신라 이세 나라가 경쟁하는 후삼국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자, 우리 삼국 시대 기억나죠? 고구려

궁예의 부하가 된 누구? 왕건은 후백제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워서 궁예와 신하들의 믿음을 얻었습니다. 라고 나왔죠. 이렇게 궁예의 부하가 된이 왕건은요, 능력이 출중해서 이 후고구려의 영토를 계속해서 넓혀 나갔어요. 자, 그러면 궁예도 이 왕건을 예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왕건을 실제로 따르는 신하들도 많이 생겨났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왕건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와중에 궁예는 점점 망가졌습니다. 사실 이 궁예는 한때 승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궁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내 말을 다 따르라. 내 말을 안 듣는 것은 다 죽여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포악해지면서 마침내는 자신의 아내,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죽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신하들이 계속해서 이 궁예를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지요. 그렇게 되면서 여러 신하가 결국에는 궁예를 몰아내고 누구를 그렇죠. 아까 승승장구했던 이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왕건은요, 나라 이름을 후고구려에서 고려라고 바꾸고, 이후에 송악, 개성을 수도로 삼아서 개경이라고 불렀습니다. 라고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 왕건이 그냥 왕건이 아니라 태조 왕건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태조라는 뜻은 나라를 세운 첫 번째 임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고려를 세운 첫 번째 임금이 왕건이다라고 해서 태조 왕건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이 태조 왕건은 왜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고려라고 바꿨는지 고려라는 이름의 의미를 같이 읽어볼게요.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고구려는 물론 궁예가 세운 후 고구려가 아니라 우리 옛날에 주몽이 세웠던 그 고구려 있죠? 그 고구려를 계승한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옛 고구려의 진짜 이름이었던 고려를 그대로 따와서 나라 이름으로 정해 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려의 성립이다.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후삼국이 통일되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고려, 그리고 후백제, 그리고 신라, 이렇게 세 나라가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후삼국이 통일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후백제에서 일어난 왕위 다툼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긴 견원이 고려에 투항했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사건도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어요. 우리 후백제 기억나죠? 견원이 세웠던 나라 후백제에서 왕위 다툼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났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어났냐면 이 견원의 아들들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견원이 넷째 아들을 왕위에 앉히려고 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겠죠. 당연히 내가 왕이 될줄 알았는데 내 동생이 왕이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이고요. 자신의 아버지를 절에다가 강제로 가두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견원도 첫째 아들이, 자신을 절에다가 함부로 가두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또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아주 화가 나서 고려에 가서 투항을 합니다. 투항했다라는 건 맞서지 않고 항복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견원이 자신의 첫째 아들과 싸우기 위해서 고려에 가서 고려 편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게 바로 이첫 번째 문장이에요. 자, 그러던 와중에 또 신라는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스스로 나라를 고려에 넘겨주었습니다. 이때 신라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까 신라 말에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고 했었죠. 그 와중에 또 후백제의 공격도 계속 받아서 이 나라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우리 백성들만 계속해서 희생당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자진해서 고려에 가서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고려는 후백제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군의 맨 앞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견원이었다라고 해요. 후백제를 세웠던 견원이 이제는 고려편에 서서 후백제와 싸우게 되고 결국 후백제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후 삼국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나라가 이루었다? 그렇죠. 바로 고려가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후 삼국이 통일되고 이제는 고려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도로 간단하게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먼저 고려라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누구로부터? 그렇죠.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를 개성으로 옮겼다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 신라가 고려를 찾아와서 스스로 항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신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후백제를 공격해서 후백제도 항복을 해서 후백제 마찬가지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삼국을 고려가 통일하고 아까 우리 발해라고 했던 나라 기억나나요? 발해라는 나라도 거란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이 발해 유민들까지 고려에서 모두 포용하고 이 모든 나라들, 우리 한 민족을 통일한, 진정한 통일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태조 왕건, 이 고려라는 나라의 기틀을 잘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필요했겠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아까 호족들이 있었어요. 이 호족이 후 삼국을 통일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만큼 힘이 점점 더 세졌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항상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저 힘이 센 호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저 호족들을 어떻게 해야 내 충신한 신하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방법을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까요? 어떻게 해야 저 힘이 센 귀족들을 내 편으로, 임금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가족이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것만큼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태조 왕건은 호족을 함께 아우르기 위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아래 나온 혼인 정책이라는 거예요. 원래 가족이 아닌데 가족이 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조 왕건은 강한 세력을 가진 지방 호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호족의 딸과 혼인해서 사위가 됐습니다. 그렇게 가족이 된 거예요. 자, 이 정책 때문에 이 태조 왕건은 여러 명의 부인들을 거느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태조 왕건은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고 했었어요.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해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북진 정책을 펼쳤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줄여주었는데요. 그 해에 수확한 곡식의 딱 10분의 1만 낼수 있도록 세금을 줄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봄에는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정책도 펼쳤어요. 또큰 절을 짓고 불교 관련 행사를 열면서 이 고려라는 나라에 불교를 널리 널리 전파하기도 했었죠. 자, 태조 왕건의 뒤를 이은 또 다른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광종이라는 임금이에요. 광종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파격적인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노비안검법이라는 정책입니다. 노비안검법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 출신으로 풀어주는 거죠. 노비들을 다시 한번 다 살펴봤는데, 이 사람은 원래 노비가 될 사람이 아닌데 지금 이 귀족의 집에서 노비로 일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 그 귀족

그 노비를 풀어줬던 거예요. 자, 왜이 노비 안건법은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일까요? 그렇죠. 자, 옛날에 노비는, 즉, 귀족의 재산이다라고 했어요. 귀족들이 노비를 많이 거느릴수록 그 귀족의 힘이 세졌던 거죠. 그래서 그 귀족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인 노비들을 풀어주는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첫 번째가 노비 안건법이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과거제를 실시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과거제, 우리 교재 오른쪽에 있는 설명 같이 살펴볼게요.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한 제도다라고 나와 있죠. 주로 유교 지식에 대한 이해를 평가했고, 신분이나 출신 가문보다도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뽑던 방법입니다. 과거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과거제가 있기 이전에는 보통 신분에 따라서 또는 추천에 의해서 관리가 됐었는데, 이제는 개인의 능력으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정책을 펼친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관리가 된 사람들은 왕에게 충성하는 신하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왕의 권력을 그만큼 강화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광종을 이은 또 다른 임금이 있어요. 바로 성종이라고 하는 임금인데요. 성종은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종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고 늘 신하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좋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신하들과 함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성종의 훌륭한 신하 중에서 최승로라는 사람이 바로 시무 28조라는 좋은 글을 써서 임금에게 바칩니다. 시무라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그 시대에 중요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시무 28조는 최승로가 성종에게 유교를 바탕으로 통치를 하십시오. 또는, 그리고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하십시오. 절을 함부로 짓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28개의 내용을 담아서 글을 올린 거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성종은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고, 또 학교를 세워서 유학 교육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지방의 중요 지역에 왕이 임명한 누구? 지방관을 보내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자, 이두 번째 문장이 중요한데요. 우리 오늘 수업 초반부에 호족 세력이 지방을 다스렸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 호족들이 지방을 다스리면서 이 지방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들이고 본인들의 것처럼 사용하고 이렇게 힘을 길러 나갔잖아요. 그걸 막게 하기 위해서 지방에도 임금이 임명한 관리들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호족들의 힘이 약해질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이 지방관 파견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고려 사회에도 이 신분이 있었어요.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고, 특별한 경우에는 신분이 상승되기도 했습니다. 고려의 신분제는요, 이렇게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지는 양천제였어요. 또 양인은 최고 지배층, 중간 계층, 양민 세 단계로 나누어졌죠. 자, 이렇게 문장으로 보면 어려운데 우리 표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려 신분제, 양인과 천인으로 나누어지고, 양인 안에는 최고 지배층과 중간 계층, 양민으로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최고 지배층이 바로 왕족, 그리고 높은 관직을 차지한 관리들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던 그 사람들이고요. 중간 계층은 낮은 관리입니다. 그리고 직업군인들도 포함이 됐었고요. 양민들은 대부분 농민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천인은 대부분 노비였습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이렇게 함께 그림도 감상하고 시를 지어볼까요라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최고 지배층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 여기 보면 뒤에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바로 양민들에 해당할 거고요. 여기 이
귀족들의 시중을 들고 있는 사람들

그림들은 바로 노비, 천인에 해당되는 그림이 되겠죠. 농민의 생활을 보여주는 기록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핵곡식이 논밭에서 푸르른데 관리들이 벌써 세금을 거두려 하네. 힘써서 농사지어 나라를 풍족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인데 어찌 우리 살가까지 벗기려 하는가? 라고 이 평민, 즉 아까 양민들의 힘든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족 안에서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어떻게 달랐는지 이 부분도 아주 재미있거든요.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고려 사회에서는요, 생각보다 남녀가 굉장히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들과 딸의 권리와 책임이 비슷해서 부모의 재산도 아들, 딸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고요. 제사를 지낼 때도 자식들이 똑같이 부담했었고, 또 제사를 아들과 딸이 번갈아가면서 지냈습니다. 그만큼 아들, 딸이 대등한 위치였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또 결혼 후에는 대부분 신랑이 신부의 집에 와서 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처가살이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고려 때는 이 처가살이가 보편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여성이 호주가 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 호주는 쉽게 얘기해서 그 집안의 가장이에요. 남편이 죽으면 얼마든지 여성도 그 집안을 이끌어갈 수 있다. 호주가 될수 있다라고 했었고 재혼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치만 이 여성들이 가족 안에서는 남자와 평등했지만 사회적으로는 관직에 오르고 사회 활동을 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고려 사회 이 손변의 재판 이야기 우리 친구들 만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얼만큼 이 과거에 아들과 딸이 평등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읽고 넘어가세요. 우리 그럼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신라말 사회가 혼란해지자 지방에서 스스로 성주, 장군이라고 칭한 어떤 세력이 성장했다? 바로 호족이었죠. 호족 세력이 지방에서 성장합니다. 지방에서 세력을 키운 견원은 어떤 나라를 세웠죠? 견원이 세웠던 나라? 그렇죠. 후, 백제죠. 그 다음에 궁예는 후, 고구려를 세웠죠. 후, 고구려. 그 다음, 1번. 광종은 처음으로 과거제를 실시해 관리를 선발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과거제를 실시해서 능력으로 관리를 뽑았었죠. 2번,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유교를 바탕으로 나라를 통치했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임금과 신하가 같이 의논해서 나라를 다스렸다라는 것을 뜻해요. 자, 3번 볼게요. 다음 신분과 그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삼국시대에서 배웠던 신분제도와 고려시대에서 배운 신분제도가 조금은 달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양천제라고 하는 신분제도를 따랐죠. 자, 그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중간계층은 그렇죠. 양인 중에서 두 번째 단계에 해당되는 신분이었어요. 대부분 농민이었나요? 아니죠. 관청에서 일하던 낮은 관리를 우리는 중간계층이다라고 했었고, 대부분 농민이었던 신분은 바로 양민이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4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고 정리한 내용에서 초성을 참고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 손변의 재판 이야기예요. 중간에 있는 이 지혜로운 관리가 바로 손변이라는 사람인데요. 1번 내용 볼게요. 고려 시대에는 어디 안에서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비교적 비슷했음을 알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바로 가족 안에서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남녀가 평등한 사회였다라고 했는데 사회적으로 평등했던 것은 아니고 가족 내에서 이 아들과 딸 그리고 아내와 남편 이 안에서만 평등했지 사회적으로 뭐 높은 관직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남성들이 할수 있었어요. 2번 볼게요. 고려 시대에는 아들과 딸이

0: 이 부모의 무엇을 대체로 균등하게 나누어 가졌음을 알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재산이에요. 재산, 아들과 딸이 평등했기 때문에 부모의 재산도 아들, 딸이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 이 아들이 굉장히 억울한 듯이 외치잖아요. 아들과 딸이 똑같이 재산을 나눠 가져야 하는데, 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에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이 똑같이 나누어 갖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다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마지막 퀴즈 나갑니다. 신라 말에 왕의 힘이 약해지면서 지방에서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사람을 거느리며 독자적인 군사력과 지배력을 갖게 된 사람들을 이것이라고 한다. 그 이름을 우리 친구들 EBS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소단원 개념학습해 보았는데 어때요? 재밌었나요? 좋아요. 복습 열심히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뒷이야기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홈즈.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홍제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쉽고 뻔뻔하게 만점한 과학 김문주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드디어 12강 1단원 혼합물의 분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북이 대단원 종합평가 그리고 서술형 평가 문제 풀면서요, 실전에 대비해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좀 자신 없게 푼 문제, 이거 좀 어려웠는데 했던 문제 표시해 두었다가요, 개념 복습해야지 반드시 내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준비됐으면요, 우리 대단원 종합평가 1번부터 살펴봅시다. 자, 혼합물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아, 혼합물. 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 딱 나와야 돼요. 혼합물은 어떤 걸 말했나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거. 섞여도 나는 나. 자, 그럼 1번 물. 물은 아무리 봐도요. 물한 가지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혼합물 아니죠. 벌써 답 나왔습니다. 자, 여감.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는 거 맞고요. 김밥, 김은 김이고, 밥은 밥이고, 단무지는 단무지이고, 여러 가지 재료가 성질 그대로 섞여 있고요. 바닷물, 물과 소금과 같은 성분이 섞여 있죠? 소금의 짠맛, 바닷물에도 짠맛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화단 흙 어떤가요? 흙, 모래, 거름, 낙엽 등 여러 가지 물질이 성질 그대로 섞여 있죠. 다원합물인데 1번 물만 아니네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소금물은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 맞습니까? 맞죠. 그럼 설탕물은요? 설탕과 물이 섞여 있는 혼합물, 설탕의 단맛 그대로 나죠. 바닷가 흙은 모래, 자갈 등이 섞여 있는 혼합물 맞죠. 탄산수는요? 물과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 맞습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없으므로 혼합

물이 아니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공기도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러한 여러 가지 기체가 섞여 있는 기체 혼합물이라고 했지요. 공기도 혼합물이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착각하니까 혼합물 맞다 이거 꼭 기억해서 정답 5번 찾아주면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래요. 자, 혼합 경과에서 호두를 골라낸다. 선생님이 1강에서 먹방 했어요. 그쵸? 혼합 경과 혼합물인데요. 여기서 호두만 골라낸다라는 것, 혼합물 분리하는 예 맞아요. 기억 맞지요? 니은, 콩, 팥, 좁쌀 등을 섞어서 잡곡밥을 만드는 거예요. 이건 혼합물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혼합물을 만드는 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바닷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얻는다. 아까 바닷물 혼합물이라고 했잖아요. 이 바닷물이라는 혼합물에서 물을 증발시켜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인 소금을 얻는 거 혼합물 분리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 기역 디귿을 찾아주면 되겠지요. 4번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혼합물은 세 가지 이상의 물질만 섞여 있는 것이다. 아니요. 이거 혼합물의 특징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자, 혼합물은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섞여 있는 거예요.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되고, 네 가지도 되어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습니다. 세 가지 이상의 물질만 틀렸어요. 두 가지 이상이면 됩니다. 혼합물은 섞여 있는 각각의 물질로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물질이 성질이 그대로 섞여 있는 것이니까 바로 우리는 그 혼합물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만 분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혼합물을 분리하면 섞여 있던 물질의 성질이 변한다. 아우, 이거 절대 이러면 안 되죠. 섞여도 나는 나, 성질은 그대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X가 되겠죠. 자, 5번. 다음은 사탕수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동그라미 표하시오. 사탕수수는 물과 설탕 등의 물질이 각각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서로 섞여 있는 그렇죠, 혼합물이죠. 물과 설탕 등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섞여 있는 것을 우리는 혼합물이라고 했어요. 자, 사탕수수를 분리하여 얻은 설탕으로 사탕이나 빵 등을 만들 수 있다. 혼합물에서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것이죠. 자, 6번. 다음은 혼합물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예입니다. 이를 보고 알 수 있는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고무나무에서요. 고무나무 수액을 분리해요. 자, 그래서 고무상갑을 만드는 데 이용합니다. 자, 이거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통해서 우리 혼합물 분리를 왜 하는지 그 까닭까지 살펴보았죠. 자, 그거 생각하면서 기억 보니까요. 고무나무에서 분리한 물질, 바로 고무나무 수액을 말하죠. 이거 사용할 수 없다? 아니에요. 고무나무 수액, 이거 사용해서 고무를 만드는 거예요. 이 고무로 고무장갑, 고무줄 이런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고무나무 수액, 고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무나무를 분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고무나무 수액. 고무가 있어야 고무장갑 만드니까 분리해서 필요한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고무나무에서 분리한 물질을 다른 물질과 섞어서 필요한 것을 만든다. 이 고무나무에서 필요한 물질인 고무나무 수액을 분리해서 다른 물질과 섞어서 고무장갑을 만든 것이죠. 자, 이 과정 그대로 디귿은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정확한 말입니다. 따라서 모두 고르면요. 니은과 디귿이라고 찾아주면 되겠지요. 자, 7번. 여감과 금강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여감은 혼합물이다. 맞나요? 1번 문제에도 나왔어요. 그쵸?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성질 그대로 섞여 있는 혼합물 맞습니다. 금광석은 혼합물이 아니다? 아니죠. 금광석에는 금과 또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암석이므로 혼합물이 맞습니다. 들렸어요. 자, 금광석에서 금을 분리할 수 있다. 혼합물인 금광석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질인 금을 분리할 수 있죠. 여감은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물질이죠? 자갈, 모래, 진흙 등과 같은 것이죠. 여감과 금광석은 모두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각각 성질이 변하지 않은 채 섞여 있다. 즉, 여감, 금광석 모두 무엇이다? 혼합물이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

2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과 같이 구리광석에서 분리한 구리로 전선을 만듭니다. 이처럼 혼합물을 분리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혼합물인 구리광석에서요. 우리 구리가 필요해요. 자, 이 구리는요. 우리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물질을 분리해요. 자, 그래서 이 구리를요. 전선 만드는데 구리가 필요해. 그래서 구리를 분리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곳에다가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기억했죠? 한 문장으로 정리했죠? 쓸건 쓴다. 혼합물에서 쓸 거, 필요한 거, 구리 분리해서 또 필요한 곳 전선 만드는 데 쓴다.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요, 바로 이 내용 들어가게 쓰면 돼요. 혼합물을 분리하면 필요한 물질을 얻어서 바로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혼합물을 분리합니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혼합물을 분리하여 우리 생활에 이용하고 있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밭에서 수확한 배추로 김치를 만든다. 배추를 열심히 길러서 수확해서 김치 만드는 건데, 혼합물 분리? 아, 이거 관계가 없죠. 자, 우유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치즈를 만든다. 우유는 여러 가지 성분이 섞인 혼합물인데요. 여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단백질이라는 물질을 분리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거죠. 치즈 만드는 데 이용하는 거. 맞지요? 혼합물 분리의 예입니다. 모래와 자갈을 분리하여 집을 지을 때 이용한다. 모래 자갈 혼합물에서 모래 따로 자갈 따로 분리한 다음에 집을 지을 때 모래를 이용해서 짓죠. 혼합물 분리. 강가의 모래 속에서 제첩을 분리해 제첩국을 끓인다. 맞지요? 분리라는 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제첩만 분리해서 국 끓이는 데 이용해요. 철광석이라는 혼합물에서 분리한 이 철에 다른 금속을 섞어서 자동차 만드는 데 이용한다. 지금 우리 친구들 1번 빼고 다 분리, 분리, 분리, 분리라는 말이 들어있는 것만 봐도 이 2, 3, 4, 5번은 혼합물 분리해서 필요한 물질 얻어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는 예인데 배추 수확해서 김치 만드는 거는 관계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정답 찾아주면 되겠죠. 10번입니다. 혼합물을 분리할 때 필요한 도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쌀과 콩의 혼합물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쌀은요, 이렇게 크기가 작고요. 콩은 쌀보다 크기가 크네요. 아하.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기 딱 좋은 도구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체를 이용하면 되겠죠. 자, 물과 소금의 혼합물입니다. 물과 소금을 막 섞는다? 그럼 뭐가 되죠? 맞아요. 소금물입니다. 자, 소금물에서 소금을 분리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소금물에서 이 물만 증발시켜야 소금이 남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도구는 증발시킬 수 있는 바로 증발 장치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는 얘는 증발 장치가 필요해요. 자, 디귿.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입니다. 모래. 모래는 알갱이 크기가 작아요. 자갈은요, 알갱이 크기가 모래보다 큽니다. 아하, 요 기억의 예와 똑같네요.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은 무엇을 이용하여 분리한다? 체를 이용하여 분리한다. 그러니까 필요한 도구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바로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모래와 자갈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성질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뭘 보면 되죠? 모래는 알갱이 크기가 작고 자갈은 큽니다. 그래서 체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다 했죠. 따라서요, 이런 혼합물은요, 이 알갱이 크기 차이를 이용하는 거예요. 알갱이의 무게, 알갱이의 색깔 다 아니죠. 자, 그래서 정답 기억입니다. 자, 이렇게 혼합물 분리할 때 선생님이 정리해두라는 거 우리 친구 다 정리했죠. 어떤 성질을 이용할 것이며 어떤 도구를 이용할지. 이렇게 모래 자갈은 알갱이 크기 차이가 다른 걸 이용해서 우리 그렇죠. 바로 체를 이용하여 분리하자. 연결해서 계속 기억해 주세요. 자, 12번입니다. 다음은 콩팥 좁쌀의 혼합물입니다. 이 혼합물을 분리하기 위해 필요한 체는 무엇인지 알갱이 크기와 관련지어 모두 쓰래요. 자, 일단 콩팥 좁쌀 알갱이 크기 다르죠? 작은 것부터 써볼까요? 그렇죠. 좁쌀이 가장 작아요. 여기 보이죠? 노랗게.
작은 알갱이가 바로

좁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렇죠. 여기 팥 보이죠? 팥이 좁쌀보다는 큰데요. 콩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러면 채 일단 한개 가지고 될까요? 안 됩니다. 채두개 필요하다라고 했죠? 자, 채는 눈 크기가 핵심인데 그러면 어떤 채눈 크기 고를까요? 먼저 콩을 분류하고 싶어요. 그러면 맞아요. 선생님이 이 작은 것과 큰것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채의 눈 크기가요? 팥보다는 크고 콩보다는 작아요. 그러면 팥은 눈을 통과하고 팥이 통과되니까 좁쌀도 같이 다 빠져나가죠. 그쵸? 근데 콩은 빠져나가지 못해서 콩이 분리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 좁쌀과 팥이 빠져나왔으니까 좁쌀 팥을 분리해주면 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또이 중간 크기를 생각하라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 크기가 좁쌀보다는 크고 팥보다는 작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 크기가 그눈 크기보다 이 좁쌀이 더 작으니까 좁쌀은 그 눈을 통해서 다 빠져나가고 팥은 채 위에 남게 되면서 팥과 좁쌀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여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눈 크기가 콩보다 작고 팥보다 큰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죠. 다음, 눈 크기가 팥보다 작고 좁쌀보다 큰 채, 바로 이 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여 각각 두 개의 채를 알갱이 크기와 이눈 크기 비교해서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골고루 섞이지 않는 액체 혼합물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시오. 자, 모래와 소금의 혼합물. 일단, 모래도 고체, 소금도 고체. 이건요, 고체 혼합물이에요. 틀렸네요. 자, 기름과 식초의 혼합물. 기름, 액체, 식초, 액체. 그런데 기름과 식초 섞이나요? 섞이지 않습니다. 기름은요, 물 위에 뜨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식초 위에 기름이 뜨기 때문에 골고루 섞이지 않고 층이 생기겠죠. 골고루 섞이지 않은 액체 혼합물 맞고요. 콩, 팥, 좁쌀의 혼합물. 콩도 고체, 팥도 고체, 좁쌀도 고체. 이건요, 고체 혼합물이죠. 따라서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물과 기름의 혼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1번. 물과 기름은 골고루 섞이지 않는다. 맞지요? 기름이 국물 같은데 둥둥 떠 있는 모습 우리 많이 봤죠?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그대로 두면요, 기름이 물 위에 뜹니다. 기름이 물 위에 뜨니까 아래층에는 물, 위층에는 기름, 이렇게 되면서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흔든 뒤 가만히 두면요, 층이 생기는 거예요. 골고루 섞이지 않으니까 기름이 물 위에 뜨면서 층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채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채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아까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을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채로 분리할 수가 없고요. 대신 흡착포로 분리할 수 있죠. 흡착포는 기름만 쏙 흡수하는 천이죠. 그래서 이물 위에 떠 있는 기름만 쏙 흡수해서 분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15번. 오른쪽은 바다에 기름이 유출되었을 때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기름을 제거하는 데 이용한 도구, 기역의 이름과 방법을 혼합물의 분리 방법과 관련지어 쓰래요. 기름이 유출되면 바닷물이 오염돼서 생물에게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친구들 하얀 천 보이죠? 자, 이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기름만 쏙 흡수하는, 그렇죠. 바로 흡착포입니다. 자, 이 흡착포가 어떻게 혼합물 분리하는지, 어떻다고요? 그렇죠. 물과 골고루 섞이지 않고 위에 떠 있는 이 기름만 어떻게 한다? 흡수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그대로 방법에서 적어주면 되겠죠. 흡착포로 기름을 흡수해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은 기름막이로요. 기름이 더 이상 퍼지지 않게 막아주고 그리고 바닷물 위에 떠 있는 이 기름을 흡착포를 이용하여 기름을 흡수해서 제거하는 방법인 거죠. 자, 16번.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도구로 오른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혼합물, 일단 어떤 성질을 이용한다고요? 그렇죠. 바로 용해되는 정도의 차이예요. 소금은 용해가 되고요. 그리고 물에는 용해가 안 돼요. 자, 용해되는 건 소금, 용해 안 되는 건 모래죠. 자, 그러면 용해되지 않은 이 모래는 무엇을 이용하여 분리한다? 그래서 걸러내야 되니까 바로 거름 장치를 이용하여 모래를 분리합니다. 자, 그럼 거름 장치 찾아보니까 여기 있지요. 자, 그러면 물에 녹아 있는 이 소금, 이 소금은 무엇으로? 그렇죠. 물에 녹아 있으니까 물을 증발시키는 소금이 남겠죠. 그래서 증발 장치를 이용하여 소금을 분리할 수가 있겠죠. 자, 증발 장치 어디 있나요?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체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어요. 알갱이가 다른 고체 혼합물 분리하는 거예요. 자, 분별 깔때기는 언제 사용했죠? 맞아요. 물과 기름의 혼합물 같은 것이죠. 자, 여기에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물 아래, 기름 위에 이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층이 나뉘죠? 그러면 여기 꼭지를 돌려서 물은 쏙 빼내고, 그리고 이 위에 남은 기름을 이렇게 뒤집어서 따로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죠? 정답 2번과 4번의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은 인공지능 폐기물 선별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좋은 점을 한 가지 쓰시오. 자, 우리 이 장치 언제, 왜 사용하는 거죠? 그렇죠. 폐기물. 버려지는 쓰레기에도요,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 속에 있는 재활용품을 분리하기 위해서 이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손으로 일일이 분리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그런데 이 장치가 있으면 컨베이어 벨트에 폐기물이 쭉 통과하면서 인공지능 감지기가 딱 인식을 해서 이거 재활용되는 플라스틱 병이네 하고 종류별로 분리해준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좋은 점 쓰라고 하면요.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될 수 있는 종류별로 분리해준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요.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물질을 인공지능 감지기가 선별해서 종류별로 분리하니까 우리 자원 다시 재활용해서 한정된 자원을 우리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20번이에요. 다음은 필터가 들어있는 휴대용 정수빨대로 이렇게 물을 마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답하시오. 자, 위에 휴대용 정수빨대에 이용된 혼합물의 분리 방법을 쓰래요. 자, 이 빨대만 있으면 더러운 물도 바로 마실 수 있다라고 했죠? 왜냐? 여기 이렇게 필터가 여러 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터가 어떤 역할을 해준다고요? 그렇죠. 더러운 물질을 걸러내준다라고 했어요. 필터 구멍이 작으니까 물은 통과되는데 더러운 물질은 통과가 안 되겠죠. 큰 알갱이부터 걸러내고 그다음 작은 거 걸러내고 냄새 세균까지 다 걸러내주니까 우리 깨끗한 물만 마실 수 있죠. 따라서 이 혼합물의 분리 방법 걸러준다. 그러니까 걸음의 원리가 이용된 것이에요. 걸음이 되겠지요. 자, 다음 19번. 위에 휴대용 정수빨대를 이용하는 경우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교를 쓰래요. 왜 사용한다고요? 정수! 바로 더러운 물이 있는 거예요. 오염된 물이 있어요.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마셔야 할때 우리 이용한다라고 했어요. 자, 부족해 빗물을 모아야 하는 경우는 빗물 모으는 장치를 이용하겠죠? 바로 여기 있네요. 물이 오염되어서 마실 물이 부족한 경우에 바로 물을 깨끗하게 걸러내주는 휴대용 정수빨대를 이용하고요. 강물이나 바닷물 위에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떤 장치 이용하면 되죠? 해양 쓰레기통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20번 봅시다. 위 19번 답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장치를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어떤 상황이었죠? 그렇죠. 오염된 물을 깨끗하게,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만 분리해내주는 장치를 찾으면 됩니다. 어디 있나요? 그렇죠. 여기도 또 정수라는 말이 있잖아요. 깨끗하게 물을 해주는 거죠. 바로 걸음의 원리를 이용하여 여기에 오염된 물을 넣으면 도자기의 구멍으로 깨끗한 물만 쭉쭉 빠져서 우리는 여기 아래에 모인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억이고요. 해양 쓰레기통은 바다에 쓰레기가 많을 때, 쓰레기 치울 때 이용하는 것이고요. 해변 쓰레기 수거차는 해변에 쓰레기가 많아요. 그래서 모래는 채를 통해 통과시키고, 그리고 쓰레기

폐기만 쏙쏙 분리해낼 때 이용하고요. 인공지능 폐기물 선멸장치, 이거 아까 나왔죠? 폐기물 중에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그 자원망 골라낼 때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서술형 평가 볼게요. 오른쪽에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채로 분리하려고 합니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다음은 위에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필요한 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의 동그라미 피우세요. 우리 이거 문제에서 풀었습니다. 어때요 하죠? 눈의 크기가요. 콩보다는 이렇고 팥보다는 이래야 된대요. 큰 것보다는 작고 작은 것보다는 커야지 작은 거는 통과되고 큰 거는 채 위에 남게 되겠죠. 또 그러니까 눈의 크기가 이 팥보다는 작고 좁쌀보다는 커야 좁쌀은 통과하고 팥은 위에 남아서 분리가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위에 콩팥 좁쌀의 혼합물을 분리할 때 이용하는 성질 우리 채는 언제 사용한다고요? 콩팥 좁쌀과 같이 알갱이 크기가 다른 고체 혼합물일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용한 성질은요 바로 알갱이의 크기 차이라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에요. 자, 그럼 다음 보겠습니다. 물과 기름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간은 무엇을 사용했죠? 스포이트를 사용했는데요. 물 위에 두껍게 쌓인 기름, 여기 두껍게 쌓인 기름을 분리하기 편리했어요. 자, 이 나는요, 흡착포를 이용했는데요. 물 위에 얇게 퍼진 기름을 분리하기에 편리했습니다. 자, 그럼 1번.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리할 수 있는 액체 혼합물의 성질. 지금 어때요? 자,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요. 물과 기름이 골고루 섞이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바로 골고루 섞이지 않는 성질이에요. 층을 이루고 기름이 물 위에 떠 있는 성질이에요. 이 중에 하나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오늘의 한 문장 기억나죠? 안 섞이니까 기름만 쏙, 안 섞이니까 골고루 섞이지 않는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 가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활에서 위 나와 같은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 예를 한 가지 쓰래요. 흡착포를 이용하는 경우는요. 물 위에 얇게 얇게 퍼진 기름을 분리하는 경우예요. 언제 그럴까요? 그렇죠. 바닷물에 이 기름이 유출되어서 아주 얇게 넓게 퍼져 있는 경우에 우리 흡착포와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예를 이렇게 적어줍시다. 바다에 유출된 기름을 제거할 때 흡착포로 기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스포이트를 사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얇게 떠 있는데 기름만 쏙쏙 분리하기도 힘들고요. 이 스포이트, 이걸로 넓은 바다에 얇게 펴진 기름 하려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아마 손도 아플 거예요. 흡착포가 딱 맞겠죠. 자, 3번 봅시다. 다음과 같이 간장을 만들 때와 찻잎을 우려낼 때 공통으로 이용하는 혼합물의 분리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우리 친구들 그림에 보면요. 간장 만들기에 요 무엇이 이용되었죠? 헝겊이 이용되었습니다. 천이 이용되었고요. 찻잎 우려낼 때 우리 친구들 티백 거름망이 있습니다. 자, 둘 다 어떤 원리를 이용한 것일까요? 헝겊, 구멍이 뽕뽕뽕뽕뽕 뚫려 있죠. 그러니까 이 구멍을 통해서요, 바로 메주와 소금물을 섞은 것 중에서 메주가 녹은 그 소금물은 빠져나가고요. 메주 찌꺼기만 남게 됩니다. 거름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을 우려내면 찻잎의 그 성분이요, 물에 녹아서요, 티백 구멍을 통해서 쏙쏙 물과 함께 빠져나와서 찻물이 돼요. 찻물. 그런데 녹지 않은 찻잎 찌꺼기는 남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맑은 찻물만 마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찻잎 찌꺼기를 걸러내준 거죠. 둘 다 어떤 방법이다? 그렇죠. 바로 거름의 방법입니다. 따라서 거름을 이용한다. 거름이다. 이 말이 들어가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드디어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은 일반 정수기와 도자기 정수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도자기 정수기를 이용한다면 일반 정수기에 비해 어떤 점이 좋은지 쓰시오. 일단 이 일반 정수기를 보면요. 전기를 이용해요. 전기 비용 많이 들겠네요. 또 여러 가지 여과기를 통과시켜서 깨끗한 물을 얻는데요. 여과기는 이 걸러주는 장치를 말해요. 그러면 이 정수기에는 전기도 이용해야죠. 여과기도 설치해야죠. 어때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돈이 만드는데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도자기 정수기를 보니까요. 이 도자기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진흙. 재료도 얼마나 구하기 쉬워요? 진흙을 구워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때 생긴 아주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오염된 물이 빠져나가면서 더러운 물질은 걸러지고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여기 도자기 정수기에 전기 이용돼요? 아니요. 뭐 여과기나 필터가 필요해요? 아니요. 그냥 도자기 하나만 있으면 우리 오염된 물에서 이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점딱알수 있겠네요. 뭐예요? 맞아요. 전기도 안 필요하고 이거 만드는데 비용도 적게 든다라는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 이렇게 정리하여 써줍시다. 일반 정수기를 이용하려면 전기와 여과기가 필요하므로 비용이 많이 들지만 도자기 정수기는 진흙으로 구운 도자기만 있으면 쉽게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요.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환경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드디어 이제 1단원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과학왕 이제 마지막으로 인증해야겠죠? 자, 혼합물은요, 결국 물질의 이것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무엇일까요?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혼합물 분리할 때는 물질의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 정답 알겠죠?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단원 공부 끝났고요. 2단원 또 재미있는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고 뻔뻔하게 선생님과 2단원도 재미있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납시다. 안녕!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 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소수의 나즈쌤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렵진 않은가요? 오호, 아직까진 괜찮다고요? 네, 아주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소금 7.35kg을 한 통에 1.05kg씩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필요한 통은 모두 몇 개일까요? 자, 자연수의 나누셈으로 바꿔 생각할 수 있죠. 735 나누기 105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몫은 바로 7이 되는 거죠. 바로 필요한 통은 7개입니다. 정답 맞췄나요?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알아볼 거예요.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개념 만나볼게요.

오늘의 개념은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알아볼까요? 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자릿수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 7.54 나누기 1.3의 계산을 볼게요. 자, 이번에는 방법 두 가지로 알아볼 건데요. 첫 번째 방법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으로 알아보는 거예요. 소수 두 자릿수와 소수 한 자릿수 둘 다 자연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어떤 수를 곱해주면 좋을까요? 자, 그래요. 바로 소수 두 자릿수를 자연수로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100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100배를 해주고 나누는 수도 소수 한 자릿수이지만 100배를 똑같이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754 나누기 130이 되는데요. 그랬더니 5.8을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역시 7.54 나누기 1.3의 몫도 5.8이 되는 거예요. 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0배에도 몫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수하면 안 되는 거. 자, 선생님,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754 나누기 13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띠,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활용할 수 있는 건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똑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에는 100배를 하고 나누는 수에는 10배를 했다? 그러면 몫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이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똑같은 수를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세로셈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54 나누기 1.3입니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해줘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것, 바로 똑같이 곱해줘야 돼요. 100배를 하면 둘 다 똑같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이동을 시켜준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계산해요? 그렇죠. 바로 754 나누기 130을 계산하는데 130 곱하기 5를 했을 때 650이에요. 754에서 650 뺐더니 104죠. 그럼 여기 끝에 더 수를 내려서 쓰고 싶어요? 그러면 소수점을 찍고 보이지 않는 0을 추가해서 내려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1040이죠? 1040에는 130이 몇 번 들어갈까? 1040은 130 곱하기 8이었을 때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몫을 5.8이라고 구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나누어지는 수에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몫의 소수점을 찍어야 합니다. 자, 몫의 소수점의 위치 바로 여기 보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실수하면 안 되는 거, 7.54 나누기 1.3이었다고 해서 7.54 여기 있는 몫의 소수점 이렇게 올려 찍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가 소수점의 위치를 이미 이동을 시켰잖아요. 그럼 이동시킨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서 찍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다음 7.54 나누기 1.3의 계산 두 번째 방법으로 알아볼 거예요. 이번에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알아볼 겁니다. 자, 소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이번에는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것처럼 나누는 수만 자연수로 바꿔주면 된다는 거예요.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였잖아요. 그러면 10배만 해도 된다는 거죠. 10배, 10배. 똑같이 10배 해주었더니 75.4 나누기 13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형태잖아요. 이 상태로 구했더니 역시 몫이 5.8이 되더라. 그럼 똑같이 몫이 5.8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각각 10배 해도 몫은 같더라. 자, 여기서 포인트는 같은 수를 곱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경우도 세로셈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54 나누기 1.3이에요. 그러면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려고 우리 그냥 10배씩을 해주는 거예요. 소수점은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그럼 소수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 있죠. 75.4 나누기 13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5에 13이 몇 번 들어갈까? 그러면 13 곱하기 5가 65니까 75에서 뺐더니 오, 10이 됐네. 그럼 끝에 있는 4를 내리자. 그러면 자, 104에는 13이 몇 번 들어갈까? 13 곱하기 8은 104. 자,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8이라는 몫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를 알아보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을 해도 좋고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으로 계산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개념 알아보았고요. 간단한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문제를 풀며 이해해요. 2.04 나누기 1.1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계산이죠.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그럼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를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둘 다
각각 100을 곱해줘야겠죠. 2점 영사에 100배 했더니 204, 1점 2에 100배를 똑같이 해줬더니 바로 120이 되었죠. 그러면 204 나누기 120을 계산해 봅니다. 120 곱하기 1은 120이죠. 204에서 120을 뺐더니 바로 84가 됐어요. 자, 보이지 않는 소수점, 그 다음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다음과 같이 내렸더니 바로 840이 됐습니다. 120 곱하기 7을 했더니 바로 840이 되었어요. 그러면 몫은 우리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찍어줘야 하니까 바로 1.7이 되는 겁니다. 1.7. 그러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방법으로 알아보았기 때문에 똑같이 2.04 나누기 1.2의 몫도 1.7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 경우는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2.04 나누기 1.2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각각 10배를 해주어서 20.4 나누기 10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20.4 나누기 12도 역시 12 곱하기 1은 12, 빼면 8, 끝에 있는 4를 내리고 12 곱하기 7은 84, 빼면 0,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7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2.04 나누기 1.2의 몫도 1.7이 되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중에 여러분 편한 방법을 선택해 보세요. 다음 2번, 두 나눗셈의 몫이 같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두 나눗셈의 몫이 같아지도록 이라고 했으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고

10배를 한 거죠? 그럼 나누어 지는 수도 똑같이 10배를 했겠다. 42.8이 되겠구나.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목숨 모두 같다는 것알수 있겠죠? 3번 계산해 보세요. 이번에는 세로 셈으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92 나누기 0.8입니다. 자, 이 경우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만 이동해서 10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59.2 나누기 8이 되겠죠? 그러면 8, 7에 56 뺐더니 3, 2를 내리죠? 8, 4, 32. 자, 중요한 것. 몫의 소수점은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옮긴 소수점의 위치에 맞춰서 찍어줘야 된다. 7.4. 다음, 6.58 나누기 1.4도 역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만 이동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을 해볼게요. 65.8 나누기 14입니다. 14 곱하기 4를 했더니 4, 4, 16, 4, 1은 4, 56이에요. 65 빼기 56은 9죠. 여기에서 8을 내렸어요. 그러면 14 곱하기 7을 했을 때 4, 7에 28, 1, 7은 7, 98이 되니까 몫은 바로 4.7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몫의 소수점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 75.85 나누기 20.5예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만 이동시켜주면 758.5 나누기 205가 됩니다. 그러면 205 곱하기 3을 했을 때 바로 615가 되니까 758에서 615를 뺐어요. 그러면 143이 되겠죠. 끝에 5를 내려주세요. 205 곱하기, 그렇죠. 7을 했더니 바로 1435가 된다. 빼면 0. 소수점의 위치는 몫의 소수점 위치 맞춰서 찍어주니까 3.7이 되는 거죠. 다음 4번 볼게요. 2.76 나누기 2.3도 보겠습니다. 2.76 나누기 2.3이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줄게요. 27.6 나누기 23입니다. 23 곱하기 1은 23이죠. 빼면 4, 6을 내리세요. 23 곱하기 2는 46이죠. 그래서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줬더니 1.2가 됩니다. 다음 5.2 나누기 1.8도 계산해 볼게요. 5.22 나누기 1.8. 역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해 볼게요. 그러면 52.2 나누기 18이 되니까 18 곱하기 1을 했을 때 36이 되고 52에서 36을 뺐더니 바로 16이 됐죠. 여기서 2를 내리세요. 18 곱하기, 그렇죠. 9를 했더니 8, 9, 72. 1, 9는 9. 162가 됩니다. 몫은 소수점 올려 찍어서 2.9가 되는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릿수가 다른 소수의 나눗셈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소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개념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 문제 만나볼게요. 교과서 문제 해결하기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8.75 나누기 2.5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수에 10배를 했어요. 자, 아,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에도 똑같이 10배를 해줘야겠구나. 그럼 87.5 나누기 25를 생각하면 되겠네. 소수 나누기 자연수죠? 87.5 나누기 25. 그러면 25 곱하기 3을 했을 때 75가 되고 87에서 75를 뺐으니까 12. 5를 내리죠? 25 곱하기 5는 125. 그러면 몫의 소수점 올려 찍었을 때 3.5가 되니까 8.75 나누기 2.5의 몫도 역시 3.5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이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자, 1.36 나누기 3.4는 이것 나누기 34와 같다라고 합니다. 나누는 수가 3.4에서 34가 되었어요. 몇배한 거죠? 그렇죠. 10배 한 거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도 똑같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10배를 했겠죠. 1.36 곱하기 10이니까 바로 13.6이 들어가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똑같죠. 다음 2번. 4.2 나누기 0.21은 이 일은 420 나누기 이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몇배 했나요? 4.2에서 420 곱하기 100배를 한 거죠. 그러면 0.1 곱하기 100을 한 결과가 들어가야겠죠? 바로 21이 됩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는 21이 되고요. 역시 계산하면 몫이 똑같이 나올 거예요. 다음 3번.

한번 계산해 보세요. 9.84 나누기 0.8입니다.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각각 10배를 해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로 계산해 볼게요. 98.4 나누기 8이다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8일은 8 빼면 1. 그다음 8을 내렸어요. 8이 16이죠. 빼면 2, 4를 내리세요. 8, 3, 24. 뺐더니 0. 몫의 소수점의 위치는요,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맞추어서 찍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12.3이 돼요. 다음 3.38 나누기 1.3도 볼게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즉 10배를 했다라고 생각할게요. 33.8 나누기 13입니다. 그러면 13 곱하기 2가 26이므로 33 빼기 26은 7. 8을 내리세요. 13 곱하기 6은요, 36, 18, 16은 6. 그래서 78이 되고요. 몫의 소수점까지 꼭 올려 찍어주면 바로 2.6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소수점의 위치 찍는 거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4번, 나눗셈의 몫을 바르게 비교한 사람을 찾아 이름을 써보세요. 자, 지아랑 정수가 각각 나눗셈의 몫을 구한 다음에 비교를 했어요. 지아는 오른쪽이 크다고 했고, 정수는 왼쪽이 크다고 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바르게 몫의 크기를 비교한 것일까요? 자,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왼쪽 먼저 계산해 보면 1.35 나누기 2.7이거든요. 1.35 나누기 2.7 계산했을 때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서 바로 13.5 나누기 27이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수가 나누는 수보다 더 작은 경우에는 몫의 자연수 부분에 일단 0을 쓴 다음 소수점 딱 찍어준다고 했죠. 그 다음 자리에 가서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 27 곱하기 뭘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5를 해보는 거예요. 75, 35, 250 그랬더니 135죠. 몫은 바로 0.5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오른쪽 1.53 나누기 0.3이에요. 1.53 나누기 0.3.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줄게요. 그러면 15.3 나누기 3이 되죠?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3 곱하기 얼마를 하면 돼요? 그렇죠. 바로 3, 5, 15를 하면 되죠. 3을 내리세요. 3일은 3. 자,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5.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식은 바로 0.5라는 몫이 나오고, 오른쪽에 있는 식은 5.1이라는 몫이 나옵니다. 그러면 오른쪽이 더큰 것이죠? 따라서 지하가 바로 나눗셈의 몫을 바르게 비교한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답에다가는 지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5번 중요한 문제. 잘못 계산한 곳을 찾아 바르게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계산을 볼게요. 9.24 나누기 2.1을 계산하는데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한 자리씩 이동. 자, 21 곱하기 4는 84. 뺐더니 8. 자, 이렇게 계산하는데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자, 보니까, 선생님, 몫의 소수점의 위치가요. 이렇게 올라가서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에 딱 맞게 찍어줘야 되는데, 뭔가 잘못 찍힌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제대로 계산해 봅니다. 9.24 나누기 2.1.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면 92.4 나누기 21입니다. 21 곱하기 4를 하는 거죠. 그러면 1, 4는 4, 2, 4, 8. 84가 돼요. 92에서 84를 뺐다? 그러면 그렇죠. 바로 8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를 내리세요. 21 곱하기 4는 84가 되죠. 자, 이렇게 계산했어요. 그럼 마지막에 뭐 해줘야 돼요? 소수점의 위치 맞게 찍어줘야죠.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이렇게 한 자리 이동한 거니까 이 위치에 맞추어서 올려 찍어주면 바로 4.4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경우는 우리 소수점을 옮기기 전에 있는 위치에다가 올려다 찍었기 때문에 잘못 계산한 것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6번. 몫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각각 계산을 한 다음 크기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5.04 나누기 0.9입니다. 5.04 나누기 0.9예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50.4 나누기 9가 되겠죠. 그러면 95, 45 빼면 5. 내어요. 그럼 96에 54 빼면 0. 그랬더니 5.04

56인데 56이 아니라 소수점 올려 찍어야 되니까 5.6이 되는 거죠. 5.6. 그다음 6.84 나누기 1.2도 볼게요. 6.84 나누기 1.2.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68.4 나누기 12가 돼요. 12 곱하기 5는 60이고 빼면 8, 4를 내려요. 12 곱하기 7은 84. 빼면 0.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바로 5.7이 됩니다. 그러면 왼쪽은 5.6이고 오른쪽은 5.7이에요. 어느 쪽이 커요? 오른쪽이 더큰 거죠. 다음 아래에 있는 문제도 볼게요. 1.5 나누기 3.1입니다. 1.55 나누기 3.1.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15.5 나누기 31이 되겠죠?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잖아요? 그럼 몫의 자연수 부분에 0을 쓰고 소수점 찍어줍니다. 그러면 31 곱하기 5를 했을 때 5, 1은 5, 3, 5, 15이니까, 아, 몫은 0.5가 되겠네. 다음, 1.35 나누기 4.5예요. 4.5,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줬더니 13.5 나누기 45예요. 역시 나누어지는 수가 더 작습니다. 자연수 부분에 0을 먼저 쓰고, 45 곱하기, 그렇죠. 3을 했더니 5, 3, 15, 4, 3, 12. 그래서 135가 돼요. 몫은 0.3이 되는 거죠. 그러면 0.5랑 0.3이 있어요. 왼쪽이 더 크죠? 이렇게 표시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7번. 몫이 같은 나눗셈을 모두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몫이 같은 것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문제는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비슷하게 풀어봤으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4.08 나누기 12, 40.8 나누기 12, 그 다음 40.8 나누기 1.2, 4.08 나누기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 있는 이 계산식들 사실 곱하기 10, 곱하기 100으로 해서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08 나누기 12다라고 생각하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408 나누기 1200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니은 440.8 나누기 12도 역시 똑같이 10을 곱해주면요. 408 나누기 120이 되는 겁니다. 자연수 됐죠? 그 다음 40.8 나누기 1.2 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 둘다 소수 한 자릿수니까 10을 곱했을 때408 나누기 1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리을 4.08 나누기 1.2도 똑같이 100을 곱했을 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408 나누기 120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으로만 바꾸어 보았어요. 그랬더니 벌써 똑같은 식이 보이죠? 408 나누기 120, 408 나누기 120. 이두 개의 식이 서로 똑같은 자연수의 나눗셈 계산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몫이 같은 나눗셈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408은 똑같지만 1200으로 나누고 12로 나누기 때문에 몫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나눗셈식을 모두 다쓴 다음에 계산해서 마지막에 비교해 주어도 좋습니다. 이건 여러분 자유예요.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해결해 봤어요. 다음 8번. 자전거를 타고 서인은 4.5km. 그 다음 용우는 9.45km를 갔습니다. 용우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는 서희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우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를 서희가 자전거를 타고 간 거리로 나누어주면 되겠죠. 용우는 9.45km를 갔어요. 그럼 9.45 나누기 4.5를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9.45를 먼저 쓰고, 그 다음 4.5로 나누어 볼게요.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해서 곱하기 10을 해주는 겁니다. 94.5 나누기 45예요. 45 곱하기 2는 90이고요. 빼면 4, 5를 내려요. 45 곱하기 1은 45죠. 자, 몫의 소수점,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에 맞춰서 찍어주니까 2.1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바로 2.1배가 된다라는 것알수 있겠죠. 다음 9번. 공원에 있는 농구대의 높이는 2.85m고 서진이의 키는 150cm입니다. 농구대의 높이는 서진이의 키의 몇 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2.85m, 서진이의 키는 150cm라는 거예요.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다르면 단위를 똑같게 통일을 해주면 돼요. 미터로 통일해도 좋고 센티미터로 통일해도 좋고, 선생님은 센티미터로 통일해 볼게요. 농구대의 높이는요, 285 센티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농구대의 높이는 서진이의 키의 몇 배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285를 뭘로 나눠요? 그렇죠. 150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럼 150 곱하기 1은 150이죠. 뺐더니 바로 135가 됩니다. 자, 그럼 끝에 보이지 않는 0을 하나 내려주세요. 그러면 1350이 되죠. 150 곱하기 9를 했을 때, 그 다음 59, 45, 그 다음 91은 9라서 1350이 되니까 몫의 수점 올려서 찍어주면 바로 1.9 배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 이렇게 미터로 똑같이 통일을 해주어서 2.85 나누기 1.5 이런 계산을 해줘도 똑같은 몫을 구할 수 있습니다. 10번, 7.14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1.7이 되었습니다. 어떤 수를 0.7로 나눈 몫을 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계산을 두번 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7.4를 어떤 수로 나눴더니 몫이 1.7이 되었대요. 자, 그러면 7.14를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몫이 1.7이다라고 했죠. 그럼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죠. 바로 7.14를 1.7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7.14 나누기 1.7이에요.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하면 71.4 나누기 17입니다. 17 곱하기 4를 했더니 7, 4, 28, 1, 4는 4, 68이 됐어요. 뺐더니 3, 4를 내려요. 17 곱하기 2는 34죠. 그래서 몫은 바로 4.2. 어떤 수는 4.2가 됩니다. 자, 어떤 수 구했어요? 이번에는 어떤 수를 0.7로 나눈 몫을 구하래요. 그러면 4.2 나누기 0.7을 구해야겠죠.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을 곱했더니 42 나누기 7이란 말이죠. 그럼 7, 6에 40이죠? 그래서 몫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바로 6이 되는구나.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 11번 문제 해결 접근하기입니다.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8.37 나누기 3.1이 어떤 수보다 작고요. 또 12.07 나누기 11.7의 몫이 어떤 수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네모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수. 그러니까 8.37 나누기 3.1의 몫보다 크고 12.07 나누기 1.7의 몫보다 작은 자연수의 개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자, 그러면 두 나눗셈의 몫을 각각 구한 다음에 비교해서 답만 구해보면 되잖아요.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37 나누기 3.1입니다. 8.37 나누기 3.1이에요. 자,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시켜 줄게요. 곱하기 10을 하는 거죠. 83.7 나누기 31이다. 그럼 31 곱하기 2를 했을 때 62이니까 83 빼기 62는 21이죠. 7을 그대로 내리세요. 31 곱하기 7을 했더니 217. 자, 몫의 소수점 올려서 찍어야 하니까 바로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8.37 나누기 3.1을 계산하면 몫은 2.7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볼게요. 12.07 나누기 1.7이에요. 12.07 나누기 1.7이요. 자, 똑같이 10배를 해서 120.7 나누기 17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 17 곱하기 얼마? 그렇죠. 7을 해주는 거예요. 7, 7에 49. 7, 1은 7. 그러면 바로 119가 되죠. 120에서 119 뺐으니까 1이에요. 7을 내리세요. 1.7, 17 곱하기 1은 17이니까 몫의 소수점 올려 찍어주면 바로 7.1이 되는 거죠. 자, 7.1입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 사이에 들어갈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수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2.7보다는 크면서 우리 7.1보다는 작은 자연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2는 안 돼요. 3 가능하고요. 4, 5, 그 다음 6 가능하고요. 7은 어때요? 7도 들어갈 수 있어요. 8은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총몇 개가 들어갈 수 있나요? 그렇죠. 총 5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되돌아보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세요. 자, 22.68 나누기 3.6보다 작대요. 22.68 나누기 3.6을 했더니 소수점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이동 226.8 나누기 36이죠. 자, 그러면 6을 곱했을 때 66에 36, 36, 18. 그러면 216이죠. 빼면 10이 되고 8 내리세요. 36 곱하기 그렇죠. 바로 3을 하면 108이 되니까 몫은 바로 6.3이 되겠네요. 그러면 6.3보다 더 작은 수예요. 어떤 수가 될까요? 그렇죠. 바로 6.3보다 작은 자연수는 1, 2, 3, 4, 5, 6으로 모두 6개입니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몫의 크기를 비교해서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넣어 보세요.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는 거예요. 오늘도 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도 소수의 나눗셈 개념을 만나볼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4회의 전혜은 선생님과 재미있게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대단원, 1단원 정리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요. 대단원 마무리 19번 문제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 20번부터 25번 문제까지 해결해서 마무리하고요. 또 수행평가도 대비해보고 우리 1단원에서 공부한 개념과 관련 있는 글한편 읽으면서 또 문해력 키우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되지요. 자, 그럼 20번 문제부터 함께 해결해봅니다. 온대기후 지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2개 고르시오. 자, 온대기후 지역 특징 생각하면서 보기 볼게요. 자, 1번 주로 고위도 지역에 분포한다. 온대기후는요, 중위도 지역이잖아요. 틀렸습니다. 2번, 온대기후는 사계절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맞아요. 3번, 풀이나 이끼를 찾아다니며 순록을 키우는 유목 생활은 한대기후 지역 생활 모습이었죠. 아니고, 4번,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밀농사, 낙농업 등이 발달했죠. 특히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서부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농업이 발달했습니다. 5번, 여름에는 덥고 습하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한 이거 우리나라 기후 특징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온대 계절풍 기후, 계절풍 기후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거몇 번? 1번, 3번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지역의 기후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역은 올리브와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자, 올리브와 포도. 자, 올리브 포도는요, 고온 건조에 잘 자라는 작물입니다. 따라서 올리브 포도 하면 우리 친구들 지중해성 기후를 생각해 줘야 돼요. 지중해성 기후. 남부 유럽. 지중해와 가까운 곳. 그곳에서 나타나는 기후. 자, 그러면 특징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눈이 많이 내린다? 아니죠. 자, 2번, 여름보다 겨울이 길게 나타난다? 이건 냉대기후 특징입니다. 아니고요. 3번, 1년 내내 서늘한 날씨? 이것은 고산기후 특징이었죠. 4번,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다? 이건 건조기후잖아요. 5번, 여름에 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난다. 여름에 고온? 건조, 맞죠? 지중해성 기후. 자, 그리고 지중해성 기후의 또 다른 특징은 겨울에 강수량이 많고 겨울이 비교적 따뜻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5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어서 2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카드와 관련된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의 생활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카드 볼게요. 침엽수 립만 해도 우리 친구들 어떤 기후 생각해야 돼요? 냉대 기후 생각해야죠. 자, 그리고 북반구의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 냉대 기후가 나타나는 위도 지역이죠. 자, 그리고 춥고 긴 겨울. 냉대 기후는요, 우리나라보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훨씬 춥고 길다고 했습니다. 아, 냉대 기후구나. 자, 그럼 1번 주로 라마 알파카를 많이 기른다? 고산 기후죠. 목재 및 펄프를 이용한 산업이 발달했다. 자, 지금 침엽수림 하면 목재, 펄프 따라와야 됩니다. 맞죠? 3번, 바나나, 카카오. 이거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잘 자라는 작물이에요. 그러니까 열대기후와 관련된 문장이 되겠고요. 4번, 풀이 자라는 초원을 찾아 이동생활을 한다. 자, 이동생활 뭐예요? 유목생활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조기후에 초원 지역, 이런 것 생각해야 되겠죠? 지금 냉대 기후와 관련은 없습니다. 5번, 겨울철에 대규모로 옥수수, 감자 등을 생산한다? 자, 친구들, 냉대 기후는요, 여름철에 서늘한 여름 기후를 바탕으로 옥수수, 감자 등을 생산하죠. 겨울에는요, 너무 추워서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틀렸어요. 정답 몇 번? 2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3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편지글에 나타난 지역의 기후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편지글 한번 읽어볼게요. 삼촌이 현우에게 쓴 편지입니다. 현우야, 안녕. 잘 지내고 있지? 삼촌이 지내는 이곳은, 자, 특징 나옵니다. 얼어있는 땅이 많고 날씨가 매우 춥단다. 땅이 얼었어? 날씨가 매우 추워? 한대 기후 생각해야 되겠죠. 삼촌은 요즘 천연가스 개발 업무를 열심히 하면서 지내고 있어. 맞아요. 우리 한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지하자원 개발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삼촌이 머무르는 지역 근처에 새로운 극지방 기후 연구소가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평소 과학, 기후, 환경 등에 관심이 많은 현우 생각이 많이 나서 메일을 보내본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렴. 자, 어떤 기후입니까? 한대 기후이지요. 정답 몇 번? 5번이 되겠네요. 정답은 5번. 한대 기후가 되겠습니다. 한대 기후의 특징들이 곳곳에 있죠. 자, 24번입니다. 다음 내용의 영향을 받아 나타난 생활 모습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산 지역이에요. 자, 고산 지역은요, 낮에는 햇볕이 강해요. 그럼 어떤 생활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햇볕이 강하면? 그렇죠. 이제 눈부시고 그러니까 챙이 넓은 모자 혹은 선글라스 같은 거 쓰지 않겠습니까? 자, 그리고 일교차가 크대요. 일교차라는 것은요,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낮에는 좀 서늘한데 밤에는 춥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뭐 잠바 같은 거, 외투 같은 거 입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햇볕이 강하고 일교차가 커 밤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간다. 그럼 망토? 챙이 넓은 모자? 이런 거 생각해야 되죠. 자, 창을 크게 내어 집을 짓는다. 이거는 열대기후 지역에서 이렇게 하죠. 덥고 습하니까. 자, 넓은 초원에서 가축을 기른다? 자, 아니고요. 이거 목축업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번, 집이나 담장을 하얗게 칠한다? 이거는 이제 그리스의 하얀 벽집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음식을 기름에 볶아 조리한다? 아니고요. 자, 챙이 넓은 모자, 망토. 자, 햇볕이 강하고, 일교차 커. 밤에 기온이 떨어져, 망토. 맞죠? 정답 몇 번? 5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2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에 따른 집의 형태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쓰세요? 자, 열대 기후에서는 이런 고산 가옥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열대 기후는요, 기온이 더워요. 기온이 뜨거워요. 온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땅에 열기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열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습하다 보니까 해충이 많아요. 뱀도 있고. 자, 그런 해충의 피해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집의 바닥을 높이 띄어지는 고산가옥의 형태가 등장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바람이 이렇게 잘 통하기 위해서도 맞습니다. 자, 또한 냉대기후, 나무집, 통나무집은요. 냉대기후에는 침엽수림이 발달했죠. 주변에 나무가 많으니까 그 나무를 가져다가 통나무집을 짓는 거죠. 자, 그리고 한대 기후의 고산가옥, 한대 기후에도 고산가옥의 형태가 등장을 합니다. 자, 똑같이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어서 짓는 고산가옥의 형태. 그런데 이유가 좀 달라요. 한대 기후 지역의 고산가옥은 여름에
이제 얼음이 녹았을 때그 얼음이 물이 되잖아요. 그럼 흙과 섞여서 질퍽질퍽한 땅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지면에 붙어서 집을 지으면 이 집이 무너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상가옥의 형태가 등장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세 가지의 자료로 알수 있는 건 기후가 집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뭐예요? 기후가 생활 모습에, 특별히 집의 형태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후 조건에 따라 집의 형태가 달라진다. 각 기후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기후 환경에 적응하며 생활을 한다. 이런 맥락의 내용만 적어준다면 무엇이든 정답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25번 문제까지 대단원 마무리 문제 전부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지요. 우리 1단원에서 수행평가가 출제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될까? 우리 교재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 봤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사회 개념을 공부할 때 그냥 무작정 외운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지? 왜 이런 생활 모습이 나타나지? 이유를 항상 궁금해하고 그것들을 같이 가져가면서 개념을 공부했다면 수행평가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하나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수행평가 주제는요. 세계의 기후 환경과 인간 생활의 관계 파악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 중단원이 아니라 두 번째 중단원에서 이제 배웠던 내용이네요. 기후는 두 번째 중단원에서 배운 거니까. 자, 다음 세계 기후 분포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가, 나, 다 어떤 기후인지 알려주지 않았지만 위도가 표현되어 있고 우리가 이 기후 분포도는 정말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알아요. 자, 지금 가는요, 붉은색, 적도 부근이죠? 열대 기후죠. 나는 그 다음에 건조 기후죠. 다는 그렇죠. 온대 기후입니다. 자, 그럼 1번 볼게요. 가는 어떤 기후 지역인지 쓰고 그 특징을 한 가지 쓰세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는 열대 기후 지역이다. 특징도 적으라고 했어요. 열대 기후 특징 뭐예요? 열이 뭐예요? 뜨거울 열.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다. 이런 내용 적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요. 기후, 땡땡, 열대 기후. 특징, 1년 내내 기온이 높다. 강수량이 많다. 이런 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 바로 이 사진은 나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볼수 있는 생활 모습입니다. 자, 나 기후는 건조 기후라고 했죠. 이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와 생활 모습의 특징을 쓰세요. 자, 두 가지를 적어줘야 돼요. 이러한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이러한 생활 모습의 특징. 자, 그럼 생활 모습의 특징은요. 지금 이 사진을 잘 우리 친구들이 보고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면 그게 생활 모습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옷차림을 하지? 왜 이런 집에서 살지? 이유를 공부했다면 그 이유도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지금 이런 옷차림, 건조기후 지역에서 왜 이런 옷차림을 하죠? 왜 이렇게 긴 옷을 입죠? 자, 건조기후 지역, 지금 사막 지역은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태양이 강하단 말이에요? 짧은 옷을 입으면 피부에 태양이 빛이 직접 닿으니까 피부가 손상되겠죠. 자, 따라서 긴 옷을 입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러면 짧은 옷을 입었을 때이옷 안에 모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즉,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빛을 피하고 이제 모래가 이제 옷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와 같은 긴 옷을 입는 거죠. 자, 그러면 긴 옷을 입는다가 생활 모습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긴 옷을 입는 이유는 선생님이 방금 말했죠. 이제 햇빛을 좀 피하고 옷 안으로 모래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래바람 때문에 그 내용을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피도 손상될 수 있잖아요. 이제 태양빛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머리에도 이렇게 두건 같은 형태의 이제 모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집은 무슨 집이에요? 흙집. 흙벽돌집이라고요. 왜 사막 지역에서 이런 집의 형태가 나타난다고 했죠? 자, 일단 주변에 모래가 많으니까 재료 구하기 쉽겠죠. 자, 그리고 사막 지역은 일교차가 크다라고 했어요. 건조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흙벽돌집이
벽을 두껍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에 태양이 떠 있어요. 그때의 벽이 두껍다 보니 천천히 뜨거워져서 이제 낮에는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낮에 이제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이 두꺼운 벽이 그 뜨거운 열기를 간직하고 있겠죠? 자, 그런데 밤에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럼 추워요. 기온이 낮단 말이에요.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도 이 두꺼운 벽이 그 따뜻한 열기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조금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즉, 일교차가 큰 그런 특징에 적합한 집의 형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생활 모습의 특징은 뭐 적어줘야 돼요? 흙집, 흙벽돌집이 나타난다. 이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거를 정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자, 강한 햇볕과 모래바람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이건 뭐예요?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되겠죠? 자, 위해, 온몸을 감싸는 형태의 옷을 입는다. 이게 뭐예요? 생활 모습의 특징입니다. 자, 지금 첫 번째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과 관련된 이야기 해야 되죠?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 및 모래바람을 막기 위해. 자, 이게 이유죠. 자, 모래바람도 많이 부니까 이제 창문도 작게 만든다고 했죠. 따라서 집의 형태, 생활 모습의 특징, 이제 나오는 거죠. 창문이 작고 벽이 두꺼운 흙집을 짓는다. 자, 이렇게 연관 지어서 적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문장으로 꼭 적지 않아도 돼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적었을 때 담임 선생님들께서 딱 읽어보고, 아, 얘가 지금 이 개념을 이해했네. 이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멋진 말로 꼭 적을 필요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정말 그 개념을 잘 이해했는지 문장으로 표현만 해주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3번입니다. 다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은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죠. 온대기후 지역. 왜? 강수량이 적당하고 기온도 적당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특징이, 앞에서 이야기한 이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를 기후와 관련지어 설명하세요. 선생님 방금 얘기한 거 적으면 되지 않아요? 다는 온대기후이다. 온대기후 지역은 기온과 강수량이 적당하여 사람들이 살기에 알맞은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다. 따라서 이러한 온화한 기후를 바탕으로 일찍부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이런 핵심 내용 부분들을 꼭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수행평가까지 연습해 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문해력 기르는 시간으로 떠나볼까요? 문해력 쏙쏙 시간입니다. 우리 대단원 하나 끝날 때마다 이러한 코너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공부한 개념과 관련된 글한편 읽어보면서 사회 개념도 정리해보고 또 문해력도 키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입니다. 지형이니까 이제 첫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 산지지형, 하천지형, 해안지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근데 어떤 지형이든 멋진 경관이 나타나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그런 곳에는 관광산업이 발달한다라고 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관광산업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즉 좋은 점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 나쁜 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 글을 통해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제목이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니까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을 때에 어떤 점에 주목해야 돼요? 관광산업의 긍정적 영향, 관광산업의 부정적 영향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그것입니다. 알았죠? 자, 그럼 첫 번째 문단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는 아름답고 특색 있는 다양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곳에 사람들이 여행 가겠죠? 즉, 관광산업 발달할 거예요. 자, 이러한 지형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자, 그 결과 지형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게 되며 관광산업의 발전은 지역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가 어떤 거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런 거죠. 자, 이 앞부분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관광산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질문 형태로 적었지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부터 관광산업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이야기해 주겠다라는 예고 같은 문장이죠. 그쵸? 자, 그러면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글인데요. 사진부터 먼저 보면 에베레스트 등산객을 안내하는 쉐르파입니다. 자, 우리 쉐르파 공부했죠? 길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이제 짐을 운반해 주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쉐르파가 무료로 봉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지금 일을 하는 거니까 이제 임금을 받을 겁니다. 그럼 경제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선생님 이 사진을 봤을 때 관광산업의 긍정적 영향과 관련 있는 사진이 아닐까 미리 짐작해 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 보면 에베레스트 산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는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관광을 왔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환경이 오염되는 거네요? 이거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 있는 사진이 아닐까 선생님은 생각하고 글을 읽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런 걸 먼저 생각해 본 다음에 글을 읽으면 훨씬 글이 이해가 잘갈 겁니다. 자, 세계에서 가장 높고 큰 산맥인 히말라야 산맥 주변에는 지형을 이용한 관광산업이 발달하였습니다. 등산과 트레킹 관광이 발달했대요. 자, 등산이랑 트레킹은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등산은요, 이제 산 정상까지 내가 올라갈 때 등산이라고 하고요. 트레킹은 정상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가 이제 산을, 이제 완만한 곳도 괜찮아요. 이제 산을 이렇게 오르내리는 거. 이게 트레킹입니다. 자, 등산과 트레킹 관광이 발달하면서 숙박업이나 안내원, 쉐르파 같은 일자리가 늘어났대요. 이거 좋은 점 아닌가? 일자리? 그럼 좋은 점이다. 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증가했대요. 이것도 그럼 좋은 점이죠. 경제 활동하면서 소득 증가해. 또한 히말라야의 자연 환경과 문화가 세계에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대요. 홍보도 했어요. 이것도 좋은 점이죠. 자, 그럼 이것들이 다 좋은 점이에요. 긍정적 영향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나라는 이어주는 말 나왔어요. 그럼 지금 앞에서 긍정적인 영향 이야기했으니까 뒤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이야기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자, 관광객이 남긴 쓰레기와 관광시설의 개발로 인해 산지 생태계가 훼손되었어요. 부정적인 거죠. 그쵸? 그리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변화하기도 했대요. 자,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럼 이 가글에서는 산지지형 관광산업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이야기해준 글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나글로 갑니다. 자, 나글 사진부터 볼게요. 스노클링을 즐기는 관광객들. 자, 스노클링 즐기고 관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영향과 관련 있는 사진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산호초에 새겨진 낙서예요. 산호초에 누가 관광을 와서 이렇게 낙서를 새겨 놓은 겁니다. 이거는 부정적 영향과 관련 있는 거죠. 지금 자연 환경을 훼손한 겁니다. 자, 그럼 낙을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지역도 우리가 공부했던 지역이에요. 산호초 지역이죠. 지형을 활용한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이 지역은 아름다운 산호초를 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며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대요. 그럼 이거 좋은 점이에요? 나쁜 점이에요?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거다. 그리고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났대요. 이것도 긍정적인 거죠. 자, 그러나 나왔어요. 아, 그럼 앞에서 긍정적인 영향 얘기했으니까 뒤에 부정적인 거 얘기하겠구나. 그러나 관광객의 증가와 보트 운항, 스노클링 등의 활동으로 산호초가 손상됐대요. 부정적인 영향이죠. 그리고 해양 오염이 발생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나글은요, 해안 지형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영향, 관광산업에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한 글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목이 지형을 이용한 다양한 관광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가 읽은 글에서 중요한 내용은 관광산업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내용에는 이렇게 더하기, 빼기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잘 이해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가, 나에 해당하는 지형을 쓰세요. 자, 가는 뭐였어요? 히말라야 산맥이었고, 나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였어요. 자, 가는 무슨 지형?

지역이잖아요. 산지 지형이죠. 그리고 나는 산호초 해안 지형이었습니다. 해안 지형. 자, 이렇게 1번 문제 해결해 보았고요. 이어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지형을 활용한 관광 산업의 예시 중 이 글에서 제시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읽었던 글에서 들어간 내용을 골라주면 되는 거네요. 그죠? 자, 1번 산악열차 관광, 산악열차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2번 고산지대 문화체험 이야기 없었죠. 3번 폭포 관광 보트 투어, 자, 하천지형 관광산업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니죠. 4번 산호초 해안 지역 스노클링, 우리 사진도 봤고요. 우리 산호초 해안 지역 스노클링 하면서 그 산호초 위에 낙서한 사진도 봤어요. 그죠? 이거 예시 들었던 내용이고요. 5번 하천을 이용한 수상 스포츠 활동, 하천 지형 관광 산업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산지 지형과 해안 지형의 관광 산업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알맞은 거몇 번이다. 4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고요.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이 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틀린 거 골라볼게요. 1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산호초를 볼수 있다. 맞죠? 우리 나글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에서 이제 산호초 지형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이 앞부분에 나와요. 맞죠? 자, 2번, 관광객이 증가하며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되었다? 아닙니다. 지금 가글, 나글 모두 부정적 영향으로 생태계 훼손, 환경오염을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글의 내용과 전혀 다르지요? 3번,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자, 긍정적 영향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4번, 산지 지형을 이용하여 등산, 트레킹 관광을 할수 있다. 자, 가글에 나오죠? 선생님이 등산과 트레킹의 차이도 좀 설명을 해줬습니다. 맞고요. 5번, 관광산업을 통해 자연환경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 자, 우리 가글에서 긍정적 영향으로 표시했던 내용이죠? 따라서 이제 알맞은 내용입니다. 자, 틀린 건몇 번이에요? 정답 2번임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친구들 마지막 문제 이제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 글을 읽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각각 쓰세요. 자, 그럼 이제 글을 쭉 읽고 기역과 니은에 어떤 내용 들어가면 좋을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형을 이용한 관광산업은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모두 가지고 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이 글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긍정적 영향으로는 기역. 자, 그러면 기역에는 관광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적어주면 되겠죠? 반면에 부정적 영향으로는 니은. 자, 그럼 니은에는 지형을 이용한 관광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적어주면 됩니다. 기역에는 긍정적 영향, 내가 아까 표시했던 중요한 내용, 그리고 니은에는 부정적 영향, 내가 아까 글을 읽으면서 표시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적어주기만 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뒷부분도 읽을게요. 따라서 결론도 있어요. 관광산업을 개발할 때에는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하며, 관광객들도 환경을 생각하며 여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이 친구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냥 이 글을 읽고 중요한 내용만 정리했다면 여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자, 그런데 이 친구는 이것을 읽고 뭔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따라서 이제 환경보호와 지역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중히 계획하고 사람들도 환경을 생각해야겠구나. 여기까지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여기에서 끝날 텐데,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하라고 한다면. 하지만 이 친구는 이런 결론까지 생각을 하면서 첨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 알맞은 내용 써볼게요. 자, 우리 아까 글 읽으면서 더하기 빼기 기호로 표시했었죠? 자, 긍정적 영향 어떤 거 있었어요? 뭐 일자리 창출, 그리고 소득 증가, 그리고 뭐 그런 문화들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있었죠?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지역 주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문화교류 이루어질 수 있다. 자, 기억은요. 앞에 글 보고 우리 친구들이 낱말 억구 참고해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이제 부정적인 영향 어떤 거 나왔어요?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이런 거 나왔죠. 그리고 이제 고유한 문화가 좀 변화하는 거 이런 것도 부정적 영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적어줄게요. 생태계가 훼손되고 환경오염이 나타나

한다.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변할 수 있다. 자, 이게 가글에서 나온 부정적 영향이었어요. 자, 글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 자유롭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문해력까지 키워보았는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북이를 통해서 대단원 1단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북이 교재 가지고 오세요.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멋진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개념 쏙쏙, 문제 술술, 실력 쑥쑥. 우리 친구들이 과학 만점왕이 될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줄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1단원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벌써 11강까지 별을 11개나 모았어요. 오늘도 열심히 해서 같이 미션 해결해 보자고요. 어떤 미션일까요? 짜잔. 겨울과 비교했을 때 여름의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겨울에 비해서 여름에는 어떤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면 우리 친구들도 정답 맞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2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자, 1단원에서 두 번째 중단원 쪽지 시험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중단원 확인 평가 문제까지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중단원 쪽지 시험 1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태양의 남중고도라는 게 뭐예요? 태양 고도는 하루 중에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오후 12시 30분경 태양이 남중했을 때, 정남쪽에 위치할 때 그때 태양 고도를 우리가 특별히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 태양의 남중고도는 하루 중에 태양고도 가장 높을 때 얘기하는 거죠.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높은 날은 6월일까요? 12월일까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반대로 가장 낮은 날은 6월일까요? 12월일까요? 우리 각 월별로 태양의 남중고도를 측정했을 때 남중고도 계속 변했죠. 자, 그러면 6월, 즉 여름, 12월, 즉 겨울, 여름과 겨울 중에서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은 달은 언제인가요?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6월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럼 반대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달은 언제겠어요? 겨울, 그 중에서도 12월이므로 12월에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는 거죠. 높을 때는 6월, 낮을 때는 12월이라고요. 2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방금 전에 6월에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다고 했죠. 12월에 가장 낮다고 했죠. 6월과 12월 중에 낮의 길이가 더긴 날은 언제일까요? 남중고도가 높다는 것은요,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 길어진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태양이 지표면 위에 떠올라 있는 시간이 길다는 거니까 낮의 길이가 길다는 뜻이겠죠. 그럼 6월과 12월 중 낮의 길이가 더긴 날은 언제겠어요? 당연히 여름, 6월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요, 실제로 낮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매우 늦은 시각까지 태양이 떠올라 있어요. 겨울에는요, 5시 정도만 돼도 일찍 우리가, 아, 일찍 해가 져버리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의 길이가 더긴 날은 6월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계절. 우리 12월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계절 중에 12월 어떤 계절인 거예요? 겨울이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겨울입니다. 4번입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자,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복습 확실하게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비슷한 내용 반복하고 있어요. 자,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어때요? 높아요. 높고, 자,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의 이동 경로가 길어진다. 태양이 떠 있는 시간이 길다. 낮의 길이가 깁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5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가을이랑 겨울을 비교하는 거예요. 가을보다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 어때요? 겨울에는 4계절 중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거잖아요. 그러므로 가을보다 겨울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더 낮습니다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은 날은, 예를 들어서 12월처럼요. 낮은 날은 그때 낮의 길이는 어때요? 우리 겨울에 낮의 길이가 짧다고 했잖아요. 짧습니다.의 동그라미 해줄게요. 7번, 8번, 9번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태양 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네요. 태양의 역할을 대신해서 뭐가 쓰였어요? 전등이 쓰였습니다. 지표면의 역할을 뭐가 대신하고 있어요? 모는 종이판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태양 고도에 따라서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7번 문제 볼게요. 이 실험에서 다르게 해야 하는 조건 무엇인가요? 다른 건다 똑같아요. 뭐가 달라지고 있어요? 자, 이 각의 크기, 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이 달라지고 있나요?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8번입니다. 전등과 모는 종이판이 이루는 각이 어떨 때, 클때 또는 작을 때, 모는 종이판 중심의 온도가 더 높은 걸까요? 온도가 더 높으려면 이 빛을 집중적으로 쫙 하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각이 클때더 온도가 높을 수 있겠죠. 집중해서 퍼지지 않고 쫙 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각이 클때 온도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9번입니다. 모는 종이판 중심의 이 온도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태양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거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괄호에는 태양 에너지 양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10번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은 어떻게 된다고요? 높아질수록 집중해서 쫙 내려오는 거니까 태양 에너지 양은 많아지는 거게 되겠죠. 많아진다. 11번입니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대요. 자, 태양 에너지 양이 많은 계절은 여름과 겨울 중 언제입니까? 태양 에너지 양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그때 기온은 어때요? 높아지게 되겠죠. 기온이 높은 계절, 여름과 겨울 중 언제인 거예요? 당연히 더운 여름입니다. 그래서 여름이라고 써주도록 할게요. 12번입니다. 태양의 남

다양한 문제들도 우리 친구들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 가지 문제에도 도전해 볼게요. 중단원 확인 평가 1번 문제부터 풀어봅시다. 월별 태양의 남중 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우리 각 월별로 태양의 남중 고도 달라지고요. 낮의 길이도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고 싶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령이는 무엇이라고 얘기했나요? 하루 중 아무 때나. 뭐 8시, 9시, 10시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태양의 높이를 눈으로 보고 남중고도를 조사하면 돼. 눈으로 보고 태양의 높이를요? 알 수가 있나요? 아니겠죠.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사하면 될까요? 숭준히 보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에서 매월 한 달에 한번 20일 오후 12시 30분에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할 수 있어. 우리가 일일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들이 이미 누리집에 있다는 겁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누리집이에요. 자, 그래서 매월 같은 날, 매월 20일, 자, 시간도 똑같죠? 오후 12시 30분. 왜 하필 이 시간이에요? 태양의 남중고도잖아요.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이 오후 12시 30분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때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승준이의 방법이 맞는 거죠. 그래서 친구의 이름은 승준이라고 써줄게요. 2번입니다. 3번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를 조사하여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누리집에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고요. 물음에 답하시오. 표를 한번 볼까요? 자, 계절이 봄, 여름 있고요. 봄은 3, 4, 5월, 여름은 6, 7, 8월이죠. 매월 20일 날 똑같이 조사한 자료를 써놓았어요. 근데 남중고도 어떤가요? 3월, 4월, 5월, 남중고도 점점 어때지고 있어요, 봄에?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름 6, 7, 8월 볼게요. 6월 75도, 7월 73도, 8월 64도. 언제 가장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요? 6월 20일. 여름 중에서도 6월 20일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이 6월 20일을 지나고 나니까 태양의 남중고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2번 문제 볼까요? 가을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자, 여기는 봄과 여름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자, 하지만 지금 가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을의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될지 바르게 예상한 것을 골라 기호를 써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을 때 6월 20일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6월 20일 지나면서 지금 점점 어때지고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 가을에 더 낮아지겠구나. 우리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기억 볼게요. 여름보다 점점 낮아진다. 맞아요. 점점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바르게 예상한 거 맞는 거고요. 다음 니은 볼까요?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계절이랑 관계가 없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자료만 봐도 알수 있죠?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태양의 남중고도도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니은 아닙니다. 디귿 볼까요? 여름보다 더 높아져 가장 큰 값이 된다. 가장 높을 때가 언제였어요? 6월 20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진다? 그건 아닌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죠? 그러므로 디귿 아니에요. 바르게 예상한 것은 무엇? 기억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계절에 따른 낮의 길이를 조사한 것으로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낮의 길이도 그 누리집에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자, 보니까요. 가 자료가 있고 나 자료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에 낮의 길이를 이렇게 쭉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6월 20일 날 가장 높았잖아요. 낮의 길이는 언제 가장 긴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을 때,

0: 그러니까 똑같이 6월 20일에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야 하는 거예요. 가를 한번 볼까요? 언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요? 6월 20일에 가장 길어요. 점점 길어지다가 이때 가장 길고 지나면 또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 자료에서는 어때요? 6월 20일 날 낮의 길이가 가장 긴가요? 아닌 거잖아요.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 중에 무엇을 써주면 되는 거예요? 가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요. 4번, 5번 문제가 이어집니다. 다음은 월별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를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네요. 자,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눈에 보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빨간색 꺾은 선 그래프가 태양의 남중고도입니다. 몇 월에 태양의 남중고도 가장 높은가요? 그래프 높이 가장 높을 때 찾아보면 되겠죠? 6월에 태양의 남중고도는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그래프 높이가 가장 낮을 때, 즉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을 때는 언제인가요? 바로 여기 12월입니다. 이번에는 파란색 그래프를 볼까요? 파란색 그래프는 낮의 길이를 뜻하는 거예요. 자, 보았더니 낮의 길이가 점점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언제 낮의 길이가 가장 긴가요? 6월에 낮의 길이가 가장 깁니다. 반대로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인가요? 쭉쭉쭉 짧아지다가 언제 가장 짧아요? 12월에 가장 짧습니다. 태양의 남중고도 그래프와 낮의 길이 그래프 어떻습니까? 자, 모양이 거의 비슷하죠. 아하, 우리 뭘알수 있어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낮의 길이 긴 거고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으면 낮의 길이 짧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4번 문제입니다. 위와 같은 꺾은 선 그래프를 그릴 때 유의할 점, 조심해야 될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 실수하면 안 되겠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억부터 읽어볼게요. 가로축과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수 있도록 그래프의 가로축, 그래프의 세로축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수 있도록 항목과, 무엇인지 정확히, 항목과 단위를 정확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단위가 생략된 것들이 있죠. 월이라고는 쓰여 있지만 태양의 남중고도, 낮의 길이에 어울리는 단위들은 생략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같이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은 옳은 거예요. 우리는 옳지 않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니은, 세로축 눈금. 세로축 눈금 여기 의미하는 거죠. 세로축 눈금은 간격을 일정하게 정하고. 자, 여기까지 맞나요? 그렇죠. 간격이 들쑥날쑥 하면 안 되겠죠. 일정해야겠죠. 나타낼 값의 범위에 맞게 설정한다. 자, 만약에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일정한 부분이 필요가 없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해주면 돼요? 이 물결선을 이용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가지고 눈금 간격 일정하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은의 설명도 맞는 것이죠. 디귿 읽어볼게요. 표의 값에 맞게 점을 찍은 뒤, 자, 점, 쾅, 쾅, 쾅, 쾅, 쾅, 쾅. 잘 찍어져 있죠? 점을 찍은 뒤, 이웃한 점들을 곡선으로 부드럽게 연결한다고 했어요. 자, 곡선으로 이렇게 연결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점과 점 사이는 직선으로 연결해 주는 겁니다. 꺾은 선 그래프에서. 자, 그러므로 디귿은 옳지 않은 설명인 거예요. 4번의 정답은 디귿입니다. 5번입니다. 위 그래프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의 동그라미표, 옳지 않은 것의 가위표라고 했습니다. 1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낮의 길이도 따라서 길어진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러므로 동그라미. 2번.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계절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아닌 겁니다. 3번. 태양의 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시기에는, 가장 낮은 시기 언제예요? 지금 여기서는 12월이 되는 거죠. 낮은 시기에는 낮의 길이가 가장 짧다. 맞습니까? 낮의 길이도 가장 짧아요. 그래서 3번 맞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요. 6번입니다. 다음 괄호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여름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높았잖아요. 높고 이때 낮의 길이는 따라갑니다. 똑같이 길어요. 그럼 겨울에는 어떨까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 고도가 어때요? 낮아요. 그럼 이때 낮의 길이는 똑같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짧다.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죠. 7번부터 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은 태양의 남중고도에 따른 태양 에너지 양을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전등이 있고요. 그 다음 태양 전지판이 있고 소리 발생기, 태양 고도 측정기까지 있네요. 자, 여기서 전등은 무엇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예요? 태양의 역할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태양 전지판은요? 지표면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태양 전지판이 빛을 많이 많이 받아들이면은 그때 소리 발생기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 거고요. 빛을 적게 적게 받아들이면은 소리 발생기에서는 작은 소리가 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뭐의 차이가 있는지를 눈여겨보면 되겠네요. 뭐가 달라요? 자, 다른 거 준비물은 다 똑같거든요. 뭐가 달라요? 자, 각이 다릅니다. 무엇과 무엇이 이루는 각이 다를까요? 자, 우리 문제를 풀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7번입니다. 위 실험 방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알맞은 과정을 쓰라고 했네요. 첫째, 두꺼운 종이 두 장에 태양 전지판, 소리 발생기, 태양 고도 측정기를 붙입니다. 자,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잘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을, 자,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태양과, 그러니까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이 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어때요? 각의 크기가 커요. 또 하나는요, 각의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뭐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하나는 크게 하고, 다른 하나는 작게 해서 뭘 설치하면 돼요? 전등을 설치해주면 되는 거예요. 연결해서 읽어볼까요?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을 하나는 크게 하고 하나는 작게 해서 전등을 설치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전등을 번갈아 켜면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는 겁니다. 자, 소리의 크기가 크면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뜻이겠죠. 소리의 크기가 작으면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는 뜻이겠죠. 8번 문제입니다. 위 실험 결과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의 크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볼까요?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이 클 때, 자,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각이 더큰 것은 왼쪽이 더 크죠. 각이 클때 소리의 크기가 큽니까? 이때 이 각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의 남중고도가 커요? 각이 커요? 그만큼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뜻이죠. 일정한 면적에서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우리 태양 전지판의 크기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인 거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때 소리의 크기가 더 크다. 맞나요? 맞습니다. 두 번째, 전등과 태양 전지판이 이루는 각에 관계없이 소리의 크기가 똑같은가요? 왼쪽, 오른쪽? 아닙니다.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아닌 거고요. 세 번째, 전등과 태양 전지판 사이에 거리가 멀수록 소리의 크기가 커진다. 우리 거리는 똑같이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거리가 정말 실제로 멀어지게 되면 소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작아지게 되는 거겠죠. 3번 아닌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네요. 9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라고 했습니다. 뭘알수 있나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아질수록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많아진다. 이 실험에서는 무엇을 보고 많아지는 것을 알수 있는 거예요? 소리 발생기에서 나는 소리가 커지는 것을 듣고서 알수 있는 것이죠. 10번입니다. 다음은 태양 에너지 양을 확인하기 위해 전등 모래 적외선 온도계를 사용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과 실제 자연현상이 의미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을 선으로 연결하라고 했습니다. 자, 전등 보이고요. 모래 보이고요. 적외선 온도계가 보입니다. 우리 전등은 무엇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태양을 대신해서 쓰인 거예요. 그러면 모래는 우리 아래쪽에 있잖아요. 지표면을 대신해서 쓰였다는 거알수 있겠죠? 전등과 모래가 이루는 이 각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 태양의 남중고도와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때 모래의 온도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 대신한 거잖아요.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과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11번입니다. 다음 그림을 보고 두 지역, 우리 A 지역과 B 지역 있죠? 이두 지역의 태양 고도와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과의 관계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럼 A 지역과 B 지역을 봤을 때, 자, 태양 고도가 더 높은 지역은 어디예요? 태양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이 더큰 곳을 찾으면 되니까 지역 A가 태양 고도가 더 높은 거예요. 자, 이때 태양 고도가 높으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은 많은가요? 적은가요? 자, 그림 보세요. 태양빛이 쫙 집중되고 있잖아요. A, B를 비교했을 때 동일한 면적이라고 한다면 A 지역 쪽으로 쫙 들어오기 때문에 태양 에너지 양이 더 많다는 뜻이겠죠, B보다. 그러므로 태양의 남중고도가 높으면, 태양 고도가 더 높으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지역 A는 태양 고도가 높아, 더 높잖아요?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더 어때요? 많아요. 많고. 그리고 지역 B는 비스듬히 들어오네요. 태양 고도가 낮아.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태양 에너지 양이 적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겠죠. 12번입니다. 다음은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변화를 정리한 것입니다.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각각 쓰라고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계절에 따라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이게 시작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태양의 남중고도가 달라지면 일정한 면적의 지표면이 받는 뭐가 달라진다고요?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고요. 태양 에너지 양.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 자, 이로 인해서 태양 에너지 양이 달라진다는 것은 데워지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데워지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 결과 계절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게 돼요? 기온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니은에는 기온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모든 문제 잘 풀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도 해결해 볼까요? 겨울과 비교했을 때 여름에 태양의 남중고도와 낮의 길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자, 여름에 어때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짜잔, 높아요. 자, 그러면 태양의 남중고도 높으니까 그때 낮의 길이는요? 짜잔, 더 길다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높고 낮의 길이는 길다. 우리 친구들도 잘 맞췄나요? 선생님이 잘했다는 의미로 12강의 도장을 꽝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기억에 남는 내용, 더 공부하고 싶은 내용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다른 친구들이 쓴 글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 잊지 말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지금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1: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3: 저 분위기? 따라간다니까.

0: 접은 위기.
1: 뭐야 이거?
0: 접은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반갑습니다. 4주 완성 독해력 2단계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이 바로 이 4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친구들 울지 마세요. 네, 벌써 울고 있는 친구들 있네요. 아니라고요? 좋다고요? 이제 끝나서 좋다고요? 아, 그래요. 우리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정말 더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의 주제는요, 찌찌징. 바로 과학인데요. 하품과 재채기는 왜 나오나요? 똥과 방귀는 왜 나오나요? 이 글입니다. 선생님이 재미있는 글로 준비했죠? 그럼 첫 번째 독해 여행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우리 친구들 거기 하품하는 친구들 있네. 안 돼요, 안 돼. 네, 우리 친구들 선생님한테 딱 내 눈을 맞추고 집중해 주세요. 선생님 다 보여요. 아치, 어머, 감기 걸렸어요? 재채기하는 친구도 있네요. 이렇게 하품과 재채기 왜 나오는 걸까요? 오늘 글을 읽어보면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습니다. 볼게요. 어느 날 갑자기 크게 하품을 했던 적이 있나요? 아, 우리 친구들 지금 하품했어요. 지루한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몸은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하품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무엇일까요? 현재 나타나 보이는 상태를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한 이 상태라는 거죠. 어떤 활동을 하거나 뛰어놀면서 몸을 많이 움직이면 뇌는 산소가 더 필요하다고 느끼게 돼요. 이때 뇌는 산소를 더 빨리 가져와 라는 신호를 보내는데 이 신호는 몸 전체에 전달돼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많이 빨아들이면서 산소를 많이 가져오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까 뇌가 산소를 빨리 가져와, 빨리 가져와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하고 이 산소가 이 몸속에 많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하품을 하는 이유랍니다. 아, 아까 하품한 친구들, 선생님이 오해했어요. 이거 혹시 지겨운 거 아니야? 하기 싫은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산소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 뇌의 신호였던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 혹시라도 하품이 나면은요, 창문 탁 열고 한번 숨도 다시 한번 이렇게 크게 들이셔보고요,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몸에 이렇게 산소를 탁 집어 넣는다라는 생각. 으로 한번 이렇게 하품을 다시 해주세요. 하고 일부러 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번 볼게요. 하품을 할 때 눈물이 나온 적이 있나요? 네, 우리 친구들 하품하면 꼭 눈물 나오지 않아요? 선생님 눈물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하품을 하면서 입을 크게 벌릴 때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 옆쪽에 있는 눈물 주머니가 눌리게 되고 그 안에 있던 눈물이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은 이 얼굴 근육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얼굴 근육이 움직이면서 눈 옆에 눈물 주머니가 있어요. 근데 그 눈물 주머니를 누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눈물이 나오면 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해준답니다. 눈물이 착 나오면은 뭔가 건조했던 눈이 촉촉

깨지기도 하고요. 안에 먼지가 들어가 있었던 게 나오기도 하고 하면서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하품을 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이유는 바로 이거였네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몸에 또 다른 특별한 현상은 재채기예요. 우리 친구들, 재채기. 그건 왜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갑자기 빛을 받거나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재채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 민감한 무슨 뜻일까요? 드릭.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가루가 슉 날릴 때 그것에 쉽게 영향을 받아서 바로 재채기가 나오고요. 갑자기 강한 냄새가 확 풍길 때 그것에 빠르게 반응을 해서 재채기가 나와요. 근데 그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자극 사람의 기관 등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한다. 이게 자극을 받아서 이게 반응을 일으켜서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재채기 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이뭐 강한 냄새라든지 꽃가루라든지 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바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채기예요.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 뭐예요? 이물질 순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뭔가 다른 물질. 여기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 물질. 이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처럼 하품이나 재채기와 같은 작은 반응들은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아, 하품이나 재채기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이야.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라고 했어요. 사람의 기관 등에 작용하여 반응을 일으키게 함. 뭐예요? 모르겠다. 하면은 찾아보면 되죠?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자극이네요. 자극. 순수하지 않거나 정상적이 아닌 다른 물질, 뭘까요? 선생님, 이물질 아닌가요? 이물질. 그렇죠. 우리가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이물질. 이물질입니다. 2번 문제 볼게요. 밑줄 친 낱말과 바꾸어 쓸수 있는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강한 냄새를 맡을 때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우리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한다. 자, 민감한 신경, 뭔가 자극이 가해졌을 때 빠르게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무심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둔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예민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민감한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 그렇죠. 예민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우리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는 것이죠. 무심하다. 이거는 어때요? 좀 감정이 없는 거예요. 둔감하다. 감정이 조금 더디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민하다의 좀 반대말이 둔감하다인 거죠. 자극에 있어서의 반응이 느린 겁니다. 둔감하다라는 것은요. 자, 그럼 계속해서 독해 문제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이 글은 무엇과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무엇과 무엇이죠? 그렇죠. 하품과 재채기입니다. 하품, 하품. 그리고요. 재채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하품이 나오는 때는 언제인가요? 눈물이 나올 때,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할 때,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몸 안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갑자기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언제예요? 모르겠다. 그래요. 하품은 우리 몸에 산소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하고 바로 찾아볼 수 있죠? 네, 우리 친구들 아까 읽었던 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할 때 하품이 나온다고 했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재채기가 나오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세요. 재채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몸의 긴장을 풀기 위해서, 얼굴 근육을 움직이기 위해서, 몸에 있는 가스

가스를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몸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한번 볼게요. 재채기는요, 봄에 꽃가루가 많이 날릴 때, 갑자기 빛을 받거나 강한 냄새를 맡을 때 재채기를 하기도 해요. 이때는 민감한 신경이 자극을 받아 몸이 자동으로 재채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채기도 몸속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요. 몸에 있는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재채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답은요, 나가 되겠네요. 4번 문제 볼게요. 우리 몸이 하품이나 재채기를 하는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한 과정이다. 우리 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하품이나 재채기를 하는 까닭은요, 바로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다라고 글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답은 어때요? 2번에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죠? 네, 우리가 글을 읽어보았으니까 이제 글의 구조를 파악해보아야 되겠죠? 하품과 재채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하품, 재채기로 크게 나누어져 있었죠? 하품은요, 우리 몸에 무엇이 더 필요할 때, 그렇죠. 산소가 더 필요할 때 한다라고 했고요. 재채기는요, 우리 몸에 무엇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 때,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야 할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까 긴 글이 한 번에 정리가 되네요. 우리 친구들도 꼭 글의 구조 파악하기, 선생님이랑 이 독해 연습을 하면서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독해 여행으로 출발!

네, 두 번째 글입니다. 제목 읽어볼게요. 똥과 방귀는 왜 나오나요? 똥과 방귀, 아, 웃고 있는 친구들 다 보여요. 아, 똥, 방귀, 왜 나오는 걸까요? 글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똥과 방귀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똥과 방귀는 더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건강하게 자라고 활동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똥, 방귀, 더러워요. 이거 아니고요. 아, 건강하게 우리가 자라고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똥이 왜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똥, 왜 나올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자, 흡수, 두루두루, 안이나 속으로 빨아들인, 그러니까 영양분을 슉 빨아들인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필요 없는 건 남겨야 되겠죠?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똥이에요. 똥은 소화 과정에서, 자, 소화, 두들뜨리, 먹은 음식물을 뱃속에서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거를 말을 합니다. 크게 우리가 음식을 큰 거를 먹으면은요, 이로 씹어 먹고요. 그 다음에 이 몸속으로 들어가서 작게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거치죠. 작게 분해되면서 필요한 영양분을 슉 흡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찌꺼기가 바로 똥이 되는 거죠. 이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요. 그러니까 똥은요, 더러워, 지저분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영양분을 섭취하고 흡수하고 했던 이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요즘은 동물의 똥을 다양하게 이용하기도 해요. 동물의 똥을 모아서 연료로 쓰거나 동물이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자, 배설, 뜨리리뜨리, 생물체가 영양소를 섭취한 후 생기는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똥, 오줌 이런 것들은 다 배설을 하는 거죠. 내보내는 거예요. 이 배설한 커피콩을 이용해서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들기도 해요. 또 몇몇 지역에서는 코끼리 똥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들기도 해요. 이 동물의 똥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네요. 이 동물의 똥으로 연료를 씁니다. 연료를 쓴다는 건 이거를 태워가지고 그거를 뭐 따뜻하게 난방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빛을 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연료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동물들이 커피 열매를 먹는데 그 커피 열매를 먹고 싼 똥에는요, 독특한 향기가 난대요. 그걸로

커피를 우리가 만들어 먹는 겁니다. 코끼리 똥은요, 종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방귀는 왜 나올까요? 똥은 그렇다 치고, 그럼 방귀는 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우리 몸은 가스를 만들어내요. 이 가스가 몸 안에 쌓이면 가끔은 밖으로 내보내야 해요. 계속 쌓여가지고 이몸 안에 있으면 안 되겠죠. 내보내야 되겠죠? 이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면 방귀이고, 입으로 나오면 트림이 되지요. 방귀의 가스 성분은 주로 질소, 수소, 메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어른의 경우 하루 평균 8에서 15회, 많으면 25회가량 방귀를 끼지만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한대요. 선생님, 저는 방귀 안 껴요. 선생님, 저는 방귀는요, 하루에 한두 번 끼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방귀를 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8에서 15회, 많으면 25회. 어린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끼고 있겠죠. 네, 우리 친구들 다 방귀 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해서 볼게요. 동물들도 방귀를 뀌어요. 육식동물과 잡식동물은 방귀를 적게 뀌지만 방귀를 적게 뀐대요. 고기를 먹어서 나오는 단백질로 인해 냄새가 강해요. 아, 육식동물, 잡식동물은 더 조금 끼는 대신에 한번 낄때 냄새가 아주 강하군요. 한편 초식동물은 방귀 냄새는 적지만 더 자주 방귀를 뀐다고 해요. 코끼리는 방귀를 많이 뀌며 소리도 상당해서, 자, 상당하다. 보통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소리도 상당해서 주목받는 경우가 많답니다. 보면은 육식동물, 잡식동물, 그리고 초식동물의 이 방귀의 차이, 그리고 코끼리의 방귀가 얼마나 이 소리가 큰지 나와 있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안이나 속으로 빨아들임, 무엇일까요? 그래요. 흡수입니다. 흡수. 생물체가 영양소를 섭취한 후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거 뭐였죠? 그래요. 바로 배설이었습니다. 배설. 네, 우리 친구들 혹시 또 그래서 한번 찾아보았나요? 네, 알고 있어서 써도 좋지만 한번더 확인해 보는 거꼭 해보세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그 다음 배설은요, 동물의 똥을 모아서 연료로 쓰거나 동물이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커피콩을 이용해서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들기도 해요. 네, 이 부분에 있었네요. 자, 다음 2번입니다. 밑줄 친 부분이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했습니다. 자, 소화예요. 먹은 음식물을 뱃속에서 분해하여 영양분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점심을 급하게 먹었더니 소화가 잘안 되었다. 어때요? 보기에서 말한 뜻이겠죠. 신속한 대응으로 불은 다행히 금세 소화되었다. 이때 소화는 뭐예요? 불을 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기도, 이때 소화기도 불을 끄는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 소화는 뱃속에서 분해해서 영양분으로 흡수하다의 뜻은 아니고 불을 끄다는 뜻이다. 보기와 같은 뜻으로 쓰인 문장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독해 문제 1번입니다. 이 글에서 중요한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똥과 방귀, 소화 과정, 방귀와 트림. 무엇입니까? 똥과 방귀죠. 똥과 방귀. 자, 다음 2번입니다. 기역에 대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자, 기역은요, 여기 똥이에요. 똥. 먼저 똥이 왜 나오는지 알아볼까요? 음식을 먹으면 우리 몸은 영양분을 흡수한 후에 필요 없는 물질을 남겨요. 이렇게 남은 찌꺼기들이 모여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똥이에요. 똥은 소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지요. 라고 했어요. 음식의 영양소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영양소가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영양소는요, 영양분은요, 흡수가 돼요. 그리고 그 남은 찌꺼기가 나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음식의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저 지금 음식을 먹고 나서 이 찌꺼기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른의 경우 하루 평균 8회 정도 화장실에 간다. 우리가 8회가 나왔던 거는 방귀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없어요, 그런 내용이. 음식을 소화하면서 가스가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가스가 입으로

나오는 거, 이건 뭐였어요? 트림이었죠, 트림. 음식을 소화하면서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건 무엇이었어요? 방귀였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똥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거 2번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동물의 방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를 하세요. 동물도 방귀를 낀다. 동물 방귀 끼나요? 그래요. 동물들도 방귀를 낀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토끼가 사자보다 방귀를 적게 낀다. 자, 토끼는요, 초식 동물이고요. 사자는요, 육식 동물이죠. 그래서 봤을 때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육식 동물과 잡식 동물은요, 방귀를 적게 끼지만 고기를 먹어서 나오는 단백질로 인해서 냄새가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초식 동물 같은 경우에는요, 방귀 냄새는 적어요. 근데 더 자주 낀다고 했죠. 그러니까 토끼가 사자보다 방귀를 적게 끼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끼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사자의 방귀 냄새가 토끼의 방귀 냄새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사자가 육식 동물이니까 우리 고기를 먹었죠. 그래서 냄새가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번에만 X표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볼게요. 다음 물건에 대해 알맞게 짐작해서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그랬어요. 이거 뭐예요? 봤더니 코끼리 모양이 보입니다. 코끼리 똥으로 만든 이 재활용 종이 있네요. 지민, 이건 코끼리 똥을 재활용해서 만든 종이 같아. 정이, 아니야. 이건 코끼리가 커피 열매를 먹고 배설한 똥으로 만든 커피콩일 거야. 뭐예요, 이거? 지금 종이잖아요, 종이. 그러니까 지민이가 짐작을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코끼리 똥으로 만든 종이였어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고 싶다면 다시 한번 보면 돼요. 코끼리 똥을 이용해서 종이를 만든다고 했고요. 우리가 커피 콩을 먹고 나서 그 독특한 맛의 커피를 만든다고 했지만 이것은 커피콩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의 구조를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똥과 방귀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똥, 방귀. 똥은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은 어떻게 돼요? 영양분은 흡수되죠. 영양분은 흡수되고 남은 뭐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방귀는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진 무엇이? 가스가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건 트림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이 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하품과 재채기와 관한 글을 먼저 읽어보았죠. 그래서 하품은요, 우리 몸에 산소가 더 필요할 때 나오는 것이다 라고 했고요. 재채기는요, 우리 몸의 이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똥과 방귀에 대해서 나왔었어요. 똥은요, 음식을 먹고 영양분은 흡수되고요. 그 남은 찌꺼기가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었고요. 방귀는요, 음식을 소화하면서 만들어지는 가스가 바로 항문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요, 5주차까지 보았으니까요. 5주차의 마무리 학습을 해보아야 되겠네요. 교재 94쪽에 있는 암호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에 쭉 4주차예요. 4주차. 4주차의 마지막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다음 암호를 풀어서 뜻에 알맞은 낱말을 각각 쓰세요. 그랬어요. 0, 1, 2, 3, 4, 5, 6, 7, 8, 9 숫자가 있고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자음이 있습니다. 자, 기호 모양이 있고요. 그 다음 모음이 있습니다. 자, 1번. 살이 쪄서 몸이 뚱뚱함. 이것을 뜻하는 건 무엇일까요? 자, 5 한번 볼게요. 5는 어디 여기 있네요. 여기 비읗. 그 다음에 이 클로버 뭐야? 여기 있네요. 2. 자, 4. 4는 어디 있어요? 미음. 그 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 모양 여기 있죠? 아. 자, 1은 여기 니은이에요. 연결을 하면 아, 그래요. 비만이네요. 비만. 우리 비만에 관련된 글 읽었었죠. 비만이 왜 일어나는가? 지방이 많아서다.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다. 이런 거 배웠습니다. 자, 2번. 우주를 비행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자, 6 볼게요. 6은요. 이응이에요. 6은 이응이다.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두 개가 있네요. 여기 7. 여기 있네요. 지읒. 그 다음에 동그라미 두 개, 또 우. 자, 6. 여기 있네요, 2. 그 다음 클로버 2. 1은요.

0: 사연 연결해보면 우주인, 아, 우주인, 우주인. 해서 이 우주인이 우주로 가가지고요. 예, 우주에 대해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지구도 관찰을 하고, 거기서 실험도 하고, 연구한 이 결과를 지구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공유해 주었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매주에 소금물을 알맞게 부어 숙성시켜 건져낸 건더기 무엇일까요? 자, 이는 여기 있네요. 바로 디귿 하트, 하트, 예쁜 하트, 여기 있어요. 왜? 왜? 그다음에 1은요, 여기 있어요. 니은, 니은, 7은요, 7, 여기 있네요. 7, 검정색 동그라미 여기 있죠. 아, 6은 여기 있어요. 이응. 연결해 볼게요. 된장. 그래요. 된장. 우리 발효 음식 중에서 이 된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순서가 나와 있었죠. 그래서 매주에다가 소금물을 부어가지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걸 건져내면 그게 바로 된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볼게요. 생물의 한 종류가 지구에서 완전히 없어짐. 자, 뭘까요? 4. 4, 여기 있네요. 4, 미음. 그 다음, 요렇게 생긴 세모. 여기 있네요. 여. 그 다음, 3, 3. 여기 있네요. 리을. 그 다음, 7, 7, 7, 7. 여기 있어요. 지읒. 그 다음, 이거는요. 여기 있어요. 5. 자, 6, 6, 6, 6, 6, 6. 여기 있어요. 이응. 연결해 볼게요. 멸종, 멸종. 그래요. 우리가 이 멸종된 새인 도도새에 대해서 읽어보았고요. 멸종 위기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기억나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5번 가볼게요. 졸리거나 피곤하거나 배부르거나 할때 저절로 입이 크게 벌어지면서 하는 깊은 호흡 뭘까요? 볼게요. 암호를 풀어봅시다. 구구구구구 여기 있어요. 히. 자, 이 검정색 동그라미. 아. 자, 팔. 피. 그 다음에 검정색 동그라미 두 개, 우, 그 다음 사는, 니은, 아, 그러네요. 바로 연결을 해보니까, 하, 품. 자, 오늘 우리가 배웠죠. 하품, 재채기, 똥, 방귀까지 그것들이 왜 나오는지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하품 마지막으로 찾아보았습니다. 이렇게 암호를 찾아보면서 이번 한주 동안에 어떤 글을 읽어보았는지 한번 쭉 생각을 해보니까요. 다시 기억이 나요. 네, 우리 친구들 다시 기억이 나죠? 이게 바로 복습의 효과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분명히 많이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4주 동안에 열심히 독해력을 쑥쑥쑥 올려보았거든요.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나서 독해력이 올라간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선생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선생님, 저는 진짜 독해력이 쑥쑥 올라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네, 물론 이 4주 동안에 우리 친구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독해력이 쑥쑥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요,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책도 읽고 수업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이 독해력은 계속해서 성장해 갈수 있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랑 배웠던 이 방법들, 글의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이 배경 지식을 늘렸던 것들,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또 계속해서 다른 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주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음 시간에 우리 보지는 못하지만 또 다음 기회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인사할게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비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5개,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6개,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매년 찬바람이 불면 속초 앞바다의 주인이 바뀝니다.
1: 오, 잘 걸렸다. 조금 천천히 해, 조금 천천히.
0: 속초 어부들이 1년을 기다려온 은빛 생선, 양미리입니다.
1: 이 양미리가 선인들의 이제 반찬이었지, 이제. 옛날부터 이거를 먹어가지고 이철만 되면 이 맛이 그리워지지.
0: 오랜 세월 서민들의 사랑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어부들은 양미리와 추격전을 펼칩니다.
2: 양미리가 손이 안 맞아갖고 나오질 않아, 나오지. 고기 없어요, 고기. 야들이 지금 활동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0: 언제 잡힐지 몰라 어부들의 애를 태우는 순간도 여러 번.
2: 목이 터져요, 목이 터져. 또 먹으려고.
0: 만선의 꿈이 좌절될 때도 있지만 양미리가 들어오는 날이면 흥분은 기쁨으로 가득 차죠.
3: 이런 게 통통한 거예요. 이거 봐, 색깔. 약간 파릇파릇 나고 금색도 나잖아. 싱싱하니까. 제철이니까 살이 통통하게 올라가요.
0: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양미리. 속초 앞바다를 녹이며 양미리를 잡는 어부들의 치열한 삶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강원도 속초시 동북쪽에 위치한 속초항입니다. 이곳에 물살을 가르고 고깃배가 들어오면 조용했던 항구에 생기가 돕니다. 배에서 내리는 그물마다 눈에 띄게 반짝이는 양미리는 이곳 어민들의 자부심이자 희망인데요.
4: 아유, 양미리 엄청 맛있지. 이때 이거 안 먹으면 안 돼. 여기 요때만 딱 나. 뭐 먹고 찢어 먹고 졸여 먹고 김치찌개 해 먹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다 먹어 이거는. 이거 엄청 맛있는 물건이에요 이게.
0: 양미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원래 속초를 대표하는 수산물은 오징어이지만 싱싱한 양미리가 많이 나오는 이 시기가 되면 양미리 거리로 탈바꿈합니다.
5: 양미리를 많이 먹으면 항상 손님들 오면 그래, 양미리 많이 먹으라고.
6: 진짜요? 응.
0: 연탄불 위에서 익어가는 양미리의 고소한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는 계절. 이 냄새에 이끌려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들 정도인데요. 양미리는 오래전부터 저렴하면서 맛과 영양이 뛰어나 겨울철 별미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7: 지나가다가 있길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싸고.
6: 그래서 부모님 생각나셨을 때?
7: 네. 그래서 엄마랑 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왔죠.
8: 알죠. 아는데 서울에서는 뭐 이렇게 쉽게 안 먹으니까 그냥 괜찮아요. 비린내 안 나고 그러네요.
9: 비린내 그런 게 없는데 담백하니까 괜찮습니다.
0: 지금 속초항을 점령한 양미리. 작지만 엄청난 존재감을 발산하는 이 녀석들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5: 해마다 10월부터 양미철이에요, 지금. 양미리는 배 타고 나서 새벽에 5시 반에 나가서 국물을 담는 거예요.
0: 새벽 4시.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항구는 벌써 깨어나 분주합니다. 이곳에서 30년 넘게 양미리를 잡고 있는 박성재 선장도 일찌감치 나와 추위에 온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양미리 철이 됐다는 건 바다 위 추위도 매섰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10: 이제 5시 되면 출항하고 이 시간에 나와요. 오늘 이 시간에 나와갖고 이제 출항할 준비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시간에 나오죠.
0: 현재 속초항에서는 6척의 어선이 양미리 잡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 저 이 양미리 때 대각 그러니까 모든 이 양미리에서는 아주 진짜 대가시 돼요. 아 진짜 대가세요.
11: 뭐 수십 년을 하다 보니 뭐 그런 소리 듣게 됐습니다. 옛날에 한 30척씩 35척씩 됐는데 이제는 많이 줄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보리작입니다.
12: 오늘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11: 희망을 갖고 나가봐야죠.
12: 40년 동안 맨날 똑같은 마음.
11: 예예.
10: 우리 저 여기도 양미리배 한 40년 하셨는데.
11: 누가요?
10: 예, 여기도 이제 같은 건데 진짜 대가.
12: 근데 네. 여기는 했다면 기본 3, 40년이에요.
10: 그렇죠.
13: 우리가 40년 내가 넘지. 그때 한 19살, 20살 이때. 그때부터 했지. 지금 60 넘으니까. 동생들은 학교 보내고 그랬지. 뭐, 우리들이야 뭐, 아버지 밑에서 뭐, 같이 거들어가지고 이랬지. 뭐, 우리가 육남이 여덟 식구가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 양미리가 큰 사업이지, 우리들한테는.
10: 그 양미리가 이게, 이, 우린 때는 1년 농사예요.
13: 1년 농사. 농사지.
10: 아.
13: 그 준비 다 해놓고 딱 10월 15일 되면 딱 들어가잖아. 그 이제 12월 말까지 이제 그렇게 끝내고. 늦을 때는 조금 더 하고. 안 그럴 때는 한 12월 말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면 돼요. 석 달, 이렇게. 달로는 석 달.
0: 1년을 기다려 딱 석 달만 잡을 수 있는 양미리. 작은 실수 하나도 조업량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향 전 한치에서 호람이 없도록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10: 자, 다 나갑시다. 시간 됐어요.
11: 자, 갑시다.
0: 박 선장의 외침을 신호로 선장들이 각자의 배로 가서 양미리 잡이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12: 거기서 얼마나 가세요?
10: 한 15분 나오죠.
12: 오, 가깝네요.
10: 네.
0: 새벽 5시. 속초항에서 6척의 배가 동시에 앞다투어 바다 위를 선살같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육지에서는 친한 동료지만 바다로 나오면 서로가 경쟁자이기 때문인데요. 양미리 잡이 베테랑이라 할 수 있는 박 선장도 이 순간은 늘 긴장되는데.
10: 아무래도 이게 선장들이 이 바다 나오면 심장이 상당히 예민해져요. 양미리 군물 투방할 때는. 그러니까 그 피리빈들도 항상 이 군물 놓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0: 지도도 없이 양미리 황금어장을 찾아 시룩같이 캄캄한 바다 위를 질주하는 배들. 동이 트면 양미리가 먹이 활동을 하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 전에 좋은 자리를 차지해 그물을 쳐야 합니다. 소리 없는 경쟁에 바다가 부끈 달아오릅니다. 선장의 배에도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12: 배들이 왜 이렇게 빨리빨리 다녀요?
10: 전쟁이에요, 전쟁. 이제 자리 잡으려고. 자기 구물 자리를 잡으려고. 구물 때들은 뭐 완전 전쟁이에요. 막.
14: 욕심 많이 보여요.

0: 확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 근데 최첨단 기술이네요.
0: 그렇죠. 일명 최첨단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한 20년 가까이, 20년 전부터 이걸 썼으니까.
2: 만선으로 돌아가느냐, 빈배로 돌아가느냐를 결정짓는 양미리 위치 파악. 그렇게 이 순간 모든 선원들의 신경이 집중됩니다. 수심 40m의 바닥을 살펴보던 그때 숨어있던 양미리가 제 존재를 드러냅니다.
3: 빨리 일어나겠다.
0: 어?
3: 본지 때문에 빨리 일어나겠어.
0: 복잡도 하지 말고 여기 있잖아. 저기 우리 전문가들은 이 모래를 보면은 양미리가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안 하고 대충은 안 하고 100%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안 하고.
2: 같은 시각 옆에 있던 박 선장의 배도 조업 장소에 도착해 서둘러 양미리 탐색에 나섭니다.
4: 야, 카메라 한번 넣어봐라.
2: 수중 카메라로 위치를 파악하지만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양미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어부의 오랜 경험까지 더해져야 하는데요.
4: 육지 미꾸락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습성이 모래밭에서 살아요. 이게 수온이 안 맞으면은 저 머릿속으로 들어가요. 배가 부르면 머릿속에서 저 뭐야 소화를 시키고 그래요.
2: 따라 선원들과 선발이 맞지 않아 박선장의 목소리가 커져갑니다.
4: 발 당겨라, 발 당겨! 아 참, 그대로 해쳐!
2: 이제부터는 시간 싸움. 자리 잡느라 버린 시간을 만회하려면 다른 배들보다 빨리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선장의 지시에 따라 선원들이 재빨리 그물을 바닷속으로 집어넣습니다. 양미리는 유자망 방식으로 나비나 돌을 단 그물을 바다 바닥까지 가라앉혀 잡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그물 한 개 길이만 100m입니다.
4: 그물이 한 그물에 여기다 다 투망을 하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뭐 한 도닥 놓고 딴 데로 갈 거예요, 지금.
5: 그럼 선장님마다 다 틀리겠네?
4: 예, 다 틀리죠, 다 틀리죠.
5: 네 포인트가 있으니까?
4: 예, 예, 예.
5: 그럼 이제 눈치 작전도 심하겠어요?
4: 그렇죠. 심는 게. 그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게 연관이 되다 보니.
5: 저기 포인트 같은 거는 공유 안 하세요?
4: 네, 공유 안 해요.
2: 양미리 잡이에 가족과 선원들의 생계가 걸려있기에 철저히 항구합니다. 양미리 위치 파악을 끝낸 라선장의 배도 서둘러 그물을 내려 조업을 시작합니다. 좀 전까지 바다 바닥에 양미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도 그물을 내리는 찰나의 순간 눈치채고 도망갈 수 있는 일이 바다에서 생길 수 있기에 선원들은 조심스럽고 신속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6: 지금 한 5개에서 7개.
0: 많을 때는 15개도 내리고 작게 내릴 때는 뭐 5개도 내리고 그래요.
2: 양미리는 해가 뜨기 전 활동을 시작하는 양미리의 습성을 이용해 잡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산란을 위해 속초 앞바다를 찾은 양미리는 보통 낮에는 모래 속에 숨어 잠을 잡니다. 그래서 양미리 잡이 배들은 해가 떠오르기 전 그 위에 그물을 펼쳐놓는데 먹이 활동하는 양미리가 모래 속에서 튀어나오다 그대로 그물에 꽂혀 잡히게 되는 거죠. 양미리 잡이 어부들이 기다리던 해가 떠올랐습니다. 조업량을 확인하는 시간이기에 설레고 또 기대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0: 가득 올라와야 될 텐데요.
1: 적당히 올라오면 돼요.
2: 나승국 선장이 첫 번째 그물을 찾았습니다. 과연 기다리던 양미리가 들어있을까요? 양망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자 양미리 그물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조업 장소를 잘 찾은 덕분인지 씨알 굵은 녀석들이 줄지어 올라옵니다.
1: 오, 잘 걸렸다. 조금 천천히 해, 조금 천천히 해.
2: 심하고 통통하게 살오른 양미리가 100m 길이의 그물에 빼곡하게 걸려 올라옵니다. 그제야 긴장감으로 얼어붙었던 배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1: 고기가 이제 올라오는 모양이다.
3: 우리야 이제 좋아요?
1: 아, 이제 조금씩 일어나네.
2: 서해의 가을 별미가 전어라면 동해의 늦가을 별미는 양미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물코에 걸려 꼼짝달싹도 못한 채 배 위로 올라오는 양미리 때에는 이 시기 가장 반가운 손님임에 틀림없습니다.
1: 양미리가 작잖아. 양미리가 날씬하잖아, 그리스타잖아. 여기 그물 살이 있잖아, 여기 딱 끼는다고. 살을 딱 끼어가지고 걸리는 거야.
2: 동해 양미리는 한국, 일본, 알래스카 등에서 서식하는 냉수성 어종으로 5월에서 6월경에 모래 속에서 여름잠을 잡니다. 그러다 10월쯤 잠에서 깨어 활동하는데 이 시기 강원도 동해에서 많이 잡힙니다.
1: 해마다 이제 자연에서 이제 뭐 양식이 아니고 자연에서 잡아오는 고기라 이게 어느 누구도 예측을 못해요.
2: 옆에 있던 라선장의 배에서 양미리 떼가 올라오자 박선장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박선장의 그물에도 양미리 떼가 잡혔을까요?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가벼운 그물.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올려보지만 어찌된 일인지 양미리가 보이질 않습니다.
1: 양미리가 손이 안 맞아갖고 나오질 않아, 나오질 않아. 야들이 지금 활동으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미리는 많이 묻혔어요. 양미리 많이 묻혔는데 활동을 안 하죠.
2: 양미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나타나면 놓치지 않을 자신도 있지만 이렇게 녀석들이 활동하지 않으면 베테랑 업인 박선장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1: 고기 없어요, 고기 없어요. 빼갖고 빨리 딴 데로 가야 돼.
4: 많이 걸릴 때가 있는데 요즘은 손이 안 맞으니까 잘 안 하네.
5: 뭐 속상할 거 없어요. 뭐 오늘 못 자고 내일 자고.
0: 아유, 굉장히 낙천적이세요.
5: 언젠가는 나오겠지. 고기는 그 해에 날 고기는 다 나요. 그 기다려야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2: 30년 넘게 뱃사람으로 살다 보니 어느새 인내와 끈기가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올라오는 두 번째 그물에 희망을 걸고 올려봅니다.
1: 빼봐야 이제 빼봐야 뭐 있겠어.
5: 몇 마리 걸렸는지.
2: 긴장되는 순간 다행히 그토록 기다리던 양미리가 그물 사이에 빼꼼히 얼굴을 드러냅니다. 애써 잡은 양미리가 행해나 상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올리는 선원들의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6: 이번에 조금 나오네요.
1: 아유, 나오고
2: 몇 해 전만 해도 속초 앞바다는 양미리 황금어장이었습니다.

0: 그물을 내릴 때마다 양미리가 매달려 올라왔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획량이 줄고 있는 상황. 우란은 양미리 대신 애먼 불청객들만 찾아듭니다.
1: 이 갈매기가 많이 모여드네.
2: 먹이 찾아오네, 먹이 찾아. 쪼 먹으려고.
0: 박 선장과 선원들의 마음을 알리 없는 갈매기들만 신났습니다.
1: 아유, 이 갈매기가 다 따가면 이거 속상하시겠어.
2: 나도 좀 먹고 살아야지. 나도 먹어야 살아.
0: 양미리는 때로 모여다니는 습성이 있어 투망만 잘하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잡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배 위에 올라오는 순간 죽어버려 살아있는 양미리를 보기는 힘듭니다.
3: 하라가 안 돼. 성질 급한 몸이잖아. 이 열을 조금만 놈들이 대하려 없다고. 이걸 하라가 안 돼요.
2: 해로도 먹어요. 먹는데 하기가 힘들어, 해를. 예, 올라오면 죽잖아요.
1: 고기는 작아도 되게 까탈스럽네.
2: 예, 까탈스럽다고 해야죠.
0: 조업 장소가 연안에서 가깝다 보니 양미리가 그물이 잡히면 바로 항구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루에 보통 여덟 번을 오가며 조업이 이루어지는데요. 배가 들어온다는 소식에 박 선장의 아내가 걱정되는 마음에 나왔습니다.
4: 냄새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많이 걸렸나 궁금하죠. 제일 먼저 그게 궁금하죠.
1: 아, 고기 걱정?
4: 응, 고기가 많은지.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니까.
5: 하루 최소한 60통, 못 잡아도 60통 이상씩은 해야지 경비하고 이제 선원들도 가져가시는 게 있고 이제 우리도 갖고 가는 게 있고.
1: 아, 그래요? 응. 그럼 요즘까지 이렇게 안 나오면
5: 계속 마이너스예요.
0: 그물은 바로 부둣가로 옮겨지는데요. 양미리까지 달려있다 보니 무게가 상당해서 성인 남자 여러 명이 끌어당겨야 간신히 올릴 수 있습니다.
2: 아, 땡겨 보여, 땡겨 보여.
6: 양미리는 떼내야지.
1: 떼내는 거예요?
6: 네, 네.
1: 어떻게 떼내요? 이거 임하는 거를?
6: 아유, 사람들이 다 떼내.
0: 남자 선원들이 새벽부터 힘들게 잡아온 양미리 그물은 대기하고 있던 아주머니들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물에 박혀 있는 양미리를 떼내는 것은 섬세함을 요하기 때문인데요. 양미리를 싱싱한 상태로 유지하려면 추운 날씨에도 찬바람을 맞아가며 작업해야 하는 고된 일이죠.
7: 이거 손을 다 일일이 해야 돼, 진짜. 아줌마들 없으면 알지도 못해요.
0: 이때 상처 없이 빠르게 떼어내는 것이 핵심. 그래서 기술자들만 할 수 있죠.
7: 머리 걸린 거는 이렇게 싹싹 담아가면 되고 몸에 걸린 거는 이렇게 살살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게 상처 안 나게 떼게는 게 기술이지. 12월 말인데 뭐 야들이 아주 고향으로 싹 가버려. 어디로 가는가. 그럼 내년에 또 와. 연어처럼. 연어도 알 놓고 가잖아. 이것도 야들도 산란하면은 또 내년에 또 와. 신기해요. 우리도 바닷가 살아도 신기해요.
8: 제철에 맛있는 게 이게 싱싱하잖아. 그리고
9: 야, 이런 게 통통한 거예요. 원래 양미리가 다 크면 이 정도 되거든요. 이거 봐. 색깔. 약간 파릇파릇나고 금색도 나잖아. 그죠? 싱싱하니까. 왜 금색도 나?
10: 이렇게 보여.
0: 한 번 시작하면 허리 한 번 펼 수에도 없이 계속되는 작업. 하지만 양미리가 많이 나오면 힘든 줄도 모릅니다.
7: 그때는 이거면 더 많이 났어. 이제는 인력이 없으니까 잡는 사람이 없잖아.
1: 그래요?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7: 어, 그때는 막 이게 배가 잡아오면 끌어 못 때려도 포크레인을 끌어 올리고 이랬어요.
1: 이 정도였어요?
7: 한 40년 전에는. 진짜야.
0: 오래전부터 찬바람이 불면 속초항에는 잡아온 양미리가 시천으로 쌓였습니다.

0: 양미리 분리 작업은 아낙네들에게 배고팠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가족의 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일인데요.
1: 하늘 타는 가슴 어디에 둘까 그리운 맘 사랑해졌네 안타까운데 니니요 아이고 노래가 안 나온대
2: 잘 안 나온대 허리 다리 아픈데 집에 가면 신랑들이 찜질을 좀 그 다음 달에 열심히 벌어오라고
3: 누구지만 그렇지 다 그런 줄 알아 그런 것도 안 해줘요
4: 그런 것도 안 해줘요?
3: 네
4: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3: 해달라고 해도 안 해줘요
2: 이게 기계 발명하면 돈 많이 벌 거야 기계 근데 기계를 발명을 못하니까 이거는 어쨌거나 다 어머니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10시간씩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허리고 뭐 다.
0: 그래도 양미리의 기대에 살아갈 수 있기에 힘들지만 행복한 일임에는 틀림없죠. 아낙네들이 양미리 분리 작업을 하는 동안 선원들은 뒤늦은 아침을 먹기 위해 모여듭니다.
5: 먹자. 빨리 먹고 나와서 버섯 챙겨 오고.
0: 박 선장의 아내가 새벽부터 추위와 싸워가며 양미리를 잡아온 남편과 선원들을 위해 준비한 아침상. 하지만 눈앞의 음식 맛보다는 머릿속을 채운 양미리 생각에 빈 배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5: 밥 먹고 빨리 나와서 챙겨 오고 다 끝나고 보내야 돼. 농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어민들도 마찬가지야.
6: 많이 시장 가셨겠어요?
5: 네? 배고픈지 몰라요. 그냥 차가 된 건 그냥 먹는 거지. 밥 먹으러.
0: 해마다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정해진 양미리. 한철 조업으로 1년을 먹고 사는데 오늘 첫 조업이 기대치에 못 미쳤으니 박 선장의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요.
5: 12시가 넘으면은 인건비를 꽃게 길어서 배를 줘야 돼. 그러니까 빨리 땡겨서 빨리 끝내고 보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7: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잖아요.
5: 그러니까 빨리 뭐 대충 먹고 앞으로. 어쩔 수 없어.
0: 물고기의 인생을 건 어부들에게 쉼 없이 바다를 녹이는 일이 숙명이라면 양미리 잡이 어부들은 조금 더 고된 숙명을 타고났습니다. 새벽부터 양미리를 잡으며 몇 번씩 항구를 오가야 하기 때문이죠.
5: 맨날 그래요. 이렇게 계속 밥 먹던 식으로 반복. 뭐 고기가 많이 나오면 한 다섯 번씩도 왔다 갔다 하는 거.
0: 만선을 바라며 다시 한번 힘차게 올리는 그물. 올라오는 양미리에 추위도 잊은 선원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은 양미리가 그 어떤 생선보다 최고인데요.
5: 양미리가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동글동글하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머릿속에서 나올 때는 병아리가 노리끼리해요. 금색이 난다는데 금색이 이게.
0: 한편 같은 시각 나선장 배 선원들도 새벽에 투망한 그물을 끌어올리느라 분주합니다. 30년 넘게 양미리를 잡아왔지만 올해는 수온 변화로 양미리 양을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7: 이제 많이 올라오는 것 같으네요.
8: 아닙니다. 올라오다가 또 안 올라오네요.
5: 모르겠어. 거기만 믿으면 우리 편이 없어.

0: 사정에 딱 숨어봐도 안 나오네.
1: 낭미리가 모래 속에 숨어버리면 제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조업을 마무리 짓고 다시 속초항으로 배를 돌립니다. 항구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반복되는 그물 내리기. 가벼운 그물에 선원들도 양미리를 기다렸던 아낙네들도 마음이 무겁긴 마찬가지입니다.
0: 고기가 많이 나야지 우리도 돈도 많이 벌어가지. 고기가 없으면 돈을 조금 벌어가잖아요. 고기가 많이 나야지 손님도 좋고 우리 아줌마들도 좋고.
1: 뒤이어 박 선장의 배도 들어옵니다. 평소보다 못하지만 아침보다는 양미리가 잡힌 상황. 두 어부의 희비가 엇갈립니다. 적은 양이지만 신선할수록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에 선원들이 마지막 박차례가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낙네들 앞으로 배달된 양미리 그물. 양미리 따기 선수들답게 빠른 손으로 분리 작업에 돌입하는데요. 오랜 시간 헤어오다 보니 기계와 같은 솜씨를 자랑합니다. 그 덕분에 금세 쌓여가는 양미리.
2: 이거 이제 양미리 이렇게 담으면 어디로 가요?
0: 떼가고 이제 입찰하는 거죠.
3: 입찰?
0: 네.
1: 온전히 분리되면 신선도가 떨어지기 전에 소들러 옮겨 담습니다. 양미리는 꽁치와 비슷하지만 맛은 꽁치보다 더 부드럽고 비린내도 나지 않는데다가 칼슘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남녀노소에게 인기인데요. 때문에 양미리의 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랍니다. 오늘 하루 속초 앞바다에서 잡힌 양미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4: 여기 갱미하는데, 갱미한데. 오늘 그 양미리 저 한 가구에 35만 원 나갔어요.
5: 오, 그래요?
4: 네, 양미리가 없다 보니까 금미리라고 근데 거기에 그거 해서.
5: 금미리예요?
4: 네, 금미리.
1: 양은 적고 가져가려는 사람은 많다 보니 신경전이 치열합니다. 잡힌 양미리의 대부분은 이곳 난전 주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4: 양이 작을 때는 여기서 다 소비를 해. 소비를 하고 양이 많을 때는 이제 입찰을 하고.
1: 그리고 나머지는 산지인 속초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국으로 달려갈 준비를 하는데요. 양미리를 1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들에게 고소함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0: 속초는 양미리 본고장답게 다양한 양미리 요리가 발달했는데요.
1: 이거는 애가 들은 거는 순놈이고요. 알이 들은 건 암놈입니다. 지금은 아직은 알이 많지 않아요. 점점 알이 굵어져요. 알도 많아지고 애도 커지고 많아지고요.
0: 싱싱한 양미리를 바로 구할 수 있다 보니 생물을 이용한 요리가 많습니다. 양미리 조림도 그중 하나죠.
1: 고춧가루 넣고요.
0: 얼핏 보면 찌개 같기도 하지만 차이가 있답니다.
1: 찌개는 국물이 넉넉해서요. 국물을 떠드시게끔 하는 방식이고요. 조림은 국물이 없이 따박따박하게. 별다른 양념 안 해도 맛이 있어요.

0: 양미리가 많이 잡힐 때에는 밖에 말려두었다가 먹기도 하는데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건조된 양미리는 생물과는 다른 맛을 자랑한답니다.
1: 생양미리는 부드럽고 그런 맛이 있는 방면에 말린 양미리는 쫄깃쫄깃하고 더 찰지고 비린 맛도 없이 더 맛있어요.
0: 말린 양미리로 만든 볶음은

0: 나왔습니다.
1: 뭐야 저거는?
2: 먹고 살기 힘든 시기. 양미리는 저렴한 가격에 뱃속까지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고마운 생선이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 시절의 추억.
3: 어릴 때 배고플 때 한장 가면 오징어 그 양미리 떼길 때 가서 좀 주세요 그러면은 항상 어른들이 돈도 안 받으시고 한 잡씩 주시고 그러시던 음식이에요.
2: 양미리 음식에서 최고봉은 소금구이입니다. 내장을 빼지 않고 통으로 구워 뼈째 먹는 것이 특징인데요.
4: 양미리는 원래 통으로 다 먹어도 되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따서 여기 몸통 여기를 가슴이 이렇게 살살살살살 이렇게 눌러줘요.
5: 줘야 되겠다.
4: 중간에 이제 뼈가 있어요. 아기들 줄 때는 이 뼈를 뺏어 줘야 돼. 아기들 목에 걸려서. 그래서 저희 아들 줄 때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해가지고 김치에다 싸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김치에다 싸 먹으면은 이제 느끼한 맛도 잡아주고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김치에다 싸 먹으면 항상 또 김치잖아요.
2: 어쩌면 속초 사람들에게 양미리는 단순히 생선이 아닌 그리움 그 자체인지도 모릅니다.
4: 이제 엄마는 이제 한장의 양미리, 그물에 양미리를 이제 뽑기로 가는 거예요. 양미리를 다 이제 떼긴다고 해요, 속초 사람들은. 떼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을 하고, 이제 품삯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미리 이제 한 달 아이를 이제 집에서 가져오면, 이제 동생들하고 이제 그게 저녁이 되는 거예요. 그 어렸을 때 그 추억의 그 맛을 잊지 못해서 지금은 그래서 항상 제철만 되면 저희는 이 양미를 이 삼정을 다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 예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밥상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양미리.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양미리를 분리하는 작업이 끝나고 그물 정리에 나선 사람들. 아낙네들도 이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펴봅니다.
6: 9, 10, 11, 12, 하나, 둘, 셋. 7시간 이렇게.
7: 보통 11시간씩, 10시간씩. 빨리 끝나면 9시간, 8시간 이렇게 해요.
2: 추위와 싸워가며 양미리와 함께 보낸 숨가빴던 하루. 그래도 이 순간을 위해 견딜 수 있었습니다.
8: 고생했어요. 내일 나오세요.
9: 오이세 언니 고생했어요.
10: 기분 좋죠?
11: 기분이 좋아요.
9: 아줌마들 맨날 나와가지고 가져가는 그것도 있어야 되니까 현찰로 맨날 줘요.
12: 그래도 여기 그냥 난리라는 거니까 그날 그날 돈 받아가면 기분 좋지. 단돈 뭐 만 원이든 이만 원이든. 하여튼 재밌어요. 여기 뱃머리 나와서 잠깐 일하고 돈 벌어가고 집에 가서 또 볼일 하고 이러니까 볼일 볼 거 하고 이러니까 재밌지.
13: 오늘 번 돈으로 또 반찬도 사고.
12: 그럼. 소고기 사 먹어야지 오늘은.
13: 오늘 소고기 주세요.
2: 부둣가 한편에서는 박선장과 선원들이 양미리를 구워 먹으며 고단한 하루의 피로를 날립니다.
14: 이거는 뭐 가시고 먹을 필요 없어요.

0: 양미리잡이 어부들은 연탄불 위에서 통으로 구운 양미리를 뼈째 먹는 것을 백미로 치는데요.
1: 너 갈수 많은 고기가 양미리 많은 게 더 있겠습니까? 바다 보약입니다. 바다 보약.
2: 이 형님들은 이제 여러 해 한 20, 30년 하신 분들인데 정말 처음 하는데 아 힘들어. 근데 이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이 배를 몇 번씩 왔다 갔다 오니까 그런 거 좀 힘들어. 힘들어. 선장님들이나 같이 있는 선원들이 참 힘들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 그건 이제 제가 처음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고. 이제 이런 분들 오래 하셨으니까 재밌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3: 이 부두가나 농촌 사람들은 땀을 흘려서 진짜 사는 거예요. 진짜 땀을 흘려서 그 하나하나 해갖고 자식도 공부 가르치고 진짜 다 그 최고 착실한 사람들이 이 바닷가 농촌 사람들이야. 진짜 나는 그렇게 생각해.
0: 누구보다 부지런히 또 열심히 양미리를 잡아온 어부들. 양미리를 맛볼 때 누군가는 그 마음을 느끼고 고마워할 것입니다. 다음 날 어김없이 속초항에 새벽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선원들도 늘 그랬듯이 양미리를 잡기 위해 삶의 터전인 바다로 나갑니다. 양미리 만선을 목표로 바다 위를 질주하는 여섯 척의 배.
4: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사람이. 다 하려고 마음먹게 달린 거지. 안 그래? 세상이란 게 마음먹게 달린 거지.
0: 다른 이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바다지만 어부들에게는 어제와 다른 기회의 바다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물을 던집니다. 만선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랜 직감의 힘을 믿고 바로 결단을 내리는 라선장. 다행히 올라오는 그물마다 양미리가 가득합니다. 속초 어부들은 알고 있습니다. 바다에 나가 묵묵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바다가 양미리를 내어준다는 것을 말이죠.
5: 항상 바다를 본다는 경건한 마음으로 보죠. 항상 자연은 참 대단하구나 라는 경이롭다라고 늘상 생각을 하죠.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은 뭐 곡식이 잘 되듯이 나 또한도 열심히 하면은 뭐 저 애기 좀 더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죠.
0: 오늘도 은빛 찬란한 풍어의 꿈을 가슴에 품고 바다에서 삶을 이고 가는 속초 어부들. 해마다 양미리가 돌아오는 한 어부들의 항해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0: 이 동화나 민담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던 전설 속의 동물. 지금도 온갖 소문만 무성한 신비한 동물.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마침내 그들만의 은밀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무덤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으스스한 동물의 정체는 한여름밤 간담을 서늘하게 하죠. 사람을 홀린다는 전설 속의 동물. 이름만 알고 본 적은 없는 여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우가 산다는 얘기,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기 이 소백산에 단서가 있다는군요.
1: 여우 로드킬 주의? 아니, 그러면 여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량을 이런 길에서는 그래도 좀 조심조심하면서 다니라는 거 아니야? 그런 건데. 그죠?
2: 제가 진짜 뭐에 홀린 건 아니겠죠?
1: 전 여우를 실제로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동화 속에, 동요 속에, 노래, 지금 사진이나 그림으로 귀엽게 표현된 이런 여우들만 봤는데, 여우가 있음.
3: 있습니다. 아주 많이 있고요.
1: 그러면 한번 볼수 있을까요?
3: 네, 저를 따라오시면.
1: 아, 예. 아, 예. 좋아.
2: 네, 이런 날도 있어야죠. 그런데 여우가 저를 위협하지는 않겠죠?
1: 화면으로 보는 거니까. 모니터가 뭐, 오우.
2: 다행히 충분한 거리가 있군요.
1: 예? 네? 어디 있죠? 오, 오! 오, 여기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2: 여러분도 지금 보이시죠? 민첩하고 꾀가 많다는 그 여우가 진짜 제 눈앞에 있네요. 게다가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무려 121마리나 여기 살고 있다는군요. 다큰 여우는 72마리. 올 봄에 태어난 새끼들도 49마리나 된다는데요. 와, 너무 귀엽죠? 여기 젖을 먹는 새끼들도 보이는데요. 신기하게도 갓 태어났을 땐 이렇게 회색빛. 조금씩 갈색빛을 띠다가 두달 뒤가 되면 이렇게 우리가 아는 여우 털이 완성되죠. 한반도 토종 여우는 붉은 끼가 도는 붉은 여우입니다.
3: 아까
1: 지금 저런 것들은 뭔가요? 저 움푹움푹 파인 거.
3: 이게 여우들이 파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아마 얘네의 출산고리였을 거예요.
2: 굴은 새끼들의 은신처이자 산후조리원. 다큰 여우에겐 휴식처이기도 하죠. 새끼들이 충분히 자랄 때까지 어미의 도움을 받아 저 굴에서 먹고 자고 한다는군요. 적에게 나를 알리지 않기 위해 주기적으로 굴을 옮기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신통하다 보니 온갖 루머에 시달렸던 것 아닐까요?
1: 아, 그러면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여우들을 지금 말하자면 여기서 복원 사업을 하는 거예요?
3: 네, 맞습니다.

0: 저희 한반도 여우의 그 유전자, 네.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여우를 중국에서 데리고 와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붉은 여우는 한때 한반도 야생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주먹이었던 쥐, 60년대 쥐잡기 운동은 여우도 함께 희생시켰죠. 거기에 여우 목도리를 얻기 위한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70년대 후반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우 사체가 목격된 건 2004년 강원도 양구. 이후 이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복원 사업이 시작돼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거죠.
2: 그러면 지금까지 야생으로 방사한 개체 수는 몇 마리나 돼?
0: 저희가 지금까지 한 140마리 정도 방사했고요.
2: 아, 140마리. 네. 그러면 140마리 있으면 140마리가 다 야생에서 생존해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0: 네, 그중에서 한 60% 정도만 생존해 있고 지금은 76마리가 생존해 있는 걸로.
2: 아, 그러면 여기가 경상도잖아요.
0: 네.
2: 아니면 전라도, 충청도, 경기 지역까지 이렇게 간 여우들도 있나요?
0: 네, 그냥 전국에 다 흩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이 있는 곳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그럼 전국에 다 있다고 보면 돼요?
0: 네.
2: 여우가?
0: 네.
1: 2016년엔 월북을 한 여우도 있었고요. 얼마 전엔 부산까지 갔다네요.
2: 이렇게 야생으로 또 적응훈련하고 야생으로 방사하고 이런 것도 몰랐고
0: 네.
2: 우리나라의 여우가 지금 이렇게 산에 돌아다니고 막 이러는지도 몰랐어요. 여우를 직접 볼 수 있나요?
0: 네. 그냥 몇 발자국만 걸어가시면 돼요.
2: 괜찮아요?
0: 네.
2: 직접.
1: 실제로 본다니까 뭔가 찌릿찌릿한 게 살짝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삼엄한 경계 보이시죠? 철문 두 개를 뚫고 지나가면 바로 이곳이 나옵니다. 방은 총 20개, 총 면적은 약 8,000제곱미터로 축구장보다 좀 더 크죠.
2: 아, 그래요?
0: 지금 저희
2: 먹이 줄 네. 방이?
0: 네.
2: 오!
0: 저기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
2: 쳐다보고 있다.
0: 네.
2: 두 마리가 저 위에서 쳐다보고.
0: 네.
1: 실제로 보니 여우의 기가 느껴진다고 할까요?
0: 저렇게 안 숨고 쳐다보는 애들 느낌.
2: 와, 저런
0: 애들 또 쳐다보고.
2: 와, 아주 쳐다보고 있네. 네. 요거 봐라.
1: 경계심이 대단하죠. 제 뒤통수가 어찌나 따갑던지요. 개과인 여우는 몸 길이가 1m가 채 안 되죠. 진돗개보다도 몸집이 작습니다. 전매특허인 뾰족한 얼굴, 세로로 긴 동공은 고양이를 닮았고요. 전체적으로 붉은 끼가 돌지만 귀 뒤쪽과 발끝만은 유독 짙은 검정색입니다. 끝이 하얗고 풍성한 꼬리털은 몸 길이와 맞먹을 정도로 긴데요.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0: 네. 먹이는 던져서 넣어줄 거거든요.
2: 에?
0: 이렇게 던져서?
1: 여우의 하루 식사량은 닭 반 마리라네요.
2: 오! 오! 지금 싸운다. 오, 하얀 물 같다.
1: 귀엽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먹이 앞에 양보란 없죠. 어미 젖 대신 고기에 달려드는 이 녀석들도 새끼라는데요.
2: 오, 새끼인데. 닭을 뜯는 거.
0: 거의 독립할 때가 돼서.
2: 네.
1: 뱃속으로 난 자식이 어미 먹이까지 가로챕니다. 이런 불효가 야생에서는 부끄럽지 않죠. 새끼들은 6개월만 지나면 다 자라 독립을 하는데요. 방사할 때는 가족끼리 뒤도 안 돌아보고 각자 뿔뿔이 흩어진다는군요.
2: 저 정말 여우를 네. 태어나서 실제로 본 게 처음이에요. 언제 처음 보셨어요?
0: 저도 여기
2: 오면서

0: 처음 보셨죠?
1: 네, 처음 봤어요.
0: 이야, 정말 동화 속이나 아니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만 볼 수 있었던 여우를, 야, 저 물고 가네 또. 어? 아, 저 먹는 거 봐라. 아, 저 일단 좀 무섭다. 저 생닭을 저렇게 막
1: 끊는 소리 들으면 뼈 씹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그때는. 네. 아, 야생 동물이긴 하구나. 포식자긴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0: 아니, 왜 저렇게 크네. 저거 끊는 거. 아이들이 만약에 배가 부르고 먹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 그 먹이는 어떻게 해놨어요?
2: 땅 속에 숨겨놓더라고요, 보면.
0: 땅 속에?
2: 네.
3: 여우들은요, 남은 먹이를 저장하는 본능이 있답니다. 한참 파서 꼼꼼하게도 숨기네요.
0: 판다. 네. 오, 파서 저기 묻었네.
3: 인간처럼 배고플 때 꺼내 먹는다니 참 신기하죠.
0: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근처의 야생에서도 네. 여우를 만날 수 있어요?
1: 네, 만날 수 있습니다.
0: 쉽게?
2: 쉽게는 아니고 저희도 보기 힘들어요. 근데 야생의 여우는. 아니, 특히 이런 여름에 막 나무 우거져 있고 이럴 때는 거의 보기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0: 아니, 연구원님이 보기 힘든 거를 아니, 야생에서 이렇게 만나기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 그래서 약간 처음에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말씀 못 드렸는데 네. 쉬울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네, 네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네. 힘드실 것 같아요.
0: 아니, 그럼 진작 얘기하시지. 그럼 이렇게... 안 돼, 안 돼. 하여튼, 연구원님 저하고 같이 있어요. 이거 정말, 갑자기 그냥,
3: 응? 그럼 그렇지. 지금까지 분위기 아주 좋았는데 말이에요.
0: 귀여워하겠네.
3: 하지만, 저도 이젠 야생 초보가 아닙니다. 방법을 찾아야죠.
4: 형님. 제가, 야생이 저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0: 아니, 너는 야생에 어울려. 알았어, 이따 봐.
5: 지금 누구랑 통화하신 거예요?
0: 후배요. 이 야생 여우를 만난다는 게 또 야행성 동물을 만난다는 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또 한 군데의 어떤 위치보다는 조금 분산돼서 하면 좀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확률은 더 높지 않을까라고 해서.
3: 사실 우리가 정말 보고 싶은 건 이 산속을 누비는 생생한 야생 여우의 모습이죠.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거친 야생에서 밥은 먹고 다니는지 여우의 흔적을 쫓아보기로 했습니다.
0: 설마 저우는 아니겠죠?
3: 정말 전설의 고향에 나올 법한 풍경이네요.
0: 이 굴이 위에
3: 분명
0: 굴이 지금 이
3: 누군가 살았던 것 같습니다.
0: 떨어져 있는데요. 아, 옆을 볼 수가 없네.
3: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마치 개미굴처럼 몇 개의 방으로 와. 나눠져 있었죠.
0: 와. 저 밑으로 또 있는데. 지금 이게 그냥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
2: 네.
3: 이 정도면 거의 굴삭기 수준 아닌가요? 오소리나 너구리도 굴을 좋아하지만 크기로 봐선 몸집이 좀 더 큰 녀석의 것 같은데요. 여우의 출산굴은 아니었을까요?
2: 있는 건 같습니다.
3: 가장 먼저 등장한 건 굴파기의 귀재 오소리. 그리고

0: 또 있었습니다.
1: 네. 어, 여기 여우가.
0: 어?
1: 여기 나왔었네요. 방금. 네,
0: 어? 네. 여우가 지나갔네요, 그냥. 네네. 그죠?
1: 네. 최근에도 이쪽에는,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이쪽 근방도 한번 잠복 후보지로.
0: 아, 그러죠.
2: 고려해봐도 되겠죠.
0: 왠지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작진은 약 두 달 반 동안 총 15대의 무인 센서 카메라를 소백산 이곳저곳에 설치했는데요. 이곳에서 아주 놀라운 광경이 포착됐습니다.
2: 보시면은 이쪽에 무덤을 이렇게 판 흔적도 있습니다.
0: 네?
2: 이쪽에.
0: 오! 이게?
1: 네, 그런 것 같은데.
0: 야생동물의 배설물도 보이는데요. 이 기이한 행동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3: 왔다.
1: 너구리 같은
0: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건 여우처럼 야행성인 너구리.
2: 고라니. 네. 지금 보면 시간이 6시.
1: 네. 오전 6시.
2: 막 해 떠서.
0: 아.
2: 약간 붉은 기운이 있을 때. 예쁘게 찍혔네요. 노루 같은데. 뿔 있는 거 보니까.
0: 이곳이 야생동물들의 핫플레이스인가 보네요.
1: 여우 같은데.
0: 실제 무덤가에 여우가 찍힌 건 매우 이례적인 일. 날마다 이곳에 나타나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2: 이렇게 해 쬐는 걸 되게 좋아해요.
0: 아, 햇살 받는 거?
2: 네, 근데 저희 나라 무덤이 또
0: 네.
2: 볕 좋고 경관이 좋은 데 많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예전부터 뭐 여우가 무덤을 파서 간을 빼먹는다.
0: 그래서
2: 그런 얘기들이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0: 그래서 늘 전설의 네. 고향의 주인공이었구나.
2: 네.
0: 온갖 오해들이 여우를 꼬리가 아홉 달린 궁여우로 만들었네요. 아주 여유로운데요? 응? 하는 행동이?
1: 네, 보통 이렇게 암컷들이 수컷한테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0: 암컷이 수컷한테 애교를 네. 부린다. 저는 제가 애교를 부립니다.
2: 저도 제가 애교를 부립니다.
0: 아, 그러세요?
2: 그렇게 안 보이지만.
0: 아, 그렇게 보입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연구원님은요?
1: 저는, 네, 약간 표현을 못하는 쪽이라서.
0: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1: 네,
0: 네 표현 못하시는 것 같군요.
1: 표현을 못해서 벌써 빨개지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0: 진짜 이 여우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듣고 하니까
1: 네.
0: 저의 이 여우에 대한 이 생각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아 여우가 좀 두렵고 겁나고 뭐 물진 않아요. 네. 뭐
1: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 여우 그 로드킬 주위 안에 표지판을 달아놨잖아요.
0: 네네네.
1: 근데 그걸 보시고 여우 나오는 거 아니냐 너무 무섭다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도 계세요.
0: 사실 저도 그래요. 처음에.
1: 네.
0: 왠지 무서운 동물.
1: 네, 네.
0: 그거를 가신다 그래서.
1: 네.
0: 아니, 그걸 어떻게 찍냐고. 그 무서운 동물, 물진 않습니까.
1: 네.
0: 이런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너무 귀여워. 너무 예쁘고.
1: 아직, 많은 것.
0: 이제 오해를 풀었습니다. 제작진이 설치한 카메라 중에서 여우가 가장 많이 관찰됐던 곳입니다. 주로 해질녘과 이른 새벽에 활동량이 많았는데요. 보란 듯이 힘까지 주고 가네요. 영역 표시 한번 묵직합니다. 방사한 여우의 목덜미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달려있는데요.

0: 것은요.
1: 보기 힘든 만큼 평소보다 더 철저하게 잠복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이 될 수 있을까요?
2: 안녕하세요.
3: 아, 그래. 아, 진짜. 야, 고맙다. 어우.
2: 야. 갑작스럽게 이렇게.
3: 아, 그래. 야, 좀 우선 좀 앉아. 야. 진짜.
1: 제 전화 한 통에 달려와 준 후배 이진성 씨입니다.
3: 최고다.
2: 저님.
1: 청담동 호루라기 시절은 전설로 남아있죠.
3: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새고다.
2: 저님, 일단 면바지에 뭐 추리닝으로 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 돌려서 지금 다 이렇게 하고 온 거예요.
1: 오늘은 두 팀으로 나누어 잠복에 들어갑니다.
4: 오실 것 같아요. 죄송한데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저기 빨리 잠복을 하러 가셔야 돼요.
2: 아니, 오자마자요?
3: 아.
2: 아니, 벌써 헤어지는 거예요?
4: 진짜 그래. 어. 해보니까
3: 네. 어. 그렇게 하시죠.
2: 이따가 네. 봐요.
3: 아. 그래.
2: 되게 예민하다 그래서. 아. 아주 조용히.
3: 그럼, 그럼.
4: 빨리 가실게요.
2: 네, 다녀오겠습니다.
1: 인사는 짧게, 잠복은 길게, 길게. 해질녘은 여우를 볼 수 있는 골든타임. 여우가 훈련장에서 늘 먹던 생닭과 과일을 묻습니다. 고향의 음식으로 여우를 불러 생태를 관찰하려고요.
2: 아니, 수정이 형 여기 매일 있어요?
1: 제가 저 느낌 알거든요.
2: 와, 이거 여우 보기 전에 내가 죽겠는데?
5: 배가 엄청...
1: 미안하다, 진성아.
6: 트라이 먼저 줄.
7: 연구원님은 네. 텐트 설치 해보셨어요?
2: 아직 안 해봤어요.
5: 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차에서 안테나 이제 수신음 들으면서 있기 때문에 텐트에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 처음이에요.
1: 드디어 잠복이 시작됐습니다. 진성 씨는 아까 여우가 나타났던 굴 주변에 위장막을 쳤죠. 저와는 무려 5km나 떨어진 곳입니다.
6: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관리, 몸매 관리하시는 비법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8: 네.
6: 그런 거, 식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8: 근데 뭐든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래서는 할 수는 없어요. 좀 절제가 필요하죠.
6: 저희 아내가 좀 배워보라고 쌀 같은 걸 안 먹잖아요.
1: 탄수화물 섭취에 대한 심층 토론이 이어지던 그때
3: 고양이
1: 오늘 잠복 여기서 끝나는 줄 알고 순간 설렜습니다.
3: 고양이야, 안 돼. 너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럴 수 없어. 여우 것도 좀 남겨놔야 된다.
6: 최근에 고양이들이 부드러우면 많이 오더라고. 그쪽 텐트에는 좀 반응이 있을까요?
8: 거기도 없을 것 같아.
6: 진성아,
8: 다리 저려 죽겠습니다.
6: 야,
8: 다리도 못 뻗어요.
6: 기력이 없습니다.
8: 하, 진짜 여기 다리 뻗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면 우리 넷이 되게 친해질 것 같습니다. 제가 형사가 된 것 같아요. 범인 기다리고 잠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여우 보면 바로 전화드릴게요. 예, 형님.
1: 예, 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이 평소보다 어깨가 한 10배쯤? 아니, 100배쯤 무거웠어요. 이 야생여우는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아, 이거 안 나타나면

0: 어쩌지?
1: 한 시간 반쯤 지나니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2: 지금까지 했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집에 가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쉽게 오면 또 여우가 아니죠.
3: 지금 해질 무렵 이런 시간대에 왠지 좀 배도 고플 것 같고 네. 그런데
1: 우리만 배고팠나요?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잠시 영상을 보기로 했습니다.
3: 여우가 네. 쫓아와서 사랑을 나누는 그죠?
1: 여우는 겨울에 짝짓기를 합니다. 특정한 시기에 번식하는 계절형 번식동물이죠.
2: 보통 그 교미를 하는 시기가 언제죠?
4: 11월 달부터 길게는 2월까지.
3: 2월까지. 네. 이 아이들은 말하자면 일부일처제 뭐 이런 식.
4: 그 해에는 이제 일부일처인데 네. 다음 해가 되면 다른 장을 또 찾아가요.
3: 아,
4: 네.
3: 다른 장을 또 찾고 네. 다음에는
4: 네. 아.
1: 특이한 행동이 관찰됐는데요. 수컷과 암컷이 교미 후 짧게는 몇 분에서 길게는 한 시간까지 저렇게 한 몸처럼 붙어 있는다고 합니다. 수정 가능성을 높인다네요.
3: 지금 출산하려고 하나?
2: 네.
1: 짝짓기가 이루어진 후 어미는 총 50일의 임신기간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봄은 여우에게 출산의 계절이죠.
3: 야, 이 여우도 저 새끼를 낳는 과정이 그냥 뭐 쉽게 이렇게 새끼가 쑥 나오고 네. 이런 게 아니네요. 네.
1: 그 고통이 여기까지 전해지는 듯한데요.
3: 나왔다. 나와 있나? 나왔어요?
2: 검은.
3: 났습니다.
1: 갓 태어난 새끼의 무게는 불과 100g.
3: 아, 색깔, 입에 물었다. 아이고, 아이고.
1: 재빨리 안전한 굴로 피신시킵니다.
2: 굴.
3: 아, 그래서 굴로 가지고 들어가는 새끼를.
2: 보통 몇 마리 정도 출산나요?
4: 평균 3마리이고, 최대 7마리까지.
1: 굴 속에 살던 아기 여우는 생후 20일쯤 이렇게 바깥 세상으로 나오는데요. 어찌나 빨리 크는지 8월이면 어엿한 성체가 됩니다. 넌 좀 더 커야겠다. 센서 카메라에 포착된 신기한 장면.
3: 여우가? 아니, 여우가 먹이 때문에 고라니를 쫓는 거야.
2: 네.
3: 아니, 여우가 고라니를 먹어요?
2: 네, 제 집안에 실제로 사냥하는 것도 본 적이 있고. 작은 동물들, 멧돼지 새끼라고.

0: 여우는 하루에 쥐를 6마리 이상 먹는다네요. 고라니나 멧돼지 새끼도 사냥한다니 중간 포식자 역할을 하는 여우가 이 땅에 많아지면 자연이 생태계 개체수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죠. 여기도 온몸이 쑤시는 건 마찬가지군요. 잠복 2시간째. 진성아, 그런다고 오지도 않는 여우가 보이겠니?
1: 이렇게 바람에 낙엽만 흔들려도 여우 같아, 지금.

0: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림자. 흡사 영화 라이온킹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만나고 싶던 야생의 붉은 여우입니다. 경계도 잠시, 이번엔 조금 더 과감하게 먹이 위치를 탐색합니다. 여우는 청각과 후각이 매우 예민합니다. 어쩌면 아까부터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건 아니었을까요? 진성이 연구원님, 피디님 아주 신났네요. 에이.
1: 텐트 줘볼까요?
0: 저는 눈이 빠지는 줄 알았는데요.
2: 계속 큰일 났습니다. 와. 진짜. 그쪽에 오다 왔다.
1: 진짜요?
3: 어쨌든 야,
1: 네.
3: 여우를 봤으니 정말 좀 대단하다.
1: 와, 장난 아니에요.
3: 와,
1: 막 다리 저리고 허리 아프고 막 몸 결리고 이런 거 싹 없어졌어요.
3: 그치?
1: 네.
3: 좀, 아, 좀 기분이 그렇네. 알았어, 끊어.
0: 이건 제 프로그램이거든요. 진성 씨는 그냥 저를 도와주러 온 거고요. 아니 근데 여우를 나보다 먼저 봤다? 잠깐만요. 이게 아이 이게 뭐라고 굉장히 아니 은근히 경쟁이 되더라고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가 않더라고요.
4: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1: 여우하고는 대화가 안 돼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를 사람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아, 얘네들 좀 나오라고 어떻게 좀 해보시고.
0: 몇 시간을 이러고 있으니 온몸에서 신호가 옵니다. 연구원님, 아무리 그래도 참... 그런데 그때 어디요? 어, 여우 어디 있어요?
1: 연구원님 이제 슬슬 어깨 어깨 보이기 시작하네요. 여우 영어인 것 같습니다. 네.
5: 너구리 no,

0: 오소리 고라니라도 한 번씩.
1: 이 팀은 보고도 또 보겠다고 사람 욕심이 끝도 없네요. 설마. 진짜네요. 저희 쪽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여우가 여기 또 나타났습니다. 예상대로 아까 먹이를 가져갔던 그 여우. 여전히 경계를 늦추진 않지만 얼굴 한번 원없이 보여주고 가네요. 아, 진성아, 이제 하산해라.
2: 와, 난 이걸로 다 됐다.
1: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번엔 또 다른 여우가 눈도장 한번 찍어주고 가네요. 3대 0이라니 처참한 스코어입니다.
2: 형님, 어, 진짜 너 지금 뭐 전화, 형 전화도 안 받니 이제는?
3: 아니 형님, 형님 전화가 이게 제 뭐지? 진동으로 해놨는데 그 진 한 부분 더 보려고 그 진동도 무음으로 바꿔놨어요.
0: 여기 옆에 연구원님은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3: 형님 기분이 한 지하 10층 정도 내려가 계신 것 같은데요.
0: 지하 10층 아니야. 지하 20층에 내려가 있어. 아 정말 이쪽에 올 여우가 그쪽으로 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
3: 형님 뭐가 화가 잔뜩 나신 것 같은데.
0: 알았어, 끊어.
2: 알겠습니다, 이제.
3: 형님. 형님.
0: 왜? 왜? 말해.
3: 놓치셨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열심히 좀 보고 계세요.
0: 아, 끊어. 확 끊어.
1: 이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잠복은 벌써 3시간 반째. 이제 할 말도 떨어졌습니다.
0: 아, 낙엽 움직이는 게 여운 줄 알았네. 우리가 우리끼리 작전으로 말이라도 이제 정리하자고 가자고. 네. 아, 이러면서 분위기를 하다 보면 네. 얘가 나타날지도. 괜히
4: 그럴 때 어떤
0: 아 그죠. 아 제가 우리의 기분을 안 맞춰줄래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일어납시다. 아.
1: 우리 간다. 아, 진짜야 진짜 간다니까.
0: 낙엽 하나 움직이지도. 와 진짜 어 너무한다.
4: 간절한 마음으로 조명이라도 한번 꺼볼까요?
0: 조명이요?
4: 네. 할 수 있는.
0: 할 수 있는 행동들은 다 해보면서. 오.
1: 이런다고 여우가 올까요? 오. 아. 야. 모두가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아, 제 연기가 통했던 걸까요?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0: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어, 먹이 찾는다. 먹이 찾. 어, 본다 본다 카메라 본다. 네네. 어, 찾는다.
1: 제 두 눈으로 똑똑히 한반도 붉은 여우의 존재를 확인하는 순간이었죠.

저장은 여우의 중요한 생존 전략. 자신만이 아는 어딘가에 먹이를 은닉했을 여우는 다시 한번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발과 코를 이용해 야무지게 땅을 파는 녀석.

0: 욕심도 많습니다. 입이 꽉 찼는데도 아직 미련이 남은 듯했죠. 그리곤 저희를 향해 마치 잘 먹겠다는 듯 눈을 맞추고 여우는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1: 이야, 그래도 극적인 순간에 우리가 지금 여우를 보면서 우리 계획대로 그 먹이를 물고기가 다 간 거예요. 거기는
2: 네.
1: 거기 먹이는 다 가지고 간 거예요.
2: 네. 네 덩이, 다섯 덩이.
1: 그렇죠. 짐승한테 큰 소리 칠 수 있게 된다. 이야, 대단하시네.
3: 이런 몇 번 까맣다 떴습니다. 이게 진짜
0: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루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공포 영화인 줄 알았습니다.
4: 깜짝 놀랐잖아. 귀신인 줄 알았어.
5: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형님.
6: 알았어.
5: 예.
4: 고생하셨다. 너 완전 야생 체질이다.
5: 예?
4: 체질이야.
5: 전 형님, 피로가 싹 가셨어요. 와, 진짜 제대로 보여요. 딱 제대로.
4: 아니, 우리의 네. 여우는 네. 머문 시간이 네. 우에서부터 내려와서 한참을 두리번 하고 있다가 네. 또 밑으로 내려왔다 올라갔다가 계속 우리 시야에.
5: 아, 진짜요?
4: 어.
7: 말씀드리면 저희 거는 일단 질이 다릅니다.
8: 그래도 저희는 세 번이나 봤잖아요.
4: 세 번 그렇게 잠깐 본 거 하고 이 한 앵글 속에 그 여우의 활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쨌든 수고 많았다.
5: 아 형님 부셨다니까.
4: 그래
5: 아닌데.
4: 영원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오늘 진짜 반응 드릴게요. 애쓰셨어요 영원님.
5: 고생했습니다.
0: 지금 이 기분이라면 달밤에 체조도 가뿐할 것 같습니다.
9: 예전에 우리는 여우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전설 속 이야기가 아닌 불과 50여 년 전의 일이죠. 인간 때문에 사라졌던 여우는 또다시 인간에 의해 야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여우의 전설이 되살아날 수 있을까요?
0: 올해만 지금까지 야생으로 첫 걸음을 내디딘 여우는 모두 30마리. 하지만 야생에서 여우가 살아남을 확률은 60%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올무와 창에 농약과 로드킬, 서식지 파괴에 이르기까지 여우를 위협하는 것들이 도처에 널려 있죠.
10: 네.
0: 많은 사람들의 노력 끝에 여우는 지금 야생을 누비고 있습니다. 숱한 이야기를 남겼던 그 미지의 동물, 여러분도 혹시 만나고 싶으신가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0: 붉은 여우의 전설을 다시 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1: 사람과 가까운 새였지만 바로 그 때문에 멸종위기에 몰렸습니다.

0: 지금 이렇게 기억이 어? 또 달라고 그러는 거야? 어?
1: 잠깐만요.
2: 아, 한번 해보시죠.
1: 아니요.

0: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자전거.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0: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1: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책 읽어라.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애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0: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1: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0: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0: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1: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0: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1: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0: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1: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있고 흥미로운 직업.
0: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1: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0: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1: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1: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2: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동아리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9번은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스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SK 써니에서 리더십을 연구하고 리더십 진단과 개발 업무를 하는 임창현입니다. 기업의 주요 관심사는 언제나 변화와 혁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누가 주도하고 있을까요? 과거에는 경험과 전문성이 높은 리더가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과거 질서가 작동되지 않으면서 혁신의 주체도 오히려 구성원으로 그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어느 때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의욕적인 참여가 중요해졌는데요. 이를 위해서 리더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로벌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에서는 매년 전 세계 직장인이 얼마나 일과 조직에 몰입하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갤럽 보고자료에서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째, 측정을 시작한 2009년 이후에 직장인의 몰입도는 지속해서 향상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9년 전 세계 직장인의 평균 몰입도는 12%에 불과했는데 2022년에는 약 23% 수준까지 향상된 결과를 보여줍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직장인의 몰입도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자료에 따르면 구성원 중 70%가 넘는 인원이 일에 몰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경우는 더 심각한데요. 한국 직장인의 몰입도는 12% 수준으로 10명 중 9명은 일에 몰입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러한 구성원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핵심이 바로 단위 조직의 리더라는 겁니다. 갤럽 연구에 따르면 리더는 구성원 몰입에 약 70% 정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갤럽 연구 결과는 구성원이 일터에서 충분히 몰입할 수 있도록 리더가 환경을 디자인하는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조직은 과거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하지 않던 사업이 증가하면서 경력사원의 비중이 더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일하는 맥락에서 각 세대 간에도 지향하는 가치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리더들이 구성원의 마음을 얻고 이들을 몰입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시아드 경영대학의 만프레드 교수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세상을 바라보는 매우 구체적인 자기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추구하고 만족해하는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만프레드 교수는 무엇이 구성원에게 동기부여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원이 지닌 가치체계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터에서 이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동기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구성원마다 각자의 핵심 동기 요인은 모두 다를 수 있는데 그것이 조직 내에서 건강한 방식으로 발인될 수 있을 때 구성원들은 자발적이고 의욕적으로 몰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구성원들이 지닌 가치는 얼마나 다양할까요? 2022년 국내 직장인 34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는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떤 구성원은 성취를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구성원은 자유를 더 선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전혀 뒷받침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회사에서 몰입하기보다 자신의 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각자의 일터는 자신의 추구 가치가 얼마나 충족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느낄까요? 앞서 조사에 참여한 구성원에 따르면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일터에서 구현되고 있다고 응답한 구성원은 약 2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즉 많은 구성원은 지금 일하는 환경에서 자신의 추구 가치를 발휘하기에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고 자신의 리더가 이런 측면에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구성원의 추구 가치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리더는 먼저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언제 리더로서 더 일에 몰입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구성원이 언제 왜 몰입하고 또 몰입이 되지 않은지 그 맥락과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각 구성원의 추구 가치가 무엇인지 민감하게 센싱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구성원과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원온원 미팅이라는 것은 구성원과 리더가 1대1로 만나서 일과 성장과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와 이런 것들을 아주 개별적이고 아주 친밀하게 말할 수 있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리더는 원온원 미팅을 통해서 구성원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느끼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구성원의 관심사를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더는 구성원이 지향하는 가치점들을 이해하고 그거에 맞는 방식으로 과제를 부여하거나 일터 환경을 조금 더 우호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기업을 이끄는 운영 시스템이 곧 대화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기업을 새롭게 혁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더의 언어 수준, 즉 대화의 질을 혁신하는 겁니다. 대화가 갖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늘상 일상적으로 평생 하는 것이 대화이지만 결코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리더는 대화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성원 몰입과 관련돼서 요즘 많은 리더들의 고민을 물어보면 고연차 구성원의 몰입을 이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최근 많은 기업의 조직 구조상 MZ세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MZ세대는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들이 이미 조직의 리더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와 동시에 또 다른 측면은 50대 이상의 고령 인력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50대 이상의 고령 인력 중에는 과거에 팀장과 같은 직책자 역할을 하다가 다시 팀원으로 복귀해서 일하는 구성원들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직이 없는 고연차 구성원들의 경우 가장 힘들어하는 점은 조직 내에서 존재감과 자존감의 상실입니다. 비록 승진하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 이 일을 오래 했고 실무자로서 잘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서 일하면서 쌓은 네트워크도 있고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도 해결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 상당수는 부끄럽지 않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이 어린 리더나 후배 구성원들도 자신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고연차 구성원으로 일하는 당사자도 이들을 이끌며 성과를 주도해야 하는 리더도 모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 역시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로서 이들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지혜롭게 접근해야 하는데요. 첫째, 이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존중하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서 자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연차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이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어야 하고 그리고 리더로서 조직 차원에서도 기대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이를 통해 작은 성공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결과를 조직 차원에서도 인정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승진이 아니더라도 일에서 보람과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공 경험을 다시 축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조직 차원에서 고연차 구성원이 부끄럽지 않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와 리추얼도 필요합니다. 고연차가 되었음에도 리더로 보임하지 못하면 무능력자로 또는 조직에서 잉여 인력으로 취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조직 구조에서는 일을 잘해서 인정받아 리더가 된 사람 중에는

반드시 일부는 팀원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리더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임원이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리더 역할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 역할 후에 팀원으로 복귀한 구성원에게는 그동안의 리더 역할을 수행한 것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리더의 보임을 축하하듯이 이들의 역할의 복귀를 환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일상 용어 중에는 무의식 중에 사용하는 말 중에 바꿔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팀장, 조직 해임, 리더에서 내려오다 이런 말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리더를 위축시키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는데 방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의 로버트 켈리 교수는 지금 몰입하고 있지 못하는 저성과자 구성원들도 사실은 처음부터 저성과자는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도 처음에는 매우 적극적이고 자기 생각에 따라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일하는 과정에서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 냉소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기대만큼의 몰입과 기여도가 부족하다면 다시 몰입하고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고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처음부터 저성과자는 없다로 하겠습니다.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은 그린피크 파트너스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와 함께 기업 경영에서 오랜 성공을 경험했던 리더들을 만나면서 리더십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냈습니다. 그 많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셀프 어웨어니스,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경영 환경은 불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고 방향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적과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리더는 느닷없이 갑자기 리더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성장 조직의 경우에 리더의 보임이 더 빨라지기도 합니다. 스스로 리더로서의 역할에 대한 충분한 생각과 고민할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리더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많은 경우에 조직 내 고위 직책으로 올라갈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넓어지고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도 더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생각보다 많은 리더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커졌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눈은 그만큼 커지지 않고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조직 심리학자인 타샤 유리 박사 연구에 따르면 많은 리더가 자기 인식에 대한 착각과 자기 과신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응답자의 약 95%가 스스로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현실은 약 15% 정도만이 자기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말은 약 80%의 리더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잘 모르면서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리더가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자신의 역할을 스스로 디자인하고 리더의 일을 만들어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로서 자기 정체성

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고 리더로서의 역할 정체성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담당하는 업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리더가 되고자 하는가? 리더로서 나는 어떤 고유성과 강점을 가지고 있고 현재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과 함께 스스로 답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미래 리더십을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인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학습 민첩성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어떤 리더 역할의 자리가 생기면 대부분 내부 구성원 중에 가장 적합한 멤버를 선발해서 보임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기업 중에는 리더 포스트가 생길 때 내부 후보도 추천하지만 조직 밖에서도 후보군을 찾아 그 역할을 견주어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리더 역할에 적합한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미래 리더로서 성공 가능성을 진단해서 최선의 후보군을 발굴하고 많은 성공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중반을 넘어가면서 무언가 다른 시그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추천한 리더들이 기업에서 실패하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대와 달리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큰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생존율도 급격히 낮아진 겁니다. 이는 무언가 미래 리더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 지표가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들은 과거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면서 새롭게 달라진 지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산업 분야에서의 성공 경험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과거 성공 경험이 새로운 미래에서도 또 다른 성공 기회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실증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아도 리더의 경험이 축적되고 커질수록 성과는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성과가 증가하지 않고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어떤 리더는 지속해서 새로운 성장과 성과를 만들어내는 반면에 기대의 성과에 미치지 못하고 급격한 하락을 맞이하는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리더들의 경험과 역량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이두 리더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는 경험의 덫을 피할 수 있는 호기심과 질문에 있었습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한 제안과 의견을 제시하면 리더들은 경험적으로 또 직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대체로 리더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속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리더들의 경우에 그 10가지 의견 중에 새로운 것이 한두 가지라도 있다면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갖고 질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또한 학습 민첩성이 뛰어난 리더들은 스스로 피드백을 요구하고 그 과정을 학습의 기회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활용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정답이 없는 불확실한 미래는 지속해서 새로운 호기심과 관심을 갖고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의도적인 노력과 실천이 미래 리더로서의 성장과 성공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미래 리더십으로 강조되고 있는 첫 번째 요소는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인식, 두 번째는 학습 민첩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뭘까요? 미래 리더십으로 강조되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많은 기업은 딥체인지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 전략적 사고에 대한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략적 사고는 CEO를 비롯한 최고 경영층의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는데요. 중간 리더들은 최고 경영층의 결정을 실행하는 역할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략적 사고는 최고 경영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단위 조직 리더들이 가져야 할 미래의 필수 리더십 역량입니다. 기업은
끊임없이 외부

환경을 접하면서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기도 하고 또 변화를 주도하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기업에서 외부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마주하고 있는 역할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현장에서 기술을 다루고 제품과 서비스를 다루는 구성원, 그리고 그 구성원과 함께 일하는 단위 조직의 리더입니다. 오늘날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애플의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애플의 최고 혁신으로 알려진 것은 아이폰 또는 아이패드인데요. 사실 혁신의 첫 출발점은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아이팟이었습니다. 기존 MP3는 기기를 컴퓨터에 연결해서 음악을 하나하나 다운받아야 했는데요. 아이팟은 좀 다르게 아이튠즈라는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다양한 음악을 자유롭게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튠즈가 초기에는 애플이 개발한 맥 컴퓨터에서만 작동을 하고 대다수 사람들이 사용하는 윈도우 PC에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혁신적인 아이팟이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실무진은 윈도우 PC에도 아이튠즈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애플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는 이 의견에 불같이 화를 내고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이튠즈를 맥 PC에서만 사용하게 되면 아이팟과 동시에 맥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실무진의 전략적 판단은 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PC 시장에서의 경쟁이 아니라 새로운 음악 시장을 창조하는 과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윈도우 PC 아이튠즈가 가능하도록 개방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실무자들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윈도우 PC에도 아이튠즈가 작동될 수 있도록 진화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플의 부활이 되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전략적 사고는 최고 경영측뿐 아니라 단위 조직 리더에게도 매우 중요한 리더십 역량입니다. 일상에서 고객의 변화를 센싱하고 새로운 가치와 아이디어를 구현하며 현실화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최고 경영층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실행을 이끄는 과정은 단위 조직의 리더가 가장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변화의 시대에 리더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리더들은 새로운 리더십을 장착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정체성에 기반한 자기인식, 학습미접성, 전략적 사고, 이 요소들이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과 맥락이 달라지면서 리더십 요소들이 갖는 의미도 시대에 맞추어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리더십의 변화를 민감하게 센싱해야 하고요.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리더십을 어떻게 진단하고 개발하고 육성할 것인지 다방면에 대한 지원 방안을 빠르게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미래 리더십의 변화를 민감하게 센싱하라고 하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제가 온 곳은 어디일까요? 네, 화실인데요. 제가 화실로 출동했다는 건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 바로 화실과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거겠죠?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시죠.
1: 나는 그림 그리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자전거 타고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걸 것도 좋아합니다.

0: 있습니다. 저는 작가 신희철입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저는 신희철 작가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 기철군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1: 그리고, 네, 어머님도 나와주셨네요. 아, 네,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기철이 엄마 이호숙입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네, 기철군. 아까 본인이 작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이 그림들이 기철군이 직접 그리신 건가요?
3: 선생님이 지시로 그린 거고, 책에는 제 취향대로 그렸어요. 상상하고 싶은 것들을 그려서 넣었어요.
1: 어, 그럼 혹시, 그러면 하루에 보통 기철군이 그림을 얼마나 그리나요?
3: 5시간 정도?
1: 하루에 5시간이나 그림을 그려요?
3: 네, 예전에는.
1: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됐나요?
2: 고등학교는 특수학교를 나왔지만 초등학교는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일반 학교 교실 안에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고 수업 시간에 매일 하는 것이 이제 노트나 스케치북에 네. 매일매일 그림 그리는 거.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서 교실 안에서 열심히 그렸던 것이 그림이고 그 그림들이 모여서 오늘과 같은 그림을 또 그릴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1: 지금 이렇게 작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최근에 전시회도 네. 열었었다면서요?
2: 네, 네.
1: 기철군,
3: 네,
1: 전시회도 진짜 열었었나요?
3: 네, 아주 끝내지게 열었죠. 첫 번째가 이게 첫 번째로 열린 네. 전시회였고 두 번째는 아주 기다란고 제가 예. 학교에서 만들었던 그림들을 넣어준 그림이 있었어요.
1: 아, 기철군, 그러면 전시회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림이 있어요?
3: 네, 제가 만든 그림이 섞여져 있는 게 제일 기분 좋았는데 전 이걸 아주 멋있게 그리고 싶어서 이걸 그렸는데 이걸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1: 아, 이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3: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 즉 고구려가 아주 강력했던 모습을 여기에 담아내고 싶었어요.
1: 오, 저기 안에 이렇게 다 병사들인가 봐요.
3: 네.
1: 직접 한 명 한 명이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네요.
2: 오. 나름 핸드폰으로 검색해서 네. 많이 고증도 하고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예.
1: 어, 제가 듣기로는 기철군 그림이 팔리기도 했다고 들었는데.
3: 네, 두 번 정도는.
1: 와, 진짜요?
2: 네. 그림이 팔렸을 때 아이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좋아해? 라고 물었더니 아이 대답이 떳떳하잖아요. 라고 얘기해서 제가 깜짝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로서 인정받았다라고 생각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었나 봐요.
1: 네. 와,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제가 규철군에게 규철군이 아끼는 가장 최애 물건을 여기에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요. 규철군, 지금 이게 최애 물건인가요? 저 직접 네. 한번 소개해 주실래요?
3: 제가 처음으로 상상한 거 여기에 넣어둔 그림이니까요.
1: 오, 스케치북이네요? 자세히 보면요. 굉장히 정교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이 엄청 많다는 거잖아요.
2: 네.
1: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림을 계속 규철군이 그리게 된 건가요?
2: 고학년이 될수록 따라가기 힘든 그 수업과 그리고 또래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주로 수업 시간에 그림을 참 많이 그렸고요. 또 무한 반복해서 그런 캐릭터들을 정교하게 그려가면서 점점 더 디테일하게 그려지게 된 것 같아요.
1: 그러면 우리 규철군은 어렸을 때는 좀 어떤 아이였나요?
2: 규철이는 발달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언어도 안 되는 아이였고요. 그리고 제일 안 됐던 거는 소통하는 게 가장 안 됐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2: 네. 지금은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말이 안 되다 보니까 뭐든지 행동이 먼저 나왔고 때가 많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순간 다듬어지고 이제, 예, 많이 좀 변화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서 많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자기의 네. 그림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참 감사하고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네, 그리고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철군이 많이 성장하고 네. 발전한 모습 자체가

0: 너무나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그림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배운 건가요?
1: 아니요, 그건 전제 핸드폰을 보고 그 거기 있는 선들을 찾아내서 여기에 넣어본 거고, 지금 그 선들을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
2: 네, 귀철이는 그림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은 없고요. 처음에는 주로 모방을 해서 그대로 그려보는 그림들을 그리다가 요즘에 이거는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0: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2: 지금은 이렇게 자기만의 구상을 해서 그리고 있고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랑과 로봇의 공존을 표현했는데, 귀철이 같은 경우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같이 나눌 수 있는 세상을 많이 표현하고 싶고 그리고
1: 이거
2: 있습니다.
1: 참고로
2: 네.
1: 두 개뿐만 아니라 이 정도도 있어요.
2: 누구?
1: 이 정도.
2: 아, 이 종족? 다른, 로봇 안에서도 서로 다른 종족들이
0: 아,
2: 같이 모여서
0: 종족이요?
2: 먹고 마시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1: 이렇게 나.
2: 네.
0: 아, 이게 자세히 보면
2: 네.
0: 굉장히 캐릭터가 묘사가 되게 잘돼 있네요. 지금 로봇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귀철군의 그림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 이 귀철군만의 특별한 좀 화풍이 생긴 것 같아요.
2: 네, 점점 그런 자기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게 저도 느껴지고 있고요. 귀철이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더 많이 열심히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뭐 환경과 자연과 또 사람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표현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2: 정이 많고요.
0: 네.
2: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많이 꿈꾸고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들은 사회적 약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와 자신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보호받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많이 바라는 것 같아요.
1: 그런 건 바란 적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짝게 먹는 게 모습이 좋아서 그려봤어요.
0: 그림을 통해서 우리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회를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그런 사회를 꿈꾸면서 한번 그런 의미에서 형이랑 화이팅 한번 할까요?
1: 네, 한번
0: 하이파이브.
1: 해보죠.
0: 오케이.
3: 귀철군에게 스케치북은 그림 그리는 즐거움을 알게 해준 최애 물건입니다. 귀철군, 앞으로도 스케치북에 자신만의 상상의 세계를 마음껏 펼쳐나가길 바랍니다.
0: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귀철군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두 번째 최애 물건을 한번 알아볼까요?
1: 네, 이 안에 있어요.
0: 그럼 직접 공개해 주세요. 휴대전화네요?
1: 네.
0: 아, 저도 물론 휴대전화 좋아합니다만, 우리 휘철구는 왜 휴대전화가 최애 물건이에요?
1: 그래야 이 안에 제 자료가 이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2: 귀철아, 산책 가자.
1: 네, 엄마, 갈게요. 저는 산책을 좋아해요.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산책을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그 그림에 그려요.
0: 희철군, 그러면 이렇게 산책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1: 네.
0: 사진을 찍은 걸 바탕으로 그 영감을 얻어서 그림으로 직접 그리는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것이 딱 떠올릴 때만.
0: 혹시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
1: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0: 구름.
1: 꼭 독수리 모양 같지 않아요? 딱 크게 보면 이건 꼭 날개 같지 않아요?
0: 그래요. 지금 감명 깊었던 게, 지금 주철군이 그냥, 저는 되게 단순히, 구름 사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름을 보면서 이 독수리 날개 같다고 하고, 또,
2: 찾아내죠. 그러니까 그냥 구름이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구름 속에 저 속에 뭐가 숨어 있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0: 주철군.
1: 네?
0: 당신은 천재입니까?
1: 그냥 뭘 아니 그러니까 그냥 천재일 수도 있지만 전 한번 본.

0: 눈은 예술적 감각이 느껴지면 찍어요. 오.
1: 규철군, 아까 산책하면서 그 사진 찍은 거 가지고 용을 막 그리던데 혹시 보여줄 수 있어요?
0: 바로 여기서 영감 얻은 거예요.
1: 어, 이건 나무인데?
0: 네, 근데 이게 모습이 꼭 뭔가 구부러져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와.

0: 진짜 너무나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 기철군, 이런 생각이 어떻게 드는 거예요?
1: 그냥 본능적으로.
0: 본능적으로? 왜 형은 본능적으로 이런 생각이 안 들지?
1: 상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0: 그러면 우리 규철군한테 이 휴대전화란 무엇인가요?
1: 그냥 저한테는 자유롭고, 그리고 저한테 즐거움을 주고, 음악도 듣고, 여러 가지 자료를 들으며, 그러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았어요.
0: 기철군, 이루고 싶은 꿈이 있나요?
1: 생각하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들을 그림에 넣고, 가끔씩 의뢰된 일을 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리고 살다가 혼자가 되지 않도록 바랄 것뿐이에요.
0: 어머님, 또 규철군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으시다고.
2: 규철이가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노력하면서 멈추지 않고 앞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를 다른 또래와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어제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조금이라도 발전되는 모습을 매일매일 만들어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0: 네, 오늘은 자신만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심규철 군, 아니, 심규철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규철 작가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림이어도 좋고, 운동이어도 좋아요. 그게 무엇인지 계속 꼭 도전해보세요. 분명 나만의 놀라운 실력이 될 거예요. 제가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수 있다고!
3: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규철군.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이 담긴 작품들을 많이 그려주세요. 위영이 응원합니다.
4: 저는 절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늘 새로운 그림을 그리도록 노력할 거예요. 나만의 속도를 조금씩 천천히. 그걸 보면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0: 둬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연금까지는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이게 뭐야?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형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박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냉기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니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십니까. EBS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는 황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1강으로,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키포인트는요, 보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설 등록의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개설 등록의 요건, 같은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격 사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왜 해야 하고 또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우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

라는 중개사무소는 내가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다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을 합쳐서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등록관청에게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등록을 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등록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면 등록 기준,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 기준도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그 등록 기준을 확보하였다면 우리 그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군구,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7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좀 우리 시험에 빈출되어지는 기간이라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안에 정확히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하고 통지한다라는 것은 등록번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7일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전문 직업인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거를 담보해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담보해 주기 위해서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여야 하는데, 개인인 개공은 우리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공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우리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기업으로 만약에 그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점, 영업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자, 보증 설정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죠? 요거 확인해 보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받아야 그걸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고 게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뭐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물은요, 꼭 등록증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게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증.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카피를 해서 우리 이쪽 사무소, 저쪽 사무소, 몇 개의 사무소에다가 이거를 다 걸어 놓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중 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가 우리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꼭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 내가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를 게시해 놔야 되는데 이걸 보수 요율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증 설정 서류는 요 앞에서 개인, 법인, 분사무소 해서 업무 보증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 우리 의뢰인들에게 이제 소비자죠. 내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물을 게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개업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등록증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다른 등록증입니다. 요거는 시군구,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리 교부하는 게이 등록증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 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면 되는데 이 업무 개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개시해 줘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 통지 받기도 전에 막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유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록은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기 전이니까 이런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적법한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증 없이 업무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이 있는 거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거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록증을 우리 교부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가장 경미한 제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경미한 제재인데요. 요렇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벌 없이 업무를 게시하고 싶으면 이러한 업무 게시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서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업무 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그 가능 시점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업무 개시 요건 중에 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장까지 꼭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할수 있어요. 요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등록을 신청하려면 구청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도시에서는. 네, 그럼 구청에 갈때 인장 같이 가져가서 요때 등록을 하면 한 번에 일처리 할수 있겠죠. 다만 늦어도, 그러니까 인장은 업무를 할때 이제 필요한 어떤 도구니까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록, 어떤 요건 등록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어지고자 하는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뭐요두 가지만 이제 보는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첫째,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 중에 개인인 개공이 없는 요건 중에 자본금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미리 업무를 하기 전에 가지고 시작하는 돈, 이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인의 성격은 꼭 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회사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냐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냥 협동조합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뭐가? 우리 법인인 개공이 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개사법 14조에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겸업업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4조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14조 업무 7가지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4조 업무 이외의 업무는 취급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어느 중개법인이 대부업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법인의 정관에다가 이거를 이제 실어놓고 그걸 이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했다고 한다면 등록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14조 업무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업무만 할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 같으면 본인이 이제 공인중개사면 되겠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면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표 포함 아니면 제외해서 대표 제외한 요런 어떤 그 어떤 저 단어들 한정 아주 잘 걸리는 단어들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 제외한이 맞아요. 포함은 아니고 대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준말이고 임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법인에서는 직급이 혹은 직책이 아주 높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법인의 대표도 결국에 사원 또는 임원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는 빼고 요 요건에서는 대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추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한명 일단 이제 자격서 필요하죠. 그리고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회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사원이 있는 회사 또 임원이 있는 회사 있는데 이건 이제 상법상의 개념이니까 정확히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3명이 더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중에 3명에 한 명꼴은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여기서는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은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받는 거는 전원 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교육은 실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도 우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분사무소는 이제 지점 같은 건데 소위 지점장도 그 지점에서 뭐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사무소로 확보한다라는 거는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소유해도 되고 나는 건물은 없는데 우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어떤 임대차 관계여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그 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결격사유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진 않고요. 키포인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결격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요건, 뭐 자격, 뭐 이런 데에서 약간 모자르는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교사가 될수 없고요.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1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개업 공인 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고용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결격 사유인 사람은 고용인도 될수 없다. 이제 고용인 아시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론이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그 결격 사유에 해당이 원시적으로 됐을 때 우리 볼수 있는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발적 결격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후발적 결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 전제가 나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격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개공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다 보니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청에서 개공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격 사유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 이제 고용인이 되었는데 후발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고용인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인 중에 직급이 높게 올라가는 뭐 어떤 직책을 이제 받게 되는 소위 사원 또는 임원이 고용인과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인,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우리 고용인들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끄집어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개공과 고용인과의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고용인 중에 한 명이 결격 사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 얘를 해소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해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닫힌다. 자,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관청에서 이제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평 직원 중에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직원이 있더라. 너 그러니까 얘 내보내라. 얼마 안에, 두달 안에 해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책이니까, 얘네를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평 직원들이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건 너무 좀 심한 제재라고 보죠. 그래서 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고용인의 결격 사유일 때는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 구별의 실익은 사원 또는 임원을 두달 안에 해소 못해?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말하자면 결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두달 안에 해소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우리 그 개공의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격 사유별 해소 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격 사유가 제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결격 사유는요, 미성년자가 결격 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성년이 되어야 한다. 뭐이 뜻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뭐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우리 민법상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심신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피성년

의견인 일시 좀 상태가 좀안 좋았다가 뭐또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분들을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어르신 중에서 치맥기가 살짝 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피한정 후견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결격에서 해소될 거냐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 받기 전에는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글자 그대로 복권 판결을 받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정 복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복권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 이 실형은 이제 교도소로 갔다는 뜻인데요. 교도소로 갔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 나왔다. 이를 만기 석방이라고 표현하고요. 만기 석방은 추가 3년을 좀 반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 8년간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석방은 뭐 시험에 이렇게 뭐 내거나 그렇진 않지만 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유기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남은 형기에다가 3년 더하고 무기수는 10년이 지나면 집행 종료로 간주하고요. 10년에다가 다시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는 사면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사면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면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37회 우리 본시험에는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을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우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부분을 말하자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 밖으로 나가.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고 보통 줄여서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이 돼도 추가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면은 요거 이제 즉시 복권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일반 사면은 요 앞에 있는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그 어떤 효과 자체를 아예 취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사면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형의 집행유예. 이 실형은 교도소로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는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반성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진건 마찬가지니까 다만 이제 실형하고의 차이점. 요 실형하고의 차이점은 3년을 추가 반성할 필요는 없고요. 2년을 추가 반성하면 되는데, 요 집행유예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제 자격 취소가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축구선수가, 우리 이제 그라운드에서 축구 경기 하다가, 뭐 뒤에서 태클 뭐 이렇게 걸면, 레드카드를 받죠. 너 퇴장 뭐 이러면, 다음 그 경기에서 보통 한세 경기 정도를 출장 정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이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치 이제 퇴장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3년 반성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도 역시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그 기간이구나. 자격 정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 중개사만 받게 되어지는 우리 그 결격 사 행정 처분이고 소속 공인 중개사가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예컨대 3개월의 자격 정지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3개월만 결격 사유이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말하자면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지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취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취소되는 원인이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뭐 아주 많은데 그 아주 많은 등록 취소 원인 중에서 3년을 반성하는 게 사실

0: 무의미한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망했거나, 그러니까 누가 사망한 거냐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거나, 그죠? 이러면 그 주체가 아예 소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망했고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달리 말하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면 언제 다시 재등록을 할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 결격,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뭐 어떤 그 즉석 복권이라든가 뭐 로또 복권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을 해서 1등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고 복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재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그다음 등록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조금 다른데 요는 개공이 받는, 요거는 소공, 요건 개공, 6개월 똑같고요. 자, 10번에 보면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얘네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얘네를. 예, 그래서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지나면 얘네는 해소가 된다. 그리고 11번은 우리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3년간 결격에 해당이 되고, 자, 12번째, 결격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안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두달 안에, 2개월 안에 내보내야 돼.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사 영어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과 1에서 5형식까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문장의 형식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품사를 얘기하면서 명사, 특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어와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어는 말 그대로요. 주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뭐 이, 뭐뭐 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 걔네들이 동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는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을, 뭐뭐를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너를이니까 을이니까 목적어가 되겠고요. 사랑한다. 우리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서술하는 역할이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요.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쓸 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다섯 번째는 여러분 수식어구예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자, 수식어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뭐 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 먼저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수식어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문장의 뼈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 이제 수식어구, 얘는 이제 살과 같은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던데요? 동사까지만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꽉꽉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이 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 두 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 구조에 맞춰서 다섯 가지 구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1형식 볼게요. 가장 짧은 구조가 되겠고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어. 자, 그 다음에 3형식을 보시면, 자,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 포함. 자,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 4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5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형식에서의 보어와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건데, 자, 각각의 형식마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갈게요. 자, 1형식은 가장 짧은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이 나죠. 그래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1형식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됐죠? 그래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 좀 정리해보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그 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같은 뜻입니다. take place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다라는 동사들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해서 왕래 발착 시리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다, 죽다, 달리다, 날아가다, 서두르다, 일하다, engage 하면 참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도 1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일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happen 일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at the corner 하면은 전명구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yesterday도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서 수식 어구 묶이죠? 그래서 제외하면은 주어 동사,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will go 하면은 주어 동사 나왔고요. To the beach 묶이고, with my friends 묶이고, tomorrow가 묶이면 주어 동사로 끝이 났죠. 일형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시간이 날아간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래서 전명구 부사로 묶이면 주어 동사만 남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형식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랑 서로 동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형식은요, 여러분. 자, 완전 자동사가 일형식이었죠? 자, 이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동사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류고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류고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보면 알수 있죠?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우리 비동사류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는 아까 일형식 동사에도 있었고요. 이형식 동사에도 있습니다. 자, 일형식일 때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요. 이형식일 때는 뭐뭐 이다의 의미를 가져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remain, continue 다 어떤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become 동사를 보시면 become, come, run, fall, get, prove, turn, turn out. 자, 이 모든 동사들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 쌤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come 하면은 오다라고 외웠고 run 하면은 달리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되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다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이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되다. 이형식에서 쓰일 때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형식에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감각 동사고요. 자, 말 그대로 감각, 느껴지는 걸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맛이 느껴지다, feel, 감각이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다음 look, appear, seem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보이다, 시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 이형식이고. 자, 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해서 내 자동차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쵸? His overalls and jeans가 주어고 become 이형식입니다. Overnight 부사로 묶이면서 뒤에 명사, 보어로 쓰였죠. 해서 그의 작업복과 청바지는 밤 사이에 성공이 되었다. 자, you look unhappy.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심플하죠? 너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죠? 3, 4, 5형식은 공통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어, 을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됐죠? 자, 이때 목적어라는 타 성분,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있으면 완전하다 해서 완전 타 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Enormous amount of polluting gases까지가 주어예요. 그다음에 entry 타 동사고요. The atmospher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오염가스들이 대기에 들어온다가 되겠고요. I introduce 주어 동사인데 to 힘이 전명구로 묶입니다. 그럼 my teacher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어. 그에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does 하면은 부사입니다. Survival depends on. 자, 여기서 depend on이 하나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A quick rescu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은 빠른 구출에 달려 있다. 자, 우리 삼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문장의 오형식을 정리하면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우리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3, 4, 5형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1, 2형식을 묶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자동사. 3, 4, 5형식은 목적어라는 타성분이 있어야지 완전하다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건요, 아래 애들은 타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란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 어디에가 영어로 to죠. 그쵸? 또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ch to, reach at을 써야 될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ach to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에 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ace 하면은 직면하던데 face at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ace 다음에 목적어. 자, mention도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지만 resemble with 쓰지 않습니다. attend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지만 attend to를 쓰지 않아요. discuss 마찬가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이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marry 다들 알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enter. 아까 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봤을 때 enter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냥 enter 써준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4형식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마음을 줄때 쓰는 동사들, 4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적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쵸? 누구에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어떤 것을 줄 건지 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4형식 give 쓰였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ought을 썼습니다. bought 하면은 사다의 과거형이죠. 해서 사 주었다.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그쵸? He asked. ask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죠? 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형식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3형식과 4형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쵸?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예요.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가?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위에 쓰인 거, 자, 4형식 구조입니다. 아래 쓰인 거는 전치사와 명사가 묶이면서 3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바꿔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누구를 껴준다?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전치사라고 아무 전치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to. 두 번째는 for. 그 다음 세 번째 of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에 따른 동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얘네는 좀 암기를 해주셔야

보고 우리가 뒤로 빠지죠. 근데 가운데 전치사 2를 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로 볼게요. 우리 엄마에게 꽃 몇 송이를 사줬는데 삼형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해서 꽃 몇 송이를 사다 준 거죠. 우리 엄마가 뒤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4를 써줬습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her a question. 그녀에게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질문을 먼저 써주시고 그녀에게가 뒤에 들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동사가 ask죠. 그래서 ask는 전치사 누굴 쓴다? of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 자, 이게 왜 착각하기 쉬운가 봤더니 한국어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introduce 하면은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다. 자연스러우니까 사형식으로 쓸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여러분, 삼형식만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면 이제 선언하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해 주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 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거.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introduced him my teacher.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introduced him,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주다? 맞지 않나요? 자, 근데 introdu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죠. 맞게 고치면 두 개 순서를 바꿔서 전명구로 묶여주시고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줬다.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My teacher explained me the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로 생각했을 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형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설명해 줬습니다. 질문을,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죠. To me, 나에게.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로만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형식 정리했고요. 우리 마지막 대망의 5형식입니다. 자, 5형식 제가 별표 두 개 붙여놨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자, 일단 구조부터가 제일 복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 바꿔 말하면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그 다음 목적격 보어 하도록, 그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당연히 쓸 수 있고요. 자, 보시면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든 주어와 동사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다. 수동은 받을 숫자를 써서 동작을 당하다 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볼 관계들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대부분의 5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뜻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다, persuade 하면은 설득하다. 자, 우리 force가 동사로 쓸 때는 강조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다 라는 뜻이죠. 자, enable 하면은 할 수 있게 하다, 그쵸? urge 하면은 촉구하다, require 하면은 요구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자, 2번부터가 이제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외.
얘네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동사원형을 쓰는 동사에는

동사가 있고요. 우리 사역 동사의 특징,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딱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Have, make, listen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to부 정사와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자, help 딱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help는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요. 준사역 동사. 자, 왜 그러냐면 사역 동사와 공동으로 동사 원형을 목적격 보어로 쓰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동사 get입니다. to부 정사를 쓰는 거고요. 자, 얘도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자, 쌤,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데 왜 준사역 동사인가요? 자, 왜냐면 get은요, 의미가 사역 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to부 정사를 사용하고요. 자, 다섯 번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둘다쓸수 있는 동사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notice. notice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현재 분사 가겠습니다. 우리 ing를 쓰는 오형식 동사들 keep, live, start, find, catch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명사를 쓰는 동사들 call, appoint, elect, choose, mak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져 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쓰는, 자, 목적어도 명사잖아요? 4형식 구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5형식, 아래 거는 4형식.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제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격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봤을 때두 개가 같은 의미,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 5형식이고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면 4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용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live, consider, find, believe, keep. 해서 얘네들 암기해 주시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놓는 어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사는 보어로 쓸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 이제 as 명사 형용사 또는 to be 명사 형용사. 자,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쓰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능동 관계일 때였고요. 자, 수동 관계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수동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할 때고요. 경우의 수딱 하나입니다. 과거 분사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5형식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allow. 자, 5형식 동사 나왔죠? 자, bears가 목적어고, 자, allow는 대부분의 5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have,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사역동사일 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원형, call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 help 나왔네요. 준사역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원형 형태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get으로 쓰여도 맞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저 써,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getting,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I only wanted to have. 사역 동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PP로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 마찬가지 사역 동사 have가 나왔지만요. 내 머리가 자르는 게 아니죠? 잘려지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cut.
자,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의미상 PP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형식의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게시랑 헬프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세 가지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각각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의 오 형식이에요.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강사 이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EBS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강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 강의하는 황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1강으로, 우리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의 키포인트는요, 보시는 대로 세 가지가 있는데, 개설 등록의 절차를 좀 알아봐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개설 등록의 요건, 같은 말로 등록 기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 자격 시험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결격 사유, 이 부분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왜 해야 하고 또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우리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중개업을 적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중개사무소는 내가 이제 그 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두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위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서울 사는 사람인데 부산에다가 사무소를 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이들을 합쳐서 등록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등록관청에게 등록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이거 하지 않으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제 등록의 절차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등록을 해야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합법적으로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면, 등록 기준, 같은 말로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가 이제 등록 기준 또 갖고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역시 등록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다음으로 이제 그 등록 기준을 확보하였다면, 우리 그 사무소를 두려는 시군구에 가서 뭐를 해야 되냐면 등록을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군구, 달리 말하면 등록관청은 7일 이내에, 7일이라고 하는 요 기간이 좀 우리 시험에 빈출되어지는 기간이라서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일 안에 정확히는 등록을 하고 그리고 통지를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등록하고 통지한다라는 것은 등록번호를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등록 신청하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등록번호를 알게 되는 그 시점이 7일이 되는 거고요. 이때부터 우리는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등록번호가 나왔다 그러면 보증이라는 거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전문 직업인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회계사, 공인회계사도 마찬가지고, 의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전문 직업인들은 업무를 하다가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되면 그거를 담보해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손해배상이라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담보해주기 위해서 보증 설정이라는 걸 하여야 하는데, 개인인 개공은 우리 2억 원 이상의 업무 보증, 그러니까 보험이나 뭐 공제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입해야 되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4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우리 이제 우리 일반적인 기업으로 만약에 그 돌려서 말씀드리면 지점, 영업소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중개법인은 분사무소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사무소는 2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하면 된다. 자, 보증 설정을 하였다면, 등록관청에서는 이 보증을 설정하였는지를 확인해 보고, 그죠? 요거 확인해 보고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는데, 이 등록증을 받아야 그걸 이제 벽에다가 걸어 놓고 게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를 시작하는 뭐 이런 순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물은요, 꼭 등록증만 게시하는 게 아니라 다섯 가지 게시물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격증, 그리고 두 번째는 등록증.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격증하고 등록증을 카피를 해서 우리 이쪽 사무소, 저쪽 사무소, 몇 개의 사무소에다가 이거를 다 걸어 놓으면, 소위 말하면 이제 이중 사무소라든가 뭐 이런 어떤 불법적 행위가 우리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자격증과 등록증은 원본을 꼭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 내가 이제 얼마의 보수를 받을 건지를 게시해 놔야 되는데, 이걸 보수 요율표라고 표현을 하고요. 보증 설정 서류는 요 앞에서 개인, 법인, 분사무소 해서 업무 보증 설정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일반 우리 의뢰인들에게, 이제 소비자죠. 내가 얼마짜리 보험을 가입했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게시물을 게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중개업이라는 건 하나의 사업이니까요. 사업자 등록을 또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를 해야 됩니다. 조심하실 거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등록증과 다섯 번째 줄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은 전혀 다른 등록증입니다. 요거는 시군구, 그러니까 사무소를 두려는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우리 교부하는 게이 등록증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장이 교부하는 등록증이에요. 그래서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된다라는 점 특별히 강조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업무를 게시하면 되는데, 이 업무 게시는 내가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 이내에 업무를 게시해 줘야 됩니다. 3개월 이내에 만약에 업무를 게시하지 않으면 무단 휴업한 걸로 간주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자, 아까 이제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그때부터 개업 공인중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등록 통지 받기도 전에 막 계약서 같은 거 쓰고 그러면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라고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등록 통지를 받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소위 유등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등록은 한 거니까요. 그런데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기 전이니까 이런 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적법한 업무 개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증 설정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보증 없이 업무하다가 만약에 적발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등록이 있는 거니까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거를 상대적 등록 취소라고 표현을 하고요. 등록증을 우리 교부 받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등록증 없이 업무했다. 그러면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걸로 보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게시물을 게시하고 업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위반했다. 그러면 가장 경미한 제재,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제재 중에서는 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가장 경미한 제재인데요. 요렇게 어떤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벌 없이 업무를 게시하고 싶으면 이러한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춰야 하는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해서 아직 업무 개시 요건을 갖추지 않았잖아요. 근데 업무 개시 요건을 다 갖춘다면 업무 개시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시점과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그 가능 시점은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 한 가지 좀 우리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업무 개시 요건 중에 이 보증 설정, 등록증 교부, 게시물 게시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장까지 꼭 등록을 해야 한다라는 점, 중요합니다. 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 신청 시에서부터 할수 있어요. 시점부터 할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 등록을 신청하려면 구청에 한번 가야 되잖아요. 우리 대도시에서는. 네, 그럼 구청에 갈때 인장 같이 가져가서 이때 등록을 하면 한 번에 일처리할 수 있겠죠. 다만 늦어도, 그러니까 인장은 업무를 할때 이제 필요한 어떤 도구니까 업무 개시 전에는 반드시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등록 어떤 요건 등록 기준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어지고자 하는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실무 교육 받아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우리 건축물에다가 중개사무소라는 것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뭐요두 가지만 이제 보는데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어떤 등록 요건 등록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법인이 등록 기준을 갖춰야 되는 것 중에 개인인 개공이 없는 요건 중에 자본금이라는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본금은 미리 업무를 하기 전에 가지고 시작하는 돈, 이걸 이제 자본금이라고 하는데, 법인은 5천만 원 이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법인의 성격은 꼭 회사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회사도 괜찮지만 뭐도 괜찮냐면,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하고 그냥 협동조합까지 괜찮습니다. 다만 여기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된다라고 했고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제외되는 이유는, 이 사회적 협동조합은 이 앞에 있는 우리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없는 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조합이에요.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우리 중개업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이다 보니까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뭐가? 우리 법인인 개공이 될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중개사법 14조에 우리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할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이제 겸업 업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4조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 14조 업무 7가지만 할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14조 업무 이외의 업무는 취급해서는 안 되고 예컨대 어느 중개법인이 대부업도 하겠다라고 이제 그 법인의 정관에다가 이거를 이제 실어놓고 그

그걸 이제 법인 등기를 한 상태에서 등록 신청했다고 한다면 등록관청은 당연히 등록을 거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대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14조 업무 안에 포함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하고 싶은 일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법에 정해져 있는 7가지 업무만 할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인의 대표.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는 말 그대로 법인을 대표하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인 개업 같으면 본인이 이제 공인중개사면 되겠고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면 대표가 자격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대표 포함 아니면 제외해서 대표 제외한 요런 어떤 그 어떤 저 단어들 함정 아주 잘 걸리는 단어들이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표 제외한이 맞아요. 포함은 아니고 대표 제외한 사원 또는 임원. 그러니까 우리 법인에서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어떤 직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원이라고 하는 거는 무한 책임 사원의 준말이고 임원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기업이나 이런 데서 보면 임원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모두가 법인에서는 직급이 혹은 직책이 아주 높은 중요한 직책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을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아무튼 법인의 대표도 결국에 사원 또는 임원에 포함이 되긴 하지만 여기서는 대표는 빼고 요 요건에서는 대표는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추가로 사원 또는 임원 중에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법인의 대표가 자격이 있어요. 그럼 한명 일단 이제 자격수 필요하죠. 그리고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회사마다 좀 종류가 다르고요. 사원이 있는 회사 또 임원이 있는 회사 있는데 이건 이제 상법상의 개념이니까 정확히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닙니다. 그러면 법인의 대표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이 3명이 더 있다라고 한다면 그중에 3명의 1명꼴은 자격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은 누가 받아야 되냐면 대표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 전원 다. 여기서는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격은 3분의 1 이상만 있으면 되는데 교육 받는 거는 전원 다 사원 또는 임원이라는 타이틀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면 전원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때 받는 교육은 실무 교육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책임자도 우리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분사무소는 이제 지점 같은 건데 소위 지점장도 그 지점에서 뭐 거래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을 우리가 이제 사무소로 확보한다라는 거는 사용권을 확보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해라 이 뜻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물을 확보해라.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소유해도 되고 나는 건물은 없는데 우리 건물 갖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내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어떤 임대차 관계여도 괜찮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아까 그 등록에 관한 절차에서 결격 사유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해드리진 않고요. 키포인트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 결격 사유라고 하는 것은 그 일종의 어떤 그 요건, 뭐 자격, 뭐 이런 데에서 약간 모자르는 흠, 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교사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러면 교사가 될수 없고요. 공무원 임용에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럼 공무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뭐 시험을 잘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이 결격 사유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12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그 결격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면 애초에 처음부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는 의미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사람은 신규 고용도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결격 사유인 사람은 고용인도 될수 없다. 이제 고용인 아시죠? 고용인은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 부르는 말인데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소속 공인중개사는 물론이

꼬이고 중개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 이것이 말하자면 어떤 그 결격사유에 해당이 원시적으로 됐을 때 우리 볼수 있는 어떤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후발적 결격에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후발적 결격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다. 이 전제가 나오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격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개공이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근무하다 보니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걸릴 수 있단 말이에요. 해당이 될수 있다. 그러면 이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가질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거니까 등록관청에서는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이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관청에서 개공을 끄집어낸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됐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그 공인중개사법 과목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미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 그러니까 고용인이 되어진 사람도 똑같은 말입니다.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그렇죠? 우리 이제 고용인이 되었는데, 후발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면, 이 고용인도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고용인 중에 직급이 높게 올라가는, 뭐 어떤 직책을 이제 받게 되는 소위 사원 또는 임원이 고용인과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이 사원 또는 임원인, 그러니까 직급이 높은, 우리 고용인들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지면 이거를 등록관청에서 끄집어낸다 이 개념이 아니라 이 고용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개공과 고용인과의 계약관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고용인 중에 한 명이 결격사유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니? 너 얘를 해소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래서 해소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고요. 만약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공이 닫힌다. 자, 반대로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다. 그러면 원리는 똑같아요. 관청에서 이제 개공한테 압력을 행사합니다. 너가 고용한 평 직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어진 직원이 있더라. 너 그러니까 얘 내보내라. 얼마 안에, 두달 안에 해소를 해라.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하냐면, 사원 또는 임원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직책이니까, 얘네를 두달 안에 해소를 못하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런데 밑에 평 직원들이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두달 안에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해서 법인의 등록을 취소하는 건 너무 좀 심한 제재라고 보죠. 그래서 요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닐 고용인의 결격사유일 때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요 구별의 실익은 사원 또는 임원을 두달 안에 해소 못해 그러면 법인의 등록 취소. 그리고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닌 고용인이 말하자면 결격에 해당이 됐다. 그러면 두달 안에 해소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러면 우리 그 개공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격사유별 해소사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격사유가 제가 12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이 결격사유는요, 미성년자가 결격사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해소가 되기 위해서는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만 19세에 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건 성년이 되어야 한다. 뭐이 뜻이고요. 피성년 후견인, 피안정 후견인 뭐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제한능력자라고 우리 민법상의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분들은 어떤 심신의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결여돼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을 피성년후견인, 일시 좀 상태가 좀안 좋았다가 뭐또 괜찮아졌다가 뭐 이런 분들을 피안정후견인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하는데, 어르신 중에서 치맥기가 살짝 좀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 피안정후견인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언제 결격에서 해소될 거냐면 법원으로부터 종료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종료 심판

받기 전에는 결격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그 다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글자 그대로 복권 판결을 받으면 되겠고요. 아니면 법정 복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법정 복권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컨대 10년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파산 선고 받고 10년이 지났다. 이러면 법률의 규정에서 복권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금고형 이상의 실형 선고. 이 실형은 이제 교도소로 갔다는 뜻인데요. 교도소로 갔으면 교도소에 있는 동안에는 중개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방법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살고 나왔다. 이를 만기 석방이라고 표현하고요. 만기 석방은 추가 3년을 좀 반성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년형의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총 8년간 결격 사유에 들어가게 되겠죠. 가석방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주로 이제 가석방은 뭐 시험에 이렇게 뭐 내거나 그렇진 않지만 집행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유기수는 기간이 좀 정해져 있는 사람인데 남은 형기에다가 3년 더하고 무기수는 10년이 지나면 집행 종료로 간주하고요. 10년에다가 다시 3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집행 면제는 사면을 또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특별 사면이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사면이 있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37회 우리 본시험에는 사면 중에 특별 사면을 좀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 사면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행사해서 우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부분을 말하자면 면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 너 밖으로 나가. 이게 이제 특별 사면이고 보통 줄여서 특사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특별 사면이 돼도 추가 3년은 기다려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반 사면은 요거 이제 즉시 복권되어진다라고 이제 표현돼 있는데 일반 사면은 요 앞에 있는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그 어떤 효과 자체를 아예 취소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다 없어지는 뭐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사면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는 형의 집행유예. 이 실형은 교도소로 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집행유예는 지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반성은 하고 있어야 되겠죠. 죄를 진건 마찬가지니까. 다만 이제 실형하고의 차이점, 요 실형하고의 차이점은 3년을 추가 반성할 필요는 없고요. 2년을 추가 반성하면 되는데 요 집행유예 유예기간 플러스 2년이라는 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자, 이제 자격 취소가 되었다.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축구선수가 우리 이제 그라운드에서 축구 경기하다가 뭐 뒤에서 태클 뭐 이렇게 걸면 레드카드를 받죠. 너 퇴장 뭐 이러면 다음 그 경기에서 보통 한세 경기 정도를 출장 정지 먹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에서 이제 이 취소라는 표현이 나오면 마치 이제 퇴장당한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라운드에서. 그러면 3년 반성해. 뭐 이런 얘기예요. 여기도 이제 등록 취소도 역시 취소가 되면 3년 동안은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반성을 좀 해야 되는 그 기간이구나. 자격 정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 중개사만 받게 되어지는 우리 그 결격 행정 처분이고 소속 공인 중개사가 최대 6개월까지 자격 정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예컨대 3개월의 자격 정지를 만약에 받았다. 그러면 3개월만 결격 사유이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말하자면 결격 사유에서 해소가 되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지 기간만 끝나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위반을 해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불법 행위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록이 취소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년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등록 취소되는 원인이 한 30여 가지가 넘어요. 뭐 아주 많은데 그 아주 많은 등록 취소 원인 중에서 3년을 반성하는 게 사실 무의미한 취소 사유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망했거나, 그러니까 누가 사망한 거냐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인 개공이 해산을 했거나, 그죠? 이러면 그 주체가 아예 소멸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이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망했고 법인이 해산했기 때문에 3년.

0: 법인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달리 말하면 개공이 사망했거나 법인이 해산을 하면 언제 다시 재등록을 할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3년의 결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다음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어서 등록이 취소가 되었다면 그 결격, 원인 결격에서 해소가 되면 언제든 다시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예컨대 개업공인중개사가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요. 우리 뭐 어떤 그 즉석 복권이라든가 뭐 로또 복권 같은 경우를 이제 구입을 해서 1등에 당첨이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전 채무를 모두 변제를 하고 복권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즉시 재등록할 수 있으니까 그 기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다. 그다음 등록 기준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만 충족하면 언제든지 할수 있다. 자,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는 조금 다른데 요는 개공이 받는. 요거는 소공, 요건 개공. 6개월 똑같고요. 자, 10번에 보면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그러니까 얘네를 결격에 빠뜨리겠다는 겁니다. 얘네를. 예, 그래서 그 법인의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면 얘네는 해소가 된다. 그리고 11번은 우리 이 법은 중개사법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역시 3년간 결격에 해당이 되고, 자, 12번째, 결격에 해당되는 사원 또는 임원이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원 또는 임원을 얼마 안에 내보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두달 안에, 2개월 안에 내보내야 돼. 해소가 되어야 한다라는 점. 자, 1강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 2강 때 뵙겠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이예나입니다. 자,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독학사 영어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볼 건데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문장 성분과 1에서 5형식까지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성분이라는 건 문장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성분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문장의 5형식은 문장의 구조에 따라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한 문장의 형식 개념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문장 성분을 먼저 이해해 볼 건데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8가지 품사를 얘기하면서 명사, 특히 명사는 주어, 목적어, 보어의 기능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주어와 목적어, 보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 주어는 말 그대로요. 주가 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동작의 주체의 기능을 하고요. 우리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는 뭐뭐 이, 뭐뭐 가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동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을 해석할 때는 뭐뭐이다 또는 뭐뭐하다. 그러니까 뭐 다로 끝나는 단어들. 걔네들이 동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목적어입니다. 우리 목적어는요, 동작의 목적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동작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해석할 때는 뭐뭐을, 뭐뭐를에 해당하는 이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가 주어가 되겠고요. 너를이니까 을을이니까 목적어가 되겠고요. 사랑한다. 우리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사랑한다. 서술하는 역할이니까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어는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해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요. 주어를 설명할 때는 주격 보어, 목적어를 설명할 때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할게요. 우리 보어 자리에 쓸수 있는 품사에는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 이거는 조금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는 여러분 수식 어구예요. 말 그대로 수식해주는 성분이고, 자, 수식어 역할 기억나시죠? 형용사 또는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들이 이 순서대로 배열이 됐을 때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어가 가장 먼저 나와야 되고요. 모든 문장에서는 주어를 먼저 써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동사예요. 우리 한국어에서는 동사를 마지막에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너를 좋아한다, 너를 사랑한다, 뭐뭐 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 들어가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를 주어 다음에 먼저 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이제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보어, 그 다음에 수식 어구가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니까 수식 어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끊었을 때 앞에 나와 있는 성분들은 문장의 뼈대와 같은 역할입니다.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근데 뒤를 보시면 이제 수식 어구, 얘는 이제 살과 같은 수식해주는 부연 설명의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쌤,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요. 쌤, 근데 어떤 문장은 목적어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어떤 문장은 보어가 없던데요? 동사까지만 있던데요? 이렇게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우는 게 문장의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문장에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꽉꽉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로 끝이 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없이 보어가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가 나오기도 하고 어떤 문장은 목적어 두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분 구조에 맞춰서 다섯 가지 구조로 정리를 할 건데요. 자, 우리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1형식 볼게요. 가장 짧은 구조가 되겠고요. 2형식은요,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오는데,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주격 보어. 자, 그 다음에 3형식을 보시면, 자,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죠? 반드시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목적어 포함. 자, 우리 목적어는 동작의 대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목적어를 동사한다.
우리 자형식은 목적어가 두 개가 있죠? 서로 다른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좀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우리 오형식은요,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가 들어가 있는데, 자, 여기서의 보어는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목적격 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의 보어와는 기능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각각의 형식을 조금 디테일하게 파헤쳐 볼 건데. 자, 각각의 형식마다 자주 쓰이는 동사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쓰이는지 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형식부터 갈게요. 자, 1형식은 가장 짧은 형식이었습니다. 해서 주어 동사로 문장이 끝이 나죠. 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1형식의 다른 의미,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형식 동사를 완전 자동사라고 하는구나. 됐죠? 해서 1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들 좀 정리해 보면요.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고요. 그다음에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occur 같은 뜻입니다. take place 같은 뜻입니다. 해서 발생하다라는 동사들 시리즈로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go, 가다, come, 오다, leave, 떠나다, arrive, 도착하다 해서 왕래 발착 시리즈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살다, 죽다, 달리다, 날아가다, 서두르다, 일하다, engage 하면 참여하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해당 동사들도 일형식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1형식 문장을 보시면요, 문장이 조금 길어 보이지만 1형식 맞습니다. 그래서 문장 구조를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죠. happen 1형식이라고 했어요. 자, 뒤를 보니까 at the corner 하면은 전명구예요,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 기억나시죠? 자, 여기서 전명구는 부사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식 어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yesterday도요. 시간 부사기 때문에 이렇게 묶이면서 수식 어구 묶이죠. 그래서 제외하면은 주어 동사 뼈대만 남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마찬가지예요. I will go 하면은 주어 동사 나왔고요. To the beach 묶이고 with my friends 묶이고 tomorrow가 묶이면 주어 동사로 끝이 났죠. 일형식입니다. 자, 마찬가지. 자, 시간이 날아간다. 그만큼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거죠. Like an arrow, 화살처럼. 그래서 전명구 부사로 묶이면 주어 동사만 남게 됩니다. 괜찮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이 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어가 들어있는 거고요.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주어를 꾸며주는 주격 보어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형식 문장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어랑 보어랑 서로 동격을 이룬다. 그러니까 두 개는 서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형식은요, 여러분. 자, 완전 자동사가 1형식이었죠? 자, 이 형식은 불완전 자동사인데 왜 그러냐면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자동사라고 하고요. 자, 대표적인 동사들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비동사류고요. 상태를 설명합니다. 상태. 어떤 상태인지. 자, 두 번째는 become 동사류고요. 변화를 설명합니다.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름 보면 알 수 있죠?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자, 우리 비동사류 대표적으로 비동사 있죠. 자, 여러분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우리 비동사는 아까 1형식 동사에도 있었고요. 2형식 동사에도 있습니다. 자, 1형식일 때는 뭐뭐 있다,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요. 2형식일 때는 뭐뭐 이다의 의미를 가져서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be, remain, continue 다 어떤 상태이다를 설명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become 동사를 보시면 become, come, run, fall, get, prove, turn, turn out. 자, 이 모든 동사들이 뭐뭐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아, 쌤 질문이 있는데 제가 단어를 외우다 보니까 come 하면은 오다라고 외웠고 run 하면은 달리다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되다라고 쓰이는 이유가 뭔가요? 자, 여러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동사들 다 각자 고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맞아요. 그렇지만 이 동사들이 이 형식에서 쓰일 때는요. 뭐뭐 되다. 그러니까 이 형식에서 쓰일 때만 되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형식에서 의미가 좀 바뀐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감각 동사고요. 자, 말 그대로 감각, 느껴지는 걸 표현하는 동사죠. 그래서 맛이 느껴지다, feel, 감각이 느껴지다, smell, 냄새가 나다, sound 하면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다음, look, appear, seem은 다 똑같은 뜻이고요. 뭐뭐 보이다, 시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 이 형식이고 자 예문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My car is not very dependable. 해서 내 자동차는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 그쵸? His overalls and jeans가 주어고 become 이 형식입니다. Overnight 부사로 묶이면서 뒤에 명사 보어로 쓰였죠. 해서 그의 작업복과 청바지는 밤사이에 성공이 되었다. 자, you look unhappy. 주어 동사 보어입니다. 심플하죠? 너는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3형식부터 4형식, 5형식의 공통점이 있었죠? 3, 4, 5형식은 공통적으로 뭘 가져야 돼요? 우리 행동의 대상이 되는 목적어를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 목적어, 을, 를이라고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해서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 됐죠? 자, 이때 목적어라는 타 성분,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 있으면 완전하다 해서 완전타 동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장들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Enormous amount of polluting gases까지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enter이 타 동사고요. The atmosphere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양의 오염가스들이 대기에 들어온다가 되겠고요. I introduced 주어 동사인데 to 힘이 전명구로 묶입니다. 그럼 my teacher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었어. 그에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does 하면은 부사입니다. Survival depends on. 자, 여기서 depend on이 하나의 동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한다. A quick rescue가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생존은 빠른 구출에 달려있다. 자, 우리 3형식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동사와 타동사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아까 문장의 오형식을 정리하면서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자, 우리 1형식, 2형식의 공통점, 3, 4, 5형식의 공통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3, 4, 5형식은 목적어가 있는 친구들이고, 1, 2형식은 목적어가 없는 친구들이죠? 그래서 1, 2형식을 묶어서 동사 자체로 완전하다. 자동사. 3, 4, 5형식은 목적어라는 타성분이 있어야지 완전하다 해서 타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건요, 아래 애들은 타동사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애들이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reach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도착하다란 뜻이죠. 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고 하면 뭔가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어디 어디 에가 영어로 to죠. 그쵸? 또는 at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reach to, reach at을 써야 될것 같지만, 자, 보세요. 이 동사 자체에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reach to라고 한다면 어디 어디에 에 도착하다. 그러니까 의미가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 전치사를 쓰지 않는다가 포인트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face 하면은 직면하던데 face at이라고 쓰지 않고 그냥 face 다음에 목적어. 자, mention도 뭐뭐에 대해서 언급하다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resemble 누구누구와 닮다라는 뜻이지만 resemble with 쓰지 않습니다. attend 하면은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라는 뜻이지만 attend to를 쓰지 않아요. discuss 마찬가지.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뜻이지만 about을 쓰지 않고요. 자, 우리 marry 다들 알죠? 결혼하다.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지만 with를 쓰지 않고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enter. 아까 예문에서도 등장했는데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to를 쓰지 않습니다. 자, 예문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문장을 봤을 때 enter는 그 자체로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전치사 to를 쓰면은 잘못된 문장이고요. 그냥 enter 써준 다음에 목적어 바로 써주시면 어디 어디에 들어가다 동사 자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넘어가겠습니다. 4형식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우리 4형식 동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수여 동사라고 합니다. 어떤 것을 수여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주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주거나 정보를 주거나 어떠한 마음을 줄때 쓰는 동사들 4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자, 우리 4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요. 목적어가 몇 개라고 했어요? 두 개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두 개의 기능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있는 목적어는 누구에게, 그쵸? 누구에게 줄 건지, 그 다음에 뒤에 목적어는 어떤 것을 줄 건지 해서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간단하게 예문 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이 4형식 기브스였죠? 해서 우리에게 돈을 주다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bought을 썼습니다. bought 하면은 사다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사 주었다. 우리 엄마에게 꽃몇 송이를. 그쵸? He asked. ask는 질문하다, 물어보다죠? 해서 그녀에게 질문을 물어보았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형식까지 정리를 했으면 이제는 3형식과 4형식의 차이점 아시겠죠? 우리 3형식은 문장 구조가 주어, 동사, 목적어 하나입니다. 그쵸? 4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예요. 자, 근데 지금 자료를 보시면 4형식에서 3형식으로 전환시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두 개의 목적어를 하나로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줄이는가? 자, 간단하게 보시면, 자, 위에 쓰인 거, 자, 4형식 구조입니다. 아래 쓰인 거는 전치사 명사가 묶이면서 3형식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주냐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자, 두 개의 목적어 위치를 바꿔요. 반대로 바꾼 다음에 가운데 누구를 껴준다? 전치사를 하나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단순하죠? 자, 근데 전치사라고 아무 전치사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딱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to. 두 번째는 for. 그다음 세 번째 of입니다. 됐죠? 그래서 각각의 전치사에 따른 동사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얘네는 좀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암기가 들어가야 되고, 자, 딱 보시면, to를 쓰는 동사들이 가장 많죠? 그래서 대부분의 4형식 동사들은 전치사 to를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for과 of는 조금 한정적이니까 우리 외우기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특히나 of는 시험에 잘 나오고요. 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쓰죠. 그래서 ask는 전치사 누굴 쓴다? of를 쓴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사형식으로 착각하기 쉬운, 여러분, 착각하기 쉽다는 건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하기 쉬운 삼형식 동사들. 자, 이게 왜 착각하기 쉬운가 봤더니 한국어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생각했을 때 introduce 하면은 뭐예요? 소개해 주는 거죠. 누구한테 누구를 소개시켜 주다. 자연스러우니까 사형식으로 쓸수 있겠지? 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있는 동사들은요, 여러분, 삼형식만 가능하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introduce 소개하다. announce면 이제 선언하다, 발표하다, explain 설명해 주다, suggest, propose 제안하다라는 뜻입니다. 제안하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삼형식만 가능하다는 거.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I introduced him my teacher. 자,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는 겁니다. introduced him, 그에게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다? 맞지 않나요? 자, 근데 introdu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삼형식만 가능하다고 했죠. 맞게 고치면 두개 순서를 바꿔서 전명구로 묶여주시고 my teacher, 우리 선생님을 소개시켜 줬다. 목적어 하나만 들어가야 돼요.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My teacher explained me the question. 나에게 질문을 설명해 주었다. 한국어로 생각했을 땐 맞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자,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형식으로 써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은 설명해 줬습니다. 질문을, 문제를 설명해 주신 거죠. To me, 나에게. 그래서 목적어는 하나로만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사형식 정리했고요. 우리 마지막 대망의 5형식입니다. 자, 5형식 제가 별표 두개 붙여놨고요.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형식이에요. 자, 우리 왜 많이 나오는가 봤더니, 자, 일단 구조부터가 제일 복잡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자, 보시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 바꿔 말하면 동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 해서 해석을 할 때도 주어가 동사한다, 목적어를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마치 주어처럼 해석합니다. 그다음 목적격 보어 하도록, 그쵸? 또는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라고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됐죠? 그래서 얘네들은요, 목적격 보어가 없으면 불완전하다 해서 불완전 타동사란 이름을 가지고요. 이때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는 대표적으로 명사, 형용사 당연히 쓸수 있고요. 자, 보시면 동사랑 비슷하게 생긴 애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경우의 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목적격 보어를 쓸지는 누가 결정하냐면 동사가 결정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형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경우의 수로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시.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는 주어와 수러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모든 주어와 동사는요, 능동인지 수동인지. 자, 능동인지 수동인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능동은 동작을 하는 거고요. 하다. 수동은 받을 숫자를 써서 동작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지금부터 볼 관계들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하는 능동 관계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대부분의 5형식 동사는 to 부정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 대부분의 5형식 동사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뜻이 좀 헷갈릴 만한 단어들만 짚어드릴게요. 그래서 encourage 하면은 장려하다, persuade 하면은 설득하다. 자, 우리 force가 동사로 쓸 때는 강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요하다라는 뜻이죠. 자, enable 하면은 할수 있게 하다. 그쵸? urge 하면은 촉구하다, require 하면은 요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들은 to 부정사를 쓰는 동사들. 자, 2번부터가 이제 대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예외. 얘네들 기억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동사원형을 쓰는 동사에는 사역동사가 있고요. 우리 사역동사의 특징,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뭐뭐하게 만들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딱세 가지밖에 없으니까 기억하기 쉽겠죠? have, make, let은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암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to 부정사와 동사 원형을 쓰는 동사. 자, help 딱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help는 준사역동사라고 하는데요. 준사역동사. 자, 왜 그러냐면 사역동사와 공동으로 동사 원형을 목적격

주어로 쓰기 때문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는요, 동사 get입니다. 투부 정사를 쓰는 거고요. 자, 얘도 준사역 동사라고 하는데, 자, 쌤, 동사 원형을 쓰지 않는데 왜 준사역 동사인가요? 자, 왜냐면 get은요, 의미가 사역 동사가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도록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형태로는 to부 정사를 사용하고요. 자, 다섯 번째, 동사 원형과 현재 분사를 둘다쓸수 있는 동사들, 우리 대표적으로 지각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고, 보고, 듣고, notice. notice 하면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다. 보고, 듣고, 느껴서 알아차리는 거기 때문에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됐죠? 자, 그다음 현재 분사 가겠습니다. 우리 ing를 쓰는 오형식 동사들 keep, live, start, find, catch 암기해 주시고요. 그다음 명사를 쓰는 동사들 call, appoint, elect, choose, make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명사를 쓰게 되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부어져 이 자리에 명사를 쓴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를 쓰는, 자, 목적어도 명사잖아요? 4형식 구조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얘는 5형식, 아래 거는 4형식. 자, 그럼 얘네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 제가 목적격 보어의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목적격 보어니까 앞에 목적어를 꾸며주는 역할.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동격을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명사를 봤을 때두 개가 같은 의미, 동등한 의미를 가지면 5형식이고요.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목적어의 기능을 한다면 4형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아홉 번째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형용사. 형용사를 쓰는 경우인데요. 자, 보시면 형용사만 단독으로 쓰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make, live, consider, find, believe, keep. 해서 얘네들 암기해 주시는데, 자,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형용사를 부사로 바꿔놓는 어법 문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우리 부사는 보어로 쓸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형용사로 써줘야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 아홉 번째는 이제 as 명사 형용사 또는 to be 명사 형용사. 자, to be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를 쓰는 동사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만 기억할게요. 생각하다, 간주하다, 여기다. 그래서 여기 있는 동사들은 뭐뭐가 뭐뭐라고 생각하다, 여기다, 간주하다 다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암기를 해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 목적어가 동작을 할 때, 능동 관계일 때였고요. 자, 수동 관계는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자, 수동은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할 때고요. 경우의 수딱 하나입니다. 과거 분사 PP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5형식 문장들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y allow. 자, 5형식 동사 나왔죠? 자, bears가 목적어고, 자, allow는 대부분의 5형식 동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목적격 보어로 썼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have, 사역동사라고 했죠? 자, 사역동사일 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목적어 뒤에는 동사 원형, call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아, help 나왔네요. 준사역동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줬고요.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help는 뒤에 동사 원형도 되지만요, to 부정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to get으로 쓰여도 맞게 쓰인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저 써, 지각 동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동사 원형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getting, ing를 써도 괜찮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I only wanted to have. 사역 동사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목적어가 동작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 PP로 써준 거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는, 자, 마찬가지 사역 동사 have가 나왔지만요. 내 머리가 자르는 게 아니죠? 잘려지는 거, 당하는 거기 때문에 뒤에는 cut. 자, 동사 원형처럼 보이지만 의미상 PP로 쓰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5형식의 구조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동사에 따라서 목적격 보어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의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 경우의 수를 정리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포인트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역동사 무조건 암기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준사역동사
get이랑 help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지각동사까지 조금 암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가장 잘 물어보는 세 가지니까 반드시 복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문장의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각각의 형식, 다섯 가지 형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장의 오 형식이에요. 각 형식에 해당하는 동사들 꼭 복습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어 강사 이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를 깨우는 20분 한장수학의 윤민서입니다. 자,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강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건 A와 사건 B가 이번엔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볼 거예요. 자, 경우의 수와 순서가 똑같이 가고 있죠? 그러면은 바로 예측 가능하죠. 어떻게? 그렇지. 바로 두 확률을 뭔가 곱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맞을지 한번 검증도 해볼 건데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다? 동시에 일어난다가 어떤 의미인지 그거를 한 번 더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찾아라. 찾아볼게요. 자,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일단 요거 조금만 이따 설명을 할게요. 일단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고 한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입니다. 즉 경우의 수랑 똑같아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M,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 즉 A마다 각각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N이었다면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M 곱하기 N이었죠. 그거를 확률로 일반화한 거예요. 즉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포인트가 여러분들 눈에 지금 몇 가지 보여요? 제 눈엔 두 가지가 보입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런 포인트 하나랑 두 번째, 계속 강조했지만 동시에 일어난다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요 두 가지 포인트. 이거 두 개만 딱 알고 있다면 확률 마스터. 자,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말은요. 수학적으로 이런 겁니다. 자, 하나는 동전을 던지는 사건이고 이제 실험이고요. 하나는 주사위를 던질 거예요. 자, 동전을 던진다고 해서 이 주사위 결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 주죠. 준다면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거. 이제 제비 뽑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첨 제비, 10개 중에 당첨 제비가 3개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사람이 10개 중에 눈을 감고 딱 넣어요. 그 다음에 싹 뽑았더니 어? 당첨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람이 생각하죠. 어? 저 사람이 당첨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내 확률이 바뀌어요. 저 사람이 만약에 당첨을 못 뽑았다면 그 안에는 여전히 당첨제비가 3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첨제비를 뽑은 순간 나는 이제 당첨제비가 몇 개? 두 개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이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즉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 그냥 뭐 동전 던지기와 주사위 던지기처럼 아무 생각 안 해도 되는구나. 요 정도로만